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모험을 떠나보자. 넘버블록 성으로.
2: 신난다. 어떻게 들어가지?
1: 한번 저 손잡이를 당겨볼까?
3: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1: 5가 4보다 크잖아.
2: 5를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1은 바로 5.
3: 6이 주사위 박사인데 6을 어떻게 부르지? 4
2: 더하기 2는 바로
4: 6.
5: 안녕 친구, 내가 알려줄게. 주사위를 위로 던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3: 문이 7개야. 어느 문으로 가지?
1: 7이 알고 있지 않을까?
2: 7을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3은 바로
6: 7. 오, 난 운이 좋아. 와!
2: 이쪽이야.
1: 누워서 떡 먹기야. 잘 보라고.
2: 길이 없어.
1: 방법이 있어. 깃들을 잡고 지나가는데.
3: 저 위에까지 손이 닿으려면 다리 긴 블록이 필요해.
1: 팔! 팔을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3 더하기 1은 바로
3: 8. 억초블록 그네.
2: 예!
3: 1, 2, 3, 4, 5, 6, 7, 8. 그네!
1: 안 열려.
3: 정사각형은 힘이 어? 세. 내가 해볼게. 더 커다란 정사각형이 필요해. 9!
1: 9를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3?
2: 더하기 2는 바로 9!
1: 고마워. 2? 3?
3: 4! 왕관 4개!
2: 멋지다! 이제 어떻게 나가지?
1: 10이 있으면 로켓을 타고 나갈 수 있겠는데?
3: 10을 어떻게 부르지?
1: 전부 합쳐보자!
3: 4
1: 더하기 3
2: 더하기 2
1: 더하기 1은 바로
5: 7 10 9 8 7 6 5 4 3 2 1 발사!
3: 4
1: 3
2: 2
1: 1 굉장한 모험이었어. 우린 작은 숫자들이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숫자 나라 캐슬의 왕과 여왕이 될 수 있어.
7: 아, what is it?
8: I'm sure I've seen one before.
9: It's a... what do you think, Blue?
10: I think it's a lever.
8: But what does it do?
9: Let's find out!

0: Mine.
1: No way, Em. Me, En, to me.
0: Mine.

0: 초록병이 7개. 정말 행운이야. 오!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이 7개.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이 7개.
1: 만약 고약한 곰을 깨워버리면.
0: 어?
1: 아니, 귀여운 곰에게 안기면.
0: 그럼 1, 2, 3, 4, 5, 6.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6개. 내 이름은 유. 게임을 시작해.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1: 만약 병 하나가 빙빙 돌면.
0: 우와! 네가 이겼어. 그럼 1, 2, 3, 4, 5. 바닥에 누운 초록병 5개. 예!

0: 그럼 1, 2, 3, 4 언덕을 굴러가는 초록뱅 다섯 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4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4개. 예!
1: 만약 병 하나가 놀러 간다면, 그럼 1, 2, 3, 삼각형이 된 초록병 3개가 됐네. 알리스톤! 공중에 전하는
2: 공중회전하는 초록병 2개.
3: 오! 돌아와!
2: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2개.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2개.
1: 만약 병 하나가 멀리 가버리면, 그런 게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1개. 안녕? 안녕?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1개.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1개. 만약 간질간질 도리가 생기면,

0: Exciting!
1: Duh-duh.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꾸룩꾸룩 나가요. 리치고!

0: 두드림.
1: 완전 잘난다.
2: 어, 나무. 어, 조심.
1: 혹시 내릴 수 있어?
2: 나? 우리 그냥 10을 소환할까? 10이 나보다 더 크잖아.
1: 그럴 필요 없어. 넌 큰 정사각형이잖아. 뭐든 할 수 있다고. 어,
2: 맞아.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
1: 좋았어. 좋아. 구 화이팅! 역시 10을 불러야겠어.
2: 9는 바로
3: 3 더하기 3 더하기 3 도착 도착 도착. 우리는 무적의 삼총사. 가장 멋지고 가장 놀라고 누구보다 특별한 고개상들 등장이요. 음악 주세요. 소개 시작합니다. 삼총사 공중부의 타라니.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4: 9.
1: 9. 해냈구나.
2: 내가 뭘? 아, 그래. 별거 아니었어, 정말로.
3: 안 돼! 잡아줘!
1: 풍선이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해!
2: 도움? 혼자 할 수 있는데.
3: 9는
2: 바로!
3: 3 더하기 3

0: 더하기 3은 바로
1: 9.
2: 또 해냈구나.
1: 내가? 당연히 내가 했지.
0: 이 꿀단지 좀 열어줄 사람?
3: 걱정 마, 옥토블록이
1: 옆으로 비켜 발. 이건 나한테 맡기라고. 5는 바로
0: 3. 더하기 3. 더하기 3. 우리는 무적의 3. 3총사!
4: 아, 이렇게 한 거구나.
0: 난 대포로 발사해서 꿀단지를 열어버릴게. 아니지, 난 다이빙을 해서 뚜껑을 세 조각 내버릴게. 아니지, 내가 용감하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해서 깜짝쇼와 함께 열어버릴게.
5: 어, 세상에.

0: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어우!
2: 9!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와우! 정사각형이 최고야!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경기장 멋지다.
1: 모두 같이 바운스볼 하자.
0: 1, 2. 관역이 두 개야. 두 팀으로 나누자.
1: 좋아. 내가 한 팀 맡을게.
0: 그럼 난 다른 팀 순서대로 한 명씩.
1: 한 명은 내 팀으로, 다음은 너희 팀으로. 3. 넌 우리 팀.
0: 4. 넌 우리 팀.
1: 5. 이쪽으로.
0: 6. 여기로.
1: 7. 우리 팀.
0: 8. 여기.
1: 9.
0: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10.
2: 주사위 던져 게임 시작. 재밌는 팀 이름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야, 6. 팀별로 이름을 짓자.
1: 우리 이름은 노란 팀.
2: 어? 모두가 노란색은 아닌걸.
1: 어, 맞네.
3: 얘들아, 봐. 굴리고, 굴리고.
1: 그런 것 좀이야. 잘 보라고. 어때? 불공평해. 우린 너처럼 크고 평평한 머리가 없단 말이야.
0: 바로 그거야. 내가 옆으로 넓게 서면 우리 팀은 모두 평평한 짝수머리가 돼. 그렇지?
2: 그러네.
0: 우리 팀 이름은 바로 짝수머리!
4: 짝수 만세!
5: 우리 팀엔 짝수머리가 없네. 전부 블록이 하나씩 톡 튀어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그럼 이제 우리 팀 이름은 홀수머리!
4: 홀수머리!
1: 게임을 시작하자! 홀수 이쪽으로!
0: 짝수 이쪽으로!
1: 잠깐! 경기 중계는 누가 해? 아, 그래! 어때? 홀수 팀은 1,
0: 짝수 팀은 2.
1: 그럼
0: 경기 시작!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짝수머리 팀부터 시작합니다. 2, 4, 6, 8, 10.
1: 10번 선수 슛입니다.
0: 짝수머리 팀 2점 득점.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시죠. 잘 보세요. 이 두목금, 이 세목금. 맞아요. 짝수머리 팀은 모두 앞선수보다 2씩 큽니다.
1: 홀수머리 팀의 실력을 볼까요? 1, 4, 5, 7, 9. 굉장한데요?
0: 홀수머리 팀 득점! 현재 2대2 동점입니다.

0: 걸스머리 팀! 3대1로 짝스머리 팀을 이겼습니다! 예!
1: 정말 대단해! 너희 팀 정말 최고야!
2: 이길 수 없다면?
0: 같은 편으로!

0: off the books. Attention.
1: Nap.
0: There's no time to nap.
1: Ooh.
0: Zoo.

Stop sleeping. Start

0: Fizz!
1: Fizz! Fizz!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부릉부릉 빵빵 붕붕카 멋있죠?
1: 부릉부릉 빵빵 빵빵
0: 우리 차례차례 타볼까요?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0: 그럼 다음번엔 나!
1: 양보왕 도도 멋져요!
0: 어? 에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소비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4: 인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펫호텔 대서동
2: 슈퍼펫 미니버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내리실 곳은 펫호텔입니다.
3: 슈퍼펫들을 만나다니 정말 기뻐. 슈퍼펫들아 어서와. 난 이곳의 안내원인 사라라고 해.

0: 슈퍼팬들이 왔어요.
1: 안녕, 만나서 반가워.
0: 얘네들을 돌봐줘도 될까요?
1: 그럼 물론이지, 사라.
0: 야호!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이리 와.

0: 장난꾸러기들이구나. 너희를 잘 돌볼 수 있게 도와줄 뭔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슈퍼윙스?
1: 안녕, 슈퍼윙스.
0: 난 사라야. 오늘 내가 슈퍼패트를 돌볼 건데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줄 뭔가가 필요해.
2: 슈퍼패트는 스티커를 좋아해. 말을 잘 들으면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야.
0: 칭찬 스티커?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어떤 주문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1: 고마워. 이따 보자.
0: 두바이는 유명한 관광도시야. 멋진 호텔들이 많고 그중엔 펫호텔도 있지. 두바이에는 모래고양이, 아라비아 늑대, 그리고 오릭스처럼 멋진 동물들도 있어.
2: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까?
0: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칭찬 스티커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지야. 슈퍼팻들이 이 칭찬 스티커를 받으려고 말을 아주 잘 들을 것 같은데.
0: 그래도 힘든 임무가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출동할 슈퍼윙스가 필요하겠지? 누굴 선택하면 좋을까? 행동이 바른 슈퍼윙스는 누가 있지? 경찰 비행기 봉반장! 이번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나라 봅니다! 바이로 세바!
1: 괜찮아질 거예요. 택배가 오면.
2: 택배 왔습니다!
1: 야호! 도착했어!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봉반장! 사건은 내게 맡겨!
1: 두바이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엄마셔! 어? 여기 네 택배! 정말 완벽해! 고마워! 마음에 드니 슈퍼패트라? 말을 잘 들으면 이 칭찬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 줄을 서세요. 오, 정말 착한 애들이구나. 아카누!
4: 아카누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랍어로 잘했어란 뜻이란다.

0: 골든보이! 펫호텔에 온 걸 환영해, 골든보이. 다음에는 꼭 정문을 이용해 줄래?
1: 정문으로 들어올 시간이 없어서. 괜찮다면 난 좀 쉬어야겠어. 가서 돌아, 골든보이.

0: 재밌게 놀아. 널 잘 돌봐줄 거야. 여긴 펫 호텔이니까. 이따 보자.
1: 아. 발에 모래가 들어갔잖아. 좀 씻고 올게.
2: 너도 칭찬 스티커를 받고 싶구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하나 줄게. 기차를 타게, 날 따라와.
3: 재밌게 놀다 오렴.
2: 자, 모두 타세요.

이쪽이야. 펫 놀이터에 온 걸 환영해. 신나게 놀아보자.

0: 우리가 도와줘야 해. 슈퍼패드라, 기차를 멈춰주면 스티커를 줄게.
1: 정말 편안했어. 이제야 모래가 말끔히 씻긴 것 같다고?
0: 복지패시잖아! 복지패! 내가 때려줄게!
1: 무사해서
0: 다행이야!
1: 기차를 멈춰야 해!

0: 내 스티커가 어디로 갔지?
1: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때야.
0: 그래, 다시 해보자. 로켓 투지!

경찰 방패 장착 기차 멈추기 액션

0: 슈퍼인스와 슈퍼패 해포텔과 동물친구의 구하기 선물.
1: 친구들을 구해줘서 고마워. 호텔도 전부 정리했어. 아까려.

0: 슈퍼팬들이 큰 도움이 됐어.
1: 난 이제 다른 데 가서 쉬어야겠다. 잘 있어.
2: 너도 아주 잘했어, 골든팩. 자, 칭찬 스티커.
0: 어? 미니버스잖아? 또봐, 슈퍼팬들아.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2: 잘가.
3: 고맙다.
0: 슈퍼인수와 슈퍼팩 인도와요. 오싹오싹 예티 소동.
4: 슈퍼팬 미니버스가 히말라야 눈 속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경고, 눈보라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0: 눈이 그칠 때까지 등산객용 오두막에 있다가 집으로 내려가자, 키마.
1: 좋아요, 아빠. 슈퍼펫? 안녕, 슈퍼펫들아. 많이 놀랐지? 난 너희가 거대한 괴물인 줄 알았어. 괴물을 진짜 봤다고? 슈퍼펫들이 괴물을 봤대요. 그것도 두 마리나. 설마 예티일까요?
0: 예티는 그냥 전설에 불과하단다. 전혀 겁낼 거 없어. 봐! 밖에 괴물이나 서린 따윈 없잖니? 게다가 눈도 그쳤고 눈이 또 내리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는 게 좋겠다.
1: 하지만 곧 어두워지잖아요. 예티가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봐요?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3: 그래, 맞아, 호기.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전화가 왔어.
1: 안녕, 슈퍼윙스. 난 키마야. 아빠와 함께 히말라야에서 하이킹 중인데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해. 근데 어둠 속에서 예티를 만날까봐 무서워. 손전등을 배달해줄 수 있을까?
4: 네가 무섭지 않게 도와줄 특별한 손전등을 만들어줄게. 재밌는 노래도 나올 거야.
1: 진짜 다행이다. 이따 보자.
3: 히말라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야. 그곳엔 많은 동물들이 사는데 우연히 예티 같은 전설의 동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2: 정말 꼭꼭 예티를 만나고 싶어.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노래가 나오는 손전등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3: 오늘은 누가 좋을까? 괴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대처할 슈퍼윙스 아리.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됐다. 휴, 드디어 빠졌구나.
1: 이제 택배만 오면 산을 무사히 내려갈 수 있어요.
2: 택배 왔습니다. 어? 예, 왔어요.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아리야. 구조할 준비 돼 있어.
2: 네팔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0: 여기 유택배. 와. 내 손전등.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전혀 무섭지 않게 내려갈 수 있겠다. 빨리 집에 가서 아마를 보고 싶어. 아마?
3: 아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네팔어로 엄마란 뜻이란다.
0: 좋은데요? 히마의 아마를 만나러
4: 출발!

0: 그냥 나뭇가지야, 키마.
1: 나뭇가지구나.
0: 키마, 손전등으로 음악을 좀 틀어보는 거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호기.

0: 어? 무슨 소리 못 들었어?
1: 아, 혹시 메아리 아닐까? 아닌 것 같아. 꼭 누군가 우리 뒤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도 안 보여, 키마. 계속 가자.
2: 그래.

0: 이젠 나도 뭔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져.
1: 나도.
2: 아, 노래를 더 크게 부를까?
1: 네, 그렇게 해요.

어? 안 돼!

0: 로켓 스노보드 파워 부스트. 잡았다.
1: 고마워 호기. 안 돼, 이거 내 거야. 어? 너 하나도 안 무섭구나. 그냥 장난꾸러기 꼬마 같은데. 어? 저게 뭐지?

0: 예티가 이꼬마의 엄마인가 봐. 예티를 구해야 해.
1: 아마.
2: 아마.

0: 슈퍼인수와 슈퍼프렛 일티 구조 성공!
1: 이젠 예티에 대한 무서운 전설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았어. 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예티를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아. 이거 받아 꼬마야.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고마워 슈퍼빅스.
2: 잘 가라.
0: 슈퍼빅스와 슈퍼빅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파티해!
5: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5: 8이야.
3: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갑의 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합니다.

하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2: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르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라에 눈이 내렸어요.
2: 슈퍼펫 미니버스가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도착합니다.

0: 이게 웬일이야? 처음에 눈이 오더니 이제 슈퍼팬들이 왔잖아. 나도 너희랑 눈에서 놀고 싶은데 두꺼운 옷이 없어서 추워. 원래 사하라 사막은 엄청 덥거든. 슈퍼윙스?
1: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2: 맞아, 호기. 슈퍼패트리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 전화를 걸었어.
0: 안녕 슈퍼잉, 나 카리아야. 밖에서 눈놀이를 하고 싶은데 따뜻한 옷이 하나도 없어.
1: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다고?
0: 그래, 아주 이상해. 보통 이곳은 더운데 말이야. 두꺼운 옷을 배달해줄 수 있을까?
1: 물론이지.
0: 고마워. 이따 보자.
2: 사하라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인데 모래 언덕과 높은 기온으로 유명해. 이곳은 매우 덥고 건조하지만 나일강이 있어서 사람과 동물들이 음식과 물을 얻을 수 있고 배도 다니지.
1: 근데 지금은 왜 추운 거야?
2: 나도 그게 궁금한걸?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따뜻한 방한복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1: 이 방한복을 입으면 정말 멋질 거야.
2: 그럼 너도 미션을 멋지게 성공해야겠지? 내가 함께 출동할 파트너를 골라줄게. 자, 누가 좋을까? 날씨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슈퍼윙스 새뺨. 오늘 미션에 딱이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난 슈퍼민스 별 샛별이야.
1: 추운 사하라 사막에 온 걸 환영해.
2: 이렇게 추운 사막은 처음인걸. 여기 니 택배 칼이야.
1: 정말 따뜻해. 알바드 한 곳에서 놀기 딱인걸.
2: 알바드? 그게 뭐야?
3: 알바드는 아랍어로 추운이라는 뜻이란다.
1: 이제 놀아도 돼요?
3: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있으렴.
1: 네, 엄마.
2: 좋아, 우리도 알바드 한 곳에서 놀 준비 됐어. 가자.

집에서 노는 건 이번이

0: 사람도 만들어 본 적 없는 거야?
1: 응, 그래도 모래성은 많이 만들어 봤어.
2: 그건 다르지. 자, 우리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 우선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어야 해.
3: 그 다음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첫 번째 눈덩이 위에 올려놔.
1: 그리고 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머리를 만드는 거지.
4: 짠! 우와! 눈사람을 만들었어!
0: 호기팩과 색별팩이 아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려나 본데?
1: 안 돼!
0: 슈퍼팬들이 눈덩이를 놓쳤어! 괜찮아! 내가 막을게!
5: 슈퍼 익스와 슈퍼 팩!

0: 너도 가도 돼?
1: 물론이지. 어서 타.
2: 그럼 시작해볼까?
1: 얼음 깨기! 액션!
3: 얼음이 깨졌어!
1: 열풍 불기! 액션!
3: 고맙다!
1: 깨고! 녹여주기! 깨고! 녹여주기!
3: 내 배가 움직여!
0: 악어야, 네 차례야.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1: 우리가 해냈어! 구출작전 성공! 예! 또 찬바람이 불잖아! 날강이 다시 얼어붙었어!
0: 알바자한 곳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동물들에게 피해가 너무 심해.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1: 우리도 돕고 싶지만 날씨를 바꿀 순 없어. 그건 불가능하니까.
0: 아니, 가능해. 어?
1: 야호! 월드비행본부야!
4: 하늘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 탓에 이상기후가 만들어졌어.
1: 이건 나랑 샛별이가 멈추기엔 너무 벅차.
5: 하지만 월드로봇이라면 문제없어. 월드로봇으로 변신!

0: 여기다! 차가운 공기가 밀리고 있어!
1: 다시 몰려오고 있는데! 더 센 초간격 바람이 필요해!
0: 그럼 도움이 필요하겠는걸? 슈퍼인스 출동! 아리! 구조 준비 완료!
2: 어떤 문제든 내게 맡기라고!
3: 질서는 내 덕분이지!
4: 요요와 함께라면 문제없다고!
5: 좋았어, 슈퍼윙스! 초강력 바람 불기 액션!

0: 사라 사막이 다시 더워졌어. 예전처럼 말이야. 고마워 슈퍼윙스.
1: 우리도 기뻐.
2: 이제 그 방한복은 필요가 없겠는데.
0: 지금은 필요 없지만 다음에 또 알바도 해주면 입을 수 있게 잘 보관해둘게.
2: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응.
0: 잘가.
2: 고맙다.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따라라 마법의 양탄자.
3: 슈퍼팻 미니버스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마법의 양탄자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바람을 가로질러 솟아올라라! 다른 주문을 외면 될지도 몰라. 마법의 양탄자여, 날아올라라! 하늘 높이 날아올라라!

0: 내 카펫을 날게 해준 거야? 제대로 속았네.
1: 방금 무슨 소리지? 어? 어, 안 돼! 내 카펫! 이 카펫들을 오늘 톱카피 공장에 보내야 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0: 죄송해요, 아빠. 요술램프만 있다면 도와달라고 소원을 빌 텐데. 어? 어? 슈퍼링스?
2: 안녕, 슈퍼링스. 난 야라야.
3: 안녕, 야라.
0: 아빠한테 중요한 카펫 배달이 있는데 모두 엉망이 돼버렸어. 내가 도와드리려면 요술램프가 필요한데 혹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
4: 물론이지.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어줄게. 요술램프긴 한데 지니를 두 명이나 부를 수 있고 소원은 세 가지를 빌 수 있어.
0: 우와, 정말 그런 요술램프가 가능한 거야?
3: 당연하지.
2: 우와, 고마워. 나보자.
5: 터키의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대륙으로 나뉘었는데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지. 그곳엔 아름다운 건물인 톱카피 궁전이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옛날엔 술탄이라 불리던 왕들이 살았대.
4: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요술램프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3: 야라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잘 배달할게.
5: 이번 임무에도 미션 파트너와 함께하면 더욱 재밌을 거야.
3: 나야 좋지.
5: 자, 누가 가는 게 좋을까? 누가 마법 같은 탐험심을 가지고 있을까?
0: 슈퍼윙스 알리. 알리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윙스 출동 중.

0: 시간이 꽤 걸리겠는걸.
1: 걱정 마세요. 요슬램프만 있으면. 야호! 왔나봐요.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알리야. 모험이 있는 곳엔 항상 내가 있지. 이스탄불에 온 걸 환영해.

0: 고마워, 지니들아. 이제 하이디 기델름.
1: 이건 나와 아빠가 사용하는 언어인 튀르키예어로 가자란 뜻이야.
0: 이런 톱카피 궁전까지 제시간에 가긴 어렵겠는걸.
1: 걱정 마세요, 아빠. 날아서 가면 문제없어요. 제가 소원을 빌게요. 지니 하나, 지니 둘.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가 필요해. 제발 소원을 들어줘.
2: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알겠어. 알리, 어떻게 하면 좋지?
1: 나한테 맡겨, 후기. 우리가 이 소원을 들어줄게. 여기 내 깜짝 비밀 가방이 해결해 줄 거야.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알라카잠. 소원 성취. 멋지다.
0: 우와. 야라야, 슈퍼잉스와 함께, 아니 지니들과 함께 안전하고 빠르게 배달해 줄 수 있겠니?
1: 걱정 마세요. 좋았어,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하이디 기델량.

0: 내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고 있다니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거 엄청 쉽다. 봐, 저기 톱카피 궁전이야. 저기로 가면 돼. 정말 아름답다.
1: 이스탄불을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가? 어? 뭐야?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의 수업마 보기? 나도 저거 타고 싶다고. 가자, 골든 햇. 저 나르는 양탄자를 뺏어야겠어.
0: 도착했어.
2: 우와.
1: 모두 안녕들 하신가?
0: 어? 안녕하세요, 페야. 이 궁전의 술탄이신가요? 직접 카페 배달을 받으러 나오시다니 놀랐어요.
1: 그게 난 배달이 정확히 다 오는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거든.
3: 왜 저 사람 목소리가 익숙한 거지?
1: 카페 가져와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가져갈게. 나라라 마법의 양탄자.
3: 이상하네. 이제 톱카피 궁전엔 술탄이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박물관이잖아.
1: 멋진데. 아이란.
3: 저 사람은 술탄이 아니라 골든보이잖아. 마법의 양탄자를 훔쳐가고 있어.
0: 거기다 배달해야 하는 카페들도 전부. 소원이 하나 더 남아서 다행이야. 진이 하나, 진이 둘.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를 골든보이로부터 되찾아와야 해. 소원을 들어줘.
4: 이번에도 이 소원을 반드시 들어줄게.
5: 카페 찾아오기 알라카다.
3: 당장 우리 물건을 돌려줘, 골든보이. 사원 장갑 장착. 사원 장갑 발사 액션.
1: 시도는 좋았어, 꼬마 호흡이.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나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 내가 골든 추방 발사.

0: 난 이제 끝났어, 허기.
1: 절대 그럴 리 없어, 골든보이. 가위바위보로 이겨버려, 허기. 좋은 생각인데.
2: 자, 가위바위보.
0: 보는 바위를 감싸지. 이번 판은 내가 이겼지라.
1: 그렇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암벽 등반용 갔지? 아니, 암벽 갈기.

0: 그래, 다 가져가라고. 난 마법의 양탄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1: 이번 판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걸.
2: 자, 가위, 가위, 호! 가위로 가위를 이겼어. 소원 성취! 슈퍼윙스와 슈퍼팩! 핫팩 구하기 성공!
3: 우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1: 자, 진우 친구들,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아.
2: 어? 저기 니크버스잖아. 노바 슈퍼팬들아, 이제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야라. 안락하자.
1: 하이디 기델룸.
0: 슈퍼윙스와 슈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클릭소
4: 클릭소 몰라내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6: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놀이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8: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긴 상자에 날까? 키가 크고 싶다면 긴 상자에 날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긴 상자에 날까?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래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젤?
14: 네.
15: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누구야, 누구? 누가 날 부른 거야? 어머, 너야?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뻑, 뻑뻑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1: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볼래?

그럼 모두 안녕!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가재의 시냇물 음악회.
2: 저게 뭐야?
1: 아깝다.
3: 얘들아, 이렇게 둥글고 납작한 돌로 던지면 먼 곳까지 보낼 수 있을 거야. 자, 엄마 봐봐.
4: 자. 우와, 우리 중요하구나.
2: 내가 먼저 좋은 돌 찾아야지.
1: 같이 가.
4: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건 바로 저 돌이야.
1: 잘 됐다.
4: 이건 내 거야. 꼬마가 지잖아.
2: 이 돌 나한테 양.

0: 안 될까?
1: 가재에게 이 돌멩이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나 봐.
0: 그래, 이건 내가 그토록 찾던 최고의 악기라고.
2: 악기라고?
0: 잘 봐. 팡팡팡팡이 팡팡.
3: 우와, 돌멩이 연주 최고야.
1: 그러게, 꼬마 가재 연주 소리가 아주 좋은걸?
0: 이 정도는 기본이죠.
4: 우리도 해보자.
5: 소리가 안 나.
4: 아야야.
1: 꼬마 가재는 집게가 아주 단단해서 연주할 수 있는 거란다.
0: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4: 음악회는 언제 하는 거야? 우리도 초대해줘.
0: 너희가 와준다면 너무 좋지. 음악회는 오늘. 내 정신 좀 봐. 곧 있으면 음악회 시작이잖아. 안녕 얘들아.
2: 가재! 이들 놓고 갔어!
1: 저런, 꼬마 가재가 악기가 없어서 곤란하겠는걸?
4: 우리가 가재한테 악기를 가져다 주자.
2: 하지만 음악회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잖아.
4: 아, 가재 선장님은 시냇물 음악회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몰라.
6: 우와, 좋은 생각인데.
1: 그럼 가재 선장님 집으로 가볼까?
3: 네!
7: 이런, 우리 막내가 놓고 갔나 보구나. 내가 전해주마.
1: 저 선장님, 혹시 우리 꼬맹이들도 데리고 가주실 수 있을까요?
7: 물론이죠.
3: 정말요? 으아, 신난다.
7: 그럼 떠날 준비는 됐겠지?
3: 네, 선장님.
7: 그렇지, 저 자라바 위에서 오른쪽으로.
0: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8: 최고의 악기를 구하느라 좀 늦었어.
0: 그래서 그 악기는 어디 있는데?
8: 그야 당연히 내 등에.
0: 내 돌멩이 육지에 두고 왔나 봐.
6: 어떡해. 이제 곧 음악회가 시작될 텐데.
0: 내가 음악회를 망쳐버렸어. 나 몰라.
7: 혹시 이것 때문에 우는 게냐?
4: 음악회에 최고의 악기가 빠질 순 없잖아.
0: 정말 고마워. 너희는 최고의 꺼병이들이야. 야호!
7: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시냇물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공연은 모두 꺼병이 너희 덕분이야. 얘들아, 같이 연주하자.

0: 엄마의 목걸이.
1: 아, 어찌. 우와, 이건 좀 뻔.
2: 얘들아, 준비 다 했니?
3: 네.
2: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네!
0: 엄마, 엄마! 제가 이 목걸이를 찾았어요. 너무 예쁘죠?
2: 어? 아, 엄마 우정 목걸이를 찾았구나.
0: 우정 목걸이요?
2: 이건 엄마가 둘이만 할 때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어딨나 했더니.
0: 아, 혹시 이 목걸이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2: 목걸이를? 둘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려.
0: 네, 걱정 마세요. 목걸이가 어디 갔지? 내 목걸이. 아기 물개야. 어디 간 거지? 안녕, 난 둘이라고 해.
4: 안녕, 난 아기 물개야.
0: 근데 네가 들고 있는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거거든.
4: 뭐?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야.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 거랑 좀 다른가?
0: 얼른 줘.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래도.
4: 아니야.
0: 엄마의 소중한 목걸이가. 어떡해.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 텐데. 난 몰라.
4: 내가 찾아올게. 기다려.
0: 파도가 센데 괜찮으려나? 와, 고마워. 정말 다행이다.
2: 많이 놀랐지?
4: 엄마!
2: 둘이야!
0: 엄마!
4: 둘이야!
2: 어디 다친 데는 없어?
0: 네, 그런데 엄마 목걸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송해요.
2: 괜찮아. 엄마는 목걸이보다 우리 둘이가 더 소중한걸? 저희 아이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5: 별 말씀을요.
2: 어? 그 목걸이는? 물개야, 이게 얼마만이야?
5: 와, 내 친구 까투리가 이제 이렇게 엄마가 된 거야?
0: 엄마 목걸이랑 물개 아줌마 목걸이가 똑같잖아.
4: 그러게.
6: 엄마랑 물개 아줌마랑 친구였어요?
2: 그렇단다. 엄마가 어릴 때 바다

0: 내 선물이야. 잘 간직해야 해.
1: 아기 물개야, 고마워.
2: 이제 토리도 엄마처럼 우정 목걸이가 생겼네. 우리 것보다 멋진데?
0: 따라쟁이 흉내 분어. 우리 집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할까?
3: 좋아.
4: 와, 여기가 육지구나.
3: 가지다.
0: 내가 제일 빠르다고.
4: 저 신기한 물건은 뭐지?
0: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3: 기다릴게.
4: 배가 많이 아픈가 봐. 저 구름 혜지 형 닮지 않았어?
5: 우와, 정말이네.
4: 어? 저 구름은 엄마 닮았어. 한번 타볼까?
5: 작은 도토리 구름.
4: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우와, 신난다. 셋째가 1등 하려고 먼저 출발했나 봐.
5: 우리도 얼른 가자.
3: 같이 가.
0: 다들 어디 간 거지?
3: 셋째다.
0: 내 자전거. 자전거 돌려줘. 거기 서라고.
6: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어? 셋째야, 안녕. 뭐야, 인사도 안 하고.
4: 신난다.
3: 사랑해요, 우리
0: 다다다다다다. 다람쥐야, 나 킥보드 좀 빌릴게. 고마워.
6: 잠깐, 셋째는 분명 좀 전에 지나갔는데. 이야. 다들 비켜.
0: 거기서 내 자전거 돌려줘.

0: 세찌야, 괜찮니?
1: 네.
0: 어, 다행이다.
1: 응? 세찌 형이 아니라 문어였잖아.
2: 아, 안녕.
3: 너 방금 몸 색깔 바꾼 거야?
2: 난 흉내 문어거든. 누구든 흉내 내고 어떤 색이든 바꿀 수 있어. 대단하다.
4: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날 따라해서 내 자전거를 함부로 가져갔잖아.
2: 이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널 따라했어.
0: 흉내 문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그랬나 봐. 흉내 문어야, 친구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쓰면 안 돼. 꼭 먼저 빌려달라고 말해야 해.
2: 아, 몰랐어요. 미안해, 세찌야.
4: 네가 날 구해줬으니까 괜찮아. 우리 같이 놀자.
5: 문어는 자전거가 없는데.
0: 마침 우리 흉내 문어에게 꼭 맞는 자전거가 있단다.
6: 그게 뭔데요?
7: 자, 여기 있다.
2: 고맙습니다.

0: 된 거예요?
1: 됐다.
0: 꼬맹이 기차 출발합니다.
2: 칙칙폭폭땡 다녀오겠습니다. 칙칙폭폭땡.
1: 너무 멀리 가지 말고.
3: 네, 엄마.
2: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땡. 꼬맹이 기차 나가신다.
0: 이번 역은 산딸기역입니다.
2: 칙칙폭폭땡.
0: 다리를 지나갑니다. 모두 꽉 잡아주세요.
3: 안녕, 캐스터냐.
4: 지나가게 좀 비켜줄래?
0: 여긴 우리 햄스터 기찻길이거든. 너희가 비켜.
4: 맞아, 맞아.
0: 뭐야? 우리가 먼저 왔잖아. 비켜, 비키라고. 우리가 먼저 지나갈 거야.
4: 그러지 말고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0: 좋아, 진쪽이 비키는 거다.
3: 그래,
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가면 그만이지.
4: 위험하잖아. 너희들 사과해.
0: 싫어. 달려, 달려.
4: 그런 게 어딨어.
3: 너무해. 쫓아가자.
0: 달려, 달려.
2: 어디서?

0: 지어. 위험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해. 멈춰.
1: 우리가 멈출 줄 알고?

0: 얘들아, 괜찮아?
1: 정말 다행이야.
2: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3: 그리고 아까 약속 안 지켰어. 미안해.
2: 괜찮아.
0: 어? 어? 근데 이제 기차놀이 못하겠네.
4: 자, 보자.
5: 그래! 엄마에게 줘볼래?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는 기차놀이를 할 수도 있지. 짠!
6: 엄청 길어졌어!
0: 햄스터들아, 같이 타자!
2: 좋아!
0: 그럼 출발합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
6: 같이 가자.
5: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4: 스쿨버스 내일도 놀자.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12: 대머리가 도망간다.
13: 3위 쫓아가야지.
11: 차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0: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정답!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아, 일찍 일어났네. 아침 먹으려고 서둘러서 왔는데. 나한테 아침을 줘야 낚시도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직접 준비하는 아침

직접 만든 사탕이야. 어때? 맛있겠지?

바로 달콤한

우리 아기 수영에서만이 피곤하지?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니지 우리 아기? 갑자기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이야? 아! 짜잔! 근데 내가 안 보인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아! 곰아! 문 좀 열어봐! 이야? 곰은 내가 안 보이는 모양이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말한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뭔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잡았다!

0: 거기 귀여운 친구, 나랑 결혼하겠어?
1: 아니, 싫어요. 이 나쁜 사람 같으니.
0: 어우, 뭐라고?
1: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 안 돼.
0: 하하하하.
1: 어, 안 돼요, 안 돼.
0: 나는 슈퍼마샤. 내가 당신을 구하겠어.
1: 내가 구했다. 나는 그냥 용감한 여인. 아, 그래, 슈퍼영웅. 마샤! 이 험난한 세상, 내가 구해주마.

너희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해주겠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꼬롱꼬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3: 야호.
4: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완전 잘난다.
2: 어, 나무. 어, 조심.
1: 혹시 내릴 수 있어?
2: 나? 우리 그냥 10을 소환할까? 10이 나보다 더 크잖아.
1: 그럴 필요 없어. 넌 큰 정사각형이잖아. 뭐든 할 수 있다고.
2: 어, 맞아.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
1: 좋았어. 좋아. 구 화이팅! 역시 10을 불러야겠어.
2: 9는 바로?
3: 3 더하기 3 더하기 3 도착 도착 도착. 우리는 무적의 삼총사. 가장 멋지고 가장 놀라고 누구보다 특별한 고개삼필 등장이요. 음악 주세요. 소개 시작합니다. 삼총사 공중부행.

0: 아우, 그래. 별거 아니었어, 정말로.
1: 안 돼! 잡아줘!
2: 풍선이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해!
0: 도움? 혼자 할 수 있는데. 9는 바로
1: 3 더하기 3 더하기 3 삼삼청사 풍선 특공대 바로 출동. 음악 주세요. 3은 바로
0: 9.
2: 또 해냈구나.
0: 내가? 당연히 내가 했지.
1: 이 꿀단지 좀 열어줄 사람?
3: 걱정 마, 옥토블록이
0: 옆으로 비켜 발. 이건 나한테 맡기라고. 9는 바로
1: 3 더하기 3 더하기 3 우리는 무적의 3 3총사.
4: 아, 이렇게 한 거구나.
1: 난 대포로 발사해서 꿀단지를 열어버릴게. 아니지, 난 다이빙을 해서 뚜껑을 세 조각 내버릴게. 아니지, 내가 용감하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해서 깜짝쇼와 함께 열어버릴게.
5: 어, 세상에.

0: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어우!
2: 구, 네가 해낼 줄 알았어.
3: 와우.
2: 정사각형이 최고야.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경기장 멋지다.
1: 모두 같이 바운스볼 하자.
0: 예? 예, 반역이 두 개야. 두

0: 내가 한 팀 맡을게.
1: 그럼 난 다른 팀 순서대로 한 명씩.
0: 한 명은 내 팀으로, 다음은 너희 팀으로. 3, 넌 우리 팀.
1: 4, 넌 우리 팀.
0: 5, 이쪽으로.
1: 6, 여기로.
0: 7, 우리 팀.
1: 8, 여기.
0: 9.
1: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10.
2: 주사위 던져 게임 시작. 재밌는 팀 이름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야, 6. 팀별로 이름을 짓자.
0: 우리 이름은 노란팀.
2: 어? 모두가 노란색은 아닌걸.
0: 어, 맞네.
3: 얘들아, 봐. 굴리고, 굴리고.
0: 그런 것 좀이야. 잘 보라고. 어때? 아. 불공평해. 우린 너처럼 크고 평평한 머리가 없단 말이야.
1: 바로 그거야. 내가 옆으로 넓게 서면 우리 팀은 모두 평평한 짝수머리가 돼. 그렇지?
2: 그러네.
1: 우리 팀 이름은 바로 짝수머리!
4: 짝수 만세!
3: 우리 팀엔 짝수머리가 없네. 전부 블록이 하나씩 톡 튀어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0: 그럼 이제 우리 팀 이름은 헐수머리!
4: 헐수머리!
0: 게임을 시작하자! 헐수 이쪽으로!
1: 짝수 이쪽으로!
2: 잠깐! 잠깐! 잠깐! 경기 중계는 누가 해?
0: 아, 그래!
2: 아, 네!
0: 헐수팀은 1,
1: 짝수팀은 2!
0: 그럼
1: 경기 시작! 야!

0: 팀 2점 득점.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시죠. 잘 보세요. 이 두목금, 이 세목금. 맞아요. 짝두머리 팀은 모두 앞선수보다 2씩 큽니다.
1: 홀수머리 팀의 실력을 볼까요? 1, 4, 5, 7, 9. 굉장한데요?
0: 홀수머리 팀 득점! 현재 2대 2 동점입니다.
1: 1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커진 3이 전해고 또 이만큼 커진 5가 헤딩.
0: 보세요! 홀수머리 팀도 앞선수보다 2씩 크네요. 1이 머리에 톡 튀어나와 있어요. 현재 두 팀 동점인 가운데 응원 대결 한번 해볼까요? 2,
2: 4,
3: 6,
2: 8,
3: 10
2: 짝수머리 팀 파이팅!
3: 10,
2: 8,
3: 6,
2: 4,
3: 2
2: 역시 우린 짝수머리 팀!
1: 홀수머리 팀! 3대 1로 짝수머리 팀을 이겼습니다! 예!
0: 정말 대단해! 너희 팀 정말 최고야!
4: 이길 수 없다면?
1: 같은

0: for books. Attention!
1: Up. Nap.
0: Nap? There's no time to nap. Zoo.

Stop sleeping. Start marching.

0: Fizz!
1: Fizz! Fizz! Fizz! Fizz! Fizz!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신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자, 넘버블록 성으로
3: 신난다! 어떻게 들어가지?
2: 한번 저 손잡이를 당겨볼까?
4: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2: 오가 사보다 크잖아.
3: 오를 어떻게 부르지?
4: 사?
2: 아기 이름? 바로? 오!
3: 막혔어!
4: 여기 주사위 박사인데 육을 어떻게 부르지? 4
3: 더하기 2는 바로
5: 6! 안녕 친구, 내가 알려줄게. 주사위를 위로 던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4: 문이 7개야.

0: 어느 문으로 가지?
1: 7이 알고 있지 않을까?
2: 7을 어떻게 부르지?
0: 4?
1: 더하기 3은? 바로
3: 7! 오! 난 운이 좋아! 와!
2: 오! 이쪽이야!
4: 누워서 딱 먹기야. 잘 보라고.
2: 길이 없어.
1: 방법이 있어. 어? 깃들을 잡고 지나가는데.
0: 저 위에까지 손이 닿으려면 발이 긴 블록이 필요해.
4: 팔! 팔을 어떻게 부르지?
0: 4?
1: 더하기 3? 더하기 1은? 바로?
0: 8! 럭터블럭 그늘!
2: 예!
0: 1, 2, 3, 4, 5, 6, 7, 8! 그늘!
1: 안 열려?
0: 정사각형은 힘이 어? 세. 내가 해볼게. 더 커다란 정사각형이 필요해. 9!
1: 9를 어떻게 부르지?
0: 4!
1: 더하기 3?
2: 더하기 2는?
5: 바로?
2: 9!
1: 고마워.
2: 2?
1: 3?
0: 어? 4! 왕관 4개!
2: 멋지다! 이제 어떻게 나가지?
1: 10이 있으면 로켓을 타고 나갈 수 있겠는데?
5: 10을 어떻게 부르지?
1: 전부 합쳐보자!
0: 4?
1: 더하기 3?
2: 더하기 2?
1: 더하기 1은? 바로?
3: 7 9 8 7 6 5 4 3 2 1 발사!
0: 4
1: 3
2: 2
1: 1 굉장한 모험이었어! 우린 작은 숫자들이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숫자 나라 캐슬의 왕과 여왕이 될 수 있어!
6: 아, what is it?
7: I'm sure I've seen one before.
1: It's a... what do you think, Blue?
8: I think it's a lever.
7: But what does it do?
1: Let's find out.

0: terrific touchdown.
1: Let's take a peek.
2: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3: The gingerbread man.
0: Stop eating everything.
4: I couldn't munch another thing.
1: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4: Except maybe...
0: Tally-ho!
1: La, la, la, la, la, la.
0: On your tippy toes, everyone.
1: You can't catch me.
0: Mm-mm. No, not playing.
1: You can't catch me.
0: Yes, I can.
1: Run as fast as you can.
4: I can't eat any more. You're it.
0: Time for my tea.
1: Perfect time to pop off.
3: Run as fast as you can.
5: You can't catch us.
6: We're the Alpha Blocks.
7: 초록병 아홉 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치워야지. 벽은 너무 위험해.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아홉 개.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아홉 개. 오!
1: 만약 병 하나가 공룡이 된다면.
8: 그럼 1, 2, 3, 4, 5, 6, 7, 8. 위험한 바닥에 초록병 여덟 개. 옥토블록 숨기기. 1, 2, 3, 4, 5, 6, 7, 8 숨겨.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8개.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8개.
1: 여우가 병 하나를 훔쳐간다면 안 돼!
9: 그럼 1, 2, 3, 4, 5, 6, 7.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7개. 정말 행운이야. 오!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1: 만약 고약한 꿈을 깨워버리면,
3: 어?
1: 아니, 귀여운 곰에게 안기면,
9: 그럼 1, 2, 3, 4, 5, 6.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빛 6개. 내 이름은 6. 게임을 시작해.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바닥에 누운 초록빛 6개.
1: 병 하나가 빙빙 돌면
9: 네가 이겼어. 그럼 1, 2, 3, 4, 5. 바닥에 놓은 초록병 5개. 예!

0: 초록빵 5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4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4개. 예.
1: 만약 뿅 해가가 놀러 간다면 그럼 일

0: 뿅 열게
1: 안전한 바닥에 상자 속의 숨은
0: 하늘로 날아간 바닥의 눈 언덕을 굴러가는 초록 뿅 열게
1: 정사각형이 된
0: 중의 전화는

0: 얼리면 더 맛있어.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꾸렁꾸렁 떠나요. 빛이 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호텔 대소동
3: 슈퍼펫 미니버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내리실 곳은 펫호텔입니다.
2: 슈퍼펫들을 만나다니 정말 기뻐. 슈퍼펫들아 어서와. 난 이곳의 안내원인 사라라고 해. 환영합니다.

0: 엄마! 아. 슈퍼펫들이 왔어요.
1: 안녕. 만나서 반가워.
0: 얘네들을 돌봐줘도 될까요?
1: 그럼 물론이지, 사라.
0: 야호!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이리 와.

0: 괜찮니 얘들아? 정말 장난꾸러기들이구나. 너희를 잘 돌볼 수 있게 도와줄 뭔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슈퍼윙스?
1: 안녕 슈퍼윙스.
0: 난 사라야. 오늘 내가 슈퍼택들을 돌볼 건데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줄

0: 즉 무언가가 필요해. 슈퍼펫들은 스티커를 좋아해. 말을 잘 들으면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야.
1: 칭찬 스티커? 배달해줄 수 있을까?
0: 물론이지. 어떤 주문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1: 고마워. 이따 보자.
2: 두바이는 유명한 관광도시야. 멋진 호텔들이 많고 그중엔 펫호텔도 있지. 두바이에는 모래고양이, 아라비아 늑대, 그리고 오릭스처럼 멋진 동물들도 있어.
0: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까?
2: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0: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칭찬 스티커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슈퍼펫들이 이 칭찬 스티커를 받으려고 말을 아주 잘 들을 것 같은데.
2: 그래도 힘든 임무가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출동할 슈퍼윙스가 필요하겠지?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까? 행동이 바른 슈퍼윙스는 누가 있지? 경찰 비행기 동반장! 이번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바로 데뷔입니다. 바이로 출발!
1: 괜찮아질 거예요. 택배가 오면
2: 택배 왔습니다.
1: 야호! 도착했어.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봉반장. 사건은 내게 맡겨.
1: 두바이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엄마셔. 어? 여기 네 택배. 정말 완벽해. 고마워. 마음에 드니 슈퍼패트라? 말을 잘 들으면 이 칭찬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 줄을 서세요. 오, 정말 착한 애들이구나. 아카누.
4: 아카누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랍어로 잘했어란 뜻이란다.
3: 골든보이!
1: 펫호텔에 온 걸 환영해, 골든보이. 다음에는 꼭 정문을 이용해 줄래?
5: 정문으로 들어올 시간이 없어서. 괜찮다면 난 좀 쉬어야겠어. 가서 돌아, 골든펫. 재밌게 놀아. 널 잘 돌봐줄 거야. 여긴 펫호텔이니까. 이따 보자.
3: 발에 모래가 들어갔잖아. 좀 씻고 올게.
1: 너도 칭찬 스티커를 받고 싶구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하나 줄게. 기차를 타게. 날 따라와.
4: 재밌게 놀다 오렴.
1: 자, 모두 타세요.

이쪽이야. 펫 놀이터에 온 걸 환영해. 신나게 놀아보자.

0: 우리가 도와줘야 해. 슈퍼패트라, 기차를 멈춰주면 스티커를 줄게.
1: 정말 편안했어. 이제야 모래가 말끔히 씻긴 것 같다고?
0: 호크패시잖아! 호기패! 내가 빼내줄게!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기차를 멈춰야 해!
0: 슈퍼

0: 내 스티커가 어디로 갔지?
1: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때야.
0: 그래, 다시 해보자. 로켓 부스터!

경찰 방패 전차 2차 법 추기 액션.

0: 슈퍼인스와 슈퍼펫, 해포텔과 동물친구의 구하기 성공!
1: 친구들을 구해줘서 고마워. 호텔도 전부 정리했어. 아까도
2: 슈퍼펫들이 큰 도움이 됐어.
3: 난 이제 다른 데 가서 쉬어야겠다. 잘 있어.
1: 너도 아주 잘했어, 골든팩. 자, 칭찬 스티커.
2: 어? 미니버스잖아? 또봐, 슈퍼팬들아.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1: 잘 가.
4: 고맙다.
0: 슈퍼인스와 슈퍼팩. 슈퍼 완료.
2: 오싹오싹 예티 소동.
5: 슈퍼펫 미니버스가 히말라야 눈 속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경고, 눈보라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0: 눈이 그칠 때까지 등산객용 오두막에 있다가 집으로 내려가자, 김아.
1: 좋아요, 아빠. 우와! 슈퍼펫? 안녕, 슈퍼펫들아. 많이 놀랐지? 난 너희가 거대한 괴물인 줄 알았어. 괴물을 진짜 봤다고? 슈퍼펫들이 괴물을 봤대요. 그것도 두 마리나. 설마 예티일까요?
0: 예티는 그냥 전설에 불과하단다. 전혀 겁낼 거 없어. 봐. 밖에 괴물이나 서린 따윈 없잖니? 게다가 눈도 그쳤고. 눈이 또 내리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는 게 좋겠다.
1: 하지만 곧 어두워지잖아요. 예티가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봐요?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틀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3: 그래, 맞아, 호기.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전화가 왔어.
1: 안녕, 슈퍼윙스. 난 키마야. 아빠와 함께 히말라야에서 하이킹 중인데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해. 근데 어둠 속에서 예티를 만날까봐 무서워. 손전등을 배달해줄 수 있을까?
4: 네가 무섭지 않게 도와줄 특별한 손전등을 만들어줄게. 재밌는 노래도 나올 거야.
1: 진짜 다행이다. 이따 보자.
3: 히말라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야. 그곳엔 많은 동물들이 사는데 우연히 예티 같은 전설의 동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2: 정말 꼭꼭 예티를 만나고 싶어.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노래가 나오는 손전등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3: 오늘은 누가 좋을까? 괴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대처할 슈퍼윙스 아리.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아리야. 구조할 준비 돼 있어.
0: 네팔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여기 누택배.
0: 와. 내 손전등!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전혀 무섭지 않게 내려갈 수 있겠다. 빨리 집에 가서 아마를 보고 싶어. 아마?
2: 아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네팔어로 엄마란 뜻이란다.
1: 좋은데요? 히마의 아마를 만나러
3: 출발!

0: 그냥 나뭇가지야, 키마.
1: 나뭇가지구나.
0: 키마, 손전등으로 음악을 좀 틀어보는 거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호기.

0: 있어.
1: 어? 무슨 소리 못 들었어?
2: 아, 혹시 메아리 아닐까? 아닌 것 같아. 꼭 누군가 우리 뒤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도 안 보여, 키마. 계속 가자.
1: 그래.
3: 슈퍼리스, 오오.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어.
2: 이젠 나도 뭔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져.
4: 나도.
0: 노래를 더 크게 부를까?
2: 네, 그렇게 해요.

안 돼!

호기. 어, 안 돼. 이거 내 거야. 어? 너 하나도 안 무섭구나. 그냥 장난꾸러기 꼬마 같은데.

0: 예티가 이 꼬마의 엄마인가 봐. 예티를 구해야 해.
1: 아마.
2: 아마.

0: 슈퍼인수와 슈퍼팩 예티 구조 성공!
1: 이젠 예티에 대한 무서운 전설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았어. 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예티를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아. 이거 받아 꼬마야. 도움이 될 거야.

0: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고마워 슈퍼빅스.
1: 잘 가라
0: 슈퍼빅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수정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플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얼씨구 됐다.

0: 씨, 화창하구나. 그렇지 않소, 댕구 선비?
1: 거참 아주 아주 좋소이다. 딩동 선비.
0: 딩동 선비. 나 딩동 쌤인데.
1: 아, 오늘은 이거잖아요.
0: 그나저나 오늘 여기서 아주 화려한 춤공연이 있다던데. 어디 보자. 아, 여기가 맞나?
2: 여기가 맞다, 얼쑤!
1: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거참, 고맙소, 많은, 니신지요?
2: 몰라도 된다, 얼쑤!
1: 아이고,
0: 여튼, 우리가 잘 찾아온 모양입니다.
1: 그랬어, 그랬어. 화려하고 우아한 우리 춤 아주 아주 기대가 돼요.
0: 그렇소, 춤은 역시 우리 춤이 아름답지요.
2: 우리 춤이 좋은 것이요.

0: 아주 아주 좋구만. 우. 그렇지 않소? 딩동선비.
1: 댕구야 여기까지.
0: 네.
1: 자, 오늘 딩동댕 쇼는 우리나라 전통춤 쇼.
0: 첫 번째로 만나볼 우리 전통춤은 부채춤.

0: 와! 정말 정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1: 와, 세상에 부채춤이 이렇게나 멋진 춤일 줄이야. 꼭 나비가 나풀나풀 날아서 꽃밭을 훌훌 나는 느낌이었어요.
0: 오, 맞아.
2: 오, 잘 봤어요. 부채춤은 부채로 꽃과 나비를 만들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표현한 춤이에요. 자, 나비가 나풀나풀.
1: 우와, 진짜 나비 같아요.
2: 그리고 꽃들이 한들한들.
1: 우와, 진짜 꽃이다.
2: 자, 이건 뭘까요?
1: 이건 살랑살랑 바람 같은데요?
2: 맞아요. 자, 그럼 우린 바람 같이 들어갈게요.
1: 바람이 분다.
0: 아니 정말 바람처럼 사라지셨어.
1: 역시 부채춤이 최고로구나.
3: 얼쑤.

0: 오늘은 한 해 농사의 시작!
1: 모니 하는 날!
2: 어? 어? 모내기가 뭐예요?
3: 자, 봐봐. 요 볍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데 그걸 모라고 해. 그리고 봄이 되어서 그 모를 옮겨 심는 걸 모내기라고 하지.
0: 자자! 다들 내 북소리에 맞춰 모를 줄 맞춰서 심어보세!
1: 오. 좋아! 그럼 심어볼까나! 심어보세! 심어보세! 모를 심어보세!
0: 아, 참! 하늘 한번 꾹꾹 눌러서 제대로 심으라고 모가 둥둥 떠다니잖아!
4: 힘이 없어서 그려. 팔다리, 어깨, 허리야.
5: 아이고, 그 힘들어서 못하겠네.
4: 아휴, 그려. 아까 북으로 말하고만 하지 말고 힘나게 응원이나 좀 해봐.
0: 이 북으로 응원을?
6: 우리가 응원해주지. 오.

0: 와, 진짜 힘이 느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1: 그러게요. 거기 계신 분들 응원 받으면서 모내기 잘 하셨나요?
2: 힘든 줄 모르고 다 끝났네요.
3: 모내기 끝!
0: 역시 이게 북소리의 힘인가요?
4: 그렇죠. 예전에 진도지방에 모내기 할 때 북으로 힘을 내라고 응원을 했었는데요.
0: 네네.
4: 와! 이렇게 북을 치며 추던 춤이 발전해 지금의 진도북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0: 아, 그렇군요. 이게 진도북춤이었군요. 세상에, 응원의 북소리가 춤이 되다니요.
1: 둥둥둥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진도북춤. 불끈불끈 힘이 나는구나. 얼쑤!

0: 여 보내기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유, 벌써 가을이 됐구먼.
1: 시간 참 빨라. 다들 보름달 보고 소원은 빌었는가?
0: 하하, 벌써 빌었지.
2: 아유, 난 소원 빌 게 하나도 없네.
0: 어? 아니, 그게 뭔 소리요?
2: 쌀 농사, 과일 농사 다 풍년이라. 먹을 것도 많고 가족 모두 건강하니 더 바랄 게 없구먼.
3: 아하, 맞아 맞아.
1: 그야말로 풍요롭고 신나는 한가위로세.

뛰어나보세. 한강술래 국진국진 뛰어나보세. 한강술래 높은 마당 짚어나지고.

0: 정말 신나고 재밌는 춤이에요. 네. 이 춤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 춤이 바로 강강술래잖아요.
1: 네. 맞아요. 둥근 달 아래 손에 손잡고 원을 그리며 신나게 추던 춤이죠.
2: 와, 이 춤 저희도 배울 수 있을까요?
1: 마지막 부분을 같이 배워볼게요.
0: 네. 우리 친구들도 잘 보고 따라해봐.
1: 자, 잘 보세요.
2: 네.
3: 개구리 개굴청 방죽 아래 왕개굴.
2: 오.
3: 개구리 개굴청 방죽 아래 왕개굴. 개구리 개굴청 방죽 아래 왕개굴.
1: 다음엔
3: 왕개구리를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꽂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왕개구리를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꽂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1: 진짜 쉽죠?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2: 네.
3: 개구리 개굴청 방죽 아래 왕개굴. 왕개구리를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꽂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0: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강강술래 춤 또 쳐요, 또.
2: 네네네. 우리 친구들도 옆에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계시면 같이 쳐요.

0: 뛰어나보세 한강술래
1: 흑신흑신 뛰어나보세
0: 한강술래
1: 높은 마당이 짚어나지고
0: 한강술래
1: 깊은 마당이 높아지게
0: 한강술래
2: 개구리 개골창
0: 개구리 개골창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야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1: 우와! 도장 세 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두 번째 과제 완료!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장작을 모아서 캠프파이어 준비하기! 재미!

0: 무슨 일이니, 도도?
1: 어?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뭐? 어? 투시를 바꾼다고?
1: 그래, 아무래도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너?
0: 지금까지 내가 잘 던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바꾼다는 거야?
1: 뭔가 느낌이 안 좋아.
0: 뭐? 겨우 느낌 때문에?
1: 오늘은 내가 감독이잖아. 감독 말 안 들을 거야?
2: 그래도 나보다 얘가 더 잘 던지는데 그냥 바꾸지 말자.
0: 맞아. 어? 지난번에도 내가 던져서 이겼잖아.
1: 어허! 감독이 바꾸라면 무조건 바꿔야지.
0: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에이, 나 안 해.
1: 뭐?
2: 그럼 나도 안 할래.
1: 아, 뭐라고? 너들 진짜!
3: 온다라? 잠깐만. 온다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 오늘은 제가 감독이잖아요. 선수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4: 감독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알아?
1: 아이, 몰라.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해.
3: 아휴, 야구보다 먼저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네. 어?
4: 시간 여행이 필요한 것 같네요.
3: 맞습니다.
1: 어? 지금 시합 중인데?
3: 그래, 어? 그분을 만나면 좋겠다. 머리에 지식을!

0: 어휴, 이러다 정말 들통나겠다. 좀 떨어져서 오거라.
1: 어? 전하! 통촉하여...
2: 조용! 전하라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1: 죄송합니다, 전하.
2: 아, 또...
0: 너처럼 무섭게 생긴 호위무사가 옆에 딱 붙어있으니 암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잠시 따돌려야겠군. 듣자니 마을 맨 끝에 있는 우물물이 그렇게 시원하다던데.
1: 지금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0: 네,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릴 테니 어서 다녀오거라.
1: 어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0: 아휴, 겨우 떼어놨네. 그럼 난 이만.
3: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4: 조선 최고의 소통왕 정조대왕님이 계신 조선시대입니다.
5: 나 화장실 좀.
3: 으이그, 화장실은 미리 다녀왔어야지.
5: 선생님이 갑자기 출발하셔서 못 간 거라고. 아저씨, 화장실이 어디예요?
6: 저쪽에.
5: 고맙습니다.
7: 아이쿠, 마침 딱 맞춰 오셨구만. 어서 갑시다.
4: 네? 저희요?
7: 공사일 하러 온 분들 아니요? 사또께서 여기서 있을 거라며 데려오라 하셨는데.
4: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7: 에이, 딱 봐도 맞는데 뭘. 왜 그러시오? 막상 와보니 일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오?
4: 아니요, 저희는 정말...
7: 아, 이럴 시간이 없어. 직접 가서 사또께 못한다고 말하시오.
3: 선생님, 어떡해요?
4: 일단 가서 해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7: 자, 자, 빨리 갑시다.
5: 아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3: 어? 근데 선생님은 어디 가셨지?
7: 어서 나가!
3: 어? 뭐? 어? 오.
7: 안 된다면 안 돼!
8: 어르신이 이사를 가셔야 수원화성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성벽이 지어질 자리인데 어르신만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시면 어떡해요?
7: 아, 글쎄, 화성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썩 나가!
9: 아니, 보상도 다 해주고 이사비용도 넉넉하게 드린다니까요.
7: 계속 이럴 거야! 정말 안 나가!
8: 아이고, 그만하세요!
7: 아, 가요! 아, 갑니다! 정말 고약한 노인네구만. 어르신,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10: 뭐, 뭐야? 차라리 날 죽이고 니놈들 마음대로 해.
0: 괜찮느냐?
10: 야야야. 이거라도 발라. 왜 하필 거기 있어서?
5: 이게 뭐예요? 된장이잖아.
10: 바르면 괜찮아질 게다.
0: 아니, 나라에서 다 보상을 해 준다는데 왜 이사를 안 가는 거요?
10: 퇴근 리쇼.
0: 지나가던 나그네요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라.
10: 아, 그럼 가던 길이나 가시오.
1: 아버지.
0: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3: 그쵸? 아저씨도 그렇게 보이시죠?
6: 궁금하네.
3: 오?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저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0: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3: 어?

0: 네? 아니, 왜 여태 안 가고 있어?
1: 아이, 할아버지. 제 혹 좀 보세요. 이렇게 아픈데 쫓아내시려고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다리가 아파서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1: 우와! 할아버지 궁사예요? 게임에서 나도 궁사인데. 아, 이거 레벨 진짜 높아 보이네요.
0: 만지지 마.
1: 죄송해요. 저기 할아버지,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0: 괜찮아졌으면 어서 나가. 쓸데없는 인간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니 집이 온통 먼지 주성이구만.
1: 제가 다 청소할게요. 근데 할아버지, 아까는 왜 그러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0: 에이, 귀찮다.
1: 에이, 말씀 좀 해주시지. 어? 누가 여기다 낙서를 한 거야? 이것도 제가 깨끗이 지울게요.
0: 야, 안 돼! 가만 놔둬! 만지지 마!
1: 네?
3: 또 조선시대네? 응?
4: 오자마자 장녀석을 만나다니. 역시 엑스맨님을 위해 모든 게 딱 준비가 되어 있군. 저녀석을 당장. 어? 그런데 왜 혼자 있지? 함정일지 모르니 일단 지켜보는 게 좋겠어.
0: 왜 네 마음대로 만져? 당장 나가! 당신도 나가고!
5: 어? 어르신! 어르신이 계속 이사 안 가고 버티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6: 어르신 때문에 우리도 이사 못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0: 아, 책임은 무슨 책임?
5: 아니, 임금님께서 이사비용도 주시고 새로 집 지을 돈도 다 주시는데 왜 안 가려고 그러세요?
6: 괜히 영감님 때문에 임금님이 화나셔서 우리도 이사 못 가면 어떡해요?
0: 남이야 이사를 가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썩 꺼져!
6: 뭐라고요?
2: 자, 여러분. 제가 임금님을 좀 아는데 절대로 여러분께 피해가는 일 없을 겁니다.
6: 정말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2: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갑시다. 제가 시원한 탁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7: 이 사람들 진정시키고 올 테니까 그동안 어르신의 사연을 꼭 알아보거라.
1: 네.
2: 자, 갑시다.
0: 당신들은 누구야? 이사 안 간다니까?
1: 제 친구들이에요.
0: 아이씨고, 여기가 네 집이냐?
1: 도대체 어디 갔다가 온 거야?
8: 말도 마. 하마터면 벽돌 나를 뻔했어. 근데 넌 여기서 뭐해?
9: 그런 게 있어?
8: 선생님, 근데 이번엔 좀 이상하네요. 왜 정조대왕님이 안 보이죠?
10: 그러게 말입니다. 이 분필로 시간의 문을 열면 위인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데려다줬었는데 이번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4: 아, 그랬구나. 저 녀석들이 시간 터널을 만든 거였어. 저 분필이 시간의 문을 여는 도구라니. 잠깐만. 그럼 저것만 빼앗으면 내 마음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8: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10: 글쎄요. 정조대왕님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0: 그 본질 당장 내놔.
1: 엑스맨?
0: 그 분필은 내가 좀 써야겠다. 그라 엑스런!
1: 상종의 방패!
0: 엑스런! 분필을 가져와!
1: 안 돼!

0: 안 돼!
1: 에휴, 하필 거기서 너를 만날 줄이야.
0: 전하! 그렇게 혼자 다니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1: 아니, 저게 도대체...
2: 어떠냐? 어서 분필을 순순히 내놓으시지.
0: 안 돼!
3: 할아버지!
0: 안 된다!
2: 액션!
0: 받아라!

0: 뭐야? 이건 와! 아!
1: 가만히 있지 못해! 전하 앞이니라!
2: 전하?

0: 전하, 몰라뵈옵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1: 괜찮소. 어서 일어나시오.
2: 근데 왕이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는지 말하라고 명령했으면 됐잖아요.
1: 참된 임금이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백성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야.
2: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이고.
1: 자, 이번엔 대답해 주시겠소.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왜 이사를 안 가려는 것이오?
0: 그게 아뢰 없기 황공하오나. 사실 이 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호라비 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활과 화살을 만들며 저를 키워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고, 이 집만이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1: 아버지라.
3: 전하.
1: 괜찮다. 나도 아버님

0: 생각에 잠시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그래, 아비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오. 성벽이야, 이 집을 피해서 지으면 되는 거고. 내 앞으로도 계속 자네가 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약속하겠소.
1: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2: 잘 봤지? 저렇게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야.
3: 왜 이렇게 안 풀려? 시간이 다 됐잖아. 다음엔 반드시.
4: 어? 엑스맨이 도망친다. 얘들아,
5: 경기진이 어딜 갔다 오는 거야?
4: 어허, 화내지 말거라. 내 이제 너희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야.
5: 뭐야, 갑자기 왜 이래?
4: 미안. 아무리 감독이라도 이제부턴 내 마음대로만 하지 않을게.
5: 정말? 그럼 내가 계속 투수한다.
4: 아니, 내가 던지는 게 좋겠어.
5: 뭐?
4: 농담이야, 농담. 오늘의 위인, 정조대왕! 우와, 정조대왕님이시다!
6: 너 어? 정조대왕님이 누군지 알아?
4: 당연하지! 화살을 멋지게 쏘는 분이잖아! 응? 어, 맞다! 깜빡 잊고 있었어! 빨리 정조대왕님을 만나야 해!
6: 왜? 무슨 일인데?
4: 정조대왕님이 나한테 고기 사준다고 하셨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잖아! 다시 조선시대로 가자!
6: 그럼 그렇지.
7: 그 전에 먼저 자세히 더 알아볼까요?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나 1800년에 사망한 조선 제22대 왕입니다. 정조는 화성 건설뿐만 아니라 각종 서적을 편찬했고 친위군인 장용영을 설치하는 등 정치의 여러 방면에 왕도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4: 아, 그랬구나. 처음 만났을 땐 진짜 왕인지도 몰랐었는데. 어, 선생님, 질문 있어요.
7: 뭐죠?
4: 왕이 그렇게 백성들이랑 직접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백성들은 왕 근처도 못 가던데.
7: 정조는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오? 정조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자주 행차를 나갔었는데요. 오? 백성은 이 기회로 정조에게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격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4: 격쟁이요? 깍쟁이 같은 건가?
6: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7: 격쟁이란 어려움이 있는 백성들이 정조의 앞에서 꽹과리를 치며 말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격쟁을 통해 정조는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려 하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6: 우와, 진짜 어진 임금이시네요.
7: 이제 정조에 대해 잘 알겠죠?
4: 네!
7: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8: 정조대왕 카드 수집 성공!
4: 계속 종이만 보며 그리시네요.
9: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려 한다.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저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1: 도도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0: 저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띠용띠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4: 저요! 저요! 선생님, 저도 할래요!
5: 와! 따다다! 빨리 달려!
6: 공차요! 공차요! 슛! 슛! 골!
4: 나는 누구?
3: 축구선수!
4: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말 거야!
0: 솔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라시 차례.
7: 네.

0: 나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1: 야,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

0: 둘, 셋. 우리는 사이카 큐네. 저희 섬돌이가 또 다시 또 이곳에 왔네요.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1: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희 첫 촬영이 바로 여기서 저 자이로 드롭을 타는 거였는데.
2: 와! 와! 와! 왜 이렇게 빨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0: 역시 하도 와도
2: 무서워요.
0: 아찔합니다. 네.
1: 오늘 다시 타러 가도 안 탈 것 같아요.
0: 그렇죠. 일단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1: 그렇죠. 준비한 게 있죠.
0: 사실 놀이공원에 오면은 무서운 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무서운 놀이기구 잘 타는 법.
1: 네. 저희가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무섭지 않게 즐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 맛있어.
1: 아, 우리 돌아보자.
2: 우와.
3: 저건 뭐야? 자이로스틴?
4: 저건 구경 좀 할까? 어, 근데, 아, 이 정도는 너무 좀 시시하지 않아?
1: 더 무서운 거 하죠.
5: 우리 아, 자이로드롭보다도 시시할 것 같아.
4: 그래, 우리 막, 우리 더 무서운 거는 깔 줄 알잖아.
3: 맞아요. 갑시다, 그러면.
4: 다음은 또 딸만 또 가보자, 우유로. 이쪽으로 가면 많을 텐데?
5: 야, 이것도 시시해, 시시해.
1: 아, 선풍기.
4: 선풍기. 아, 선풍기. 딴 데 가보자, 딴 데.
5: 우리가 일단, 이따가 그 퀘스트 할 놀이기구를 정해야 되잖아.
4: 그치.
5: 근데 일단,
4: 무서운 걸 타야 돼, 무서운.
5: 맞아요, 그것도 맞고.
4: 왜냐면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는 법이니까.
5: 그 실내에 롤러코스터도 있거든. 롤러코스터도 타자.
4: 그래, 그러면
5: 왔는데.
4: 바이킹 어때, 바이킹?
6: 좋아요.
5: 바이킹도 좋아요.
4: 그래, 그럼 오늘 바이킹 타러 가는 걸로 하자.
5: 오, 손에 땀 나시.

0: 롤러코스터.
1: 와 진짜 오랜만이야. 와
2: 저는 최근에 와서 탔는데 아 진짜 근데 좀 떨리는 게 아침.

0: 부터
1: 그러니까
0: 할 생각이 좀
1: 갑자기 저번에 그 공포가 그러니까. 다시 떠오르네요. 아, 근데 그래도 롤러코스터는 재밌어.
0: 아 빨리 이제 좀 타고 싶다. 설레 타고 싶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네. 일단은 먼저 우리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죠? 특별하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1: 의사 선생님.
2: 박수. 안녕하세요.
0: 자 어디서 좀 많이 뵙지? 어. 네. 저희가 특별히 선생님이 또 의사 선생님께서 또 바쁘셔서 조연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네.
2: 오, 이걸 수칙에 채우시면은
0: 선물이에요?
1: 가져가도 되나요?
3: 아니요, 안 돼요. 아, EBS 작가님. 아.

0: 오, 여기.
1: 리딩.
0: 리딩. 아? 자, 이제 저희가, 저희 셋은 제가 봤는데, 이제 매니저 형께서 이제. 매니저 형!
2: 어, 훌씬다.
0: 형!
1: 좋았다.
0: 자, 건희의 혈압이 어떨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0: 건강 상태도 체크해봤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평균 값을 내서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타러 갈까요?
1: 롤러코스터 타러 가시죠.
0: 갑시다.

0: 아침부터. 아유.
1: 이제 우리가 탄 데가 더 재밌을 거야.
0: 네.
2: 가속도 때문에.
0: 어떻게 재밌어? 무슨 재밌어?
1: 헐. 간다.
0: 으아, 안녕. 오, 어떻게
1: 굽는 거야? 따라서 돌아올게.
0: 재밌겠다.
1: 으아.
0: 뭐야, 우리.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1: 아, 이거. 이거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워.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섭다. 아, 근데 이거. 아, 재밌어. 무서운 거 아니다. 재밌다.
0: 오! 이번 이게 앞에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이번 이게 앞에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0: 머리가 너무 흔들린다.
1: 세상 재밌어.
2: 재밌어.
1: 근데 지혜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2: 어땠어?
1: 지혜가 더 무서운데?
3: 앞에가 안 보여.

0: 그럼 바꿔서 한번 타보자.
1: 네.
0: 혹시 또 모르잖아.
1: 그럼 바로 저희 앞에 타면 되나요?
0: 어, 앞에 타.
1: 네, 타겠습니다.
0: 뒤에 나, 뒤에서 막 130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1: 출발! 아,
0: 이걸 연속해서 두 번이나 타다니.
2: 깜짝이야.
0: 와, 난 이 종소리가 그렇게 싫더라.
1: 오! 오! 아, 근데 앞이 좀 약간, 앞이 스릴이 있긴 하다.
2: 와, 이거, 또 한 번에 올라올 셀카.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1: 오, 오, 빠르다.
2: 원래 이렇게 빨랐나?
1: 앞에 타니까 더 빠르네요.
2: 그니까.
3: 어, 비행기 편하네.
0: 그래, 앞에 가서 무섭다니까요? 근데 확실히? 앞에는 보이잖아. 근데,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아~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뭐야! 뭐야! 어,
1: 한 번 더. 아! 뭐야! 아! 뭐야!
2: 나이스, 나이스.
1: 피니쉬.
0: 재밌다.
2: 뒷자리가 더 무섭네.
1: 와, 맞다. 뒷자리가 더 무서워요.
2: 맞아, 확실해.
1: 우와, 어이구.
0: 진짜 속이 안 좋아.
2: 제가 타보니까 확실히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뒷자리가 훨씬 더 무서워요. 진짜. 확실해, 이거는.
1: 형, 뒷자리가 더 무섭죠?
2: 뒷자리가 더 무섭지 않아요?
0: 저 확실히 느꼈는데? 아직 떨어질 때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때려 들어가는 거예요.

0: 음악수가
1: 엄청 차이가 나요.
2: 와, 1.5배가 넘는 수치인데
0: 이 결과를 보면은 확실히 뒷자리가 무섭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와, 뒷자리 탑시다.
0: 뒷자리가 무섭네요. 예. 근데 몸소 체험하니까 진짜 그냥 뒷자리가 무서워요.
2: 아, 그냥 딱 네. 느끼실 수 있어요.
0: 네, 뒷자리가 무섭습니다.
3: 롤러코스터의 뒷자리가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롤러코스터의 스릴감은 짧은 시간에 속도가 급격히 높아질 때 더 커져요. 롤러코스터는 기차의 중간 부분이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날 때부터 급격히 빨라지는데 이때 앞자리는 이미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아요. 반면에 뒷자리는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날 때 기차가 빨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느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는 뒷자리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0: 피신
1: 손 먹을 호러.
2: 아니 나는 여기 놀이공원 여긴 처음 와봐.
0: 엘사는 처음이에요.
1: 나도 처음.
0: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디든.
1: 좀 무섭다.
2: 아 무서울 것 같은데.
1: 내 친구가 저번 주에 여기 갔다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무섭다 그러더라고.
2: 일단
0: 가봅시다 일단.
2: 갑시다.
0: 그 다음은 들어가 봐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2: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자 그나마 공포를 좀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네. 아이템. 건이가 준비한 아이템은?
0: 헤드폰입니다.
2: 헤드폰.
0: 제가 공포영화 볼 때 청각에 의해서 무섭더라고요.
1: 맞아.
0: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거예요.
2: 괜찮다. 이거 좋은 방법이다. 영정이는?
3: 저는 큐브로 가자.
2: 뭐 안에서 큐브 할 수 있나? 이게 어두워가지고
3: 손전등으로 비춰주시면서 가는데 뭔가 집중을 다른 곳에다가 쏟고 있으면 안 무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 이게 사실 오감 중에 80%를 차지하는데 시각이.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그냥 안대를 준비했어.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안 보이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매니저 형께서 계시니까 형!
3: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시네요.
2: 자, 건이 이제 헤드폰
3: 쓰고 막말지
0: 나오겠습니다.
2: 나와?
0: 네, 나와요.
2: 출발!
3: 무서울 것 같아. 아.
4: 여기서 나올 것 같아.
1: 오, 깜짝이야.
4: 오, 하지 마세요. 저 누나 등이 다 뒹긴다고요. 어떡해요?

0: 이거 눈 가리는 게 더 무서워. 이거 어디 나올지 모르겠고.
1: 뭔 소리야.
2: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3: 안 보이니까
0: 더 무서워.
3: 차라리 안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0: 우와. 아, 괜히 피 맞춘다고 해서
4: 지금. 오, 뭐야? 아, 큐브를 빨리 맞춰버려야 돼.
0: 안 되겠어.
4: 오, 손에 땀나시.
0: 어때?
2: 에이, 별거 아닌데?
0: 별거 아닌데, 빨리 가자.
5: 빨리 가자. 심지어 큐브를 담아줬어.
0: 바로.
6: 자,
2: 심박수인가?
6: 어,
2: 심박수군요.
6: 심박수.
0: 심박수가.
6: 제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0: 건이 40이 나왔어. 많이 놀랐구나. 되게 많이 놀랐네.
6: 깜짝 놀래가지고.
2: 평소보다 40이 높게 나온 거야?
0: 너는 귀신의 집이 더 무서웠구나.
6: 네.

0: 바이킹이나
1: 왜 이렇게 커? 원래 이렇게 커?
2: 예, 제일 큰 거 아니에요?
1: 진짜 하늘 끝까지
2: 가면 돼요?
3: 아, 탄다!
2: 아, 나이스! 저 높이 올라가서 무섭거든요. 형 빨리 여기 타야 돼요. 맨뒷자리.
1: 아, 재밌겠다.
2: 재밌겠죠? 아,
0: 이거는 우리 셋 다 뒤에 타는 거구나.
1: 아, 이 심장 박도.
0: 근데 롤러코스터는 이게 더 무서워.
2: 저 아까 높이 올라가는 거 같아. 나대한 아무도. 어, 심장부터 91이에요.
0: 97이야?
2: 저 97.
0: 나는
2: 97. 형, 저 똑같아요, 다. 94. 아, 이 종소리가 너무 싫어.

0: 높아 높아. 너무 안 되네.
1: 끝났어.
2: 나
1: 와, 드디어 끝났어.
2: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막 이게 막 간질간질한 거.
3: 맞아 맞아. 그 느낌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4: 바이킹을 타면 왜 이상한 느낌이 날까요? 바이킹은 시계추처럼 공중에서 왕복 운동하는 놀이기구예요. 배 밑에 달려있는 롤러가 배를 밀어 올려주면 다시 중력에 의해 내려오는 것이죠. 배에 탄 사람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배가 떨어질 때 무거운 배와 가벼운 사람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0: 근데 권위는 대박이야.
1: 오히려 권위는 많이
0: 53.4야.
1: 권위 여기 이게 더 무서웠어?
2: 높은 거를 무서워해서 높았잖아요.
1: 그러네. 아 권위는 그럼 이게 더 무서웠네.
2: 네.
0: 권위는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1: 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바이킹을 조금 더 안 무섭게 타는 방법.
0: 즐길 수 있는 노하우들 있죠.
1: 그래서 돌림판을 준비했습니다.

0: 하나, 둘, 셋, 둘, 셋.
1: 산책하기!
0: 산책하기가!
1: 역시.
0: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데 그런 척하기가 힘든데?

0: 와, 귀여워.
1: 아, 귀여워.
0: 와우! 와우.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 또 이제, 훈련하게 이제, 아. 또.
2: 와우, 멋있어, 멋있어.
3: 장갑 끼실게요.
2: 아, 장갑 끼실게요.
0: 어. 오늘 풀 세팅이네.
3: 이거 우리 제작.
0: 상남자 스타일.
2: 어떡해.
0: 와, 상남자 스타일. 쿨한 척 하려면은 눈이 보여야 돼가지고. 쿨한. 어, 진짜 창피해. 이거 사람들이 쳐다봐.

0: 이렇게 타러 가야 된다는 게 참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아니야, 근데 우리 이 방법 썼으니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1: 이 친구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 릴렉스. 아.
2: 수리바
3: 사악해요.
1: 합니다. 한번 타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 팀이야. 결과는
0: 끝 겁니다.
1: 지시죠.
0: 심박수가 태호랑 영종은 비슷. 네,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1: 그러네요.
0: 아, 건이가
4: 내려왔어요.
0: 거의 반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5: 영상 효과가 엄청나다는 건데.
0: 우와, 대박이야.
1: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타실 때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0: 명상을 하세요. 오늘 와, 역대급 정말 네. 엉뚱한 실험들을
4: 해봤죠.
1: 정말 재밌는 퀘스트였어요.
0: 네. 근데 진짜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되게 효과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저희의 비하인드 영상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0: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4: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자, 그럼 지금까지 싸이언스타 큐!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0: fun. Hurry up!
1: Let's go with Mr. Handy.
2: Yeah!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3: 클릭소
2: 클릭소 몰라내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죠.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리면 더 맛있어.

0: 해.
1: 플라워
0: flower.
2: You're my baby. You're my song. 하하.

마이클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

이기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Formed it?

you call classical?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Magic Ice Cream Truck.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so funny. Look at Silver. Oh, Silver.

Hair? Hair? Hair? This is all my hair? What's that?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홍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와, 재미있는 물놀이! 이야, 둥둥둥둥 잘 뜬다. 공도 뜰까? 하나 더. 고래. 다음은 골프공. 어? 가라앉네. 왜 안 뜨지? 다시 하나 더. 자, 짠. 어? 안 뜨잖아. 떴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은 배. 배는 과연 뜰까? 짠! 우와! 떴다 떴다! 우와, 나도 진짜 배 타고 싶다. 우와, 신난다. 우와, 이렇게 빠른 배를 내가 타볼 줄이야! 어? 저 배는 뭐지? 우와, 진짜 엄청 크다! 나 저렇게 큰 배 처음 봐! 혹시 저 배는 함정? 우와, 저도 태워주세요! 저도 함정 태워주세요! 함정 탑!

우와, 오! 우와! 호이스트가 여기에도 있네! 우와! 우와! 다 올라왔다! 우!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0: 여기가 조종실인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 배는 어떤 배인가요?
1: 이 배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 함정입니다.
0: 아, 여기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1: 이곳은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입니다.
0: 아하, 자동차의 운전석처럼 함정을 운전하는 곳, 맞죠?
1: 오케이.
0: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우와.
2: 현재 긴급사고 발생, 근처 선박에서 화재 발생, 즉시 대응하기 바라, 즉시 대응하기 바라.
3: 함내 알림, 현재 10시 방향 화재 선박 발생, 함 총원은 화재 선박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
0: 어? 화재 선박이라면 불이 났다는 뜻인가요?
1: 네, 맞습니다. 화재 선박 위치로 출동!
0: 출동!
4: 고맙고 준비! 발사!

0: 화재 진압 완료!
1: 해당 화재 선박에서 환자 발생. 지금 즉시 단정 이용 환자 이송할 것.
0: 고속단정 출동!
2: 출동!
3: 고속단정 출동 준비! 오! 아까 내가 탔던 배잖아! 우와! 배가 분리된다! 와, 멋지다, 멋져! 우와! 함정보다 빠른 고속 단정이 있어서 환자를 빠르게 이송할 수가 있는 거구나! 우와! 멋지다, 멋져! 고속 단정이 환자를 태우고 무사히 도착!
0: 자, 하나, 어? 둘, 셋,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3: 어, 환자분 괜찮으신가?
0: 자, 환자분 눈 떠보세요. 네, 숨 크게 쉬시고요. 산소 공급 중에 있고, 산소 포화 확인 89%. 환자 산소 호흡곤란 계속 지속, 호흡곤란 하고 있음.
3: 병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0: 화재로 인한 호흡곤란 환자 발생, 응급위성 필요와 대기 지원 바랍니다. 경락고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하지만 이 함정이 더 멋진 것 같아. 불도 끄고 사람도 구하고 헬리콥터도 뜨고 내리고 너무 신기하고 멋져. 어? 그런데 이렇게 크고 무거운 함정이 어떻게 물에 뜰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씩씩.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바다를 지키는 배 함정. 바다를 순찰하면서 불법 어선들을 단속하고 바다에 불이 나면 불을 끄는 일도 하지. 최대 시속 약 39km, 무게 3,900톤, 일반 자동차 3,000대의 무게야. 이렇게 거대한 함정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건 바로 함정이 받는 부력 때문이야.
0: 부력? 부력이 뭐야?
1: 부력은 어떤 물체가 물 같은 데 떠있을 수 있게 위로 밀어올려주는 힘이야. 이렇게 탁구공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도 탁구공이 부력을 받기 때문이지. 그런데 탁구공과 비슷한 크기의 골프공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아. 그건 물의 부력보다 골프공이 무겁기 때문인데, 탁구공처럼 부력보다 가벼우면 물에 뜨고 골프공처럼 부력보다 무거우면

0: 물에 뛰지 못해. 하지만 골프공보다 훨씬 더 무거운 함정이 물에 뜰 수 있는 건 배가 물속에서 물의 부력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부피가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알루미늄 포일로 확인해볼까? 여기 크기가 같은 알루미늄 포일이 두 장이 있어. 한 장은 아주 작게 접을 거야. 접고 접고 또 접고. 우와! 아주 작게 접었어. 짠! 그리고 이 포일은 아까 포일보다 조금 넓게 접어볼게. 자, 완성! 자, 이 두 알루미늄 포일의 무게를 재볼까? 자, 앞에 양팔 저울이 있어. 짜잔! 무게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 두 포일을 이번에는 물에 담가볼 거야. 봐봐. 작게 접은 포일은 물에 가라앉는데 크게 접은 포일은 물에 떠 있어. 크게 접은 포일이 물의 부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야. 무거운 함정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원리도 바로 이거지. 철로 만든 무거운 함정도 부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피를 크게 만들면 물에 뜰 수가 있는 거야.
0: 응, 맞아.
1: 이제 함정의 비밀을 찾았어. 이렇게 큰 함정이 물에 뜰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물이 올려주는 힘, 부력이야. 이제 비밀을 찾았으니 다시 출발해볼까?
2: 강력한 부력으로 함정을 띄워라!

0: 이건 보물 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에헴,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아,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착해야 해, 착하니.
2: 안녕, 난 윤이야. 난 유치원 친구들이 좋아. 그리고 선생님도 좋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3: 어머, 윤이야 고마워.
2: 선생님을 도우면 마음이 즐거워.
3: 자자, 간식 먹자. 장난감 정리하고 책상 앞에 앉으세요.
4: 맛있는 냄새.
5: 윤이야, 네가 갖고 온 장난감도 아닌데 왜 네가 정리해?
2: 아, 뭐 어때? 아무나 정리하면 되지.
5: 같이 하자.
2: 고마워.
5: 빨리 하고 간식 먹자.
2: 좋아.
5: 하자.
3: 다 모였어요?
6: 네.
7: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내가 먼저 왔는데.
8: 근데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시우가 실망하겠지?
7: 자, 나 먼저 타.
9: 우와, 너 진짜 착해. 나 딱 50번만 탈게.
7: 그래.
5: 윤이, 저 머리핀 예쁘지?
7: 응,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 아, 이거? 이모가 사준 거야. 어때? 이쁘지?
5: 응. 윤이야, 나 저 머리핀 해봐도 돼?
8: 어떡하지? 나도 좋아하는 머리핀이라 빌려주기 싫은데. 하지만 빌려주지 않으면 지아가 섭섭할 거야.
2: 자, 해봐. 고마워.
5: 어때?
9: 엄청 예쁘다. 얘들아, 우리 잡기놀이 할래?
2: 그래, 가자 윤이야.
8: 어? 난 잡기놀이 말고 그네 타고 싶은데.
2: 윤이야, 뭐해? 얼른 와.
9: 같이 가. 49, 50. 나 다 탔는데.
3: 자, 우리 어제 인어공주 책 읽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인어공주 동국의 역할을 정할 거예요.
9: 선생님, 저 인어공주 하고 싶어요.
3: 인어공주?
9: 네. 야, 남자 공주가 어딨냐? 여기 있는데?
3: 자자, 역할은 제비뽑기로 정할 거예요. 자, 친구들이 여기서 종이를 한 장씩 뽑을 건데 종이에 적혀있는 역할이 우리 친구들이 맡은 역할이에요. 알았지?
6: 네!
3: 자, 우리 지아부터. 자, 하나씩. 그 다음에 하나씩 보지 않고 뽑으면 돼요.

0: 좋아요. 자, 씩. 천천히. 우와. 선생님은 적을 거 가져올게.
1: 제발, 제발, 인어공주 나와라. 신이시여, 제발, 인어공주가 나오기를.
2: 제발, 제발, 정말, 제발, 살려주시오. 인어공주.
3: 마녀야, 인어공주 누구야?
4: 나.
3: 좋겠다. 나 마녀 싫은데.
4: 근데 마녀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야.
3: 그래? 그럼 윤희 너가 마녀 역할 할래?
4: 어.
3: 나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리고 너 영부 엄청 잘하잖아.
2: 응? 응? 야, 제비뽑기를 정한 걸 왜 바꿔?
3: 왜 못 바꿔? 이렇게 바꾸면 되지?
2: 아니, 그래도 규칙상 그렇게 바꾸면 안 되니까.
5: 어떡하지?
3: 내 맘인다?
5: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은데.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0: 윤희야. 착한 아이는 친구를 속상하게 하면 안 돼. 우리 윤희 착한 아이지? 그러니까 윤희는 할 수 있어. 친구한테 인어공주 역할
1: 양보할 수 있어. 있어. 혜민아.
2: 오, 비상, 비상! 친구 마음만 소중한 줄 아는 윤희의 마음이 위험해! 윤희의 마음의 방으로, 응!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0: 윤희를 위해서 마녀 옷을 준비해야지.
1: 마녀 옷?
0: 어? 윤희 왔구나. 나 지금 윤희 너의 마녀 옷을 손질하고 있었어. 인어공주에서 마녀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니까.
1: 아, 근데 너 누구야?
0: 나? 착하니. 윤희 너의 착한 마음. 윤희가 친구한테 양보도 잘하고 선생님도 잘 돕는 거. 다 이 착하니 때문이지. 아, 네가 희민이한테 인어공주 양보한 것도 나, 이 착하니가 시켰어.
1: 아, 근데 나 아직 인어공주 양보 안 했는데.
0: 허, 뭐? 아, 윤희야, 왜 그랬어? 너 착한 아이잖아. 착한 아이가 양보 안 하고 욕심부리면 안 되지.
1: 아니, 나도 양보하려고 했어. 했는데 갑자기 여기로 오게 돼서.
0: 그럼 빨리 가. 가서 친구한테 인어공주 양보해, 빨리.
1: 아, 알았어.
2: 잠깐!
1: 아, 깜짝아.
2: 윤희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인어공주 역할 하고 싶지? 아, 그치?
1: 하고 싶어.
0: 아니야, 아니야. 욕심내지 마. 윤희, 너 친구가 속상해해도 괜찮아?
1: 안 괜찮아. 친구가 속상하면 나도 마음

0: 그렇다니까.
1: 근데 윤희 마음은? 윤희 마음은 누가 알아주는 거야?
2: 어? 내 마음?
1: 그네 타고 싶어서 제일 먼저 뛰어갔던 윤희 마음.
2: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1: 오늘 처음 하고 온 머리핀이라 빌려주기 싫었던 윤희 마음. 인어 공주 역할 뽑아서 기뻤던 윤희 마음은 누가 알아줘?
3: 그건 딴 친구들 마음 생각하느라 윤희의 마음은 생각 못했네.
1: 그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 마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진짜 착한 마음이야.
3: 맞아, 윤희야, 미안. 나 착하니 내 주인 윤희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 그래, 인어공주 하고 싶은 윤희의 마음도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인어공주 역할 희민이한테 양보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4: 윤희, 너의 불안한 마음.
1: 불안이 네가 갑자기 왜 나와? 지금 얘기 다 잘 돼가고 있는데.
4: 나 불안해서 왔지. 윤희가 친구한테
5: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래서 양보 못해,
4: 라고 했다가 친구가 윤희를 싫어하게 될까봐 불안하다.
0: 그럼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윤희야, 그냥 친구한테 양보해.
6: 양보해, 양보해.
1: 자자자자, 착하니 불안이 둘 다 그대로 멈춰라. 아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2: 근데 댕댕아, 나 어떡해? 불안이 말대로 내가 인어공주 양보 안 해서 희민이가 나 싫어하면?
1: 그래서 희민이가 윤희를 싫어하게 되면 그건 할 수 없지 뭐.
0: 할 수 없다고?
1: 그래, 희민이가 윤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희민이 마음이니까 윤희가 다른 사람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순 없는 거거든.
2: 그래도.
1: 희민이가 진짜 진짜 좋은 친구라면 아마 윤희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희민이한테 가서 네 마음을 잘 이야기해봐. 어때? 할 수 있겠어?
0: 할 수 있지?
2: 응, 해볼게.
1: 이야! 윤희 파이팅!
7: 파이팅! 파이팅!
2: 나 이거 진짜 주는 거야?
7: 주는 거야? 주는 거야?
1: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불안아, 자, 착하니.
2: 나 이거 정말 주는 거야? 그럼 너 마녀해?
8: 아, 저 희민아.
2: 응?
4: 어떡해?
0: 아, 불안아, 좀.
8: 사실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래서 못 바꿔줘. 미안.
2: 아, 그래? 불안 뭐 할 수도 없지. 내가 마녀하지 뭐. 괜찮아, 나도 연기 좀 되거든.
9: 나는 마녀다.
10: 와, 진짜 마녀 같아.
11: 마녀랑 똑같이 생겼어.
10: 와, 진짜 마녀 같다.
12: 그니까.
13: 아참, 지아야, 그 머리핀 이제 돌려줄래?
14: 맞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수수이 가자!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감, 담.
2: 우와! 이게 뭐야?
3: 감이야, 감!
2: 감?
3: 응! 할아버지께서 감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어. 잘 말리면 맛있는 곶감이 될 거래.
4: 빨리 먹고 싶다.
3: 더 기다려야 돼. 조금만 참자.
4: 빨리 먹고 싶겠다.
5: 바꿔라, 한글!
4: 어? 감이 없어졌네.
6: 감이 담으로 바뀌었어.
4: 우리는 감 먹고 싶은데 감을 찾아야 해.
3: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아! 이!
8: 야!
7: 훈민정은 안녕?
3: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감이 담으로 바뀌었어!
4: 감! 감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감을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어?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이 안 보여. 위엔 없어.
2: 사방을 찾아도 없어.
1: 대체
2: 어디에 있지?
1: 어? 저기 한글 감이 있어.
3: 헛! 나나?
0: 헛! 헛! 밀다!
1: 어?
2: 한글이 밀려나고 있어.
1: 헛!
0: 어림없다. 밀다.
1: 천지가 한글을 밀어버렸어.
4: 천지의 한글 공격에 태극봉도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어. 태극봉의 힘을 되살리려면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밀다에 맞서는 남

0: 말은 뭐지?
1: 당기다! 한글이 돌아왔어!
2: 아니, 나의 밀다 공격을 당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0: 이런, 한글 감이 결국 파괴됐어!
4: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1: 수사라 한글!

0: 컴!
1: 저장 완료! 컴!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감, 감. 감은 주황색이에요. 오, 잘 익은 감. 아, 맛있어. 담, 담, 야, 아, 아이고, 담 때문에 한글이 안 보여.
1: 한글 담 먹어야지. 냠, 냠, 냠. 슝!
0: 아호! 윙! 한글 담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담! 담! 감! 감! 순서대로 써볼까요? 기억이 아를 만나 가, 가가 받침 미음을 만나 감, 감.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감. 친구들 따라해봐요. 감.
1: 감에서 첫 소리 그를 드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밤, 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감에서 첫 소리 그를 드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밤, 담. 히힛.
0: 감, 담. 할아버지가 감을 대롱대롱 달아놓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감을 담으로 바꿔라, 한글! 감이 담이 되었어요. 천지가 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당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감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감이 나왔어요. 감이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감이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감이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불, 물.
2: 캠핑을 할 땐 고기를 구워야지.
3: 고기를 구우려면 불을 피워야지.
2: 그래, 불을 피우자. 불. 아이, 따뜻해.
3: 이제 고기를 올릴게요.
2: 네.
3: 우와.
2: 닭고기도 구워주세요.
3: 닭고기?
2: 옥수수랑 소시지도 구워주세요.
4: 옥수수랑 소시지.
5: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4: 아, 야채도 구워줄게요. 자, 양배추와 당근.
2: 우와, 맛있겠다. 마시멜로도 먹고 싶은데.
4: 짠! 여기 내가 가져왔지. 밥 다 먹고 나면 내가 마시멜로를 구워줄게.
2: 네! 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
6: 바꿔라! 한글!
2: 어? 불이 물로 바뀌었어.
3: 아, 우리는 불로 고기를 구워야 하는데.
4: 우리는 불이 필요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7: 한글 용사 아이야!
8: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8: 아! 이!
9: 야!
8: 훈민정음, 안녕?
7: 안녕!
1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불이 물로 바뀌었어!
3: 불! 불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불을 찾으러 떠나자!
1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9: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기 한글 불이 있어.
0: 천지?
2: 한글 불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뭉개구름이 숨을 쉬어 방해할 것이다.
3: 헛! 들이시다!
4: 어? 뭘 하려는 거지?
1: 어? 한글이 구름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5: 어? 헛! 내 손을 잡아!
4: 내 손을 잡아!
5: 한글이 사라졌어.
1: 한글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4: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5: 드리시다에 맞서는 한 말은 뭐지?
1: 내시다.
2: 아니, 나의 트리시다 공격을 내 시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1: 이런. 하지만 괜찮아.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0: 불!
1: 저장 완료! 불!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불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하! 불! 불! 물! 물! 불! 불! 오! 불은 뜨거워요! 오! 불이 활활 타올라요! 오! 야! 물로 불을 껐어요! 하우! 후! 힘들어!
1: 한글 불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야하. 오잉. 한글 불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불. 불. 물. 불! 불!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우를 만나 부, 부가 받침 리을을 만나 불, 불.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불. 친구들 따라해봐요. 불. 끝.
1: 불에서 첫 소리 불을 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 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불에서 첫 소리 불을 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 굴. 히힛.
0: 불. 물. 훈민이와 정음이가 캠핑 놀이를 해요. 불을 피우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불을 물로 바꿔라 한글. 불이 물이 되었어요. 천지가 들이쉬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내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불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불이 생겼어요. 훈민 정음이 불을 피워요. 훈민 정음이 불을 피워요. 훈민정음이 불을 피워요.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3: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성

0: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전!

올라가고.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록 피크닉 놀이터 가자.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완전히 우리 세상이잖아. 신나.
1: 볼샘에. 정식 대원이 된 제키가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0: 앞으로라니? 설마 여기 눌러 앉을 생각이야?
1: 당연합니다. 영원히 볼트 선배와 함께 할 겁니다.
0: 그만 좀 떨어져.
2: 얘들아 나와봐. 수지가 좀 이상해.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수지가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군.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그래 그래 인사 잘한다. 이제야 네가 예의를 알게 됐구나.
3: 뭐라는 거야? 근데 나 왜 인사를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그랬네. 나 정말 왜 이러지?
5: 수지 정말 이상한데? 왜 저러는 거지?
2: 야! 뭐야? 이게 뭐지?
4: 저건 도대체 뭐지?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넌 또 뭐 하는 거야?
0: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인사가 저절로 나와.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저도 안녕하십니까?
2: 저도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4: 다들 갑자기 왜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인사를 계속했더니 너무 힘들어.
4: 그나저나 아까 그 녀석은 대체 뭐지?
0: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본부에 가보자.

0: 미니 특공대 경신!
1: 포인트! 세미! 백스!
0: 리시!
1: 제키! 미니 특공대 애니멀 드론! 사령관님! 이번 레인저 슈트 엄청 좋은데요?
2: 느껴보지 못했던 힘입니다.
3: 그 안에는 애니멀 트론의 힘이 담겨있다.
4: 애니멀 트론이요?

0: 나는 애니멀 행성에서 온 라이온이다. 지구에 떨어진 에그킹들을 봉인하기 위해 왔다.
1: 에그킹? 그게 뭐지?
0: 에그킹은 애니멀 행성에 산 강력한 몬스터들이다. 알에서 막 깨어난 1단계 상태에선 약하지만 2단계 이상으로 진화를 하면 엄청나게 위험해지지. 그래서 에그킹들의 진화를 철저하게 관리해왔는데 뜻밖의 사고 때문에 에그킹의 알들이 지구로 날아오게 된다. 만약 에그킹이 진화를 시작한다면 지구는 위험해진다.
2: 이제 우리 미니 특공대는 라이온과 협력해서 에그킹을 봉인할 것이다. 최근 알에서 깨어나 움직임이 포착된 에그킹이다.
3: 어? 저 녀석 아까 그 이상한 새우야?
0: 인사킹이다. 공격에 스치기만 해도 계속해서 인사를 하게 된다.
2: 지금 즉시 출동해서 에그킹을 봉인하도록.
4: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1: 라이온, 에그킹 말이야. 2단계로 진화하면 얼마나 강한 거야?
0: 에그킹마다 파워는 다르지만 아주 강력해진다는 건 확실하다.
1: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해?
0: 가능한 진화하기 전에 제압하고 봉인을 해야만 한다.
1: 어허, 봉인? 아, 그나저나 넌 지구는 처음이야?
0: 볼트, 넌 질문이 많군. 어? 그렇다, 처음이다. 정말 아름다운 행성이야. 우리 애니멀 행성처럼. 잠깐! 에그킹의 기운이 느껴진다. 어? 가자, 볼트!
1: 응?
3: 어? 인사킹, 내가 잡아주겠어!
1: 맥스! 맥스, 괜찮아?
5: 난 괜찮아.
0: 이건 인사킹이 분명하다.
1: 뭐라고?
5: 볼트, 어서 가봐. 난 괜찮아.
1: 알았어. 라이온, 어서 가자!
0: 늦었다. 벌써 2차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1: 뭐? 엄청나게 거대해졌어. 이럴 수가. 엄청난 파워잖아.
0: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 숲 전체가 엉망이 된다.
1: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순 없지. 특공 애니멀 웨폰.
0: 멈춰!

0: 그런 라이온 정말 대단한데? 저 커다란 인사킹을 발톱 공격 한 번으로 물러서게 하다니. 이게 뭐지?
1: 인사킹의 약점을 찾았대. 저곳에 고인을 붙여서 봉인해야 한다.
0: 알았어. 애니마이

0: 완료!
1: 잘했다, 볼트. 앞으로는 더 강력한 에그킹들이 나타날 거다.
0: 헤, 문제 없어. 함께 다 잡아버리자고.
1: 좋다.
0: 라이온의 동료들.
1: 하루 만에 겨울이 되다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설마? 어? 이런, 정말 위험한 녀석이 깨어났군.
2: 라이온이 말했다시피 에그킹은 적어도 수십 마리야. 특징도 다양하고 모두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3: 에그킹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2: 에그킹이 부하하면 애니멀 트론만이 그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기가 힘들어.
4: 아쉽습니다.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5: 바로 찾으면 한 방에 뿌악! 물리칠 텐데. 지난번에 인사킹 걔도 싸워보니 별거 아니더만.
3: 그렇게 방심하다 당하는 수가 있지.
5: 근데 이상하게 죽지 않냐?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문이 얼어붙어서 열리지 않아.
6: 살려! 다들 비켜!
5: 이게
3: 어떻게 된 거지?
6: 에그킹?
5: 무지막지한 펭귄은 대체 뭐야?
6: 아직도 뜨끈뜨끈한 녀석들이 남아있다니. 꽝꽝.
3: 루시!
7: 내가 상대해주마.
4: 저도 돕겠습니다.
3: 변신도 못하고 당하다니.
5: 빨리 변신하자. 이 특공대 변신!
3: 볼트! 세미! 미니 특공대!
8: 애니멀 드론!
3: 감히 내 친구들을 얼음으로 만들었겠다!
6: 안 되겠다! 힘을 다 모아야겠군. 꽁꽁.
3: 쫓아가자. 라이온, 아무리 찾아도 얼음킹이 보이지 않아.
1: 2차 진화를 하기 전에 잡아야 하는데 여기서 막지 못하면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거다.
3: 뭐지?
1: 저쪽이다. 가자. 이런, 진화가 시작됐다.
7: 라이언 레이드
4: 캐! 별거 아니군.
3: 어?
4: 이런, 사라지질 않잖아.
1: 얼음킹은 뜨거운 불로 상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7: 라이언 파이어!

나를 화나게 했겠다. 받아라. 영원히 잠들어라.

0: 대전! 제가 구해드릴게요!
1: 너희들은 뭐냐? 연합하더라!
2: 포크 에러!

0: 얼음 킹! 공인 완료!
1: 소개하지. 애니멀 행성에서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이다.
2: 호크라고 한다. 라이온 대장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3: 나는 엘리야. 반가워.
4: 내 이름은 피콩이야. 너희 진짜 멋있더라.
5: 반갑다. 난 볼트. 이쪽은 세미.
1: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2: 대장님,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실 거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두고 혼자 가실 수 있습니까?
3: 맞아요. 대장님을 돕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걸요.
4: 못 가요. 아니, 절대 안 가요. 이렇게 위험한 곳에 대장 혼자 둘 수 없어요.
1: 고맙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4: 대장 최고!
3: 정말이죠!
4: 알겠습니다. 대장님!
5: 우리도 잘 부탁해, 애니멀 트론.
1: 좋다. 잘해보자, 미니 특공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아이클 타임.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12: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3: 내일 또 놀자.
1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정신이 드니? 이거 몇 개?
1: 두 개.
0: 브이랍니다.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블레이언과 와일드 가디 덕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3: 솔리드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 지구에 도착한 직후라 더 날뛰기엔 힘이 부족했을 거야.
0: 블루컵은? 걱정 마. 여기 있어. 자.
1: 왜 네가 가지고 있어?
0: 안심해. 내 메탈브레스로 길들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1: 당연하지!
0: 네가 기절해 있어서 이 아이한테 대신 봉인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단다.
1: 뭐라고요? 누가 도와달랬어?
0: 넘어질라. 벌써 뛰면 안 돼.
2: 메가엠블러 어디야? 네 도움이 필요해.
4: 다 됐어요.
1: 이걸로 된 거야?
4: 네, 백신을 접종했으니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도 아니죠.
5: 나 다음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블랙단이 그래야 쓰나.
1: 하나도 안 아프다고 버팔로 크러쉬.
6: 얌전히 있으세요.
4: 자, 다음은 헤비아이언 씨. 어디 갔죠?
7: 아유, 이번에 또 무슨 짓을 당했길래 이 모양이야.
8: 솔리돈 녀석을 만났다면 그 꼴이 된 것도 당연하지. 다음에 나타나면 날 불러라. 하나 물어보지, 블루카. 네가 짐승의 힘을 처음 얻을 때의 기분은 어땠지?
9: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힘이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날 짓눌렀어.
8: 날 바닥에 눕혔던 스타가디언이 공포라. 그 힘 나도 궁금하고.
10: 그 입 조심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8: 모르니까 궁금한 거잖나, 의사 양반.
11: 그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묵직 씨.
8: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11: 자긴 우리 아들 보고 아직 애송이라 하면서. 그치, 우리 아들?
5: 묵직이 여기 있다.
4: 자, 당신이 무우타운의 마지막 접종자입니다.
8: 내 몸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사양이다.
10: 이봐, 백신은 모두가 접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자, 직접 하든지 해.
8: 덤벼들은 와일드 카드봇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예방이지.
4: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요.
5: 저 녀석 그냥 주사 맞기 싫은 거예요.
1: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5: 겁쟁이 그 자체다.
8: 시끄러워.
7: 자,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10: 고마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다음은 뒷바퀴 쪽.
0: 준, 크레스트 왔다.
2: 안녕하세요. 블루캅은 어때?
10: 이게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도울 거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해.
11: 그래, 루카바. 너무 무리하지 마.
10: 네. 왔군.
12: 스카이글로? 어울리지한테 얼굴이 죽상이시군, 준도령. 그대 꼴도 말이 아니군, 블루공.
7: 뭐야, 여긴 무슨 일이야?
10: 내가 불렀어.
7: 어디 가려고?
12: 페루르 아가씨의 고향, 포르카카다. 백신 운송을 의뢰받았지.
10: 바다 너머에도 접종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12: 거래량이 증가한 덕에 요즘 바쁘지만 와일드 카드 복권은 내게도 중요한 일이야. 기꺼이 도와주지.
2: 잘 부탁해.
10: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2: 그러지. 소식은 들었다. 솔리드 오늘 만났다지? 도와주고 싶으나 보다시피 지금은 어렵다. 오는 길에 아이언공을 봤어. 운송업 동지라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무료해 보이더군. 그를 부르면 좋은 전력이 될 거다. 자, 그럼 이만 떠나볼까, 엠블러 의원?
10: 준, 블루카비 솔레 위에 메탈 브레스에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야.
1: 뭐?
10: 레이아 박스의 지시가 옳았던 거지.
1: 솔레이유에게 못되게 굴어버렸어.
2: 신경 쓰지 마. 동생한텐 내가 대신 사과해둘게.
0: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2: 그럴래?
13: 자유랄만 좋구만. 그리운 감옥과는 천질 차이야. 하지만 배고파. 이래서야 날뛸 수가 없자. 녀석들의 부금자리는 알아냈어야지. 멍청하게. 족장이 한 녀석이 이리 계획상이 없어서야. 덕분에 떠도는 신세군. 이 녀석들이 그럼 거기서 참고 있었어야 했나? 어쩔 수 없긴 하지. 참기 어려웠을 듯. 그렇지. 가만히 있었다면 저 멀리서 우리 동지들이 비웃었을 거라. 배고픈.
14: 솔레유! 좋은 아침!
0: 안녕.
15: 침략자 친구. 반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14: 뭐야?
15: 미안.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우주 침략자 와일드 카드봇 호수 붕괴!
16: 너도 이 녀석들의 동료잖아. 어떻게 된 거야?
14: 이런 거 다 엉터리야.
17: 엉터리라니?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야?
0: 블레이오는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17: 하지만 요즘 와일드 카드봇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 정유소 화재, 차량 연쇄 전복에 우리 학교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0: 곧 해결할 거야.
17: 얘들아, 그만 앉아. 곧 수업 시간이야.
0: 그럼
17: 증거를 보여줘.
0: 원한다면.
17: 얘들아, 그만해.
1: 그래. 솔레이유를 한번 믿어줘봐.
0: 준.
1: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0: 메탈 카드봇들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지구인들의 다정한 이웃이잖아. 베라 너도 플래터 제트랑 친구잖아. 안 그래?
17: 맞아.
0: 너희도 타이건이랑 축구하고 잘만 놀았으면서.
16: 재밌었어.
0: 난

0: 와일드 카드 봇들도 똑같이 믿어.
1: 아깐 고마워.
0: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고마웠어. 블루캅을 구해줘서.
1: 난 어머니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야.
0: 그렇구나.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1: 어? 신경 안 써.
2: 신경 안 쓴다고?
1: 왜?
2: 아니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말이지. 준, 넌 어째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0: 그야 뭐 감이지.
2: 감?
0: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타이건과 나이트 그리폰이랑도 친구가 됐어. 물론 펜터몬넷도. 솔리드혼도 마찬가지란 거야.
2: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군.
3: 준은 원래 그런 아이거든.
4: 우리도 준과 메탈카드봇들이 산전수전 겪는 걸 지켜봐왔어.
0: 어, 맞다!
4: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번 일도 잘 해낼 거야.
1: 준, 이거 돌려줄게.
0: 어, 얘들아!
1: 믿어준 것에 대한 답례야.
0: 고마워. 그럼 솔리드혼 공인작전을 세워볼까?
5: 녀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합치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6: 배고파서 이동이 둔해졌을 테니까.
3: 그럼 숨어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겠는데?
2: 배고픈 만큼 먹을 게 나타나면 바로 덤빌 테지.
4: 먹을 게 많은 도시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네.
3: 출몰 예상 구역들을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
2: 내가 하늘의 눈이 되어드리지.
0: 너 뿔에 찔린 건 괜찮은 거야?
2: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코뿔소들께서 나타나셨어. 좌표를 전송하겠다.
5: 좋아. 발견하는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각자 흩어져 있자.
1: 난 펜터무넷이랑 하늘에서 대기할게.
2: 그럼 나랑 주는 중앙지점을...
0: 넌 자고 있으라니까 그러네.
7: 내 차에 타라. 이 형이 운전해주지.
0: 벨드 형 최고!
2: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하늘 위에 감시자. 먼저 녀석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해줄 자가 필요해. 가능하면 은밀한 자.
0: 그렇다면 그 녀석밖에 없지.
1: 그 녀석?
8: 여긴 섀도우 X. 전달받은 좌표로 긴급 이동 중. 이상! 타깃 발견! 유저 트럭을 공격하고 있다!
9: 뭐야 이것들은!
2: 준, 녀석들은 당신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으셔.
0: 알겠어.
7: 좋아, 꽉 잡아.
1: 우리도 서두르자, 펜터몬넷.
5: 가자, 와일드 가기. 응?
0: 합체하기 전에 붙잡긴 어렵겠지?
5: 쉽지 않을 거야. 각자 흩어져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최선이니까. 최대한 빨리 녀석의 에너지를 얻는 걸 막아야 해.
0: 트랙이 멈췄다!
9: 사람 달려!
2: 얼마만의 식사인가?
0: 솔리돈이 합치해버렸어! 곧 기름을 노릴 거야! 빨락빨락! 곧 도착해! 타이건 준비됐지?
2: 언제든지! 살아있길 잘했다!
7: 어? 저기 녀석이 뭐야?
0: 밥 먹는데 미안하지만 쏴버려 타이건!
2: 에너지 섭취를 저지한다 해도 남은 힘을 다해 공격해올 녀석을 막는 게 말처럼 쉬운지. 밥 먹을 땐 코뿔소가 안 건드린다고!
0: 타이건 세다!
1: 솔리드온의 합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0: 그런 게 있어?
2: 녀석이 결합할 때 강력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걸 감지했어.
0: 자기력...
4: 자성 말이야.
3: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자기력은 열을 가하면 약해져.
0: 어?
1: 그렇다는 건? 플레이온, 네가 나설 차례야. 부탁할게.
2: 부탁은 무슨?
7: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2: 기껏 되돌아와서 남의 식사나 방해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1: 하지만 저번처럼 똑같이 막히면 소용이 없어.
0: 확실하게 녀석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네. 힘으로 말이야.
2: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다, 솔리드홍.
0: 뭐? 최악의 아저씨 없다! 헤비 아이언, 세덕!
2: 메탈 카르봇의 무법자, 헤비 아이언이다! 철렁! 널 알아봐주다니 영광이군. 우리를 벗어나 떠돌면 마음에 안 들면 다 날려버린다고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짐승 같은 녀석이 어째서 이러고 있지?
0: 조심해, 헤비 아이언!
2: 아이, 깝다. 세상이 바뀐 것뿐, 애송해!
0: 응? 아이언, 캐논! 나이스 목적지! 솔레이오, 지금이야!
4: 응, 플레이온!
2: 오메가 히트, 플레이!
10: 난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 헤비 아이언! 싱겁다는 듯한 그 얼굴을 보니 너도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보지? 내가 맞췄나?
0: 헤비 아이언! 조금만 더 버텨줘!
2: 버틸 것도 없다.
10: 준은 와일드 카드봇을 믿는다고 했어. 그 믿음에 우리가 봉합한다!
2: 지금이다, 애송이다!
4: 파이어로 블레이드!

0: 시켜서 미안.
1: 난 괜찮으니까 그보다 빨리 녀석을 봉인해.
2: 수고했어, 블레이어.
3: 솔레이유, 이번엔 네 차례 같은데?
0: 알겠어.
4: 헤비 아이온!
5: 너 뭘 하려는 거야?
6: 새로운 힘이라.
4: 안 돼, 헤비 아이온!
3: 아저씨! 좋아, 완벽한 작전 같아.
7: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3: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8: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0: 무사히 돌아와야 해.
3: 맡겨둬. 가자.
4: 뭐해, 헤비아이언?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6: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3: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6: 노력해보지.
4: 헤비아이언!
1: 저 녀석, 무슨 짓을!
9: 스스로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6: 이게 짐승의 힘?
4: 복지가 좋지? 너 백지는?
6: 나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2: 준! 당장 날 내버려줘.
4: 하지만 넌 아직...
2: 부탁이야. 네 몸은 위험한 상태야, 헤비아이언.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6: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아이언이 아니다!
4: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그렇게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준? 돌아와, 헤비아이언!
2: 너?
4: 류카, 그만 들어!
2: 준!
4: 타이거 세넌! 타이거 캐논에이드!
2: 나도 가겠어!
0: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면서.
1: 그렇다고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10: 이걸 쓰면 돼!
0: 그건...
10: 긴급 회복제야. 메가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4: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10: 아니, 중고차 변압기 10개랑 바꿨어.
1: 고맙다. 솔레이오, 나 끝까지 싸울게.
0: 알았어. 에드씨, 부탁드릴게요.
10: 나한테 맡겨.
11: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
12: 쓰! 그런 거라면 맡겨만 둬.
3: 부탁해, 얘들아. 타이건, 선수 교체야.
0: 펜타몬의 세더.
3: 섀도우 엑스, 세더.
11: 호랑이, 펜타터치.
12: 고생했어.
5: 잘 지내봐.
11: 정신 차리, 아저씨야.
12: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막.
11: 국토 선장님도 반칙이라고 욕할까?
6: 결로 이겨는.
4: 뭐야, 날 수도 있어? 좀 사귀인 걸.
12: 그래봤자 저 덩치론 기어다닐 걸.
1: 저건
7: 헤비아이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10: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0: 펜타몬은 거기서 벗어나!
6: 어딜 가나?
0: 다이어로!
6: 브레이드!
1: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 떨치니 피와 같다! 그걸 악용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6: 너한테 설교를. 건방진 생기 사자 같으니.
0: 지금이야, 블레이어!
3: 섀도우 엑스!
11: 에릭 오메이가!
6: 이게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할 텐데.
11: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 거야?
0: 오메가 히트 플레이!
4: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아이언? 우리 잘 지냈잖아!
6: 글쎄, 왜 그랬을까?
4: 너?
6: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7: 일단 펴자! 에너지가 심상찮아!
0: 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번에도 블로그처럼 네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3: 네가 왜 사과를 해? 섀도우 엑스!
11: 아저씨!
0: 플레이어, 너도.
1: 누나가

0: 이대로 모두가 위험해.
1: 소녀야,
2: 뭐 하는 거야?
3: 헤비 드래곤.
4: 리미터 해제. 리펄서 리프트 전개.
2: 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0: 어? 솔레이야!
2: 뭐라? 안 돼! 꿈쩍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5: 아이석기,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6: 뭐라고?
5: 하지만 짐승의 힘을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그 깡은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6: 난 혼자가 좋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5: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7: 솔레이유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으로 맞추고 있어.
0: 반중력 시스템?
7: 사실은 소형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0: 인간이 아니었구나.
7: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0: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7: 그랬지.
8: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0: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7: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 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8: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7: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지 않니?
8: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7: 어쨌든 그게 보내서 다른 메탈 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0: 네?
7: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이적듯이 뒤졌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블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9: 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7: 말했다, 말했어. 이게 아니라 고마운 건 나야.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 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9: 난 와일드 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7: 와일드 카드봇? 그게 또 달라?
9: 뭐?
7: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9: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7: 어? 뭐가 떨어졌는데? 어머, 신기해라.
9: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7: 선택받은 자?
9: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10: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7: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10: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7: 너!
10: 왜 그러시죠?
7: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 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0: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8: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7: 날조라니. 뭐? 얘도 참.
0: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7: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 소개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0: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8: 에휴.
11: 블레이어,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9: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8: 어머닌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0: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8: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0: 걱정되네.
1: 뭐야, 걱정도 어? 해주고 좋은 오빠네.
0: 자,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1: 응.
2: 역시 와일드카드 것은 탑심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카드복과 소인들의 공존이야. 무법자라 불리던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놀이에 만족할 리 없지.
3: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2: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카드복보다 더 와일드카드복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3: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2: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건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줘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1: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4: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1: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0: 어머니, 이거나.
5: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유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0: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5: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블레이온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6: 당신들 뭐 하는 짓입니까?
2: 네가 모타운의 족장이군. 너희의 궁전은 내가 갖겠다.
6: 뭐라고?
5: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7: 모타운 신청 건물이
0: 어머니.
8: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9: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10: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9: 뭐?
11: 선생님, 왜 비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8: 무슨 일이지?
12: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6: 모타운 시청이
8: 점령당했다고?
12: 보이십니까? 두 메탈 카드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 솔리도운이랑 헤비아예요?
12: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빨리! 자, 그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11: 아빠!
2: 우리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너희의 족장은 이제 우리 손안에 있다. 양전이 모타운을 우리에게 넘겨.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5: 어머머, 큰일이네.
6: 솔리도운. 솔레이우.
5: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1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2: 클릭서.
3: 클릭서. 얼마세가?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0: 블랙홀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언. 우리 관계는 뭐지?
0: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준은 자신과 메탈카드 봇은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0: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0: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나를 대비해서 지금은 헤아리에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2: 야, 패스야, 패스! 어?

0: 반세! 아이고,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1: 잘 노는 메탈 카드봇이네.
2: 와일드 카드봇.
3: 그게 그거 아니야?
4: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5: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1: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2: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4: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6: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1: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6: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7: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2: 아니거든.
6: 준은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8: 또 그런다, 뜨거운 소리. 이야!
0: 조심해!
9: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
10: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2: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7: 거절할게.
2: 놀래요.
7: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2: 야!
1: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11: 부침성이라고는 일도 없네.
12: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1: 그냥 내버려 두라고.
2: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7: 뭐야?
2: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7: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2: 그럼 이건?
1: 김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3: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7: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4: 이건 어떨까? 단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6: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7: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2: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수
7: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2: 뭐?
7: 넌 항상 그런 식이야?
2: 너 자꾸 그렇게.
1: 그만 그만.
10: 뭐야, 싸우면 싸우.
0: 타이건 멈춰.
10: 이 지뢰장의 와일드 카드고.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4: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한다고. 최강.
10: 뭐라고? 놀라.
14: 바라던 바다 솔리유.
2: 해보자는 거야?
7: 그래야 한다면 펜타몬의 셋업.

0: 다들 집중 좀 해!
1: 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레유,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2: 돈 넣냐?
3: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너무 느려.
2: 이런 몸이 안 움직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1: 내가 찔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1: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군.
3: 타이건, 돌아와!
2: 솔리, 내가...
3: 블레이언, 세다.
4: 이제 좀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1: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제 철이 될 때도 되지 않았나?
4: 철은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거니까.
0: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5: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3: 왜?
5: 공포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3: 내가 알아서 할게. 레이오, 레온 러시아.

0: 당기는!
1: 레이언!
0: 이걸 놓지 못해!
2: 원하신다.
0: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1: 온다! 이어나, 플레이언!
0: 알고 있어! 스크림 오브 탈러!
1: 파이어로어, 블레이드!
0: 파이어로어, 블레이드!
3: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슬레이어, 여길 벗어나야 해!
0: 역시 보통이 아니셔.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지!
3: 어서! 이런, 먼저 피해! 괜찮니?
1: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3: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1: 이해가 안 돼.
3: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1: 뭐?
3: 피닉스 파이어, 너!
0: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야. 너무 흥분했나?
3: 몸이 타버린 것처럼 뜨거워.
1: 피닉스 파이어!
0: 뭐야, 이 엄한 곳에 꽂히셨군.
1: 블루캅, 대놈!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솔레이유,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3: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부식했다가 솔레이유가 위험해!
1: 하지마!
0: 변화의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4: 블루캅,
3: 뭐?
4: 날 건물 위로 올려줘.
3: 와일드가디, 내가 일불러.
4: 준, 나에게 힘을.
1: 어, 알았어.
0: 뭐야?
4: 얌전히 있어.
1: 와일드가디, 대가.
4: 와일드 칼리버.
3: 내가 일불러, 서둘러!
1: 크리스!
4: 조금만 참아, 넌 강하잖아!
0: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4: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보.
0: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에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3: 어,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4: 고생했어.
1: 늦지 않았나 봐.
5: 다행이야.
1: 피닉스 파이어.
6: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1: 고마워, 크레스틸. 메가 엠블러.
6: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1: 어?
7: 맞아, 크레스틸.
6: 어머니.
7: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1: 오랜만이야, 오빠.
6: 그래, 오랜만이야.
7: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1: 네, 어머니.
8: 잘 가.
1: 블레이온, 가자.
7: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4: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6: 잘 부탁할게.
8: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6: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7: 완성된 거야?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6: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8: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6: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 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8: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7: 그래? 준의 메탈 카드봇이 그런 얘기를?
1: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7: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1: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7: 그랬지.
1: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 카드봇은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7: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1: 네?
7: 아무것도 아니야.
1: 전 진지하다고요.
7: 준이 메탈 카드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1: 네.
7: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1: 절 메탈 카드봇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7: 괜찮아, 솔레이유?
1: 죄송해요.
9: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7: 우린 걱정 마, 게리슨.
9: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생에 연락하겠습니다.
2: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7: 괜찮아. 고마워. 어?
5: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9: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7: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어?
10: 이제
11: 진짜 깜짝 놀랐어.
5: 좋은 아침.
12: 좋은 아침.
13: 좋은 아침.
8: 좋은.
14: 좋은 아침.
5: 어젠 고마웠어.
8: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9: 손을 세워야지.
5: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8: 물론이지.
11: 박수?
12: 특종이다.
5: 이제 나죠.
8: 그래도 그땐 기가 너무했어. 그치?
5: 미안해.
11: 둘이서 갑자기 조깅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맞은 분위기였잖아.
12: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영 수상해.
11: 수상하게.
12: 베라!
11: 언제 왔어?
12: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나가 씨가 껄렁이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러브 코미디의 뻔한 패턴이잖아.
15: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조금 귀찮아서 말이야.
12: 하지만! 그렇게 전 학생에게 소꿉친구를 빼앗긴 반전 캐릭터는 좌절 확정이지요?
11: 그런 거야?
12: 아니야, 난 준이랑 소꿉친구도 아니고 좌절도 안 해.
11: 그럼 왜 쟤네 둘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8: 솔레이유랑 데이트? 내가 왜?
5: 그럼 둘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16: 특훈이야.
12: 특훈?
8: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니까. 자, 들어봐.
11: 나왔다, 준의 작전 브리핑.
12: 안 들을래.
8: 감시자가 나이트 그리폰을 발견하면 진로를 확인.
16: 타깃은 남남서쪽 빌딩을 향해 비행 중. 부탁할게.
8: 호행 역할은 진흥방인 빌딩으로 뛰어올라와서 블루탑 대동. 이름하여 스카이 바디 프레스 작전. 얼마나 빨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11: 그래서 단련하던 거야?
12: 꼭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두고?
16: 나이트 그리폰은 초음속으로 난다며. 올라가는 사이에 지나치지 않겠어?
11: 초음속? 애초에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이 나는 것 같던데.
8: 더 높이. 나와 솔레이유의 노력이 어때였다.
12: 어이없어 정말.
16: 저 솔레이유, 준의 작전에 불만은 없었어?
5: 작전권은 준에게 양보하기로 했거든.
12: 아, 에휴, 있어봐. 내가 도와줄 녀석을 불러줄 테니까.
8: 도와줄 녀석? 아니, 누군데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린 새로운 작전 짜야 한다고.
12: 가만히 있어봐.
11: 저 비행기는...
12: 잘했어, 플래카제트.
17: 깜짝 놀랐어요. 베라 양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줄이야.
8: 놀란 건 나거든? 너 VIP 경호는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17: VIP보다 중요한 사람이 불렀는데 와야죠. 물론 의료인께는 양해를 구했다고.
8: 그래.
12: 너 베라와는 무슨 사이야?
17: 둘도 없을 친구죠. 흥미로운 VIP의 정보도 나눌 만큼.
12: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빨랐구나.
17: 물론 안나양과의 로맨틱한 비행은 추억으로 잘 간직해두었으니 걱정 말아요.
12: 이 바람둥이.
17: 아야. 아니 잠깐. 인사가 늦었군요. 전 플래타젠다고요.
16: 솔레이유라고 해.
17: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저와 함께...
9: 소리 떨어져!
12: 떨어져!
17: 아야야야.
8: 여전하구나. 그래서 응?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17: 아, 네. 얘기는 전부 들었어요. 나이트 그리폰이라. 먼저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날 수 없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려면 역시 기초 운동부터 해야죠.
8: 뭐야, 결국 체력 단련이란 거잖아.
17: 맞아요. 자신의 힘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8: 내 생각이 맞았네, 뭐.
12: 그래, 축하해.
18: 이거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지면 어쩌냐?
11: 난 나일 줄 아는데.
18: 왜 나까지?
16: 그야 협동 작전이니까.
17: 자, 이제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군입니다. 역.
18: 차! 이런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야?
17: 그럼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시에로시 스카이빌럼님처럼요.
18: 그렇군요. 이렇게. 하!
8: 어? 잘한다, 블루카.
17: 좋아요. 더 높이.
18: 난 괜찮아.
17: 자, 다시 한 번.
11: 언제까지 해야 돼?

0: 저거.
1: 네. 이딴 훈련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아?
2: 한 번만 더 부탁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1: 말은 쉽지.
2: 뭐?
1: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못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3: 이게 무슨 짓인가?
1: 해보자 이거구만.
4: 자, 당신도. 자.
5: 이랑, 이랑. 파티가 무척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뭐야?
2: 작전에 걸려들었군, 나이트 그리퍼.
5: 작전?
6: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5: 나는.
7: 넌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만 나타났지.
5: 나도 좀 끼워주실까?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1: 넌 뼛속부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의미지.
8: 거기다 끼어들길 좋아하는 게 꽤나 악질이야. 이제 좀 놓지.
9: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있으면 네가 나타낼 거라고 예상한 거야.
5: 그럼 당신들이 하고 있던 거
10: 연극이지. 다들 연기가 실감나더라.
11: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1: 나는 진심으로 싸웠다.
5: 야, 날 농락할 생각을 다 하시다. 배짱들이 저컨
9: 팬텀 포넷 세바 스팅 레이드
8: 그때 방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지.
7: 블루컵 타이거.
5: 뭐야 당신들, 어울리지 않게 팀원 패신면. 그래봤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 파리는 나의 장난감일 뿐이시지.
6: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군요.
7: 플랜차 세트 제동
6: 빅킹 에로.
5: 황야의 헌터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좋군 형제.
6: 저야말로 지금의 프레디터를 다시 보게 돼서 반갑군요.
5: 그런데 안 본 사이 솜씨가 녹슬신 것 같군.
6: 부정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많은 수녀들과 친구들이 생겨서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
9: 지금이야 패스터 보내.
5: 내 귀여운 크림슨 랜스를 돌려주시지.
8: 지금 나 그만과 나 안 하면 충분하거든.
7: 온다. 좋아, 플래터 제트 돌아와. 타이거 준비해.
5: 그런 아담하신 날개로 나에게서 도망 멈춰.
8: 소리요, 지금이야.
9: 지금이야, 지금 타이거.
1: 타이거, 캐롤레이드.
8: 그냥 너 가져.
9: 응? 놓치지 마, 플레이어.
1: 레온 노사.
7: 나이스 샷.
6: 이제 녀석은 속도를 더 못 낼 거예요.
7: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작전이 통했어, 솔레이유.
5: 이 같은. 그렇게도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내려가주지.
6: 저건 여길 벗어나야 해요.
1: 어? 좋다, 까마귀.
5: 샤우트 오브 핑크.
6: 모두 대피.
7: 솔레이유, 뭐해?
1: 지시를 내려줘, 솔레이유.
7: 얼른 가자.
9: 역을 벗어나자, 플레이온.
6: 타이건!
12: 쟤는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9: 그럼 저를 메탈카드법과 똑같이 취급한단 건가요?
13: 솔레이온, 솔레이온, 정신 차려!
7: 솔레이온,
9: 괜찮아? 우주 저편에서 온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해.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인간은 기계를 관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당할 테니까. 메탈브라스의 주인인 주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에겐 모두 소중한 허물없는 진짜 친구인 거야. 인간도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너도 나의.
5: 허허, 거기들 있으셨구만. 한참 찾았다.
9: 플레이온, 오메가 히트 플레이.
1: 오메가 히트 플레이.
9: 가자, 짐.

0: 있지. 알파산다 반칙!
1: 기행에 성공한 블루컵의 한 방이 통했습니다!
2: 블루터 제트의 특훈이
1: 의미하지 않았구나!
3: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블루컵!
4: 마무리는 우리에게!
5: 맡기라!
6: 부탁해!
5: 스크린치 어버프레이!
7: 마무리하자!
1: 응!
7: 그라울
4: 엑스투! 그라울 엑스투!
1: 인테르널 스팀!

0: 좀 아씨 내들
1: 어떠냐?
2: 어서 봄이네.
1: 그래도 돼?
2: 응.

0: 나이트 그리폰 공인! 우리가 해냈어!
1: 해냈네.
2: 손바닥을 쳐.
0: 그러게, 진작에 같이 협력하자니까.
1: 앞으로 잘 부탁해, 준.
3: 그래? 또 와일드카드 보슬? 수고했어. 그래서 누가 봉인했니?
4: 죄송해요, 어머니.
1: 나이트 그리폰은 준이 봉인했어요. 네, 다음엔 제가 봉인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2: 목표물을 놓쳤는데 후련한 표정인걸?
1: 그럼 안 돼?
2: 아니, 네가 납득했다면 그걸로 됐어.
1: 나 알게 됐어.
2: 뭘?
1: 이런 게 바로 친구, 맞지?

0: 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뽀로로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캐슬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9번 걸떡.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꾸렁꾸렁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마개공주 리릭스.
2: 아싸, 500원. 콜라 마셔야지.

0: 이 멋진 디자인의 자동차가 보이시나요? 지금 주문하시면 단돈 10만원, 10만원에 한정상품 판매 중입니다.
1: 저런 거 보면 맨날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잖아.
2: 여보세요?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남아있나요? 네,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3: 태호야, 설마 지금 그거 산 거야?
2: 당연하지.

0: 자동차가 10만원인데 안 살 수가 없잖냐.
1: 저거 다 상술이야. 게다가 너 운전면허도 없잖아.
0: 운전은 나중에 배우면 되지. 그리고 12개월 할부로 샀으니까 돈은 미래에 내가 알아서 내줄 거야.
2: 네, 방금 10만원짜리 자동차 매진됐다는 소식입니다. 행운의 주인공들께 축하 말씀 드립니다.
0: 그거 봐, 매진이잖아. 저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1: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응? 이게 뭐야? 우와, 이거 카우맨 팬사인의 초대권 아니야.
0: 뭐? 진짜? 작년에 나 그거 가고 싶었는데.
1: 대박.
3: 너희들 되게 행복해 보인다.
0: 에? 너 누구야?
3: 행복한 웃음이 싫은 사람이랄까. 너희 곧 불행하게 만들어줄게.
0: 불행해져? 갑자기 뭔 소리야?
2: 확보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자동차 페인팅 티셔츠입니다.
0: 에이, 티셔츠가 무슨 10만 원이나 해. 아, 저기요.
1: 어, 세나야, 그거 작년 티켓 아니야?
4: 뭐?
1: 어, 뭐야? 진짜잖아. 저기
4: 똥바, 이거 유통기한이 작년이야.
3: 어, 역시 행복한 녀석들 불행하게 만드는 건 너무 재밌어.
1: 넌 대체 누군데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3: 내 이름은 리리스, 마계의 후계자다. 이 지구상의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내 목표야. 너희들도 곧 불행한 일이 닥칠걸? 너무 기대된다! 기대된다! 어? 이 근처에 누군가 또 행복해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쪽이나 가볼까?
1: 저런 위험한 애가 학교에 나타나다니 교장 선생님께 빨리 알려야 해. 저기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5: 오늘 제 생일이라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는데 우리 주니어가 저녁은 친구들이랑 먹고 온다지 뭐해요. 제 생일을 까먹은 게 분명해요.
1: 설마 여기도 리리스라는 애가 다녀간 걸까? 어떡하지? 맞아, 혹시 걔네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6: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사람들을 불행해지게 만드는 저주를 뿌리고 다니지.
3: 그건 뭐야?
5: 이거? 이건 불행을 막아주는 보조기야.
1: 정말? 나도 하나만 줘.
6: 너희는 필요 없어. 니들 불행의 저주를 받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1: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는...
5: 넌 행운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받아도 불행해질 수가 없어. 에, 그리고 넌...
1: 나는...
6: 이미 불행한 사람이라서 면역이야.
5: 어쨌든 너희들 녀석을 막을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한테 온 거지.
1: 막을 수 있어?
5: 우린 불가능하지만 불행 면역이 너희라면 가능할걸.
1: 우리가?
6: 리리스는 마계에서 왔어. 아마도 가출 같은 걸 했겠지.
5: 너희들이 마계로 가서 그 리리스라는 녀석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면 그쪽에서 리리스를 데리고 갈 거야.
6: 너희 둘 여기 와서 서봐.
3: 마계? 재밌겠다.
1: 럭키야, 잠깐만. 그 마계 생물들이 우릴 공격하진 않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5: 시작하자.
6: 라요야나 동남문화 러기 세계나.
1: 나 마음의 준비가 아닌. 여기가 마계인가?
7: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온 거냐?
1: 저희는...
3: 리리스 알아?
7: 뭐? 니들 리리스님을 알고 있어?
8: 리리스! 리리스는 지금 어디 있냐?

0: 가짜가 나타나서 저희 학교가 엉망이 됐어요.
1: 뭐야, 잘 지내고 있구만.
0: 네?
1: 저렇게 놀고 나면 다시 곧 돌아오겠지. 아, 찾을 필요 없으니까 수색 중단해.
2: 네?
0: 그럼 리리스는 안 데려가세요?
1: 아, 데리러 가긴.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됐어.
3: 저선 우리 아빠만 해.
0: 망했다.
4: 어떻게 됐어?
0: 마계에서 리리스 찾으러 올 생각이 없대.
2: 곤란하게 됐네.
4: 그럼 이제 어떡하지?
5: 우야, 아직도 불행해지지 않은 녀석들이 있잖아.
2: 아니,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5: 문 앞에 이거? 그냥 떼어내니까 되던데. 뭐야, 너희 둘 설마 아직도 불행해지지 않은 거야?
0: 이런 게 불행한 게 아니면 뭐야? 난 이미 불행하다고.
5: 어설픈 저주로는 안 되겠군. 좋아, 그렇다면 내 최대의 힘을 끌어모아서 불행하게 만들어주지.
3: 금방 뭐야? 멋있어, 신기해.
5: 뭐야, 왜 네 녀석은 계속 저주가 안 먹히는 거야? 너 정체가 뭐야?
3: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어. 우리 죽어가자.
5: 시끄러, 가까이 오지마.
1: 이 녀석.

0: 나에게 무슨 짓이야? 이 녀석이야말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우리 애를 때리려고 했다고? 애들끼리 놀다 보면 장난칠 수도 있지. 장난이랑 싸움도 구분 못하는 것 같은데 나랑 장난 좀 쳐볼까? 우리가 애들 싸움에 괜히 끼어든 건가? 그런 것 같군.
1: 럭키, 나 이제 갈게. 안녕. 나중에 또 놀아와.
2: 어젠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는데 평화로운이 좋긴 좋네.
3: 네, 응? 지금 15만 원만 내시면 이 멋진 오토바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또 저 광고냐.
4: 여보세요, 혹시 빙저 오토바이 사려고요.
5: 네?
4: 예, 감사합니다.
2: 야, 넌 또 속냐?
4: 저거 봐봐, 오토바이 뒷모습도 보여주잖아. 저건 진짜 오토바이라고. 또 속을 리가 없지. 거기다 리리스인가 뭔가 하는 애도 없고.
1: 럭키! 내가 갖고 놀던 인형 너 주려고 가지고 왔어. 와, 고마워.
6: 택배 왔습니다. 태호 씨 맞죠?
7: 오토바이가 너무 작은데.
4: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0: 정말 평화롭네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라니. 럭키형! 럭키형 어디 있나요?
1: 에? 럭키형?
0: 빨리요! 럭키형 본 사람 없나요?
2: 럭키라면 뭐 저쪽에... 어? 낮잠 자는 줄 알았는데...
0: 럭키형이 없잖아요!
1: 부실에 없다면 기숙사에 있는 게 아닐까요?
0: 아니에요! 사감 선생님들도 럭키형을 보지 못했대요! 럭키형을 찾지 못한다면 난 끝장이에요!
1: 왜?
3: 고객님의 전화기가
1: 연결이 안 된다는데요?
2: 학병이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1: 나가서 갈 만한 곳도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럭키는 말없이 놀러가기도 하니까 금방 돌아오지 않을까요?
2: 아니, 근데 럭키는 왜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0: 럭키에게 아버님이 곧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바우슈타인입니다.
4: 야! 아, 접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럭키 수업은 언제쯤 끝날까요?
5: 너무 오랜만이라 설레서 말이지요.
0: 예.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5: 야! 얼른 내려가겠습니다.
1: 어, 그러고 보니 어제... 어? 럭키야, 어디 가?
6: 럭키, 옷 갈 때부터 올라가!
1: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7: 으에! 세나, 옷 커트볼을 가봤어?
2: 거기 문 잠겨있던데.
7: 완전 수상하잖아!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
0: 세나 양, 도와줘요!
1: 역시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7: 디노한테 말해서 문을 부숴볼까?
8: 남의 부실문은 왜 부숴?
1: 오컬컬트!
9: 무슨 일이야?
0: 세나 양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2: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들킬걸요.
0: 예, 아버님. 예, 럭키양은 지금 옆에 있답니다.
4: 우리 딸, 전화가 안 돼서 너무 답답했단다.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니?
6: 아빠는 언제 도착해?
5: 글쎄다, 한 5분?
6: 선생님!
0: 난 이제 끝이에요. 세나야, 럭키양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해요.
7: 선생님, 럭키에 대한 단서를...
4: 너는 럭키 친구 아니냐? 무슨 일이지?
2: 아, 그게 그러니까... 럭키가 갖고 싶다고 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럭키 몰래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4: 어? 그게 정말이냐? 우리 딸이 갖고 싶은 게 있었다고?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좋아할 만한 걸 잔뜩 준비해야겠지. 좋아! 얼른 다시 쇼핑하러 가야겠다. 야!
0: 세나양! 멋들 알아요! 세나양이 시간을 끄는 동안 서두르세요!
8: 로키에게 가는 차원의 문은 열었는데
9: 아직 누가 갈지 못 정했대요!
7: 걱정하긴! 빈센트가 가기로 결정했다고!
2: 어? 왜? 왜 내가 가야 되는데?
7: 빈센트! 마계로 가는 차원문이래잖아! 마계는 네가 전문 아니냐?
0: 멋들 하는 거예요! 둘 다 빨리 럭키양을 찾아오세요!
9: 침입자다! 침입자!
10: 둘 다 없애버리지!

0: 여보세요?
1: 세나 양, 어떻게 되가나요?
0: 쇼핑 다 하고 다시 내려가는 중이에요.
1: 아직 안 돼요. 대우군과 빈센트군이 럭키양을 찾아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주세요.
2: 네? 여기서 뭘 더 어떻게...
1: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을 부탁해보세요.
3: 아, 맞다.
4: 무슨 일이냐?
3: 아직 럭키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없어요.
4: 뭐? 제일 좋아하는 선물? 그게 뭐지?
3: 아, 그러니까 핑크색 결리꽃도?
4: 이런 거 말이냐?
3: 아니에요. 그것보다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하는 잠수함?
4: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이제 얼른 가자꾸나.
3: 잠깐만요. 사실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별이에요.
4: 그럼 대체 뭐란 말이냐?
3: 이런 별 별이 아니 천개요.
4: 종이접기인가?
3: 아니 하나하나 접으면서 정성이 들어가는 거라야 한다고요. 선물은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 몰라요?
4: 거참 까다롭구만. 뭐 좋다. 어떻게 접는 건지 알려다오.
5: 빈센트, 네가 좀 설득해봐.
6: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어떻게 좀 해봐.
5: 이번엔 네가 나설 기회를 줄게.
6: 책임 회피 좀 하지마. 너야 괴롭히는 거 너무 재밌다. 안녕, 잘 지냈어?
5: 리스.
6: 뭐? 럭키? 아까 여기 오긴 했었지. 마개꽃을 찾는 중이랬어.
5: 마개꽃? 그럼 어디로 갔는데?
6: 글쎄, 알려준다고 너네가 갈 수 있을까?
7: 부탁이야. 럭키네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얼른 럭키를 찾아야 한다고.
6: 뭐, 찾으러 가는 것까지야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지. 너네 무기는 챙겨왔지?
5: 무기?
6: 안전벨트매라고 금방 도착하게 해줄게.
7: 잠깐만, 무기라니 무슨...
4: 아, 참 그렇지. 오늘 저녁 메뉴로 뭐가 좋을지 럭키에게 미리 물어봐야겠구만. 배는 아직 안 고프니? 아, 참 그렇지. 네 친구도 여기 있는데. 같이 무슨 선물을 사갈까 고민했는데 기대해도 좋단다. 아, 참 저녁으로 뭐 먹고 싶니?
6: 아무거나 좋아.
4: 아무거나? 그럼 여기 네 친구는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마.
3: 피자요.
4: 피자? 피자 어떠냐? 좋지? 에? 너 괜찮은 거냐? 안색이 안 좋은데.
3: 괜찮아요.
5: 여기 럭키가 있다고?
7: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져.
5: 저기! 괴물이잖아.
7: 혹시 저 꽃이 럭키가 찾는 마개꽃 아닐까?
5: 확실히 뭔가 신비한 기운이. 럭키 그만 좀. 그런 사람 하지 마.

0: 끝났구나. 피곤해 보여서 안 깨웠다. 마침 학교에 도착했구나.
1: 뭐라고요?
0: 야!
1: 오셨군요, 아버님. 차라도 한 잔.
0: 그보다 우리 럭키 먼저 봐도 될까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1: 예.
0: 럭키야! 이건 내 딸이 아니잖아!

0: 아빠 생일 축하해.
1: 어? 우리 딸. 이거 아빠 주는 선물이야?
0: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
1: 내가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우리 딸한테 당해버렸네. 아 참, 다들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2: 전 됐어요.
3: 저도 괜찮습니다.
1: 숙기가 없는 친구들이구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세가?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운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2: 모두 주목! 지금부터 중간고사 성적 우수상을 발표하겠어요. 우선 우수상으로 바우 주디어! 우리 아들 잘했어요!
3: 부장, 부장, 드디어 최우수상이에요. 이번엔 틀림없이 부장이 받으실 거예요.
4: 그렇게 된다면 혹시 수상소감에 제 이름도...
2: 물론이지. 엄마, 아빠 다음에 호명해 주려고 했어. 자,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최우수상 수상자는 과학부장 태슬리! 와!
5: 우선 이 영광을 집에 계신 엄마.
2: 자, 그러면 영예 대상 수상자는?
5: 에?
2: 바로 디노.

0: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이라니 대단해요.
1: 대단해?
2: 네, 맞아요. 비록 1등은 아니지만 2등도 엄청 대단해.
1: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은 의미 없어!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디노 그 녀석 때문에 1등을 못했어! 매번 날 방해하는 디노! 가만두지 않겠어!

0: 아, 디노야. 힘들게 받은 상인데 저렇게 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1: 자리가 없어. 그리고 힘들게 받은 상 아니야.
2: 우와, 그 발언 심각한데?
3: 힘들게 받은 상 아니야. 크, 승자의 여유인 건가?
1: 그럼 난 먼저 가볼게.
4: 이제 다 했으니 얼른 가자.

0: 책을 다 치우려면 한 세월 걸릴걸? 시험 공부할 시간에 청소나 해라.
1: 과연 대단하십니다, 부장. 기노 녀석, 이제 공부할 틈이 없겠네요.
2: 물론 쓰레기를 모으느라 저희도 공부를 못했지만 말입니다.
0: 자, 어떡할 거냐, 디노.
1: 뭐야, 저 녀석!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이 어딨어!
2: 과연 디노는 천재인지?
0: 예, 하지만 한정은 저것만 설치해둔 것이 아니지. 시험 공부를 앞둔 상황에선 게임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법. 게임하다가 밤이나 새버려라.
1: 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대단하십니다.
2: 정말 잔인한 수법이네요, 부장.
3: 태호인가? 앞으로 태호한텐 컴퓨터 빌려주면 안 되겠네.
0: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아.
1: 아직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2: 디노는 과연 약점이 없냐?
0: 약점?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히어로서클 부장 태우지. 난 과학부 부장 테슬리야.
4: 그런데?
0: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4: 뭔데? 악당이라도 나타났어?
0: 디노, 그 녀석의 약점을 알려줘.
4: 뭐?
5: 저, 디노는 우리 부원인데.
0: 알고 있어!
6: 디노가 뭐 잘못했어?
0: 잘못했지! 아주 아주 큰 잘못! 걘 성적도 대회도 항상 1등을 내주지 않잖아!
6: 그게 디노 잘못인가?
0: 잘 생각해봐. 걘 너희들이랑 맨날 어울리면서도 시험 때가 되면 항상 혼자만 좋은 점수를 받잖아.
1: 그래, 공부 못하는 니들 도와주지도 않잖아.
6: 잠깐, 누가 공부 못한다고?
4: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5: 그래도 친구 사이의 약점이라니.
0: 정보만 달라는 거야. 돈은 안 바래. 그렇게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 그럼 제안을 하나 하지.

0: 디노, 네 녀석의 약점 그 첫 번째.
1: 내가 아는 디노의 약점은 의외로 귀여운 거에 약하다는 거야.
0: 이 귀여운 햄스터에 빠지면 공부는 뒷전이 되겠지. 어?
2: 부장, 작전은 성공하셨나요?
0: 보안이 심해서 안 되겠어. 다음 작전으로 넘어간다.
3: 네?
0: 디노, 네 녀석의 약점 그 두 번째.
4: 디노의 약점이라. 아? 디노는 공부할 때 떠드는 거 싫어하더라고.
0: 해킹 준비는 끝났나?
2: 물론입니다, 부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0: 시작해.
2: 넵.

0: 근데 디노 녀석이 안 나오네요.
1: 어떻게 된 거지?
2: 우와, 이 노래 엄청 좋다. 안 그러냐, 디노?
3: 말도 안 돼.
1: 디노의 약점, 그 세 번째.
4: 그게 디노는 자다가 깨면 다음날 컨디션이 나쁘더라고.
1: 오늘 밤 잠을 설치게 하면 내일 시험은 보나마나 망치겠지.
2: 과연 이번만큼은 확실하겠네요.
1: 뭐였지?
5: 이제 어떡하죠?
1: 짜증나는 디노 녀석!
0: 저 이번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마지막 수단이 하나 남았어.
0: 설마!
5: 부장, 그건 모두가 망하는 길이에요.
1: 어차피 내가 1등 못할 거면 아무도 1등 못하게 하는 게 나아!
0: 그래!
6: 자, 그럼 시험 시작하겠어요.
1: 디노, 네 녀석의 치명적인 마지막 약점.
7: 디노는 화나면 공룡으로 변해.
1: 이젠 이 방법뿐이다. 넌 끝이야, 디노.

0: 드디어 성공이야. 이제 디노 녀석은 시험을 못 치겠지. 이번 시험은 내가 1등. 내가 1등.
1: 10분 남았어요.

0: 우선 이 영광을 집에 계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 삼촌, 이모, 그리고 옆집 누나.
1: 이 수치는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테다. 죽어보자, 디노.
2: 명탐정 토이

0: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까!
1: 왜 그래?
0: 이상하다고!
2: 아이, 시끄러워.
0: 이상하지 않냐, 어?
2: 그러니까 뭐가?
0: 지난 3일 동안 우리 부실에 찾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1: 그랬나? 근데 그게...
0: 어떻게 3일 동안 아무 사건이 없을 수가 있어? 이건 엄청난 사건이야! 아무도 우리 찾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1: 태우야, 일단 좀 진정해.
0: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쳐보자.
3: 아, 진짜 어떤 녀석이야?
0: 뭔가 사건이 벌어졌나 본데?
3: 잡히기만 해봐라.
0: 데비, 무슨 일 있어?
3: 네? 무슨 일 있긴 하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건 의뢰하러 가는 길이야.
0: 말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3: 의뢰할 일이 있다고 했지 너한테 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비켜! 바쁘니까!
0: 그럼 어디 가는 건데?
3: 알아서 뭐 하게!
1: 우리 말고도 사건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나 봐.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빈센트! 따라가 보자! 저긴 뭐 하는 곳이지?
1: 탐정부라고 적혀 있는데.
0: 탐정부?
4: 예약하셨나요?
0: 당연히 예약은 안 했지. 무슨 짓이야?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뭐야? 아프다고.
2: 이 정도 해도 긴.
3: 뭐야? 니들 뭐하러 왔어? 지금은 내 차례라고.
0: 데비! 사건이라면 믿음직한 우리한테 맡기는 게 어때? 이런 수상한 녀석 말고.
3: 싫은데.
2: 안녕, 난 도일이라고 해. 탐정이지. 너의 히어로 서클 맞지?
0: 쳇, 그래.
2: 먼저 온 손님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지 않겠어?
1: 그러자 태호야, 데뷔 좀 봐봐.
0: 응? 그러지.
2: 좋아, 계속 얘기해줘.
3: 아, 그러니까 어젯밤에 누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귤을 훔쳐갔는데 범인을 좀 잡아줬음에.
2: 정말 간단한 사건이군. 범인이 누구인지 다 파악했어.
3: 뭐? 정말?
2: 범인은 이 안에 있어.
3: 뭐?
1: 이 안에?
0: 태호야, 화장실 좀 가려고 한 것뿐이거든. 뭐야 그 눈빛? 내가 범인이라는 거냐? 증거 있어?
2: 네가 범인이라는 증거 그 첫 번째, 너의 손가락 끝이 노랗게 물들어 있다는 점. 두 번째, 방금 소리칠 때 공기를 통해 전해진 시큼한 귤 냄새. 세 번째, 지금 이 방 안 온도가 섭씨 22도임에도 혼자 불필요하게 땀을 흘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데뷔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자리를 뜨려 했다는 점. 이 모든 증거들이 네가 범인임을 말하고 있지.
3: 태우, 너 이 녀석!
0: 잠깐만!
3: 내 귤을 멋대로 먹어놓고 뻔뻔하게 도와주겠다고 한 거냐?
0: 땅에 떨어진 것만 먹었어, 진짜야!
5: 아, 들어봤어, 탐정부. 요즘 잘 나간다던데?
1: 장난 아니더라. 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해.
0: 쉐! 대단하기 뭐가 대단해?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아주 곤란에 처했었다고.
2: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0: 퇴! 어쨌거나 말이야.
6: 이거 참 큰일이군요.
0: 교사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6: 태우군. 아, 글쎄, 우리 집에 도둑이 든 모양이에요.
0: 도둑이요?
6: 간밤에 냉장고에 둔 케이크가 없어졌지 뭐예요.
0: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도둑을 잡아드릴게요.
6: 고마워요, 태우군. 믿음직하네요. 아, 그럼 방과 후에 우리 집에서 봐요.
5: 미리 말해두는데 나 안 갈 거야.
0: 괜찮아. 사건 해결은 나랑 빈센트가 할 테니까.
5: 와.
0: 선생님, 저 녀석은 왜 온 거죠?
6: 도일군은 제가 불렀어요. 굉장히 유능하다고 들었거든요.

0: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죠?
1: 아,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이거예요. 누가 간밤에 몰래 제 케이크를 절반이나 훔쳐먹었어요.
2: 고작 케이크 하나 때문에 도둑이 들었을까요?
1: 고작이 아니에요. 제가 아껴 먹으려고 놔둔 케이크란 말이에요.
0: 이상한 점이 하나 있군요.
2: 이상한 점?
0: 교장 선생님,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는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알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3: 채! 도둑을 잡는 건 바로 이 몸이라고. 어때, 빈센트? 수사에 진전은 있어?
2: 억지로 끌고 와놓고 무슨 소리야. 범인은 네가 밝힌다며.
0: 외부로 통하는 나머지 장소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남은 곳은...
1: 하우준이어군, 바람이 찬데 창문은 꼭 닫아주세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셨는데 인사는 해야지요. 낯을 좀 가린답니다. 아무튼 천천히 수사를.
0: 아니요,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1: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도일군?
3: 웃기지 마! 증거도 아직 못 찾았잖아!
0: 일단 모두 아래층에 모여주세요. 너희들,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3: 그러니까 그게...
0: 그렇다면 내가 먼저 추리를 시작하지.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범인은 왜 다 먹지 않고 반만 먹었을까?
2: 그러고 보니 배가 불러서 남겼나 보지.
0: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것. 세 번째 이상한 점, 다른 물건과 음식은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1: 과연 그렇군요. 밑에 칸에 더 비싸고 몸에 좋은 홍삼즙과 마늘즙도 있는데 말이에요.
3: 그래서 범인이 누구라는 건데?
0: 이 모든 것들을 잘 추론해보면 범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케이크를 반만 먹었다. 이것은 범인이 이 케이크를 자신의 것이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명 다시 이곳에 와서 남은 케이크를 다 먹어 치울 겁니다.
1: 아니! 무슨 그런 파렴치한!
0: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단서, 이 집 전체가 밀실입니다.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범인이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죠.
3: 뭐라고? 아까 한 군데 있었잖아! 바우주니어 방 창문은 열려 있었다고!
0: 창문 바로 앞에 바우주니어가 있는데 들킬 게 뻔한 짓을?
3: 그건...
0: 물론 좋은 지적이야. 바우주니어가 있었다. 그 말은 바우주니어라는 인물도 용의선상에 올라간다는 뜻.
1: 뭐라고요? 우리 착한 바우주니어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0: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 의문사항, 왜 하필 케이크만 먹었을까? 다른 값비싼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아무 아쉬움이 없는 사람, 재집 드나들듯이 언제든 케이크를 먹어치울 수 있는 사람, 이 집에 사는 사람밖에 없겠죠?
3: 알겠다!
0: 범인은 바로 바오 주니어입니다!
3: 교장 선생님이에요!
0: 뭐라고? 너 내 추리를 뭘로 들은 거야?
2: 대호야, 우리가 진 것 같아.
0: 어쨌든 교장 선생님, 어서 범인을 체포하러 가시죠.
1: 도일군, 이 추리는 태호군의 승리예요.
3: 네?
1: 우리 귀여운 바우주니어가 절대 그랬을 리 없어요. 아마도 간밤에 잠꼬대로 내가 먹었을 거예요.
0: 교장 선생님, 감싸고 두시면 안 돼요. 보세요!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저걸 보고도!
1: 바우주니어군, 절반만 남겨놔서 미안해요. 맛있게 먹어요.
0: 예, 그렇군.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했어. 바우슈타인은 바우주니어군의 아버지. 당연히 감싸고 돌 것인데. 이 승부, 내가 졌다. 깔끔하게 인정하지.
2: 그래.

0: 당분간 자신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맡기라고 하더라고.
1: 상심이 큰 것 같네.
2: 무슨 일이야? 말만 해, 말만.
0: 아니, 글쎄, 어젯밤에 밭에서 수박 세 통이 사라졌잖아.
2: 수박 세 통? 땅에 떨어진 것만 먹었어.
0: 야,
3: 그건 사건의 범인이 태우인 게 뻔해서 그쪽으로 보낸 거야.
0: 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히크 쏙쏙 얹으면

0: 효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넘버블럭스 친구들,
12: 모여라!
1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2: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11: 5와 3이 만나면
12: 8이야.
11: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2: 함께 놀아요.
1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아이스크림 트럭.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That was so funny. Look at Silver. Oh, Silver.

Hair? Hair? Hair? This is all my hair? What's that?

무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우와, 재미있는 물놀이. 이야, 둥둥둥둥 잘 뜬다. 공도 뜰까? 하나 더. 고래. 다음은 골프공. 어? 가라앉네. 왜 안 뜨지? 다시 하나 더. 자, 짠. 어? 안 뜨잖아. 떴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은 배. 배는 과연 뜰까? 짠. 우와, 떴다 떴다. 오. 우와, 나도 진짜 배 타고 싶다. 우와, 신난다. 우와, 이렇게 빠른 배를 내가 타볼 줄이야. 우와, 어? 저 배는 뭐지? 우와, 진짜 엄청 크다. 나 저렇게 큰 배 처음 봐. 혹시 저 배는 함정? 와, 저도 태워주세요. 저도 함정 태워주세요. 함정 타고 싶어요.

오! 우와! 오! 우와! 포인트가 여기에도 있네! 우와! 우와! 다 올라왔다! 우!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0: 여기가 조종실인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 배는 어떤 배인가요?
1: 이 배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 함정입니다.
0: 아, 여기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1: 이곳은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입니다.
0: 아하, 자동차의 운전석처럼 함정을 운전하는 곳, 맞죠?
1: 오케이.
0: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2: 현재 긴급사고 발생. 근처 선박에서 화재 발생. 즉시 대응하기 바람. 즉시 대응하기 바람.
3: 함내 알림. 현재 10시 방향 화재 선박 발생. 함 총원은 화재 선박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
0: 어? 화재 선박이라면 불이 났다는 뜻인가요?
1: 네, 맞습니다. 화재 선박 위치로 출동!
0: 출동!
4: 확보 준비 발사!

0: 우와! 입에 물대포가 있네! 강력하다! 불을 쉽게 끌 수 있겠어! 최고다!
1: 화재 진압 완료!
2: 해당 화재 선박에서 환자 발생. 지금 즉시 단정 이용 환자 이송할 것.
3: 고속단정 출동!
4: 출동!
0: 고속단정 출동 준비! 오! 아까 내가 탔던 배잖아! 우와! 배가 분리된다! 와, 멋지다, 멋져! 우와! 함정보다 빠른 고속 단정이 있어서 환자를 빠르게 이송할 수가 있는 거구나! 우와! 멋지다, 멋져! 고속 단정이 환자를 태우고 무사히 도착!
3: 자, 하나, 둘, 셋은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5: 환자분 괜찮으신가?
3: 자, 환자분 눈 떠보세요. 네, 숨 크게 쉬시고요. 산소 공급 중에 있고, 산소 포화도 확인. 89%. 환자 산소 호흡곤란 계속 지속 호흡곤란 하고 있음.
0: 병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3: 화재로 인한 호흡곤란 환자 발생. 응급위성 필요한 대기 지원 바랍니다. 병락부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하지만 이 함정이 더 멋진 것 같아. 불도 끄고 사람도 구하고 헬리콥터도 뜨고 내리고 너무 신기하고 멋져. 어? 그런데 이렇게 크고 무거운 함정이 어떻게 물에 뜰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씩씩.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바다를 지키는 배 함정. 바다를 순찰하면서 불법 어선들을 단속하고 바다에 불이 나면 불을 끄는 일도 하지. 최대 시속 약 39km, 무게 3,900톤, 일반 자동차 3,000대의 무게야. 이렇게 거대한 함정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건 바로 함정이 받는 부력 때문이야.
0: 부력? 부력이 뭐야?
1: 부력은 어떤 물체가 물 같은 데 떠 있을 수 있게 위로 밀어올려주는 힘이야. 이렇게 탁구공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도 탁구공이 부력을 받기 때문이지. 그런데 탁구공과 비슷한 크기의 골프공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아. 그건 물의 부력보다 골프공이 무겁기 때문인데, 탁구공처럼 부력보다 가벼우면 물에 뜨고 골프공처럼 부력보다 무거우면 물에 뜨지 못해. 하지만 골프공보다 훨씬 더 무거운 함정이 물에 뜰 수 있는 건 배가 물속에서 물의 부력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부피가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알루미늄 포일로 확인해볼까? 여기 크기가 같은 알루미늄 포일이 두 장이 있어. 한 장은 아주 작게 접을 거야. 접고 접고 또 접고. 우와! 아주 작게 접었어. 짠! 그리고 이 포일은 아까 포일보다 조금 넓게 접어볼게. 자, 완성! 자, 이 두 알루미늄 포일의 무게를 재볼까? 자, 앞에 양팔 저울이 있어. 짜잔! 무게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 두 포일을 이번에는 물에 담가볼 거야. 봐봐. 작게 접은 포일은 물에 가라앉는데 크게 접은 포일은 물에 떠 있어. 크게 접은 포일이 물의 부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야. 무거운 함정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원리도

0: 나머지 철로 만든 무거운 함정도 부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피를 크게 만들면 물에 뜰 수가 있는 거야.
1: 응, 맞아.
0: 이제 함정의 비밀을 찾았어. 이렇게 큰 함정이 물에 뜰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물이 올려주는 힘, 부력이야. 이제 비밀을 찾았으니 다시 출발해볼까?
2: 강력한 부력으로 함정을 띄워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착해야 해, 착하니.
2: 안으로 와, 완성하라. 내 양은 봐봐.
3: 안녕, 난 윤이야. 난 유치원 친구들이 좋아. 그리고 선생님도 좋아.
4: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5: 어머, 윤희야 고마워.
3: 선생님을 도우면 마음이 즐거워.
5: 자자, 간식 먹자. 장난감 정리하고 책상 앞에 앉으세요.
6: 아싸, 샌드위치.
7: 맛있는 냄새.
8: 윤희야, 네가 갖고 오는 장난감도 아닌데 왜 네가 정리해?
4: 아, 뭐 어때? 아무나 정리하면 되지.
8: 같이 하자.
4: 고마워.
8: 빨리 하고 간식 먹자.
4: 좋아.
5: 다 모였어요?
9: 네.

0: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내가 먼저 왔는데.
1: 근데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시우가 실망하겠지?
0: 자, 나 먼저 타. 우와, 너 진짜 착해. 나 딱 50번만 탈게. 그래. 유미, 저 머리핀 예쁘지?
2: 응,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아, 이거? 이모가 사준 거야. 어때? 이쁘지?
2: 응.
3: 유미야, 나 그 머리핀 해봐도 돼?
1: 어떡하지? 나도 좋아하는 머리핀이라 빌려주기 싫은데. 하지만 빌려주지 않으면 지아가 섭섭할 거야.
3: 자, 해봐. 고마워. 어때?
2: 엄청 예쁘다.
3: 얘들아, 우리 잡기놀이 할래?
4: 그래, 가자 유니야.
1: 어? 난 잡기놀이 말고 그네 타고 싶은데.
4: 유니야, 뭐해? 얼른 와.
0: 나 다 탔는데?
5: 자, 우리 어제 인어공주 책 읽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인어공주 동국의 역할을 정할 거예요.
6: 와! 선생님, 저 인어공주 하고 싶어요.
5: 인어공주?
6: 네. 야, 남자공주가 어딨냐?
7: 여기 있는데?
5: 자자, 역할은 제비뽑기로 정할 거예요. 자, 친구들이 여기서 종이를 한 장씩 뽑을 건데 종이에 적혀있는 역할이 우리 친구들이 맡은 역할이에요. 알았지?
8: 네!
5: 자, 우리 지아부터. 자, 하나씩. 그다음에 하나씩 보지 않고 뽑으면 돼요.
6: 좋아, 네.
5: 좋아요. 자, 하나씩. 천천히. 선생님은 적을 거 가져올게.
0: 제발 제발 인어공주 나와라.
9: 시우시오, 제발 인어공주가 나오기를.
0: 제발 제발 주머니만 살려주세요.
10: 인어공주.
0: 나 인어공주야.
9: 나 마녀야. 인어공주 누구야?
3: 나.
9: 죽겠다. 나 마녀 싫은데.
3: 근데 마녀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야.
9: 그래? 그럼 유니 너가 마녀 역할 할래? 나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리고 너 연구 엄청 잘하잖아.
0: 응? 응? 야, 제비뽑기를 정한 걸 왜 바꿔?
9: 왜만 바꿔? 이렇게 바꾸면 되지.
0: 아니, 그래도 규칙상 그렇게 바꾸면 안 되니까.
1: 어떡하지?
9: 내 맘인다?
1: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은데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0: 윤희야. 착한 아이는 친구를 속상하게 하면 안 돼. 우리 윤희 착한 아이지? 그러니까 윤희는 할 수 있어. 친구한테 인어공주 역할 양보할 수 있어.
1: 윤희야.
2: 비상, 비상! 친구 마음만 소중한 줄 아는 윤희의 마음이 위험해! 윤희를 마음의 방으로, 응?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0: 윤희를 위해서 마녀 옷을 준비해야지.
1: 마녀 옷?
0: 어? 윤희 왔구나. 나 지금 윤희 너의 마녀 옷을 손질하고 있었어. 인어공주에서 마녀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니까.
1: 근데 너 누구야?
0: 나? 착하니. 윤희 너의 착한 마음. 윤희가 친구한테 양보도 잘하고 선생님도 잘 돕는 거. 다 이 착하니 때문이지. 아, 네가 희민이한테 인어공주 양보한 것도 나, 이 착하니가 시켰어.
1: 아, 근데 나 아직 인어공주 양보 안 했는데.
0: 허, 뭐? 아, 윤희야, 왜 그랬어? 너 착한 아이잖아. 착한 아이가 양보 안 하고 욕심 부리면 안 되지.
1: 아니, 나도 양보하려고 했어. 했는데 갑자기 여기로 오게 됐어.
0: 그럼 빨리 가. 가서 친구한테 인어공주 양보해, 빨리.
1: 아, 알았어.
2: 잠깐!
1: 아, 깜짝아.
2: 윤희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인어공주 역할 하고 싶지? 아, 그치?
1: 하고 싶어.
0: 아니야, 아니야. 욕심내지 마. 윤희, 너 친구가 속상해해도 괜찮아?
1: 안 괜찮아. 친구가 속상하면 나도 마음 불편해.
0: 들었지? 우리 윤희는 이런 아이라고. 자. 친구 좋아하라고 그네도 양보하고, 친구 좋아하라고 머리핀도 빌려주고, 친구들을 위해 잡기놀이도 같이 하는. 그렇게 친구들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바로 윤희라고.
2: 맞아, 윤희 정말 멋져. 최고야.
0: 그렇다니까.
2: 근데 윤희 마음은? 윤희 마음은 누가 알아주는 거야?
1: 어? 내 마음?
2: 그네 타고 싶어서 제일 먼저 뛰어갔던 윤희 마음.
1: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2: 오늘 처음 하고 온 머리핀이라 빌려주기 싫었던 윤희 마음. 인어공주 역할 뽑아서 기뻤던 윤희 마음은 누가 알아줘?
0: 그건 딴 친구들 마음 생각하느라 윤희의 마음은 생각 못했네.
2: 그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 마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착한 마음이야.
0: 맞아, 윤희야, 미안. 나 착하니 내 주인 윤희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 그래, 인어공주 하고 싶은 윤희의 마음도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인어공주 역할 희민이한테 양보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3: 윤희 너의 불안한 마음.
2: 불안이 네가 갑자기 왜 나와? 지금 얘기 다.

0: 근데 댕댕아, 나 어떡해? 불안이 말대로 내가 인어공주 양보 안 해서 희민이가 나 싫어하면?
1: 그래서 희민이가 이윤희를 싫어하게 되면 그건 할 수 없지 뭐.
0: 할 수 없다고?
1: 그래, 희민이가 윤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희민이 마음이니까 윤희가 다른 사람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순 없는 거거든.
0: 그래도...
1: 근데 희민이가 진짜 진짜 좋은 친구라면 아마 윤희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희민이한테 가서 네 마음을 잘 이야기해봐. 어때? 할 수 있겠어?
2: 할 수 있지?
0: 응, 해볼게.
1: 이야! 윤희 파이팅!
0: 파이팅!
3: 나 이거 진짜 주는 거야?
0: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주는 거야?
1: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불안아, 자, 착하니.
3: 나 이거 정말 주는 거야? 그럼 너 많이 해?
0: 아, 저 희민아.
3: 응?
1: 어떡해?
2: 아, 불안아, 좀!
0: 사실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래서 못 바꿔줘. 미안.
3: 아, 그래? 불안 뭐 할 수도 없지. 내가 많이 하지 뭐. 괜찮아. 나도 연기 좀 되거든.
4: 와, 진짜 마녀 같다.
3: 그니까. 아, 지아야. 그 머리핀 이제 돌려줄래?
4: 맞다. 깜빡했어.
3: 자, 고마워.
5: 야, 나다. 우리 이제 역할 한번 적어볼까?
3: 네.
5: 자, 인어공주 누구?
3: 자야.
5: 윤희, 마녀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진작 수지집에서 독립할걸. 완전히 우리 세상이잖아. 신나.
1: 볼참해. 정식 대원이 된 제키가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0: 앞으로라니? 설마 여기 눌러앉을 생각이야?
1: 당연합니다. 영원히 볼트 선배와 함께할 겁니다.
0: 그만 좀 떨어져.
2: 얘들아 나와봐. 수지가 좀 이상해.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수지가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군.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그래 그래, 인사 잘한다. 이제야 네가 예의를 알게 됐구나.
3: 뭐라는 거야? 근데 나 왜 인사를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그랬네. 난 정말 왜 이러지?
5: 수지 정말 이상한데? 왜 저러는 거지?
2: 뭐야? 이게 뭐지?
4: 저건 도대체 뭐지?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넌 또 뭐 하는 거야?
5: 모르겠어.

0: 저도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 다들 갑자기 왜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인사를 계속했더니 너무 힘들어.
2: 그나저나 아까 그 녀석은 대체 뭐지?
3: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본부에 가보자.

0: 미니 특공대 변신!
1: 볼트! 세미! 백스!
0: 리시!
1: 제키! 미니 특공대 애니멀 드론! 사령관님, 이번 레인저 슈트 엄청 좋은데요?
2: 느껴보지 못했던 힘입니다.
3: 그 안에는 애니멀 트론의 힘이 담겨있다.
4: 애니멀 트론이요?

0: 나는 애니멀 행성에서 온 라이온이다. 지구에 떨어진 에그킹들을 봉인하기 위해 왔다.
1: 에그킹? 그게 뭐지?
0: 에그킹은 애니멀 행성에 산 강력한 몬스터들이다. 알에서 막 깨어난 1단계 상태에선 약하지만 2단계 이상으로 진화를 하면 엄청나게 위험해지지. 그래서 에그킹들의 진화를 철저하게 관리해왔는데 뜻밖의 사고 때문에 에그킹의 알들이 지구로 날아오게 된다. 만약 에그킹이 진화를 시작한다면 지구는 위험해진다.
2: 이제 우리 미니 특공대는 라이온과 협력해서 에그킹을 봉인할 것이다. 최근 알에서 깨어나 움직임이 포착된 에그킹이다.
3: 어? 저 녀석 아까 그 이상한 새우야?
0: 인사킹이다. 공격에 스치기만 해도 계속해서 인사를 하게 된다.
2: 지금 즉시 출동해서 에그킹을 봉인하도록.
4: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1: 라이온, 에그킹 말이야. 2단계로 진화하면 얼마나 강한 거야?
0: 에그킹마다 파워는 다르지만 아주 강력해진다는 건 확실하다.
1: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해?
0: 가능한 진화하기 전에 제압하고 봉인을 해야만 한다.
1: 어허, 봉인? 아, 그나저나 넌 지구는 처음이야?
0: 볼트, 넌 질문이 많군.
1: 어?
0: 그렇다, 처음이다. 정말 아름다운 행성이야. 우리 애니멀 행성처럼. 잠깐! 에그킹의 기운이 느껴진다. 어? 가자, 볼트!
1: 응?
3: 어? 인사킹, 내가 잡아주겠어!
1: 맥스! 맥스, 괜찮아?
5: 난 괜찮아.
0: 이건 인사킹이 분명하다.
1: 뭐라고?
5: 볼트, 어서 가봐. 난 괜찮아.
1: 알았어. 라이온, 어서 가자!

0: 이건 늦었다. 벌써 2차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1: 뭐?

0: 엄청나게 거대해졌어. 이럴 수가. 엄청난 파워잖아.
1: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 숲 전체가 엉망이 된다.
0: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순 없지. 특공 애니멀 웨폰.
1: 저기 감히 멈춰!

0: 라이온 정말 대단한데? 저 커다란 인사킹을 발톱 공격 한 번으로 물러서게 하다니. 이게 뭐지?
1: 인사킹의 약점을 찾았다. 저곳에 코인을 붙여서 봉인해야 한다.
0: 알았어. 이마에

0: 봉인 완료!
1: 잘했다, 볼트. 앞으로는 더 강력한 에그킹들이 나타날 거다.
0: 헉, 문제없어. 함께 다 잡아버리자고.
1: 좋다.
0: 라이온의 동료들.
1: 하루 만에 겨울이 되다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설마? 어? 이런, 정말 위험한 녀석이 깨어났군.
2: 라이온이 말했다시피 에그킹은 적어도 수십 마리야. 특징도 다양하고 모두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3: 에그킹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2: 에그킹이 부하하면 애니멀 트론만이 그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기가 힘들어.
4: 아쉽습니다.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5: 혀! 하이! 바로 찾으면 한 방에 푹! 물리칠 텐데. 지난번에 인사킹 걔도 싸워보니 별거 아니더만.
3: 그렇게 방심하다 당하는 수가 있지.
5: 근데 이상하게 춥지 않냐? 여기

0: 빠져나가야 해. 으악! 문이 얼어붙어서 열리지 않아.
1: 안 돼.
2: 기사님! 다들 비켜.
0: 이게
2: 어떻게 된 거지?
3: 에그킨?
0: 이 무지막지한 펭귄은 대체 뭐야?
4: 아직도 뜨끈뜨끈한 녀석들이 남아있다니. 꽝꽝.
2: 루시! 내가 상대해주마.
5: 저도 돕겠습니다.
2: 변신도 못하고 탕하다니.
0: 빨리 변신하자. 이 특공대 변신.
2: 홀트! 세미! 미니 특공대 애니멀 드론! 감히 내 친구들을 얼음으로 만들었겠다.
4: 안 되겠다. 힘을 다 모아야겠군. 끙끙.
2: 쫓아가자. 라이언, 아무리 찾아도 얼음킹이 보이지 않아.
6: 2차 진화를 하기 전에 잡아야 하는데 여기서 막지 못하면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거다.
2: 뭐지?
6: 저쪽이다. 가자. 이런, 진화가 시작됐다.
4: 모두 알려주마. 연나라.
5: 별거 아니군.
2: 어? 이런, 사라지질 않잖아.
6: 얼음킹은 뜨거운 물로 상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라이언 파이어!
4: 나를 환하게 했겠다. 받아라.

0: 끝인가?
1: 멈춰!

0: 제가 구해드릴게요.
1: 너희들은 뭐냐? 연합하더라!
2: 포크 에로!
1: 좋았어! 내가 처리할게! 제야! 에니멀!

0: 얼음킹! 공인 완료!
1: 소개하지. 애니멀 행성에서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이다.
2: 호크라고 한다. 라이언 대장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3: 나는 엘리야. 반가워.
4: 내 이름은 비콩이야. 너희 진짜 멋있더라.
5: 반갑다. 난 볼트. 이쪽은 세미.
1: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2: 대장님,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실 거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두고 혼자 가실 수 있습니까?
3: 맞아요. 대장님을 돕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걸요.
4: 못 가요. 아니, 절대 절대 안 가요. 이렇게 위험한 곳에 대장 혼자 둘 수 없어요.

0: 고맙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1: 대장 최고!
2: 선물이죠!
1: 정말!
2: 알겠습니다, 대장님!
3: 우리도 잘 부탁해, 애니멀 트론.
0: 좋다. 잘해보자, 미니 특공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파티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0: 아이디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다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숲속 정원을 만들자.
1: 신기하다.
2: 뿌리 엄청 커.
3: 자, 커다랗고 멋진 뿌리를 가진 장수풍뎅이랍니다.
2: 와, 멋지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3: 숲속에는 신기하고 멋진 곤충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 같이 찾아볼까요?
1: 네!
4: 무서운 벌레는 없겠죠?
3: 이 숲은 나쁜 벌레들이 없는 아주 안전한 숲이랍니다. 마음껏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5: 그래도 절대 안전하게 길 잃지 않게 조심조심.
3: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원.
6: 여기 좀 봐봐. 내가 엄청난 걸 찾았어.
7: 두근두근두근두근.
6: 기대하시라. 절대 본 적 없을걸. 짠짠. 엄청난 애벌레야. 슈퍼빅 애벌레.
8: 징그럽긴.
9: 얼마나 귀여운데.
8: 알았으니까 좀.
10: 이게 뭐야?
2: 토니! 토니, 괜찮아?
10: 몰라. 이런데 왜 덩굴이 있는 거야?
9: 뽑아버리자.
2: 어허! 힘쓰는 일이라면 내게 맡기라고!

0: 으이구, 그 덩굴 하나 뽑는다고 여기가 달라지겠냐?
1: 뭐?
0: 주위 좀 봐봐.
1: 어?
2: 자이!
0: 여기야!
1: 누군가 꽃과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아. 안 되겠어.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
2: 따이!

0: 좋아질 거야.
1: 그래, 아플란 내 정원.
2: 진짜 아플란 내 정원처럼 만드는 거야.
1: 내일 다시 와서 계속 만들자.

0: 큰다.
1: 그게 다 뭐야?
2: 아클란의 정원처럼 꾸미려는 거지.
0: 꾸밀 거다 핑.
3: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0: 예쁘게 예쁘게 꾸며야지.
4: 낮잠 잘 것도 필요하겠지.
0: 땡. 기대된다.
5: 야, 그게 뭐야?
0: 번역핑. 무슨 일이야?
1: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원이.
0: 아, 망했어. 망했다고.
1: 잠깐, 저기 좀 봐. 통나무가 움직여. 어?
3: 얘들아, 그냥 바람에 쓰러져서 굴러왔나 봐. 금방 지우겠어.
0: 정말?

0: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별거 아니었네.
1: 살았다.
2: 그 녀석한테 숲속 동물들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
1: 동물들이 불쌍해.
3: 아이.
4: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동물들을 구하자.
5: 리시 찾아내고 말 테야. 동물들 괴롭히는 악당이.
1: 근데 어? 어떻게 찾아?
2: 어? 우리가 있잖아.
6: 주니
7: 도니
6: 마법의 히어로
7: 주피 주피 주피 주피.

0: 숲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역시 악당이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1: 아까 캉 하던 녀석, 그 녀석이 악당이야.
2: 맞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을 조종하는 그 녀석만 혼내주면 돼.
3: 동물 친구들이 다치면 안 돼.
4: 가자, 빨리빨리 끝내.
2: 그앙 하는 소리, 저 녀석이다.
1: 구르타님이 나설 차례지.
2: 나설 차례다, 삥. 지금이야, 어서 차.

0: 잘 안 보이는데.
1: 핀핀이 있다면 있는 거야.
2: 있는 거다 핀.
3: 어떡하지? 응?
0: 작게 만드는 마법은 없나? 아, 바로 이거야.
2: 됐네.
0: 주피 주피 주피 추. 마법의 힘으로 작아져라.
4: 캠페인 멈춰.
0: 이 녀석이 비눗방울 맛 좀 볼래? 주피 주피 주피 추. 받아라. 잡았다. 어떠냐? 약당 녀석아.
3: 얘들아, 악당을 물리쳤는데 왜 슬퍼해?
5: 준이, 동물 친구들이 우릴 무서워하고 있어.
3: 이건 멜리나님의 배지인데?
6: 어둠의 기운? 그게 뭔데? 이 몸은 숙직이 반달곰이라고.
7: 숙직이?
1: 숙직이가 뭐냐?
3: 숲을 지고 다니나?
6: 숲 지킴이! 너희같이 숲을 망치는 녀석들을 막으라고 멜리나님이 뽑아주신 숙직이라고.

0: 도토리들은 다람쥐들의 먹이였고
1: 물웅덩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0: 쌓인 낙엽들은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래. 이 숲속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구나.
2: 거기 너희가 전부 없애려고 했던

0: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1: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앞으로는 꼭 숲을 있는 그대로 지킬게요.
1: 그래. 다음에 언제든 놀러와. 숲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정말요?
1: 당연하지.

슝슝슝 빠르게 빠르게 딜리 달려. 달려! 얘들아!

0: 빌리 씨, 오늘은 마법 유치원에 배달될 물건이 없을 텐데요.
1: 그게 말이죠.
2: 냄새가 난다, 핀.
1: 정말?

0: 잠깐!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딸기야!
1: 향기대!
2: 먹어도 되냐, 핑?
3: 너희를 위해 가져온 딸기야.
4: 얘들아, 마음껏 먹어.
1: 정말요?
2: 아,
5: 그런데 누가 이렇게 딸기를 주셨나요?
4: 산 넘어 농장에서요. 올해도 풍년이라 딸기가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시겠대요.
5: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이 많은 딸기를 다 어쩐다.
2: 아, 이걸 언제 다 먹지?
6: 얼굴이 딸기로 변할 것 같아.
7: 도저히 못 먹겠어.
2: 못 먹겠다, 핀.
7: 얘들아,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이나 타자.

0: 딸기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쩝니까? 그럼 딸기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 딸기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 볼까요?
1: 여러 가지 음식이요?
2: 나 알아! 딸기 우유,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샐러드, 딸기 스무디! 우와!
0: 딸기를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딸기 정과와 딸기잼을 만들어 볼까요? 신선한 딸기에 설탕을 뿌려 바짝 말리면 맛있는 딸기 정과!

0: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만들어야지.
1: 와, 그림 딸기 덮인.
2: 에? 그런 딸기 요리는 안 만들 건데. 이건 썩은 딸기. 함부로 가까이 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썩은 딸기를 골라 버리는 거예요. 부탁해요 여러분.
3: 다 먹지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쌓아두니까. 나처럼 썩은 딸기가 되는 거지.
4: 계속 나와요.
5: 저도요.
2: 네? 썩은 딸기가 이렇게 많이?
4: 이게 다 못 먹는 딸기라니 너무 아깝다.
2: 썩은 딸기를 처리할 방법. 그래, 마법 정화기가 있었지.
6: 마법 정화기요?
0: 휴. 그게 마법 정화기예요?
2: 그렇답니다. 멜리나님의 마법 덕분에 아클란 내에는 썩거나 상한 음식이 없었죠. 그래서 쓸 일이 없어 창고에 넣어뒀었답니다. 이렇게 썩은 음식을 넣고 전원을 켜면. 오, 아직 잘 작동하는군요. 우와. 마법 정화기는 썩은 음식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요?
6: 네!
2: 그럼 모두들 썩은 딸기를 이리 가져오세요. 아니, 썩은 딸기가 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마법 정화기가.
3: 그런 기계로 날 막겠다고? 이제 다른 음식들도 썩게 만들어볼까?
5: 로블리, 왜 그래요?
2: 쉿, 음식을 이렇게 빨리 썩게 만드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둠의 기운 같아요.
1: 어둠의 기운? 그럼 어둠...
0: 로블리, 우리가 찾아볼게요.
2: 저는 그 사이 고장난 마법 정화기를 고쳐볼게요. 부탁해요, 주니, 토니.
0: 어서 찾아보자. 마법 스캐닝!
1: 썩은 냄새 잡힌!
5: 뭐, 얘들아, 마스크랑 장갑을 껴야 해.
0: 됐어. 자, 가자.
3: 썩어 썩어 모두 싹 다 썩어버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썩어버려. 썩어 음식을 잔뜩 싸두고 썩어 아무데나 내버려두니까

0: 멈춰! 으아, 저게 뭐야? 정신 차리고 어서 변신! 주니! 도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일단 비눗방울에 가두는 거야!
1: 모두 다 썩게 해주겠다!
2: 이게 뭐야?
0: 너무 지독한 냄새가!
2: 이러다가 마법 유치원이 전부 썩어버리겠어!
0: 어서 저 녀석을 가둬!
2: 좋아! 주피 주피 주피 주! 마법 비눗방울!
1: 아, 그럼! 이차!
2: 비눗방울도 소용이 없잖아!
1: 나한텐 안 통한다고! 자, 내 차례냐! 겁은 충분히 준 것 같고.
2: 음식들이 다 썩고 있어. 안 된다, 필! 먹을 게 없어, 진짜, 필! 대체 왜 음식을 썩게 하는 거야?
1: 음식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치우질 않으니까 내가 썩게 해줄 수밖에.
3: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이게 대체 뭐야?
1: 예? 어, 우와. 아름다워.
2: 저 녀석이 갑자기 왜?
4: 혹시 베리한테 엄청 반한 거 아니야?
2: 어.
4: 아, 그래. 딸기에게 어둠의 기운이 들어간 거라면.
2: 어?
4: 너도 원래 베리처럼 예쁜 딸기 아니었어?
1: 맞아. 나도 예쁜 딸기였지. 그런데 도대체 왜?
5: 네 잘못이 아니란다.
2: 로블리!
1: 그게 무슨...
5: 너의 원래 모습을 떠올려보렴.
1: 기억나요? 농장에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5: 이 모든 건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 네?
5: 음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렇게 예쁜 딸기에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게 된 것이지요. 걱정 말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단다.
4: 아, 준이, 딸기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법 정화기를 크게 만드는 거야.
2: 알겠어.
5: 마법 정화기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마.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렴.
1: 정말요?
2: 주피 주피 주피 쭈! 가져라!
3: 어머, 원래 이렇게 예쁜 딸.

0: 그중에서 가장 최고 꿀맛은 시원한 딸기 아이스크림.
1: 이번엔 모두 힘을 모아서 이겨냈지만 어둠의 기운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배가족.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뭐야? 응? 투수를 바꾼다고?
6: 그래, 아무래도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7: 응, 너?
5: 지금까지 내가 잘 던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바꾼다는 거야?
6: 뭔가 느낌이 안 좋아.
5: 뭐야? 어우, 느낌 때문에?
6: 오늘은 내가 감독이잖아. 감독 말 안 들을 거야?
7: 그래도 나보다 얘가 더 잘 던지는데 그냥 바꾸지 말자.
5: 맞아. 어? 지난번에도 내가 던져서 이겼잖아.
6: 어허! 감독이 바꾸라면 무조건 바꿔야지.
5: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에이, 나 안 해.
6: 뭐?
7: 그럼 나도 안 할래.
6: 아, 뭐라고? 너들 진짜!
8: 온다라? 잠깐만. 온다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6: 오늘은 제가 감독이잖아요. 선수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9: 감독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알아?
6: 아이, 몰라.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해.
8: 아휴, 야구보다 먼저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네.
9: 시간 여행이 필요한 것 같네요.
8: 맞습니다.
6: 지금 시합 중인데?
8: 그래, 어? 그분을 만나면 좋겠다.
10: 머리에 지식을!

0: 어휴, 이러다 정말 들통나겠다. 좀 떨어져 서오거라.
1: 어? 전하! 통촉하여...
0: 씨, 조용! 전하라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1: 죄송합니다. 저...

0: 아, 또.
1: 너처럼 무섭게 생긴 호위무사가 옆에 딱 붙어 있으니 암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잠시 따돌려야겠군. 듣자하니 마을 맨 끝에 있는 우물물이 그렇게 시원하다던데.
2: 지금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1: 네,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릴 테니 어서 다녀오거라.
2: 어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1: 아휴, 겨우 떼어놨네. 그럼 난 이만.
3: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4: 조선 최고의 소통왕 정조대왕님이 계신 조선시대입니다.
5: 나 화장실 좀.
3: 으이그, 화장실은 미리 다녀왔어야지.
5: 선생님이 갑자기 출발하셔서 못 간 거라고. 아저씨, 화장실이 어디예요?
6: 저쪽에.
5: 고맙습니다.
7: 아이쿠, 마침 딱 맞춰 오셨구만. 어서 갑시다.
4: 네? 저희요?
7: 공사일 하러 온 분들 아니요? 사또께서 여기서 있을 거라며 데려오라 하셨는데.
4: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7: 에이, 딱 봐도 맞는데 뭘. 왜 그러시오? 막상 와보니 일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오?
4: 아니요, 저희는 정말.
7: 아, 이런 시간이 없어. 직접 가서 사또께 못한다고 말하시오.
3: 선생님, 어떡해요?
4: 일단 가서 해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7: 자자, 빨리 갑시다.
3: 아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5: 어? 근데 선생님은 어디 가셨지?
7: 어서 나가!
5: 어?
3: 뭐?
5: 어?
7: 안 된다면 안 돼!
8: 어르신이 이사를 가셔야 수원화성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성벽이 지어질 자리인데 어르신만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시면 어떡해요?
7: 아, 글쎄, 화성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썩 나가!
9: 아니, 보상도 다 해주고 이사비용도 넉넉하게 드린다니까요.
7: 계속 이럴 거야! 정말 안 나가!
8: 아이고, 그만하세요!
7: 아, 가요! 아, 갑니다! 정말 고약한 노인네구만. 어르신,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10: 뭐, 뭐야? 차라리 날 죽이고 니놈들 마음대로 해!
1: 괜찮느냐?
10: 이거라도 발라. 왜 하필 거기 있어서?
5: 이게 뭐예요? 된장이잖아.
10: 바르면 괜찮아질 게다.
1: 아니, 나라에서 다 보상을 해준다는데 왜 이사를 안 가는 거요?
10: 퇴근 리쇼.
1: 지나가던 나그네요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라.
10: 아, 그럼 가던 길이나 가시오.
11: 아버지.
1: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5: 그쵸? 아저씨도 그렇게 보이시죠?
1: 궁금하네.
5: 어?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저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1: 어,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5: 어?
10: 에이? 아니, 왜 여태 안 가고 있어?

0: 제 혹 좀 보세요. 이렇게 아픈데 쫓아내시려고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다리가 아파서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0: 궁사예요? 게임에서 나도 궁사인데. 아, 이거 레벨 진짜 높아 보이네요.
1: 만지지 마.
0: 죄송해요. 저기 할아버지,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 괜찮아졌으면 어서 나가. 에휴, 쓸데없는 인간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니 집이 온통 먼지 주성이구만.
0: 제가 다 청소할게요. 근데 할아버지, 아까는 왜 그러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1: 에이, 귀찮다.
0: 에이, 말씀 좀 해주시지. 어? 누가 여기다 낙서를 한 거야? 이것도 제가 깨끗이 지울게요.
1: 야, 안 돼! 가만 놔둬! 만지지 마!
0: 네?

0: 또 조선시대네. 오자마자 천녀석을 만나다니. 역시 엑스맨님을 위해 모든 게 딱 준비가 되어 있군. 천녀석을 당장. 그런데 왜 혼자 있지? 함정일지 모르니 일단 지켜보는 게 좋겠어.
1: 왜 네 마음대로 만져? 광장 나가! 당신도 나가고!
2: 어? 어르신! 어르신이 계속 이사 안 가고 버티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3: 어르신 때문에 우리도 이사 못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1: 아, 책임은 무슨 책임?
2: 아니, 임금님께서 이사 비용도 주시고 새로 집 지을 돈도 다 주시는데 왜 안 가려고 그러세요?
3: 괜히 영감님 때문에 임금님이 화나셔서 우리도 이사 못 가면 어떡해요?
1: 남이야 이사를 가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썩 꺼져!
3: 뭐라고요?
4: 자, 여러분. 제가 임금님을 좀 아는데 절대로 여러분께 피해가는 일 없을 겁니다.
3: 정말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4: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갑시다. 제가 시원한 탁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진정시키고 올 테니까 그동안 어르신의 사연을 꼭 알아보거라.
5: 네.
4: 자, 갑시다.
1: 당신들은 누구야? 이사 안 간다니까?
6: 제 친구들이에요.
1: 아이고, 여기가 네 집이냐?
7: 도대체 어디 갔다가 온 거야?
6: 말도 마. 하마터면 벽돌 나를 뻔했어. 근데 넌 여기서 뭐 해?
7: 그런 게 있어.
6: 선생님, 근데 이번엔 좀 이상하네요. 왜 정조대왕님이 안 보이죠?
8: 그러게 말입니다. 이 분필로 시간의 문을 열면 위인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데려다 줬었는데 이번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랬구나. 저 녀석들이 시간 터널을 만든 거였어. 저 분필이 시간의 문을 여는 도구라니. 잠깐만. 그럼 저것만 빼앗으면 내 마음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6: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8: 글쎄요. 정조대왕님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0: 그 분필 당장 내놔.

0: 그 분필은 내가 좀 써야겠다. 가라, 액션!
1: 이 상점을 박해!
0: 엑스론, 원피를 가져와! 조용히 분필만 빼앗으려 했다니 안 되겠군. 엑스론, 다 처리해!

0: 안 돼!
1: 에휴, 하필 거기서 너를 만날 줄이야.
0: 전하! 그렇게 혼자 다니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1: 아니, 저게 도대체...
2: 어떠냐? 어서 분필을 순순히 내놓으시지.
0: 안 돼!
3: 할아버지!
0: 안 된다!
2: 엑스런!
0: 받아라!

0: 뭐야? 이거 놔!
1: 가만히 있지 못해! 전하 앞이니라!
2: 전하?

0: 전하, 몰라뵈옵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1: 괜찮소. 어서 일어나시오.
2: 근데 왕이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는지 말하라고 명령했으면 됐잖아요.
1: 참된 임금이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백성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야.
2: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이고.
1: 자, 이번엔 대답해 주시겠소.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왜 이사를 안 가려는 것이오?
0: 그게 아뢰 없기 황공하오나. 사실 이 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호라비 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활과 화살을 만들며 저를 키워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고, 이 집만이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1: 아버지라.
3: 전하.
1: 괜찮다. 나도 아버님 생각에 잠시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0: 그래, 아비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오. 성벽이야, 이 집을 피해서 지으면 되는 거고, 내 앞으로도 계속 자네가 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약속하겠소.
1: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2: 잘 봤지? 저렇게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야.
3: 왜 이렇게 안 풀려? 시간이 다 됐잖아. 다음엔 반드시.
4: 어? 엑스맨이 도망친다. 얘들아,
5: 경기 중에 어딜 갔다 오는 거야?
4: 어허, 화내지 말거라. 내 이제 너희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야.
5: 뭐야, 갑자기 왜 이래?
4: 미안. 아무리 감독이라도 이제부턴 내 마음대로만 하지 않을게.
5: 정말? 그럼 내가 계속 투수한다.
4: 아니, 내가 던지는 게 좋겠어.
5: 뭐?
4: 농담이야, 농담. 오늘의 위인 정조대왕. 우와, 정조대왕님이시다.
6: 너 어? 정조대왕님이 누군지 알아?
4: 당연하지, 화살을 멋지게 쏘는 분이잖아. 응? 어, 맞다, 깜빡 잊고 있었어. 빨리 정조대왕님을 만나야 해. 어?
6: 왜? 무슨 일인데?
4: 정조대왕님이 나한테 고기 사준다고 하셨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잖아. 다시 조선시대로 가자.
6: 그럼 그렇지.
7: 그 전에 먼저 자세히 더 알아볼까요?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나 1800년에 사망한 조선 제22대 왕입니다. 정조는 화성건설뿐만 아니라 각종 서적을 편찬했고 친위군인 장용영을 설치하는 등 정치의 여러 방면에 왕도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4: 아, 그랬구나. 처음 만났을 땐 진짜 왕인지도 몰랐었는데. 어, 선생님, 질문 있어요.
7: 뭐죠?
4: 왕이 그렇게 백성들이랑 직접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백성들은 왕 근처도 못 가던데.
7: 정조는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정조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자주 행차를 나갔었는데요. 백성은 이 기회로 정조에게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격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4: 격쟁이요? 깍쟁이 같은 건가?
6: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7: 격쟁이란 어려움이 있는 백성들이 정조의 앞에서 꽹과리를 치며 말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격쟁을 통해 정조는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려 하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6: 우와, 진짜 어진 임금이시네요.
7: 이제 정조에 대해 잘 알겠죠?
4: 네!
7: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8: 야호! 정조대왕 카드 수집 성공!
4: 계속 종이만 보며 그리시네요.
9: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려 한 김홍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 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클릭서
3: 클릭서 얼마세가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가 좋고

0: With ice cream?
1: No, no. With flowers.
0: They smell good.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0: 잘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안녕 나라.
1: 안녕 호이.
2: 아, 나도 나도.
1: 나도 너 아꾸나. 친구들 안녕.
2: 안녕.
1: 호기심쟁이 나라와
0: 호이예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요리방, 실험방, 동화방에서 뭐든 상상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1: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두근두근 방방.

0: 친구들 안녕! 나라예요. 저는요,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인데요. 바로 오늘이 그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짜잔! 드디어 열렸습니다. 나라의 실험방! 예! 예! 궁금한 게 있나요? 나라에게 물어보세요. 다 해결해드립니다. 만들어보고 싶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요? 과학자 나라가 만들어드립니다. 제가 실험방이 열린다는 소식을 여기 저기에 다 뿌리고 다녔는데 개업 첫날인 오늘 실험방 우체통을 열어보는 날입니다. 야! 과연 편지가 몇 통이나 왔을까?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빵빵빵빵. 짜잔. 어? 한 장. 실험의 방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서 실험방을 널리 알려야겠다. 난 위대한 과학자가 될 나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편지부터 읽어볼까? 위대한 과학자 나라님께.
1: 안녕하세요, 과학자님. 노란색을 좋아하는 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삶은 달걀을 먹을 때도 항상 노른자를 제일 먼저 먹어요. 달걀 전체가 노란색이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노란 달걀은 없는 걸까요? 겉도 속도 전부 다 노란 달걀 좀 꼭 만들어주세요. 위대한 나라 과학자님.
0: 좋았어. 노란 달걀. 위대한 과학자가 될 나라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노란 달걀을 만들어주세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노란색을 좋아하는 다미의 부탁을 받고 노란 달걀을 만들어 볼 거예요. 노란 달걀을 만들려면 염색하면 되지 않을까요?

0: 노란색으로?
1: 노란색이 뭐가 있을까?
0: 노란색. 우리 집에 노란색 운동화 있는데.
1: 어이구, 나도야. 달걀을 염색할 거니까 먹을 수 있는 걸로 해야지.
0: 노란색 먹을 거. 우와, 바나나.
1: 바나나? 바나나는 껍질만 노란색이잖아. 속은 하얗잖니.
0: 나도 얼마 전에 엄마가 카레 해줬는데 카레 안에 들어있는 감자도 양파도 다 노란색이었어.
1: 맞았어, 나도야. 카레로 달걀을 노랗게 염색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나두가 먹었던 카레로 노란 달걀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방방방! 친구들, 이번 시간엔 노란 카레로 노란 달걀을 만들어볼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죠? 두근두근 방방방! 자, 일단 물을 뜨겁게 끓여볼게요. 그런데요, 불을 사용할 때는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따라하지 마세요. 불을 꼭 사용해야 될 때는 주위에 있는 어른들한테 부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약속, 약속. 물이 어느 정도 끓었을 때 카레를 넣어주세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카레 안에 하얀 달걀을 퐁당퐁당 넣어줄게요.
0: 냄새.
1: 노란 달걀 만들기 성공했어. 나두야, 너도 한번 먹어볼래?
0: 먹어볼래.
1: 좋아. 맛있게 절반을 잘라서. 야. 후후. 시켜서 나도 얼른 먹어.
0: 근데 나라요. 달걀 안에는 그대로 하얀색인데. 난 노란 달걀이라길래 엄마가 해준 달걀말이처럼 전부 노란색인 걸 생각했는데, 나라 날 속였어.
1: 나도야, 달걀말이는 달걀을 깬 뒤에 그 속 내용으로 이렇게 섞어주니까 당연히 노란색이 되는 거지. 돌리고, 돌리고? 나도야, 나한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하하하하하. 이 위대한 나라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나두야, 아까 내가 만들었던 달걀 카레는 잊어주길 바래. 성공은 실패.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0: 나라야. 노란 달걀 안 만들어?
1: 깜빡했다. 고마워, 나두야. 자, 그럼 나두야, 내가 재료의 방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올게. 방방방! 두근두근 방방! 예! 도착했다. 예! 어디 갔지?
0: 나라야, 뭐해?
1: 분명히 내가 여기서 스타킹을 본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찾았다! 스타킹 찾았다!
0: 노란 달걀 만들다가 갑자기 왜 스타킹을 찾아?
1: 이 스타킹으로 노란 달걀을 만들어 볼 거야. 짜잔! 이렇게 구멍이 난 헌 스타킹으로 노란 달걀을 만들어 볼 거야. 자, 일단 이 스타킹을 반으로 잘라줄게. 그런 뒤 이 안에 이 달걀을 넣어주는 거야.
0: 스타킹이 달걀을 먹었다.
1: 먹었다. 이렇게 넣어준 뒤 달걀에게 양쪽을 머리 묶어줄 거야.
0: 달걀이 빠지지 않게?
1: 나두야, 잡아줄래?
0: 도와줄게.
1: 고마워. 자, 이렇게 묶어준 뒤 이렇게 달걀이 들어간 스타킹을 마구마구 돌려서 노란 달걀을 만들 거예요. 나라는 혼자 하면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나두와 함께 돌려보도록 할게요.
0: 재밌겠다.
1: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돌리고.

0: 어린 거니
1: 아니 아니 자 고마워졌게
2: 아, 우리 달걀 돌리는 중이었잖아. 열심히 만 번이 넘게 이 달걀을 돌려주었어요. 마구마구 돌린 달걀을 15분간 다시 물에 끓여볼 거예요.
1: 아, 스타킹에 넣어서 돌린 달걀을 물에 삶아주는구나.
2: 나도 똑똑하다, 너.
0: 자, 뽀글, 뽀글, 뽀글, 뽀글, 뽀글, 뽀글, 뽀글, 뽀글. 너도 춤춰봐.
1: 뽀글, 뽀글, 뽀글, 뽀글, 뽀글, 뽀글, 뽀글.
0: 노란 달걀 되라. 아, 얍.
1: 빨리 익어라. 얍.
2: 보글보글 끓는 물에 15분 정도 삶아줄 거예요. 이 삶은 달걀이 정말 노란색이 됐을지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1: 아...
2: 노란색이 됐을까?
1: 어, 궁금하다.
2: 조심조심 까볼게.
1: 신기하다. 겉이 노란색인 달걀이야.
2: 그래, 속도 한번 봐보자.
1: 어, 그래, 속까지 노란색이 됐을까?
2: 됐을까? 우와! 어?
1: 우와!
2: 정말 속까지 노란 달걀을 성공했어.
1: 그냥 돌리기만 했는데 진짜 겉과 속이 다 노란 달걀이 됐네. 역시 나라 과학자 최고!
3: 친구들! 나라와 나두가 열심히 흔들었더니 노른자 사이로 흰자들이 쏙쏙 들어가서 전부 노란색이 됐어요. 노란색 달걀 정말 예쁘죠?
2: 다미의 노란 달걀 만들어주세요. 사연 해결 성공!
1: 예! 예, 성공! 맛있겠다. 짠! 빨간 사과도 완성!
4: 오, 배고파.
1: 나도 배고파.
5: 너희들 배고파?
1: 엄청 배고파. 근데 그림 속 과일들은 먹을 수가 없어.
5: 먹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 되지.
1: 어? 먹을 수 있는 그림?
5: 그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특별한 물감으로 그리면 돼.
1: 어? 진짜 그런 물감이 있어?
5: 아, 그럼 있지.
1: 나도 만들어줘. 나도.
5: 아, 알았어, 나도야. 좋아. 그러면 특별한 물감 한번 만들러 가볼까? 빵빵빵.
1: 나도 빵빵빵.

0: 두근두근 방방 허이허이 호이예요.
1: 빨리빨리 물감 만들어줘.
0: 아유 알았어. 나도야 잠깐만 기다려봐. 재료부터 일단 소개해줄게.
1: 아하.
0: 자, 고소한 우유랑
1: 우유,
0: 동글동글 달걀,
1: 달걀,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마법의 가루가 필요해.
1: 어? 마법의 가루?
0: 응.
1: 호이!
0: 응?
1: 물감 만들 가루인데 먹어도 돼?
0: 아, 그럼. 먹어도 되지.
1: 어?
0: 이건 팬케이크 가루야. 특별한 물감을 만들려면 이 마법의 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야 돼. 빈 볼에 이 마법의 가루를 넣고 우유랑
1: 우유
0: 달걀을 넣어주면 돼. 자, 그리고 저어주면 되는 거야.
1: 아, 저어.
2: 저어.
1: 빙글빙글빙글 돌려.
0: 짜잔, 반죽 완성됐어.
1: 어허.
0: 반죽은 이렇게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진득하게 떨어질 때까지 저어주는 게 좋아.
1: 근데 다른 색깔 물감들은?
0: 이 반죽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만들어주면 돼.
1: 그럼 난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다 만들었죠.
0: 좋았어. 반죽을 조금씩 벌어서 빨간색 물감을 만들 거야. 자, 빨간색 색소를 넣어서 다시 한번 저어.
1: 빙글빙글.
0: 와. 짜잔! 빨간색 물감 완성!
1: 완성! 자자자자, 그러면 빨리빨리 여기다 그림 그리자.
0: 아니야.
1: 어?
0: 거기가 아니야.
1: 응?
0: 이건 특별한 물감이니까 특별한 도화지에다 그려야 돼.
1: 특별한 도화지?
0: 응.
1: 그게 뭔데?
0: 바로 후라이팬. 자,
1: 거기다 그림을 그린다고?
0: 응, 그럼. 나도 뭐 좋아해?
1: 나는 수박. 난 수박이 제일 좋아.
0: 수박.
1: 근데 난 수박에 씨가 많으면 먹기 불편하던데.
0: 그럼 먹을 수 있는 씨를 만들면 되지.
1: 씨를 먹는다고?
0: 물론이지. 여긴 뭐든지 가능한 요리의 방이니까.
1: 어허, 제가.
0: 나도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좋아. 나두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씨앗을 찾아보는 거야. 자, 먹을 수 있는 씨앗 어디? 그래, 해바라기 씨앗. 어딜 담아가지? 좋았어. 자, 해바라기 씨앗을 탈탈탈. 우와, 좋았어. 자, 나두가 좋아하겠지? 자, 그럼 나두한테 가야지. 자!
1: 왔구나.
0: 짜잔! 수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아, 친구들, 후라이팬을 다룰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부모님이랑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요.
1: 위험해.
0: 검은색 물감으로 수박의 테두리를 그려주는 거야.

0: 어때? 수박 모양 같아?
1: 어, 수박 같아.
0: 이 물감이 익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
1: 어.
0: 우와, 이렇게 구멍이 송송 우와. 나거든?
1: 오, 신기하다.
0: 조금씩 익어간다는 거야.
1: 오, 냄새.
0: 자, 어느 정도 수박이 익으면 이 뒤집개를 이용해서 짜잔! 우와.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
1: 우와, 호이 멋지다. 근데 씨가 없어.
0: 그치. 어떤 색 씨앗을 넣어볼까?
1: 어, 씨앗은 검정색 아니야?
0: 검정색 씨앗도 있고 노란색.
1: 우와.
0: 초록색.
1: 빨간색. 우와, 초코과자구나.
0: 맞았어. 초코과자로 이렇게 씨앗을 만들어주는 거야. 수박 팬케이크 완성.
1: 우와, 이제 정말 수박이랑 비슷해졌어.
0: 짜잔.
1: 우와.
0: 자, 짜잔. 자, 나도 한번 먹어볼래?
1: 어. 아.

0: 우와!
1: 어때?
0: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수박이야.
1: 그치, 맛있지?
0: 어, 맛있어. 어, 그러면 이번엔,
1: 응?
0: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엄청 큰 포도를 그려줘.
1: 좋아. 한번 만들어 볼게.
0: 아, 우와, 호이 최고.
1: 자, 그러면 무지개 포도 한번 만들어 볼까?
0: 어, 좋아, 좋아, 좋아.
1: 자, 무지개 포도를 만들어 봅시다. 포도 꼭지를 그려주는 거야.

0: 자, 초록색은 우리 나뭇잎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익혀보는 거야. 나두야, 이번엔 나두가 한번 뒤집어볼래?
1: 그래도 돼?
0: 그럼. 자, 한번 뒤집어보는 거야. 조심조심. 불을 쓸 때는 조심.
1: 뒤집개로 살살살살 해서 휙!
0: 오!
1: 어, 어!
0: 오!
1: 어, 어! 아!
0: 오, 나두야! 아, 이런. 고개 들어. 괜찮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1: 그래. 다시 만들자.
0: 좋았어. 다시 한번 만드는 거야. 자, 이번엔 좀 더 큰 무지개 포도 한번 뒤집어볼까? 자, 짜잔! 짜잔!
1: 우와! 됐다, 됐어!
0: 대왕 무지개 포도 송이 완성!
1: 우와, 정말 크다! 진짜 무지개 포도야! 진짜 크고 예뻐!
0: 그치?
1: 난 노란색 포도알 먹을래!
0: 노란색 포도알?
1: 어!
0: 좋아, 잠깐만.
1: 맛있다, 달콤해!
0: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물감을 가지고 특별한 그림도 그리고 맛있는 팬케이크도 만들어봤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 두근두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 나도.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이번에 찾아간 곳은 서울시 송파구. 이 집에는 보호자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고양이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겁이 많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첫째 코비. Now let me take you to a place that I know.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둘째 담비. 귀여운 외모는 물론 애교도 만점이죠. 담비와 코비가 함께한 지도 6년. 그동안 별탈 없이 잘 지냈다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담비와 11살 코비 보호자 김은지라고 합니다. 저희 담비가 천과 옷을 뜯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0: 그러고 보니 예사롭지 않은 패션 스타일. 보호자님 옷을 이렇게 만든 게 담비라고요?
1: 저희 담비의 컬렉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나의 작품을 아무데서나 공개하지 말라오.
1: 얘는 코트인데 옆구리를 해봤습니다. 얘는 이제 끝부분을 좀 동그랗게 먹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예쁘게 뜯어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동글동글하게. 푸사마 야오이처럼 동그라미를 좋아하는 감각 있는 야옹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대단한 듯한 물방울 무늬, 고부의 최초 아티스트냥 담비. 녀석의 넘치는 창작열로 나만 아는 옷이 없다는데요. 색도 소재도 다르지만 디자인은 같답니다.
1: 티를 사실 거의 2년을 못 입어요. 한두 달 입으면 되게 오래 입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유모 브랜드의 캐시미어 니트입니다. 보시면 아주 귀엽게 뜯어놨습니다. 손구멍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이미 사고를 쳐서 똑같은 색깔, 똑같은 니트를 두 번째 구매를 했는데 잠깐 쓰레기 버리고 온 사이에 사고를 쳐놨더라고요.
2: 너무 예술을 모른다냥.
3: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얼마?
1: 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 원 중반대?
3: 이 친구가 30만 원을 하룻밤 한 입체 사이에.
2: 예술을 돈으로 책정하지 마라옹. 한땀 한땀 정성이 가득하다냥.
0: 최근 5개월 동안 들어간 담비의 작업 비용은 무려 120만 원. 담비야, 너무한 거 아니니?
1: 제가 잠들었을 때나 출근했을 때

0: 숨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없을 때만 사고를 치니까 제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어서 문제인지 이거를 저 혼자서는 알 수가 없어서 고양이를 부탁해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신청했습니다.
1: 치밀하고 용이 주도한 담비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72시간 관찰을 시작했는데요. 직장인답게 보호자의 아침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집사가 자리를 비우면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잠을 선택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담비가 단잠에서 깼습니다. 녀석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보호자가 깜빡하고 치우지 못한 잠옷바지. 살짝 맛을 보더니 이번에는 티셔츠로 대상을 변경했는데요.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 열정적인 작업 끝에 지쳤는지 꿀잠에 빠집니다. 퇴근 후 보호자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이고,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법 큰 동그라미.
3: 평소보다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은데.
4: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러지? 근데 또 그게 토해놓은 게 또 없어서 사실은 아이가 또 삼켰나? 이게 소화를 또 시켰나?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1: 담비의 이상 행동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데요.
0: 이빨 무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나? 라는 생각에 강아지들 먹는 개껌. 그거는 그거일 뿐. 옷은 또 옷대로 뜯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구나. 레몬즙 같은 것도 뿌려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이거 뭐야? 이런 표정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계속 냄새 맡고 있더라고요.
1: 담비의 디자인 실력만큼 보호자의 바느질 솜씨도 늘었습니다.
0: 이 정도는 되게 귀엽고 이렇게 꿰매서 다시 입을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2: 멈추라.
0: 그만, 담비야.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2: 내 예술품에 손대지 말라오.
1: 그리고 그날 밤.
5: 아, 이렇게?
1: 보호자가 외출하자마자 양말을 발견한 담비. 냉큼 물더니 종종 걸음으로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녀석이 작업 공간으로 선택한 곳은 수평 스크래처.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은밀한 작업이 이뤄집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담비표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죠. 작품이 완성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5: 김사피!
6: 아무것도 모르고 해맞네요. 아주 사람 마음 모르고.
1: 날이 갈수록 과감해지는 녀석의 문제 행동.
0: 자, 이거를 가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1: 엉망으로 해진 소파. 담비가 물어뜯은 건 옷뿐만이 아니었네요.
0: 이제 이런 박스류는 되게 뜯어먹는 걸 좋아하고요.
1: 심지어 종이 박스까지.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0: 이거 항상 걱정인 게 배에 남아있지는 않나 걱정이 되기는 해요. 힌트가 없네요. 정말 안 나왔네요.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눈 떴을 때마다 오늘은 아니겠지.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오늘은 내가 아침에 어떻게 하고 나갔지? 되게 걱정을 하면서 많이 들어와요.
1: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녀석의 건강인데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담비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담비를 만나러 한다름에 달려온 한 남자. 우아한 자태, 느낌 있는 워킹, 부드러운 카리스마, 미야홍철.
7: 안녕하세요. 김혁철 수의사입니다.
8: 안녕하세요. 맨발로.
7: 고양이들 소개 좀 해주실래요?
0: 네, 여기 있는 친구가 저희 첫째 코비고요. 올해 11살 됐어요.
7: 너 겁이 좀 많구나. 지금 오.
0: 말 많은 저희 둘째가
7: 우는 소리만 들어도 막 네. 힘이 넘치는 앤데.
0: 네, 얘가 저희 둘째 담비입니다.
7: 아, 사람 좋아하는 것 봐. 아니 고양이가 옷을 이렇게. 아.
0: 네, 맞아요.
7: 진짜 신기하게
0: 되게 예쁘게.
7: 예. 정말 디자인을 한 것처럼 어쩜 이렇게 동그랗게 보호자분이 이거 직접 이렇게 뜯어서. 곰에 나오시려고 이거.
0: 아닙니다. 절대로.
7: 의뢰하신 거 아니에요?
0: 절대 그렇죠.
2: 내 작품이 마음에 드냐오?
7: 사실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조각들이 다 없어지는 게 씹다 보면 결국 다 먹게 되거든요.
0: 네.
7: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 되게 급성 문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냥 웃어서 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을 좀 볼게요.
0: 알겠습니다.
7: 네.
0: 여기
1: 보호자가 자리를 비웠다 하면
7: 물고 스크래처 위로 올라가는구나.
0: 저기가 담비가 보통 좋아하는 스크래처예요. 주로 발톱.
7: 평소에 자주 있는
0: 네,
7: 공간.
0: 네, 자주 좋아하는 스크래처.
1: 마무리도 확실하죠.
7: 담비가 작업하고 나면은 네? 저기 거실에다 이렇게 갖다 놔요?
0: 거실에 놓거나 자기 스크래처 위에.
7: 스크래처 위에 있거나.
0: 네.
7: 고양이들이 보호자분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기력하게 계속 잠만 자는 거. 하나는 지금 담비처럼 이상행동을 하는 거.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천을 물어뜯는 것도 있고 전선을 물어뜯는 것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화분을 계속 파헤치기도 해요. 그리고 파괴왕이 되기도 해요.
0: 벽지 뜯는 애.
7: 네, 벽지를 뜯기도 하고 컵을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보이는 대로 뭐든 물어뜯고 원래 옷은 100% 치워놓는다고 하셨죠?
0: 네, 그렇긴 한데 저도 사람이라서 이제 신경 쓴다고 신경 쓰는데 막 정신없이 나가거나 그럴 때
7: 담비같이 이식증이 있고 특정 옷 그리고 섬유 재질에 대해서 특히 이식증이 있는 경우에 그게 눈앞에 있으면 너무 큰 유혹거리예요.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맛있는 마카롱이 앞에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무조건 이런 옷 종류는 100% 아이가 꺼내지 못하는 곳에 평소 보관하는 게 첫 번째 철칙이자 원칙이에요. 이식증에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맨 1순위는 완벽하게 눈앞에서 치우는 거. 이게 첫 번째.
0: 네.
1: 담비의 문제 행동은 이식증뿐만이 아닌데요.
7: 후두도 저렇게 올라가네요? 평소에 자주 올라가요?
0: 아니요. 후두 올라간 건 처음 봤어요.
7: 저기 뭐가 있죠?
0: 저게 간식을 넣어놔요.
7: 코까지 깨뜨려 버렸네.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0: 거의 없었어요. 최근엔 없었는데
7: 사냥감 하나도 제대로 또 해체해서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놀아주세요? 평균, 솔직하게.
0: 솔직하게.
7: 담비를 10분 놀아주신다고요?
0: 네, 놀아주는 거는 10분이고 이제 계속 네. 같이 이렇게 찡찡대고 이러면은 계속 두드려주고 이거는 잘 때까지도 계속해요. 누워가지고.
7: 그게 에너지 소모가 될까요?
0: 안 될 것 같아요.
7: 보통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소모라고 하는 거는 사냥 본능,

0: 특히 벵갈이잖아요. 벵갈은 원래 야생 살쾡이하고 집에 있는 집고양이랑 이렇게 교배해서 태어난 종이에요.
1: 사냥에 최적화된 소리 없는 움직임.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고양이과 야생동물 사. 담비와 많이 닮았는데요. 그러니 에너지가 남다를 수밖에요.
0: 이 친구는 그 사냥 본능, 야생 본능이 충족이 되질 않으면 결국은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담비는 워낙에 넘치는 에너지가 제대로 소모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워낙 길었거든요. 이 상황들은 복합적으로 아이에게 일종의 또 불안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식증 모습을 보이고 또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을 꺼내서 혼자 가지고 놀면서 깨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하나씩 담비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1: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0: 임금님, 매일 아침에 어이가 들어서 매후를 확인했습니다. 그걸로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근데 담비는 특히나 그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식증이잖아요. 담비, 임금님 케어 준비되셨죠?
2: 네.
0: 장갑 준비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담비의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내온 것은 바로 화장실인데요. 여기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0: 고부의 사상 최초로 분변 해체를 좀 해볼게요.
2: 정말 말 그대로 임금님.
0: 네. 특별한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뜯어보면서 안에 혹시 천 조각이
2: 나왔나요?
0: 들어있는지, 뭐야, 이거.
2: 있는 것 같아요.
0: 바로 있네.
2: 네,
0: 바로
2: 며칠
0: 있어요.
2: 전에 사고 친그 옷인 것 같아요.
1: 얼마 전에 뜯어먹은 옷감이 그대로 변해서 발견됐는데요.
2: 이건 것 같아요.
1: 정말 충격적입니다.
0: 이게 소장 부위에서 뭉쳐버리면 장을 막아서 어쩔 수 없이 수술하러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고양이들은. 언제 뜯겼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부위가 확실히 없어졌으면, 바로 그 날부터 계속 해체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3일이 지났는데도 이게 변해서 확인이 안 되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야. 야, 잘 쌌다. 못 사면 넌 그냥 수술이야, 임마.
2: 사실 나만
3: 부끄럽다오.
2: 근데 또 다른 고민이 이제
0: 네.
2: 저희 집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래를 말릴 때
0: 아까 그 건조,
2: 건조를
0: 사냥터.
2: 아주 뷔페죠.
0: 그쵸.
2: 네, 저기서밖에 사실 할 수가 없어요.
0: 집안 공간 구조상 그게
2: 네.
0: 안 된다는
2: 네네.
0: 말씀이시죠? 건조대를 설치해서 쓸수 있는 안전구역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2: 네.
0: 보여드릴게요.
2: 네.
0: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그냥 이런 상자하고 양면 테이프만 있으면 돼요.
2: 이것만으로 가능한가요?
0: 네. 고양이들이 되게 깔끔떨고 끈적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2: 네.
0: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2: 끈적이는.
0: 네. 그래서 건조대를 펼쳐 놓으실 때는 요걸 갖다가 주변에다가 이렇게 둘러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안쓸 때는 그냥 치워 놓고.
1: 공간에 대한 기억을 재정립시켜주는 거죠.
0: 자, 그러면 이렇게 둬보고. 아이가 혹시 여기를 밟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엄청 싫어하죠. 네. 완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 자체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담비?
1: 과연 담비의 선택은? 효과 만점! 요리조리 잘 눕히에 다닙니다.
2: 피해가네요.
0: 네. 정확히 그 위치만 지금 피하잖아요.

0: 1분도 안 걸렸어요. 네. 한번 경험해보고 바로. 이 정도면 빨래 건조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집에서 빨래 건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2: 이 방법을 잘만 활용하면 건조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사냥 본능이 남다른 벵갈인 만큼 충분한 에너지 소모는 필수.
0: 제가 사냥 놀이를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잡는 그 직전 단계까지를 최대한 에너지 소모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형지물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거든요. 적당한 시점에서 한번 잡혀줘야 돼요. 잡고 나면 아이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잡았다라는 만족감을 느끼는 이 순간을 즐기게 해줘야 돼요. 사냥놀이의 목적은 사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사냥놀이 끝나고 아이들 먹는 거 보상은 이렇게 따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미아홍철이 와서 흔들어도 좋으니까 반응이 좀 남다르지 않나요?
3: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오.
0: 보호자분이 집에 안 계실 때 근데 네. 담비의 이식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잖아요.
1: 그렇죠.
0: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담비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여러 장치를 준비해왔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1: 네.
2: 개봉박두!
1: 캣글라스.
2: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풀, 캣글라스는 이식 중에 효과적이죠.
0: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관심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1: 아우, 이거 맡고.
0: 냄새 되게 열심히 맡고, 새로운 냄새가 나는 거.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도 후각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인데,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2: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요? 김쌤, 다음은 뭔가요?
0: 다음은, 우리 담비 그리고 코비도 둘 다 미각과 촉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1: 뭘까요?
2: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비주얼.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먹이 퍼즐 세트입니다.
0: 저희 지금까지 고부에 나왔던 먹이 퍼즐들 중에 반응이 가장 좋았던 거. 베스트만 모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먹이 퍼즐을 집안 곳곳에 설치를 할게요. 일단 그냥 난이도가 쉽게 네. 이쪽 장소에 하나 둘게. 적당히 넣어주십니다. 오, 벌써 관심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일단은 구석진대긴 하지만 조금 아이들 사용하는 거 볼게요. 분명히 안에 먹을 게 있는데 쉽게, 오, 역시 담비 발을 쓸 줄 알아요. 이것만 해도 아이들 보호자분 안 계실 때 집중해서 계속 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다른 장소에 휴지 심증. 자, 한번 보여줄게요. 담비.
1: 어떻게 먹을래?
0: 그리고 여기도 좀 넣어볼게요. 오, 바로 발 넣었죠? 성공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쓸 때 이거 사용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벽면에 조금 이렇게 붙여주면 고정이 돼서 발을 쑥 집어넣고 편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앞에 하나 흘려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1: 안에 있다는 거는?
0: 네. 그리고 잘 못 쓰면 엄마가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꺼내는 거. 또 성공하네.
1: 우리가 잘 먹네요. 코비야.
0: 엄마 없어도 아주 재밌게 놀 수 있죠, 이렇게.
2: 녀석들의 시각을 사로잡는 고양이 예능도 도움이 됩니다.
0: 창밖 공간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TV를 이용해서도 고양이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예약 설정해서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고양이들 훨씬 이거 보면서 야생적인 그 자극들 저기에 숲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담비가 홀로 있는 시간에 느끼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오감을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세팅을 해줬습니다. 오늘 세팅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0: 저희 오늘 솔루션 오감 만족부터 시작해서 아이 위험한 장소, 위험한 이식증 접근하지 못하는 방법까지 솔루션 다 진행해봤는데 제가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보호자분의 시간과 노력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그대로만 쭉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 민주주의에도 미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상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1992년 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했던 말, 바보야, 모든 것은 경제야 라는 발언이 지금까지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산업혁명을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했죠.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뒤엔 예상도 못한 속도와 힘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경제강국의 뿌리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절을 주도했던 자본주의 철학과 원칙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주요 경제 위기들도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세정책을 펼쳐왔는지, 그 배경은 뭐였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를 중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만 지키면 되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꽉 잡혀 있었죠.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 신공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이 엄청 빨리 성장하는 동안 거대 기업의 독점과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슬금슬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정부가 나서서 경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에 미국이 주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만들 때 금만 쓰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금이랑 은을 같이 썼는데 이제는 금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은값이 확 떨어지고 물건값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도 걱정하고 기업들도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어요. 그 결과 산업 전체가 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다 괜찮아진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대에도 금보유량에 맞춰서 통화량을 제한하는 금본위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길어졌고 경제는 빚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문제는 금융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부채를 갚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도 내려가고 결국 경기 침체가 더 길어졌죠.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은화 유통을 넓히려고 1890년에 셔먼 은매입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금 보유량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게 1893년 경제 위기의 한 배경이 된 것이죠. 결국 은화정책은 철회되고 금본위제가 유지됐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은행 불안도 경제를 더 힘들게 했는데 1893년 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금준비금을 충분히 못 갖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은 농장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받았죠. 이 상황이 노동자 불안을 키우고 대규모 실업으로 번졌는데 1877년 대철도 파업 같은 사회 저항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면서 사람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죠.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철도, 철강, 건설 같은 핵심 산업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였죠. 1873년 이후 철도 확장은 거의 멈췄기에 철강 생산도 확 줄었고 1893년 경제 위기로 철도 회사의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업도 위기였습니다. 곡물과 면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 삶이 더 피폐해졌죠. 이런 경제 위기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때문에 인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당은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인민당은 특히 중서부와 남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 정치 지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인민당은 자유방임 산업 자본주의에 맞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었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대규모 파업과 사회 저항과 맞물려 인민당은 기존 정당들이 간과했던 문제들, 즉 불평등, 농업 위기, 금융 독점 등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와 반독점법 같은 규제를 도입했지만 인민당이 요구한 근본적 변화에는 못 미쳤죠. 그럼에도 인민당의 부상은 당시 미국 정치에서 자유방임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후 진행될 개혁운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시기 장기 불황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국내 시장은 침체되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신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쟁력 키우려고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로 인해 경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소규모 생산자 중심 가치관은 힘을 잃었고 존 D.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JP 모건의 금융제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 산업 자본주의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업가들은 대량 생산, 중앙 집중식 경영, 금융과 산업 자본의 결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 발전은 화려한 성장 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근본 이자와 긴축 통화 정책이 반복되는 불안과 금융 위기를 부추기고 실업과 사회 불안을 키웠죠. 산업과 금융 불안, 부의 불평등 문제, 독점 자본과 출현, 정치 혼란이 뒤섞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는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시기로 20세기 경제정책과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터진 경제대공황은 그냥 주식시장이 잠깐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대참사였습니다. 그해 10월 검은 화요일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태의 뿌리는 훨씬 깊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엄청났고 임금은 거의 안 오르고 제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따라갔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축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소비할 돈도 빠듯했죠. 기업들은 이익을 쓸어 담았지만 대중의 주머니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총 수요가 줄고 물건만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거기에 금융 쪽도 불안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과열되면서 빚내서 주식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품이 커져갑니다. 1929년 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소비와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1933년까지 약 20%의 은행이 무너지면서 돈의 유통이 멈추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죠. 이 와중에 연방준비제도는 근본이자를 꼭 지키겠다고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했는데 이게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문제였는데 근본이자 때문에 나라들이 금 유출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관세를 잔뜩 올려버린 것이죠. 그것이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이 관세법이 세계 무역을 꽁꽁 얼려버렸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국제 무역이 급감했죠.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이 30%쯤 뚝 떨어집니다. 농업 쪽은 원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끝판왕, 급재난 더스트볼이 터지고 맙니다. 더스트볼이 뭐냐면 1930년대 초 미국 중서부와 남부 평원 지역을 덮친 거대한 흙먼지 폭풍입니다. 이 지역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사스, 콜로라도 이런 주들을 포함해서 꽤 넓은 땅이 가뭄에다 강풍까지 맞으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뒤집혔죠. 진짜 농사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기 대회라는 듯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농촌이 완전 쪼그라들면서 많은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도시는 이미 일자리 자체가 모자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도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도 팽팽해졌죠. 이 더스트 보울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소설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933년 대공황이 최악일 때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고 약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쉽게 말해 땅도 일자리도 희망도 한꺼번에 사라진 시기였죠. 결국 대공황이라는 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땅 속에 쌓여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죠. 시장 자체가 붕괴됐고 사회 곳곳에 깔린 구조적인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엉켜버려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게다가 그때 강화된 관세 정책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충격으로 서로 물건 주고받는 걸 다 막다 보니 무역이 뚝 끊겼고 그 여파로 농민들 사정도 완전 바닥을 찍었죠. 농촌에서는 앞서 말한 더스트볼이란 자연재앙까지 겹쳤고 이래저래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휘청거렸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들은 시장이 줄어들고 돈이 돌지 않았고 사회가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큰 상처를 받았죠. 가장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결국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었죠. 얼마 후 미국 선거에서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가 당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12년간의 공화당 집권이 마무리되고 루스벨트의 민주당 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정책은 유명한 뉴딜, 즉 새로운 거래였죠. 이 말은 대통령 고문이 잡지에 썼고 루스벨트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쓰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뉴딜은 정부가 돈 풀고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구제, 회복, 개혁을 달성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뉴딜 정책은 실업자 구제, 공공사업 일자리 만들기, 농업 안정, 산업구조 개혁 등 여기저기 다 손댔습니다. 도로, 댐, 교량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면서 단기 일자리를 늘렸고 농촌 농산물 조절과 보조금으로 농민도 도왔습니다. 뉴딜은 단순히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과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1930년대 중후반 경제가 차차 회복되었죠. 물론 진짜 완전한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딜은 불황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딜의 의미는 엄청나죠. 오늘날 미국 경제의 기초인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사회보장국 이런 기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법으로 국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권리를 주며 정치적 보호막도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미국 사회의 오랜 자유방임주의 전통을 확 뒤집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운영 원칙을 뿌리내리기

대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경제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딜은 여전히 큰 교과서처럼 거론되기도 하죠. 그때의 용기와 실험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참고할 기준과 영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엄청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시장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경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다들 낙관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낙관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핵심은 서프라임 모기지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무리하게 집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대출을 갖기 힘든 사람이 엄청 늘어버렸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금융 상품들의 가치가 곤두박질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시장 자유와 금융 규제 완화가 낳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소비가 확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미국에서는 특히 주택 압류가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번졌고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나와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주와 투자회사와 같은 일명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미리 위험을 잡아내고 대응하려고 했죠. 헤지펀드나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이제 등록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고 은행들에겐 위험한 투자 제한과 자본 기준 강화가 도입됐죠. 국제무대에선 바젤3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바젤3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던 국제 규칙이죠. 예전에는 헤지펀드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는데 이제는 이들도 꼭 등록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 투명하게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투자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제한을 받고 위기에 대비해 더 튼튼한 자본을 갖춰야 하죠.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런 규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막고 사람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얽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금융이 흔들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경제까지 덩달아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여파가 커서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짜는 데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는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준 씁쓸하지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고관세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역사 속 여러 시기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국만 해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고관세 시대,

1930년대 대공황 때 스무트홀릭 관세법,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빚어진 미중 무역 분쟁까지 관세가 그때그때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끼친 영향은 꽤 컸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미국을 보면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외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90년 맥킨리 관세법입니다. 그 관세법은 1500개 품목에 평균 49.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 한 거였지만 동시에 물가를 올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죠. 이 관세법은 외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수출도 확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도 떠나버렸죠. 그 결과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며 공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1893년 공황 때 실업률이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893년 공황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만약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1893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더 극적인 사례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제대공의 위기 속에서 농민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했던 이 법은 수천 종의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요 거래국들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걸면서 무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미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이 뚝 끊겼고 그 결과 미국 내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했습니다. 농산물도 캐나다, 멕시코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해외 시장이 막혔고 농민들은 수입이 크게 줄었죠. 무역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죽음의 나선 현상이 벌어져 미국 수출은 무려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 피해가 농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 타격을 키웠고 그래서 경제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정책적 재앙이라 부르며 이 법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체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관세 인상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고관세가 단순히 보호무역 이상의 부작용을 줬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무역정책 세울 때 다자 간에 협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된 것이죠. 최근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붙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EU,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 관세를 걸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관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에 붙은 관세 때문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두와 옥수수 같은 주요 품목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가장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농민들의 수익이 크게 줄었죠. 중국 시장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서 농가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 경제

0: 이제 위축으로 이어졌죠. 지방 농업 중심지는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했고 관련 산업도 같이 흔들렸죠. 보복 관세는 상대국 내 특정 산업과 지역을 노리고 피해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동시에 해당국 내 정치적 상황과 선거 전략에 맞게 국민 불만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자국 산업의 타격이 적은 품목 위주로 조절하죠. 그래서 항공기, 와인, 치즈 같은 특산품이 대상에 들어갔는데도 EU 내 일자리와 생산 기반은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EU는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내부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죠. 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핵심인 대두에 보복 관세를 집중시켰는데 미국산 대두는 중국 사료랑 식품 가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도 국내에서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려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경제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세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투자도 줄어들게 돼요.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이 약해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역사를 보면 그리고 최근 벌어진 무역 다툼들을 보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느라 이런 고관세 정책을 펴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큽니다. 역사가 그 증명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1: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비상

0: 자비.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2: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죠. 식민지 시절부터 건국 초반까지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미국 역사의 한 축을 튼튼히 세운 집단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 덕분에 시작됐다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정신 없인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깊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교도 정신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역사를 지나 현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미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교도 정신에도 밝은 면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청교도주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외주의죠. 쉽게 말하면 우린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다, 그런 믿음이죠. 이 생각이 미국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 예외주의는 미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심은 언덕 위의 도성, City upon a Hill 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청교도 지도자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1630년에 미국 땅에 발을 딛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신대륙 공동체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로맨틱한 이상향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엄격한 언약 아래 공동체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강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들이 꿈꿨던 자유와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Manifest Destiny 같은 서부 개척 사상과 심지어 제국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단순한 종교적 꿈을 넘어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을 상징했죠. 미국 지도자들 연설에도 이 사명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외주의 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았고 근면과 자기 절제, 개인 책임 같은 가치가 특히 중요했죠.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라는 개념을 따랐는데,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수양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절제를 지키는 게 신상은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면함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개인주의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사회 질서와 규범을 매우 중요시해 어긋나는 행동은 엄격하게 다스렸죠. 이런 문화가 미국 자본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역사학자 페리 밀러가 윈스럽 설교를 다시 학문적으로 재발견하면서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 건국 이념의 뿌리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 설교가 미국의 특별함과 도덕적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봤고 청교도 예외주의가 미국 정체성의 기반임을 확실히 했죠. 다만 그는 윈스럽 본래의 메시지가 경고하던 대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런 이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도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 언덕 위의 도시는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 미국 대중과 지도자들에게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상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데 자유와 번영 그리고 국가의 힘을 찬양하는 애국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1: We can have a strong and prosperous America at peace with itself and the world. We will again be the exemplar of freedom and a beacon of hope for those who do not now have freedom.
0: 그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을 비추는 리더로 그려내면서 원래 담겨있던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자부심에 더 무게를 실었죠. 이렇게 언덕 위의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공동체 연대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 미국의 특별함과 세계사적 사명을 찬양하는 정치문화적 신화로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상징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성공, 국가적 힘을 강조하는 세속적 이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엔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와는 별개로 미국이 세계의 특별한 역할을 맡은 국가라는 집단적 자의식을 대표하는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예유지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특별하다고 믿게 된 뿌리 깊은 생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미국은 국내 정책을 정당화해왔죠.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면도 숨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윈스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현실을 고려해야 미국 예외주의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을 강타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부흥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예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파도 같은 변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전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 시절부터 이미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이어진 1차 대각성 운동은 당시 청교도적이고 엄격했던 교회 중심 신앙 체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걸 넘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라고 했죠. 그가 말한 성령의 감동을 실제로 느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죠. 조나단 에즈워스도 비슷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 그러니까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만 신앙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들은 그냥 책이나 전통에 머무르지 말고 정작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게 당시에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덕에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성을 갖게 되고 마침내 미국 식민지 사회에 활기차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차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종교 얘기에 머물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감으로 연결되면서 그 옛날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과 다 있었고 결국 혁명과 독립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토대 위에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예외주의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신념과 합쳐지면서 대서양 건너 더 넓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려는 사명감으로 확장되었죠. 1차 운동이 개인의 내면 신앙에 집중했다면 2차는 그 열망을 모아 사회 개혁과 집단 행동으로 옮긴 셈이죠.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펼쳐진 2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 자유 의지와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붙여 청교도적 예외주의가 단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되면 미국 예외주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미국인 모두가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각 개인의 회심과 도덕적 완성이 그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뜻한다는 믿음이 퍼졌고 이것이 금주운동, 노예제도 폐지, 여성권리 신장, 교육개혁 같은 다양한 사회개혁 운동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주역들은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사명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체가 신의 뜻에 따라 도덕적으로 완전 해제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특별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자의식을 깊이 새기고 도덕적, 종교적 사명과 사회개혁, 영토 확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문화적 자부심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대각성 운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북부와 서부 개척지에서 불붙듯 퍼졌죠. 북부랑 중서부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만 키운 게 아니라 노예제 폐지, 여성 권리와 금주 운동 같은 사회 문제까지 끌어안으면서 꽤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좀 달랐어요. 남부는 농업사회였고 노예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2차 각성운동이 사회정치적 변혁운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부도 주로 개신교가 지배적이었지만 그곳에선 노예제 폐지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남부에서도 대각성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노예제 폐지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남북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미국 건국 이후로 미국은 좀 특별하다 이 생각, 즉 미국 예배주의가 외교의 중심에 쭉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도덕적 리더 역할도 혼자 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발표한 먼로 독트린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영향권으로 여기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 대륙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던진 거죠. 그 바탕에는 초기 청교도들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깨끗한 이상향을 꿈꿨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타락한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미주 대륙은 유럽식 간섭 없이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미국이 대륙 횡단으로 땅을 확장하는 게 신성한 임무라고 본 것이죠. 초기 미국 외교는 청교도적 이상주의와 고립주의가 엮여 있었지만 몬로 독트린과 명백한 운명은 미국이 그냥 신생국가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자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민주주의 본복이라는 이상과 함께 대륙 팽창을 정당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나름 독자적인 역할을 차리려 한 것이죠. 결국 이런 게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힘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예외주의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평생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강대국 그 이상 도덕적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십자군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윌슨은 미국이 민주주의 정신뿐 아니라 높은 도덕 원칙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립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계 무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제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죠. 이게 바로 윌슨주의의 핵심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 외교 금지, 자유로운 무역과 군비 축소, 민족 자결권 보장, 국제연맹 창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자결권은 너무 소중했죠. 우리가 언젠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해서

민족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죠.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권은 우리나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그의 이상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적 상황에서 보면 윌슨의 이상주의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 모두는 제국주의 식민 경쟁에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미국만 반식민주의를 외치며 민족 자결권과 자유의 원칙 등을 외쳤을까요? 윌슨주의는 바로 미국 예외주의의 새로운 외침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국제질서를 만들자는 도덕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윌슨주의는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어 세계질서를 바꾸려 한 첫 시도였고 미국 예외주의가 도덕적 책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모습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세기 미국 애교에서 윌슨의 영향력은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세기를 윌슨주의의 세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절엔 이 미국 예외주의가 다시 한껏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특히 눈에 띄죠. 그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을 민주주의에 빛나는 등대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 사이 싸움은 그냥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말투와 이미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이념적으로 맞서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돌며 도덕적 사명을 띠고 성전을 수행하는 기사단 같은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옳고 세계를 구원해야 할 주인공으로 스스로 포장하면서 냉전을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도덕적 대결로 승화시켰습니다. 냉전이 단지 무기 경쟁만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미국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죠. 반대 진영인 소련은 그냥 악당이고 미국은 세상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더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시주의는 사실 레이건주의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 냉전 시절 악의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을 세상에 빛나는 등대로 세웠다면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불씨를 놓치지 않고 더 강력한 군사 개입과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교리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비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시주의가 미국의 국제법이나 규칙 같은 건 알아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핑곗거리로 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같은 건 이 도덕적 사명이라는 명분이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 편리하게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시주의는 레이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예외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 셈인데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을 공식화한 셈이죠. 남들 눈에는 좀 무심한 독불장군 같아 보였지만 부시는 그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면제와 이중

잣대라는 양면상은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 뚜렷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경우입니다. 또 세계 보건 기구에서 코로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퇴해 버렸죠. 국제 형사 재판소도 무시했고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구가 돈만 들어가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ATM, 즉 현금 인출기 노릇이나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에겐 불신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죠. 예외주의는 미국의 자부심과 이상주의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자국 이익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 세계관은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와 토지 강탈, 인종차별을 신성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1637년 피쿼드 전쟁 등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원주민을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학살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노예제도 정당화에도 이용돼 흑인을 함족의 저주받은 후손으로 간주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계층 구분을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부주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청교도주의가 내세우는 예외주의의 씁쓸한 부분이죠. 아무튼 미국 예외주의가 내세운 선한 이상 뒤에는 폭력과 억압이 숨어 있던 셈입니다. 청교도적 예외주의는 미국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자기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특히 그 전쟁 이후 필리핀과의 전쟁 등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후 독립을 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의 배경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미국적 가치를 야만적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총칼을 써서라도 필리핀 반란군을 진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청교도 나르키소스라고 합니다. 자기 도치가 폭력을 낳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 공동체는 미국 내 도덕적 예외주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청교도 사회는 철저한 도덕적 기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자비하게 배제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곧그 사회 주류가 만든 법이었기에 주류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은 가차없이 배척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1692년 세일럼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은 이러한 극단적 탄압의 상징입니다.

당시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이웃을 마녀로 몰아 20명을 처형했고 수백 명을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집단적 도덕성 유지가 우선시되는 청교도적 세계관이 얼마나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엄격한 도덕주의와 배타성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의 문화전쟁, 반이민감정, 진영 간 깊은 갈등으로 이어져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주로 미국 북동부에 정착해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고 북부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와 여성 평등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남부가 보수주의적 예외주의의 토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 의문을 풀려면 미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남부의 보수적 예외주의는 청교도 정신의 직계전승이라기보다는 그 사상이 남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는 청교도적 이상보다는 백인 중심의 귀족적 농업사회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예외주의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제도는 남부의 예외적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남부는 전통적으로 백인 개신교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북부 청교도 정신과는 차별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문화가 남부 예배주의의 근간이 되기에 사람들은 남부를 청교도적 예배주의와 연결지으려는 것이죠.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반대한 남부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 보수 세력이 보수 연합을 결성합니다. 1960년대에는 민권 운동에 대한 반발로 남부 백인들이 보수주의와 예외주의를 강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수적 미국 예외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남부 보수주의는 청교도 정신에서 직접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예외주의에 담긴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사명의식의 일부가 변형되어 스며든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0: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사학자 김봉중입니다. 요즘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외치면서 America First 가 다시 부활했는데 이게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는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고립주의를 내세웠죠. 그땐 국력이 아직 약해서 유럽 정치나 군사 문제에 휘말리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부터 챙기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신이 선택한 특별한 나라라는 예외적인 지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 강의에선 미국 우선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전통적인 의미 그리고 트럼프식 우선주의 차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사상가였던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식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독립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 우선주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의 절대 군주제를 엄청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도 상당히 급진적이잖아요. 그런데 페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 열강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인의 이런 메시지는 당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독립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결국 상식은 미국이 외부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 이익과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철학을 확립한 중요한 문헌이 된 겁니다. 미국은 독립과 함께 스스로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건국 시점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미국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에서 나온 미국 우선주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여 미국만의 길을 걷는 고립주의 외교 원칙을 세웠죠. 워싱턴은 미국은 미국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려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미국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초창기 외교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는 자리에서 고별사를 남겼는데 이는 미국 고립주의 정책의 교과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엮이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지 않나요? 실제로 워싱턴은 어떤 국가와도 지나치게 깊은 동맹관계는 맺지 말자. 자칫하면 그들의 전쟁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무역만 하되 군사적인 분쟁엔 절대 손대지 말라는 단호한 주문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이 고별사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유럽의 복잡한 정치 싸움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인 길을 갈지 알려주는 이정표적인 선언문이었답니다. 토마스 페인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뿌려놓은 고립주의 정책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충실하게 지켜집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얽매이는 동맹은 피하자고 밝혔죠. 워싱턴 대통령은 중립을 강조하며 군인다운 실용적 접근을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좀 더 철학적인 쪽에 가까웠죠. 농업 중심의 평화롭고 자급자족한 나라를 꿈꾸며 유럽의 복잡한 정치판에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던 것이죠. 제퍼슨의 생각은 미국이 특정 나라와 군사적인 의미에 묶이게 되면 자유와 독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동맹이라는 이름의 족쇄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독립적인 미국을 원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미국 외교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즉 워싱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국익을 수호하자고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자유와 자주성을 지키자며 고립주의를 다듬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두 대통령 덕에 미국은 유럽의 끊임없는 싸움판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고립주의의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국 초기 외교의 고립주의를 얘기할 때면 왜 워싱턴 독트린 혹은 제퍼슨 독트린이라고 하지 않고 제5대 대통령인 먼로의 이름을 빌려서 먼로 독트린이라고 할까요? 비록 워싱턴과 제퍼슨 대통령이 고립주의 원칙을 처음 세웠지만 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의회에 공식 정책으로 명확히 천명한 사람이 5대 제임스 먼로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과 제퍼슨의 고립주의는 주로 개인적 연설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런 수준에 머문 반면 먼로는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신생 독립급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공식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과 맞물려 미국이 신대륙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럽 세력 배제 선언을 통해 국제 무대의 고립주의를 구체적으로 각인시킨 최초의 공식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먼로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워싱턴이나 제퍼슨 독트린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먼로는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선언한 사람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통 먼로 독트린인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고립 혹은 중립을 취한다는 것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후에 등장한 미국 우선주의와 똑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은 미국에게 깊은 상처와 회의를 남겼습니다. 이는 이후 전개될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유럽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실제로 전쟁 발발 후 거의 3년 동안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전쟁 발발 후 근 3년이나 전통적인 고립주의 기조를 지키려고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미국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엔 일종의 전쟁 멍 같은 게 크게 퍼졌어요. 어떻게 멍이냐고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먹은 거죠. 원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자꾸 먹을 것 챙기려고 싸운 건가 싶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 이거 완전 유럽에 속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전쟁을 끝내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미국인들은 이 조약이 불공평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은 유럽 모든 나라가 다 책임이 있는데도 독일에게만 책임을 물어 독일의 식민지 모두를 승전국들이 나눠 가졌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부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에 괜히 미국이 참전해서 아까운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말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가 피를 흘렸지? 이런 냉소가 퍼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연맹 회원국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사실 윌슨 대통령이 피땀 눈물까지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기구였죠.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럽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실망했지만 그가 주창한 국제연맹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믿었죠. 근데 미국 상원이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그 중요한 기구에 정작 미국이 빠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베르사유 회담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고립주의 정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에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 고립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죽음의 상인 이론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쟁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랑 은행가들 배만 불려줬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쟁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배경은 1934년 공화당 상원의원 제럴드 나이가 이끄는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짜 현장감이 넘치는 자료들이 가득했는데 예를 들면 전쟁 기간 중 무기 제조업체들이 매출이 몇 배로 뛰면서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대기업 군수업체들이 전쟁 시작 전후로 주가가 폭등한 사례도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가들도 전쟁 자금 대출로 엄청난 이자를 받으며 부자가 됐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공공연히 드러나자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했죠. 이른바 죽음의 상인들이 벌인 족쇄에 묶여서 미국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나라 밖 문제에는 손을 떼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말자. 이런 정서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죠. 특히 1929년 월가 대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은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외 개입보다 국내 경제 회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엄혹한 현실은 미국 사회 전반에 다시는 외부 갈등에 휘말리지 말자는 분위기를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정치적 부담과 맞물린 이 경제적 충격은 미국이 1930년대 내내 세계 무대에서 거리를 두고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른 1차 세계대전을 교훈삼

아마 이번엔 더 이상 외국 문제에 휘말려 국가적 고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19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고립주의가 절정에 달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을 결집하며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고립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르지 않고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산업과 대학생, 신문 발행인, 농민, 노동조합 지도자, 반뉴딜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의회 내에서는 특히 상원이 고립주의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주요 언론사인 시카고의 추리분과 허스트 언론도 이 정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1935년부터 38년 사이 고립주의자들은 정치 무대에선 한껏 목소리를 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립주의자들은 상원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상원은 중립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무기조차 못 사게 의무적 무기 금수를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미국이 완벽한 고립주의에 빠져서 위험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를 돕지 않는다면 히틀러의 독일이 마음대로 유럽을 유린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그러나 의회는 단호하게 대통령의 제안을 뿌리치고 대통령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1938년에는 정말 미국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러들로우 결의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전쟁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의안은 의회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만약 통과되었다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전 국민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상상이나 되세요? 그만큼 당시 미국 사회와 정치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 감정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결국 1939년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고립주의도 한풀 꺾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9년 무기금수 조치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고립주의자들은 미국 우선위원회 AFC를 조직에 반대했습니다. AFC는 1940년 9월 예일대 법대생 R. 더글라스 스튜어트 주니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당대 저명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한 전국적 비개입주의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1929년에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찰스 린버그 외에도 노먼 토마스, 제럴드 포드 외 다른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죠. 유명 언론인인 로버트 린드와 일부 보수적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미국의 군사 개입보다 자극 방어와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소련 같은 해외 동맹국 지원이 미국을 전쟁 속으로 밀어넣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AFC는 약 80만 명의 회원과 450개 이상의 지역 지부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고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전쟁으로 몰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고립주의가 끝나게 된 계기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개입주의를 비애국적 행위로 규정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즉각 전쟁에 참여했죠. AFC는 4일 후 해산하며
이제는 전쟁의 승리.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은 국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며 고립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고립주의를 끝낸 것이죠. 정리하자면 1930년대 고립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미국 사회가 외부 갈등에 신중히 대응하고자 했던 시기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미국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애썼으나 결국 세계적 위협 앞에서는 고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미국 외교 정책에서 균형과 선택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고조되며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먼로 독트린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났죠. 특히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은 이 변화의 상징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단순한 고립주의에서 자유세계 수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냉전 시대를 이끌게 된 셈이죠. 즉 우리는 세계 리더다라는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생긴 시기였죠.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유럽 공산주의가 종식되었지만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세계는 더욱 가깝고 좁아졌으며 세계화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등을 외치며 이런 세계화를 주도했죠. 물론 이른바 탈냉전 시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소련이라는 미국의 주적이 없어졌으니 국제 문제에 한 발 물러나서 어느 정도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엘리트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 국내 환경을 볼 때 완전한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는 누구도 강하게 외치지 못했죠. 미국의 경제나 군사력 등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었기에 만약 어떤 대통령이 이러한 구호를 외친다면 미국인들이나 미국 밖의 사람들이 호응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부활시키며 외교 정책과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임을 명확히 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어져온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신고립주의 혹은 일방주의로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우선주의 2.0이 시작된 것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달리 미국의 주권과 이익을 중심에 둔 대전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글로벌 공동체가 아닌 국가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경기장으로 규정하며 동맹관계를 일시적인 거래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로섬 사고방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과거 공화당의 국제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이 또 탈퇴했다 이런 제목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방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고 주요 국제협정에서 미국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 발 물러나고 일방주의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강력한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 압박은 그의 무역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연상시키는 수준의 관세 인상으로 경제계와 학계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의 단기적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비참전주의를 주도했던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AFC의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미국 건국 초기에 뿌리내린 고립주의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AFC는 강한 민족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전쟁 개입을 거부했고 이러한 역사적 뿌리는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로 부활하며 반세계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극우 보수주의의 강한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등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종종 1930년대 고립주의와 혼동되며 마치 그 시절 사상이 되살아난 것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사실 두 시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1930년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미국 건국 이래 이어져 온 외교 원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혼란하고 타락으로 물든 유럽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국의 이상과 가치를 지키려고 했죠. 그 시절 우선주의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방어 전략이었던 것이죠. 즉, 과거 미국의 우선주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가 낳은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지닌 별개의 현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인들 대다수가 호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민 다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이 구호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쉬운 말로 좋은데 좀 불안하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탈냉전 시기 미국은 세계화를 주도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무역 불균형 이슈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1990년대부터 미국이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같은 무역협정으로 세계화 연결고리를

묶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위기설이 돌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미국 우선을 외치면서 미국이 먼저 챙기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이 자기 집 앞마당 정비하느라 열심히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세계화를 공유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졌죠. 미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에선 미국이 글로벌 리더 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은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라는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제 선택지가 두 개뿐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이어가지만 미국의 이익은 확실하게 챙긴다. 아니면 미국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며 미국이 만든 규칙만 고집한다. 이것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완전히 팽개치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워낙 촘촘히 얽혀 있어서 극단적인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나만 챙기기, 같이 살기, 이 둘을 어떻게 조절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원인 불명.
1: 가려움증은 충분히 어떤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2: 자, 가슴 한번 열어주시고.
3: 저한테 효과가 100% 난 거를
4: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0: 이런 기적 믿거나

0: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막 가려울 때가 있어요.
1: 많이 괴롭더라고요, 생각보다.
2: 정말 피가 날 정도로 가려웠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서 체질이 이렇게 변해서 이런가.
1: 식습관도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병명이

0: 오늘 귀하신 몸과 함께할 살해자들이 속속 병원으로 모여듭니다. 다들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1: 아, 저 충청남도 예산에서 왔습니다.
2: 속초에서 왔어요. 속초.
3: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왔습니다.
0: 세 사람 모두 같은 증상으로 고생 중이라는데요. 바로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는 미쳐버릴 것 같은 가려움입니다.
1: 등하고 머리. 네. 아무튼 깃속까지 지금 가려워요.
0: 대체 어디가 얼마나 가렵길래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온 걸까요? 산 좋고 물 좋은 농촌 마을에서 살고 계신 명수님. 원래는 하루를 새벽 일찍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늦은밤에 일어났습니다. 뭔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인데요.
1: 어제 자다가 너무 가려워서 물파스를 바르고 잤거든요. 요즘은 가려움증 때문에 거의 숙면을 못 취하고 있거든요.
0: 명수님은 극심한 가려움증 환자입니다. 보기엔 무덤덤한데 옆에서 아내분이 지켜보시기엔 가려움증이 심각한가요?
4: 밤새도록 가려워해가지고 이불을 거의 매일 빨아야 돼요. 피가 요하고 벽에 항상 그런 게 묻어나오니까 거의 매일 빨았어요. 매일 갈았어요.
0: 얼마나 됐나요?
4: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가려움 증상이 제가 생각하기엔 10여 년 전? 그렇게 됐어요.
1: 한 7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4: 7개월?
1: 심해진
4: 건 그러군요. 일단 초반에는 좀 가려운 거는 그랬어요.
1: 아닌데.
4: 글쎄요. 당신은 아닌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1: 다리는 괜찮아요.
4: 다리도 좀 그래요. 아이고. 내 몸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0: 명수님은 가려움 정도로 유난 떨기 싫다고 말하지만 상황은 사실 좀 심각합니다.
4: 아니?
0: 가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몸에 로션을 발라야 합니다. 울긋불긋한 이 상처들이 모두 긁어서 생긴 것들입니다. 오돌토돌 발진도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1: 발진이요?
4: 네.
0: 물론 피부과를 다니며 약도 먹어봤지만 그때뿐입니다.
1: 한 2시간 후에 이제 효과가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4시간 정도는 이제 가려움증을 좀 잊고 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약효가 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또 가려움증이 또 시작되는 거죠.
4: 원인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제일 그거죠. 원인이 왜 그런지.
0: 맨 처음 머리에서 시작됐던 가려움은 점차 배와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참을 만하다 싶다가도 밤이 되면 찾아오는 가려움은 말 그대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괴로운 가려움증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의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4: 심하잖아요. 그 위쪽은.
0: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 스티커로 직접 표현하게 해봤습니다. 등과 배가 가장 심각하네요.

0: 흥과 부침 부위는 가장 심한 곳이고, 그 중간 부침대는 약간 이제 좀덜 가려운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가려워서 붙였고요.
1: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얼굴, 목 위하고 손, 발만 빼고 다 그렇다고 저는 느껴요. 강도가, 그러니까 자꾸 부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도를 좀 약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리도 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0: 전혀 아니거든요.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2: 이런 가려움증 어떻게 치료해야 하죠? 가려움은 다른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검사를 통해 기저질환과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고 현재 피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수분도와 피부 장벽 수치를 알아봅니다. 여기에 피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합니다. 오늘 주치의는 가려움증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이동훈 교수.
3: 네, 안녕하세요.
2: 먼저 명수님부터 원인을 알아볼까요?
3: 이쪽으로 앉아보겠습니다. 예. 사실 일반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긴 한데요.
0: 예.
3: 저희가 어떤 호산구라는 피 안에 그런 이 면역 세포가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비율이 좀 높아지면 그게 굉장히 가려움을 좀 유발을 하거든요.
0: 예.
3: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런 수치가 꽤 올라가 있습니다. 간염이나 그런 건 없으십니다. 그런데 감기능 수치는 다소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비타민 D가 그 어떤 면역 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충분한 농도로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30 이상이 충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17.1 정도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안 되시는 거고요.
2: 진단은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
3: 성인기에 생기는 저희가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IgE,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어떤 그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진 않고 정상 범위에 있지만 어떤 피부 장벽에 이상이 생기고 또한 어떤 면역의 균형이 안 맞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어떤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이명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업 굉장히 좀 고온에 좀 노출이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이런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런 경우에 이런 피부염이 좀 상대적으로 계속 좀 이 악화가 되는 이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명수님은 사과즙 공장을 운영 중이신데요. 습하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는 매일 저녁 동네 친구와 나누는 반주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명수님의 솔루션은요?
3: 저희가 먹는 어떤 비타민 D 제제로 조금 보충을 하시거나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속이 안 좋다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주사제를 조금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먹는 거를 조금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0: 아, 예.
3: 사모님께서 이제 술이랑 좀 관련이 있으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예, 저녁에 매일 좀 반주를 좀 하시는데요.
0: 예.
3: 예. 많이 드시나요? 혹시 어느 정도
0: 아니요.
3: 드실까요? 예.
0: 반병에서 한 병 정도.
3: 반병에서 한 병 정도.
0: 예.
3: 예. 술을 드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게 혈관이 좀 확장이 되죠. 이게 술을 드시면 이제 얼굴이 좀 붉어지잖아요.
0: 예.
3: 그게 이제 혈관이 좀 확장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확장된 혈관에서 계속 어떤 염증 물질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가려워집니다. 특히 이제 금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 술도 당연히 끊어야죠.
3: 조금 중간중간에 뭐 휴식을 취하셔서 조금 시원하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당연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 가려움증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피부 내부 혹은 외부에서 어떤 문제나 자극이 생기면 우리 피부 안에서는 염증이 생기고

0: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치료하기 위해 우리 몸 안에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데요. 그때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감각신경을 자극합니다. 감각신경은 이 신호를 뇌로 보내고 우리는 그것을 가려움으로 느끼게 됩니다.
1: 실제로 가려움이라는 것은 좀 긁고 싶은 어떤 욕구를 일으키는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문제가 되는 가려움증은 보통은 이제 만성 가려움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성 가려움증이라는 것은 이제 6주,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지속 기간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고, 또한 어떤 중증도도 저희가 하나도 안 가려운 거를 0이라고 그러고, 너무너무너무 가려운 거를 이제 10이라고 할 때, 적어도 한 4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어떤 일상생활에 굉장히 문제를 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가 필요한 가려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 가려움증으로 힘들어하는 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은 임소정님입니다. 피곤했는지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찾는데요.
2: 좋은 아침.
3: 잘 잤어?
2: 또 막 여기 등이 막 가렵기 시작하다가 잠이 깨니까 막 이런 데도 가렵고 다리도 가렵고 막 그리고 막 열이 오르니까 다시 또 이불 다 벗고 또 막 몸 씻고서 저 약 먹을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3: 가려면 먹어야지.
0: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런 상처까지 생겼을까요?
4: 자다가도 막 긁는 소리가 막 벅벅 소리가 나요. 벅벅 소리가 나면은 저도 막 자다가 깨가지고 약간 못하게 하려고 손 이렇게 잡고 하는데 소용 없죠.
0: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네요.
2: 지난달에는 거의 한 일주일을 회사 네,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다. 일단 의복을 입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재택근무를 좀 한 정도로 많이 힘들고요. 가려움증이 이제 외모로도 많이 보이는 곳에도 발현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좀 우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5: 가장 심했을 때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였을까요?
2: 거의 9죠. 일상에서도 7, 8이었어요.
0: 소정님의 일상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한번 가려움이 시작되면 긁지 않고는 참기가 힘들고요. 긁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져 아이스팩까지 등장합니다. 그나마 낮에는 좀 참기라도 하는데 자는 동안에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긁게 됩니다. 그러니 상처가 아물 틈이 없죠. 가려움의 정도와 부위를 물어보니 이야, 이건 그냥 온몸이 심각한 상태네요. 아이고야.
2: 많이 속상하죠. 진짜 너무 힘들 텐 인터넷 찾아보면 뭐 극강의 소양감 이렇게 막 표현하고 뭐 최고봉 막 이렇게 나와요. 단어가 키워드가. 그러면 사실 가려움증이라는 거는 세상에 더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네가 좀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많이 괴롭더라고요. 생각보다.
0: 병원을 바꿔가며 처방받아와도 그때뿐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소정님의 가려움증. 대체 원인이 뭘까요? 오래 키워온 반려동물의 털 알레르기? 배달 음식과 간편식 같은 음식 문제? 아니면 생활 환경 문제?
2: 만나면 안 되는데.
0: 예전 햇빛 알레르기의 재발? 진단을 위해 소정님 역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1: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0: 좀 보는 민감한 검사들을 했는데요. 알레르기 수치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100까지가 정상인데요. 실제 수치가 한590 정도가 나오셨습니다. 실제로 정상보다는 꽤 올라가 있으신 거고, 이렇게 올라가 있으시면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지게
1: 맞아요.
0: 되거든요.
1: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0: 지금 진먼지 진드기에 조금 강한 양성을 좀 보이시거든요. 진먼지하고 진드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강한 양성이 좀 있습니다.
2: 알레르기 수치도 높은 데다 몇 가지 항목엔 강한 양성이 나왔습니다.
0: 이쪽도 굉장히 많이 가려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가라앉은 부분도 좀.
2: 무엇보다 소정님을 힘들게 한건 끊임없이 생기는 붉은 상처들이었는데요.
0: 이런 팔다리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기는 걸 저희가 이제 화폐상 습진 또는 이제 동전 모양 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알레르기 피부염 때문에 굉장히 좀 가려우신 거가 되겠고요.
2: 진단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인한 화폐상 습진.
0: 이게 어떤 알레르기 수치가 높아져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다려움을 느끼게 되고 어떤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키게 되거든요. 카페트는 좀 치우셔야 되겠고요. 그게 진먼지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환경 관리랑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조한 느낌의 그런 뭐 너무 또 건조하면 또 피부가 건조해지겠지만.
2: 소정님 솔루션의 핵심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증상에 맞는 약 처방입니다.
0: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면역세포에 작용을 해서 어떤 가려움을 더 유발을 시킨다든지, 더 자극을 해가지고 어떤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로는 조절이 안 되는 가려움이거든요. 그런 걸좀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어떤 항히스타민제 이외의 약을 좀 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정숙희님이시죠?
1: 가려움증으로요, 작년 8월부터
0: 예.
1: 이렇게 안쪽으로 다 이렇게 접히는데요, 허벅지
0: 접히는데
1: 안쪽에가
0: 허벅지가 많이
1: 두드러기가
0: 가려우시고요.
1: 심했어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밤을 이제 하얗게
0: 예.
1: 세웠어요.
0: 밤 주무시기 불편하신 경우도 많이
1: 잠을 못
0: 있으셨고요.
1: 잤어요.
2: 무슨 문제가 가려움을 불러왔는지 먼저 숙희님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아파트로 이사 온지 1년째. 아침에 잠깐 공공 근로일을 하고 나면 숙희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슬슬 가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작년부터 유독 심해졌습니다. 할수 있는 건다 해봤습니다. 환기도 자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1: 체질이, 저가 아파트 체질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에서 살아서 이런가, 이제 혼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피부과를 가니까는 이거는 못 고친대요. 화장실 들어가서 천일염으로 이렇게 비벼도 보고, 정말 식초도 발라보고, 뜨거운 물로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밤을 새우고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해. 잠을 못 잤으니까.
2: 숙희님의 가려움은 주로 팔다리가 접히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면 못 견딜 정도로 가렵습니다.
1: 죽고 싶었어요. 사실은 죽고 싶고, 이게 가려움증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고통 속에 그 몰아넣는구나. 정말 우리 아저씨라도 계셨다면은, 근데 혼자 가슴앓이하고 그는 정말 지옥 같다고 생각해야 되나. 아주 그 가려울 때는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렵고 그럴 때는.
2: 숙희님 역시 가려움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0: 근데 검사상에서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네.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네. 곰팡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들에서 어떤 네. 알레르기

0: 얘기가 좀 많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특별히 다행히도 나온 건 없습니다. 어떤 잠복 결핵 검사라든지 그 외에 몇 가지 검사를 뭐 갑상선 검사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다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 정상이시고요.
1: 별다른 원인도 없이 이렇게 가려울 수도 있나요?
0: 연세가 드시게 한 60대 뭐 조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피부에 어떤 기름 성분들이 조금 잘 만들어지지를 못하면서 굉장히 좀 피부가 건조해지고 어떤 밖에 있는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더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1: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노인 가려움증이 문제였네요. 우리 피부를 보면 가장 바깥층, 각질층에 피지가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세포 사이사이에는 여러 성분의 지질들이 촘촘히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질들이 수분을 붙잡고 피부도 보호하는데, 노화가 시작되면 이 지질층이 감소하고 피부 장벽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져 가려움증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0: 또 목욕하실 때 혹시 이렇게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 좀 미지근한 물로 너무 길지 않게 좀 짧게 저희가 보통 한 15분 내외로 15분 안쪽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때미시면 이게 훨씬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때는 절대로 이제 매시면 안 되겠고요. 절대로 매시면 안 되겠고.
1: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피부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스키님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증상은 같았지만 원인은 모두 달랐던 세 사람. 그래서 처방도 달라집니다.
0: 저희 가려움증을 원인을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원인을 알아 이제 보통 치료를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악화인자에 따라서 조금 심해지는 가려움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전신 질환 때문에 가렵다든지, 어떤 약 때문에 가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려움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보습제 바르신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분께서는 잘 바르셨는데.
1: 스키님은 한 번도 안 발라보셨답니다.
0: 그래도 열심히 바르시는 거고, 거의 안 바르시는 것 같으신, 하셨습니다.
1: 가려움증 치료의 가장 기본은 보습제 바르기입니다. 피부 속 유수분을 붙잡아 피부 장벽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0: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어떤 피부 장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구성 성분 중에서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피부 장벽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건조해지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런 피부 장벽이 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보습제로 보충을 안 해준다면 주변 자극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좀 가려움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보습제를 어떻게 바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짜볼까요?
1: 우선 알아야 할건 정량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 이게 1단위입니다.
0: 손의 면적이랑 손 앞뒤의 면적이랑 발 어떤 전체의 면적이랑 생각을 해보시면 그 발은 몇개 정도 이렇게 짜시면 좀 되실 것 같으세요.
2: 3개, 4개 정도요?
0: 3개, 4개 정도. 저희가 이거를 한쪽 다리에 6단위. 사실은 꽤 양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3단위, 뒤에 3단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1: 피부 면적에 따라 발라야 하는 보습제의 적정량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 정도는 발라줘야 충분히 보습이 됩니다. 종류도 성분도 모두 제각각인 보습제. 이것도 궁금한데요. 보습제 아무거나 써도 괜찮나요?
0: 노인이신 경우에는 그중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많이

0: 들어가 있는 그 어떤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고요. 아토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질환 특이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성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꾸준히 바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꾸준히 바르면은 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아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외에도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선 샤워는 15분 안에 끝내시는 게 좋고요.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누나 세안제는 약산성으로 쓰는 것이 피부 장벽 보호에 좋고, 씻은 후에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닦아냅니다. 보습제는 물기가 남아있을 때 3분 이내로 바르시고요.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때밀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면 땀이 날 텐데, 그래도 괜찮나요?
0: 오히려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어떤 스트레스가 좀 풀리면서 좀 이런 피부염에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 호르몬 같은 것들도 이제 운동을 하시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저희가 가려움이 너무 심할 때는 좀 운동을 좀 제한하시는 게, 특히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은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당연히 이제 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 아, 예.
1: 그렇다면 가려움증에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금호 전문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려움증 타파를 위한 운동. 오늘은 바람이 시원한, 그래서 땀도 덜 나는 야외에서 솔루션을 배워보기로 합니다.
3: 자, 오늘 저희가 가려움을 조금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가르쳐 드릴 건데, 우리 효자손 운동 8가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목 스트레칭을 한번 먼저 해볼 거고, 제가 동작을 좀 보여드릴게요.
4: 쭉 들어 올려 볼게요.
3: 다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 쭉 꼬았다 풀어주기.
1: 가려움증에 있어 스트레칭은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도움이 되는데요.
3: 어깨 회전이 계속 비틀듯이 나와주는 게 포인트고요. 손끝도 사선 위쪽으로 길게 올려줍니다.
1: 전신 혈액순환이 중요한 건 혈액이 한 곳에 몰리면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부위가 가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운동 영상은 괴하신몸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땀안 나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3: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5: 젊은 사람하고 노인네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서 높여서 못하겠어요.
3: 자,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한번 그 다음 동작도 보여드릴게요. 제자리에 걸어주시면서 10개까지 반복해 보시고요.
1: 유산소 운동 역시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동작들입니다.
3: 자, 우리 스키님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좋아요. 살짝 열어주셨다가 발 모아주면서 다시 살짝 움츠리세요.
1: 이번엔 근력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인 런지와 가슴 열기. 자, 그리고 잭슨 운동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춤 동작을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3: 거의 지금 마이클 잭슨이 지금 3명인 거예요. 4초, 3초, 2초.
5: 여기가 아까 가려웠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했는데 가려운 그게 없어 잊어버렸어요. 가려운 거를. 그거 하는 동안에 잊었는지 손안 댔어요.
6: 힘들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할수 있는 운동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냥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1: 본격적인 솔루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솔루션 11차 명수님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작업 환경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일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땀이 나지 않게 하라는 게 솔루션의 하나였죠.

0: 땀 나지 않게 그 땀이 날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좀 휴식을 좀 취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중간중간 나와서 그렇게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1: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잘 쉽지 않으시죠?
0: 아,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 많이 익숙해져서 지금 자주 하고 있습니다.
2: 공통 솔루션이었던 운동과 보습제 바르기도 배운 대로 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0일차 가려움증은 좀 나아졌을까요?
0: 여기가 말도 못하게 뭐 전에는 그 병원에서 뭐 사진을 찍었지만 엄청 심했거든요. 그거 깨끗하잖아요.
2: 면역력 증강을 위한 비타민 D 복용도 빠뜨리지 않고요. 제일 힘든 솔루션이 아마 금주일 텐데요. 아니 금주하시는 분 식탁에 이거 웬
3: 고맙다.
2: 소주가 아이고. 아 친구분은 소주, 명수님은 탄산음료군요.
4: 어메 이 좋은 걸 못 하고 있으니 말이야 참.
0: 술 금주하기로 했습니다.
5: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0: 예?
5: 금주하신 지.
0: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잔.
3: 언제까지 참을 거야?
0: 응?
3: 언제까지 참아? 의사가 참을 해서 참는 거야? 언제까지 스스로 참아볼 거야?
0: 나 자신을 위해서 참는 거지.
3: 그럼 혹시 그냥 평생 참을 수 있다는 얘기는?
0: 그럴 수도 있고.
2: 친구가 그렇다면 열심히 도와줘야죠.
3: 아, 완치를 위해서
0: 고맙다.
2: 이번엔 팔다리에 난 가려움증의 상처로 힘들어하던 소정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솔루션 2주차입니다. 주말 아침, 요즘 주말 일상은 무조건 청소로 시작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개선하라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었죠.
6: 일단 제일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 카펫을 없앴고요. 주방에 있는 거 미처 치우지 못했는데 이제 치워야죠.
2: 그런데 같이 생활하던 고양이가 안 보이네요.
6: 침실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굉장히 괴신감을 느끼고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2: 그 외 솔루션도 착실히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2: 솔루션을 한다는 건 서서히 생활을 바꿔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솔루션 2주차. 어떤 것이 좀 달라졌을까요?
6: 네, 증상 완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엄청 제가 많이 자랑하고 남편한테
7: 뭐라고 자랑했어요?
8: 아 진짜 이제 절간스럽다고요.
6: 자꾸 만져보라고
8: 이런데 이런 데서 만져보라고
7: 어느 부분이요?
6: 이런데
8: 그러니까 매끄러워진 부분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2: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습관이 많았던 스키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9: 안녕하세요.
5: 잘 지내셨어요?
9: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햇빛은 피부 노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 아예 주무장을 하고 나오셨네요.
9: 교수님이 선크림이랑 보습제 열심히 바르라고 그 처방을 내려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2: 스키님은 그간 잘못된 민간요법들 때문에 증상이 악화됐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9: 이게 미지근

0: 교수님 말씀 들은 물은 미지근한 물로, 뜨거운 물로는 안 해요. 사우나에서도 뜨거운 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1: 그렇죠. 물기는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보습자도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잘 바르고 계시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가끔 후회도 됩니다.
2: 나이 먹어서 이렇게 피부가 피부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남의 일로만 알았어요. 다른 사람한테만 오지 나한테는 안 온대는 너무 자만심. 그저 나는 그런 저가 안 올 줄 알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게 제가 원인을 다 모든 걸 그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1: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서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3: 기대가 돼요. 아 이거 바르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 이상의 그거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바르고 있어요.
2: 지금은 자신 있어요. 저 안 가려울 것 같아요. 여름 돼도.
1: 때론 힘들고 때론 귀찮았지만 그래도 세 사람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솔루션을 잘 해나갔습니다. 약 2주 반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솔루션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병원을 찾은 세 사람. 솔루션을 통해 피부 상태와 생활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전후 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 그동안에 어떠셨어요? 예.
1: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아니, 다행입니다. 네,
1: 잠도 너무 잘 자고요.
0: 네,
1: 가려워서
0: 예.
1: 깨는 건 이제는 없고요.
0: 다행입니다.
1: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 가려움증 거의 없습니다.
0: 거의 없으시고요. 예.
1: 여기 보시면 그때 네. 약간 동전시침처럼 네. 수포가 예. 올라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살로 덮여가는 예. 느낌.
2: 와, 정말 확연히 상처가 적어지고 옅어졌네요.
0: 실제로 보니까 지금 평평해지고
1: 네,
0: 딱 봐도 이제 어떤 병의 활성이 거의 없어 보이시거든요.
1: 특별히 변화를 준 거는 이제 이불이 좀 두꺼웠는데 네. 얇은 이불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체온이 높아지는 거를 방지했습니다.
0: 네, 굉장히 잘 하셨고요.
2: 피부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에 많이 좌우됩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그 효과가 오래가기 힘듭니다.
0: 다행히도 아주 좀 좋아지시고 또 보습제도 잘 바르셔서 어떤 피부 장벽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수치 같은 것도 많이 개선이 돼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잘 지내시고 점점 더 좋아지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2: 검사 전후를 비교해보면 피부 장벽과 수분도는 약 두 배 좋아졌고 가려움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0: 사실은 저희가 아주 강한 약이라든지 그런 최근에 신약이라든지 그런 걸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경우에 따른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상당히 좋아지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2주 4일이라는 조금 짧은 기간이라서 기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다행히도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잘 관리가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3: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0: 좋아졌어요?
3: 예.
0: 다행입니다.
3: 거의 완치, 제 생각에는 거의 완치된 것 같거든요. 또 이런 기적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저도 아주 기쁩니다.
3: 가려운 데는 전혀 없어요.
0: 전혀 없으세요?
3: 예.
0: 정말 다행이네요.
2: 기적 같다는 명수님 본인의 말처럼 피부가 정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울긋불긋한 발진도 가라앉았고요. 피부 장벽은 3배 이상 개선되고 가려움 정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개선됐네요.
0: 어떤 피부 장벽도 좀 손상이 많이 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피부의 수분도도

0: 좀 떨어져 있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측정하셨을 때는 한 15 정도, 15.6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재시니까 좀 좋은 곳은 이제 한 5 정도 해서 이제 굉장히 정상화가 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셨어요?
1: 좋아졌어요, 많이.
0: 좋아졌어요. 예, 아셨군요.
1: 가려움 증세도 없고요.
0: 가려움 괜찮으시고요. 네. 예, 다행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어떤 레몬이라든지,
1: 네.
0: 소금이라든지,
1: 식초라든지,
0: 네네.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거죠?
1: 네, 안 하고 있어요.
0: 예, 예. 그거 하시면 네. 당연히 이게 자극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절대 이제 이번, 네.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되겠고요.
1: 네. 예.
0: 근데 그 수치가 제가 한 14.6, 한 15 정도가 됐었었고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오늘 다시 좀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은 한 10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한 9점
1: 감사합니다.
0: 정도로 좀 떨어졌고요.
1: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바르시면,
1: 네, 네.
0: 그 수치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을 네. 걸로 생각이 되고요.
1: 네, 네.
0: 조금 더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2: 스키님 역시 피부 장벽과 가려움 정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0: 지금처럼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
1: 네.
0: 앞으로도 어떤 여름철에
1: 네.
0: 좀 심해지는 걸 뭐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1: 네.
0: 이렇게 잘 관리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2: 본인이 느끼는 가려움의 정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번엔 반대로 가렵지 않은 곳의 스티커는 떼어보게 했습니다. 오, 거침없이 떼는 명수님.
3: 깨끗합니다.
4: 진짜 한 곳도 안 가려워요.
3: 예, 한 곳도 안 가려워요.
4: 와, 등.
3: 예.
4: 등.
3: 예.
4: 아예 안 가려워요?
3: 예.
5: 보습, 보습, 보습. 보습은 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굳이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보습만 열심히 해주시면 저와 같이 고생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많이 좋아졌어요. 100%. 그거는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뭐 PD 선생님도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말로다가 그 감동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감사한 따름이에요.
2: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가려움증 완치의 그날까지 솔루션은 계속됩니다.
0: 저희가 모든 분들이 사실 뭐 한 2, 3주 안에 이렇게 좀 빠르게 뭐 90% 정도의 어떤 호전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절하게 좀 어떤 기본적인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본적인 또 치료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사실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한 50% 이상, 한 70% 정도의 분들은 이런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라면 한두 달 안에는 조금 꽤 좋아지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신다면은 이런 가려움증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0: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줄타기 보신 적 있으시죠?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뛰고 구르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국가 무형유산이고요.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살부터 이 줄타기를 시작해서 평생 줄 위에서 인생을 보내고 계신 줄타기 명인을 초대했습니다. 김대균 명인 함께 만나죠.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그 줄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1: 대략 한 3미터 정도 되는데요.
0: 3미터?
1: 네네.
0: 그리고 그 길이는요?
1: 길이는 대략 한 25m 정도 됩니다.
0: 꽤 길군요.
1: 네네.
0: 25m.
1: 예, 예. 오. 약간 뭐 축제 현장 주간에 어쨌든 장소나 뭐 높낮이가 좀 다르긴 한데,
0: 예, 예.
1: 그 3m 그 기준 하에 조금의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
0: 그리고 길이는 25m
1: 네,
0: 가량.
1: 예, 예.
0: 그 줄의 굵기는 얼마나 되죠?
1: 굵기는 구라롱 9부라고 하니까요. 1부가 0.3이니까 3cm가 좀 안 됩니다. 직경.
0: 네. 뭘로 만들어요, 그거?
1: 아, 예전엔 숙마라고 해가지고요. 삼.
0: 삼?
1: 예, 예, 삼을 이렇게 삶아서, 예전 그 줄 타시는 분들은 삼을 삶아서 숙마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말려서 이렇게 손수 만들어서
0: 예, 예.
1: 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명희님께서도 직접 만드세요?
1: 아니요. 지금은 이제 줄 자체가 생산이 안 되니까 예전처럼 100% 이제 면에 가까운 줄은 없고요. 나일론이 좀 많이 섞인
0: 나일론.
1: 네. 동화줄 네. 형태 그런 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한 3cm.
1: 네, 직경이 3cm.
0: 네. 그리고 이게 출렁출렁거리죠?
1: 그렇죠. 줄을 탄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탄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니까, 이 탄력이, 줄광대의 그 노름에 따라서 엄청나게 낙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 서양의 서커스에도 왜 네. 그, 이렇게 긴 장대 들고 외줄 타게 하는 뭐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그 줄은 거의 흔들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줄 타기랑 달라요?
1: 다르죠. 각 나라마다 뭐 줄을 탄다는 다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줄 타기는 이 탄력을 어떻게 활용할 그러니까.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존재하지만, 외국의 줄 타기는 거의 와이어 줄을 사용을 그렇죠. 하거든요.
0: 쇠줄.
1: 예, 쇠줄.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니까 다르고
0: 예, 예.
1: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균형 잡기인데
0: 그렇죠.
1: 우리는 이제 부채를 통해서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서구식의 어쨌든 표현 양식은 이 봉의 무게
0: 장대 같은
1: 예 장대
0: 그렇죠.
1: 장대를 사용해서 이제 중심을 잡는 거니까
0: 예, 예.
1: 완전히 좀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 쇠줄 거의 움직임이 없는
1: 네.
0: 거 그가 더 쉽지 않을까요? 이게 출렁거리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1: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외국의 줄타기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간 달 스릴 유지에 그 줄을 탄다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노르막은 완전히 좀 다르니까 어쨌든 연극적 요소가 굉장히 가미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줄타기학은
0: 좀 다르죠.
1: 판이하게 다르게 볼 수 있다고
0: 말씀하신
1: 하겠습니다.
0: 대로 3m면 사실 사람들 시선에서 약간 그 올려다보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죠. 우리의 줄타기는
1: 그렇죠. 높이가 이제 3m 기준한다면 단순히 뭐 기계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줄을 타는 줄광대 상대역 해주는 어리광대라는 인물이 있고
0: 맞아요.
1: 네 그리고
0: 줄 밑에서 같이 대화를
1: 네,
0: 나누는
1: 그 2인극으로 전개되면서
0: 예.
1: 또 음악 부분 3면 6각이 이렇게 편성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0: 악단이죠 악단.
1: 네 악단.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줄광대에 뭐 연행 능력이 수반돼야 되는
0: 물론,
1: 거지만
0: 네.
1: 뭐 기회적인 요소, 춤적인 요소, 음악적인 요소, 소리적인 거. 또 재담적인 거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를 해서
0: 맞아요, 맞아요.
1: 하나의 이제 극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연행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0: 예, 예.
1: 서구식의 표현 방식과 완전히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0: 제일 다른 게 그거네요.
1: 네,
0: 혼자 하는 게 아니고
1: 아니죠. 네, 네, 그 부분하고
0: 밑에 있는 어립광대와 악단의 반주에 맞춰서
1: 예.
0: 창도 하고
1: 맞습니다.
0: 또 뭐 대담도 하고
1: 네
0: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편에 그 판소리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1: 하나의 극이 완성이 되는
0: 그죠?
1: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관객과
0: 호응하고
1: 연행자와 양방향 소통성을 잃어가면서
0: 그렇죠, 그렇죠.
1: 하나의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0: 예, 예.
1: 그런 게 아마 줄타기의 희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0: 이게 시작된 게 뭐 삼국 시대부터라고요?
1: 네, 신라 삼국시대부터 뭐, 팔관이나 연등의 그 의례 행위 때 이제 줄타기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조선 성종 때 뭐, 나래도감이나 아니면 뭐, 이익의 성우사설이나 그런 데 보면
0: 예.
1: 줄타기가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제 줄타기가 전승이

0: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1976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무형 문화재죠.
1: 예, 예.
0: 58호로 지정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1: 유네스코에
0: 이제 등재되는 그런 경사도 맞이했습니다. 네. 그것이 현재에 이르러서 이렇게 네.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 그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연극적인 한 스토리가 완성되려면
0: 네.
1: 그게 보통 공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0: 보통 이제 줄타기 공연을 한다 할 때는 판줄, 도막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판줄하고 뭐요?
0: 판줄하고 도막줄.
1: 도막줄?
0: 네, 그러니까 판소리 점점 한바탕을 하는 게 판줄이라고 하면 그게 대략 한 2시간 정도로 소화가 되고요.
1: 예.
0: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도막줄은 그 축제 주간의 시간적 제약이나
1: 그 중에 한 토막 한
0: 네,
1: 토막
0: 아주 보기 좋은 것만 이렇게 저 골라가지고
1: 예.
0: 보여주는 것을 이제 도막줄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바탕을 하려면 2시간쯤
0: 네.
1: 거기에 이제 창도 들어가고
0: 예.
1: 사설 그 대담도 들어가고
0: 예.
1: 그 안에 스토리가 이렇게 쭉 있고
0: 그렇죠.
1: 대략 그러면 그 스토리에 뭐 개요랄까 줄거리랄까 어떤 것들입니까?
0: 제가 그 이야기 연희본을 보면 중이 등장을 해서 중이 등장을 해서 왈자를 만나게 되고
1: 왈자?
0: 예, 왈자는 이제 왈패라고 하잖아요.
1: 아,
0: 건달패
1: 예, 예.
0: 왈자를 만나게 돼서
1: 건달패
0: 파자 노름을 하게 되고
1: 파자 노름?
0: 예, 파자 한문을 갖다가 이제 서로 주고받거니.
1: 한문을 쪼갠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런
1: 예.
0: 노름도 전개되다가 이제 팔선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팔선녀를 또 희롱하게 되고
1: 팔선녀 희롱.
0: 네, 희롱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생원을 만나서 이제 중이 이제 파괴하는 그 과정들을
1: 중이 파괴까지.
0: 네, 파괴까지를 예. 이렇게 파괴하는 장면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예.
1: 아 그러니까 기본 주인공은 중이군요. 중과 왈패.
0: 예, 그렇게 되는데 중의 역할은 줄광대가 역할을 하고
1: 그렇죠.
0: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 장면들은 어리광대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1: 다양한 역할, 1인
0: 네,
1: 다역으로.
0: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줄판 자체는 2인극으로
1: 네.
0: 줄광대와 어리광대
1: 네.
0: 이렇게 그 소통성을 이루면서 극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1: 알겠어요. 지금 요 가지고 나오신 게 이게 초립이죠?
0: 네, 이게 초립이고요.
1: 머리에 네. 쓰고 하시는 거죠?
0: 예예예. 예, 예, 예. 초립이고 그 위에 이제 공작털을 이렇게 꼽았는데요.
1: 공작새의 꼬리털이군요.
0: 네, 꼬리털인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나 이제 줄광대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줄을 탄다라는 거는 끊임없는 그 바람과의 어쨌든 싸움이
1: 그렇죠,
0: 있거든요.
1: 그렇죠,
0: 줄을
1: 그렇죠.
0: 위해서는 그래서 요 공작털은 이 미세한 바람의 흔들림들을 줄 타는 사람 자신이
1: 예.
0: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런 역할도 작용을 합니다. 이 공작털은.
1: 그냥 장식이 아니라
0: 예.
1: 바람 측정기.
0: 측정기죠. 예.
1: 네, 네.
0: 장식 작용도 하긴 하지만
1: 예. 예.
0: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거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1: 이거는 뭡니까?
0: 요거는 이제 그 발 회목을 이용해서 잔재비 기예 동작을 하는 게 한 10여 가지 되는데 그냥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 발 회목을 보호하기 위한 각반이라고 합니다.
1: 각반.
0: 네, 가죽으로 만든 건데요.
1: 네.
0: 네네.
1: 발목에 차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0: 발목. 네네.
1: 그렇죠.
0: 네네네.
1: 그 발에 지금 말씀하신 회목이라는 게 벗은 비슷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발 회목이
1: 예.
0: 발하고 여기 저 이렇게 올라가면 요렇게 뭉쳐 있는 데를 발 회목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1: 그 발 회목, 거길 보호하는 게 이 각반.
0: 예예.
1: 그러면
0: 보여주기 위해서
1: 발에는 버선을 신고 하시는 거죠.
0: 버선은 예전에는 버선인데 지금 흰 무명 양말. 네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버선이 맞습니다.
1: 그런데 요즘은 무명 양말.
0: 예.
1: 근데 발 구부러지는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0: 요거,
1: 각반을 꼭 차신다.
0: 예예.
1: 네.
0: 그렇습니다.
1: 이 부채를 들고 이제 중심을 잡는 거죠.
0: 네, 기본적으로 줄이에서 이제 부채는 뭐 무용적인 요소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미세하게 부채 없어도 여러 가지 잔재비 43가지 중에 한 20가지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1: 잔재비라고 표현하시는 게 이제
0: 기예 동작.
1: 기예 동작이 43가지나 돼요.
0: 네, 43가지가 되는데
1: 그렇게나 많아요.
0: 네, 사실은 이 부채 없어도 20가지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버로 따지면 21번째부터

0: 저는 교묘하게 이 부채를 활용해야만
1: 그래요?
0: 그 기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1: 부채가 없이는 안 되는 동작이란 부채를 뛰어넘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가요?
0: 아니, 이제 가령 이제 높이 뛰거나, 높이 뛰는 뭐 허공제비나 아니면 두 발이 넘나드는 칠보 다래치기나 좌우로 넘나드는 기예 동작들이거든요. 그런 동작들은 동작의 동선이 이제 크게 나오니까 미세하게 이 부채를 활용해야만 가능하거든요.
1: 부채 없이는 중심이 안 잡혀요.
0: 네, 그렇죠.
1: 부채 한번 촥 펼쳐보시면.
0: 네, 부채 이렇게
1: 어이구.
0: 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1: 부채가 꽤 크네요.
0: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방금 동작이 43가지나 된다.
0: 43가지, 예.
1: 그중에 제일 어려운 동작은 뭡니까?
0: 기본적으로 이제 43가지 중에 43번째가 이제 살판이라 줄여서 이제 재주 넘는 동작인데, 그 동작도 난해하기도 하고,
1: 줄에서
0: 재주 넘는 거,
1: 한 바퀴 돌아요.
0: 그 동작도 있고,
1: 예.
0: 또 높이 떠서 180도 회전하는 허공제비, 또
1: 높이 떠서
0: 180도 회전,
1: 180도.
0: 그리고 또한 발로 이렇게 줄여서 갖는 뭐 왼금뛰기나
1: 한 발로 그냥 앞으로
0: 줄이는
1: 간다.
0: 그런 동작들 난해한 동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까 이제 한 바탕 2시간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줄타기는 그거 딱한 종류입니까? 아니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0: 종류별로는 뭐 조선 후기 기준하면 이제 두 종류로 전승이
1: 두
0: 되는데요.
1: 종류예요.
0: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재인 계열 광대 줄타기가 있고.
1: 광대 줄타기.
0: 또 남사당 요리에 이제 그 여섯 마당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섯 마당 속에 얼음 줄타기라고 줄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관객층이 달랐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광대 줄타기는 항상 재인촌 계열이기 때문에, 한성, 서울 쪽이죠. 사대부나 그 국가의 뭐 연례행사가 있을 때 항상 소환돼서 공연이 이루어졌다면, 남사당 줄타기는 이제 민중들을 위한 서민들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담이나 노름의 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이하게 좀, 운영 방식이 좀 다릅니다.

0: 이제 우리 명희님 인생 얘기로 좀 들어가서.
1: 네.
0: 아홉 살 그 어린 나이에 줄을 타기 시작하셨다고요?
1: 네.
0: 어떻게 해서요?
1: 용인에 소재한 한국 민속촌이
0: 민속촌.
1: 7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0: 예.
1: 76년경 그 민속촌의 옆집을 우리 저희 이모부님이 운영을 하셨어요.
0: 옆하는 옆 고아서 파는.
1: 네, 예, 네, 예, 네. 예.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모부님 때문에 오시게 됐고 저희 가족이 전북 정읍에서 이제 용인 쪽으로 이사를 오게 돼서
0: 예, 예.
1: 그 당시에는 100여 채 되는 전시 가옥에
0: 예.
1: 10여 가구가 민속촌 전시 가옥에 생활을 하면서 민속촌에 근무를 하는.
0: 알고 있어요.
1: 네.
0: 실제 거기 사셨어요.
1: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저기 이제 저희도 한 3년 정도 살았거든요.
0: 아, 민속촌에서 사셨어요?
1: 네, 네. 오. 그래서 학교를 파하고 나면 민속촌 전체가 놀이터였으니까.
0: 그랬겠네요.
1: 뭐 홍아들 풍물 치는 거, 누나들 춤추는 거, 아저씨들 연주하는 거, 그리고 저희 선생님 줄 따시는 모습들 그런 게 늘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해야 된다가 아니고
0: 예.
1: 자연스럽게 문화 환경이 줄타기에 입문하게 되는 게 동기부여가 된 거죠.
0: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1: 네네네.
0: 언니 오빠들이 다 시켜보고.
1: 아니 그냥 뭐 따라다니면 허다하면 저 쭈쭈바라도 하나 사주니까
0: 예,
1: 좀 대구지기도 했고
0: 네, 네. 네.
1: 그렇게 해서 입문하게 됐습니다.
0: 그 선생님 함자가?
1: 예, 선생님 함자 김자 김영철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민속촌에 전속 공연을 하고 계셨어요.
0: 예, 예.
1: 하고 계셨고 그 당시에 또 국가무형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0: 네, 네.
1: 그래서 전승자가 없었거든요.
0: 배운 사람이 아무도
1: 네,
0: 없었어요.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까불까불하고 뛰어노니까 처음에 이제 세 명이 시작했는데 두 명은 한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저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0: 맨 처음에 그 줄에 올라설 때 안 무서우셨어요?
1: 크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원체 개구져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줄타기 배우기 전에도 선생님 것도 아픈 공연줄에서 매일 막 매달리고 놀고 그랬으니까 그런 뭐 겁 같은 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여러 번 떨어지고 그러셨죠?
1: 아 그럼요. 그런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0: 그 동작 하나하나 배우기가 네. 어렵죠?
1: 굉장히 어렵죠.
0: 네.
1: 그 기의 동작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밑줄 기본기죠. 그걸 이제 줄다름이라고 하는데, 줄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예. 서서 돌기를, 그런, 어쨌든 기본기에 해당되는 걸 제가 3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회 동작 이렇게 습득하는 과정은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긴 어려웠어도.
0: 맨 처음에는 3m 높이가 아니라 좀 낮게 해놓고
1: 처음에는 이제 낮은 줄에서,
0: 그죠? 그죠?
1: 첫째 이제 균형이 어쨌든 균형 잡기가 1번이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높이가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균형 잡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잡고 하게 되면 줄에서 그냥 날아갈 것 같죠. 사실은 부채 없이 처음에 균형 잡다가 부채를 들게 되면 줄에서 너무 편하죠. 균형 잡기가.
0: 부채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해요?
1: 네.
0: 그 정도나입니까?
1: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줄에서는 줄다름질 친다고 하는데 줄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서서 돌고 그런 기본기가 좀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0: 네. 네. 네. 그 연습하고 그러면서 부상도 많이 당하죠.
1: 아, 부상 많이 당하죠. 예를 들면 뭐 허리도 다칠 때도 있고 또 이제 보통 타박상이죠. 발바닥 엉덩이.
0: 엉덩이?
1: 네, 엉덩이는 보통 저는 선생님 집에 모시고 이제 도제 학습을 받았는데 하루에 보통 학습을 하게 되면 대략 한 9시간, 10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타임으로 나눠서
0: 예.
1: 한번 올라갈 때마다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엉덩이가 아무리 보호대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터지잖아요.
0: 아, 뛰었다가 상처. 엉덩이로 네. 줄 위에 떨어지니까.
1: 그렇죠. 네. 이 탄력을 이용하면 거의 이제 엉덩이 사용을 하니까 엉덩이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거죠. 약간 하며 그 다음날 또 터지고 그 다음날 또 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0: 아 그 줄의 그 탄성 때문에 아주
1: 그렇죠.
0: 세게 부딪히는군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연습을과 선생님이 우연히 제 엉덩이를 보게 된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보통 학습할 때는 아픈 거 모르잖아요. 긴장을 하니까 그 속옷이 있으면 속옷이 살겼다고 딱 붙잖아요. 막 예. 피범벅된 그
0: 피범벅까지 생겨.
1: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면 또 보호대하면 보호대하고 또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 상처를 선생님이 한번 보시고
2: 예.
1: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60년 줄 탔는데 너같이 밀어놨으면 지금 봤다. 이렇게 상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0: 아, 글쎄 터져서 네. 막 피가 범벅이 될 정도면
1: 네.
0: 아파서 못하지 않나요?
1: 아니 근데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2: 이야.
1: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0: 대단하십니다. 네. 네. 거의 그게 그러니까 그 탄력 있는 줄에 부딪히니까 거의 곤장 맞는 수준일 수도 있겠어요.
1: 맞습니다. 예. 곤장 맞듯이 엉덩이 자체는 이제 늘 상처 투성이고 네. 피범벅이고 그게 이제 굳은살이 생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0: 네. 네.
1: 제가 아마 19 기준에서는 이제 보호대를 하지 않았는데
0: 19살.
1: 네. 그때부터는 이제 보호제를 하지 않고 공연을 했는데.
0: 그건 굳은 살이 그만큼 생겼다니.
1: 네. 굳은 살이 그렇게 이제 굳건하게 자리 잡아도 그래도 늘 엉덩이에 조금씩 생채기는 납니다.
0: 네. 네. 그렇게 엉덩이가 제일 많이 다치고 막 또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다리도 좀 접질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았을 거고.
1: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또 실제 줄을 타다 보면 뭐 사고사 같은 것도 있고 경위에 어쨌든 어느 축제 현장에는 뭐 말뚝이 살짝 뽑혀서
0: 말뚝이 뽑혔어요. 네,
1: 그 말뚝 자체가 이제 줄을 하기 위해 공연을 하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0: 그렇죠.
1: 하는데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고.

0: 있고, 또 어쩔 때는 높이 비상했는데 줄이 끊어지는 상황도 도래하기도 하고.
1: 줄이 그 끊어지기도 해요.
0: 네. 예전에 제가 1997년인데요.
1: 예.
0: 대상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데, 높이 비상을 했는데 줄이 내려오는 순간 줄이 탁 끊어졌습니다.
1: 아이쿠.
0: 네, 끊어져서 양쪽 이제 뒤꿈치죠. 종골이라고 하는데
1: 예.
0: 거기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 어.
0: 때마침 그게 이제 선생님께서 유품으로 물려주신 줄을 내가 그날 걸었는데
1: 아.
0: 그게 좀 낡기도 하고 그 전조동작을 읽긴 읽었는데 그래도 이제 공연을 강연하다 보니까 이제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종골이라는 뒤꿈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혹시 줄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단 말, 엄포를 주셔서 아마
1: 네.
0: 재활에 더 심혈을 좀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저 고민들이 또 많이 했고 공부하는 또 동기부여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1: 재활하시면서
0: 재활 1년 하면서
1: 예.
0: 아, 이게 공연이 다가 아니구나. 요 귀에 좀더 좀, 옛날 줄타기에 대해서, 판줄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만 예전 그 윗대 선생님들처럼 판줄을 좀 재현을 한번 해볼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돼서,
1: 그 재활하시면서 시작돼서 그러니까 9살부터 줄을 타시고 어린 시절에는 학교도 안 다니시고 줄만 타셨어요.
0: 그렇죠.
1: 그러셨어요.
0: 네. 그냥 저 학교는 뭐안 하고요. 그냥 줄만 탔고.
1: 그런데 박사학위를 하신 게 바로 이 재활하면서부터 시작된
0: 네, 맞습니다.
1: 공부군요.
0: 그 상태에서 이제 예전 윗대 어른들처럼 판줄을 재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됐고, 그 이후로, 학교를 가게 된 거죠. 학교를 가서 이제 줄타기에 관해서
1: 공부하시고
0: 네, 공부하고.
1: 한예종 졸업하시고 석사 박사까지 하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한예종 졸업하고, 제가 이제 민속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안동대 가서, 현재와 같은 줄타기는 언제부터
1: 그렇죠.
0: 시작되었을까? 또 현재와 같은 줄타기는 연행 방식은 어땠을까? 그런 이제 문제제기를 해서 공부를 좀 했고요. 박사 과정은 이제 고려대학교 문화 콘텐츠학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 역시 줄타기 연구로.
0: 줄타기입니다.
1: 그렇죠.
0: 박사학위는 지금 이제 10여 명의 아이들을 전승교육을 시키면서 예전 제가 선생님한테 교육받았던 거를 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그 방식대로 교육을 시키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지도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한 게,
1: 체계적으로
0: 네,
1: 공부하셨구나.
0: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줄타기 기본 동작 22가지를 제가 이렇게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1: 뭐, 고전에. 아무튼,
0: 네.
1: 9살부터 연습을 시작하셔서 공연을 처음 한건몇살 때입니까?
0: 공연은 1979년도에 선생님 이제 덕수궁에서 정기 공연 하실 때, 제가 12살 때 처음에 공연을 했고요.
1: 12살.
0: 네, 그때
1: 와.
0: 했고, 김대균 이제 70석자를 걸고 공연한 거는 82년, 제가 15이죠. 5월 1일 석가 탄신인 날
1: 예.
0: 공연을 했습니다.
1: 어디서요?
0: 한국민속촌에서요.
1: 민속촌에서
0: 네.
1: 이름건 첫 공연.
0: 그렇죠.
1: 그때
0: 예.
1: 기억나시죠?
0: 아, 너무 생생하죠. 예. 그 5월 1일 날 석가탄신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민속촌 그 공연장에 어마어마한 관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지팡이로 이제 선생님 거동이 불편하셨으니까 지팡이 신호에 따라서 저는 그냥 줄에서 이제 행위하고 이야기하고 걸었던 기억. 그리고 그 만여 명에 되는 관객이 어마어마하게
1: 만 명이나.
0: 네,
1: 와.
0: 환호를 보내주셨던 기억.
1: 네.
0: 예, 그리고 그 공연을 내가 잘 마치고 선생님께 이제 파전에 동동주 한잔 이렇게 쳐드리면서 절한자리 올렸던 기억.
1: 예.
0: 그게 제일 좀 인상적입니다.
1: 그게
0: 그래서,
1: 15살 이름을 건첫 공연.
0: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늘 초심,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학습해서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 방심하지 마라. 예, 그 말씀이 좀 생각납니다.
1: 그리고 이제
0: 예.
1: 민속촌의 전속 줄타기 공연을

0: 하시게 된 거죠?
1: 네네. 그 기회로 해가지고 민석천 전속 공연을 제가 한 12년 했습니다. 네, 12년 공연을 하고.
0: 그럼 거의 매일 합니까?
1: 거의 매일 했죠. 예. 공연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서울에서 네. 뭐 소리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또 이동환 선생님이 예전에 줄을 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또 재담 소리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녁마다 서울 다니면서 예, 예. 공부하는 또 계기도 됐습니다. 네.
0: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줄만 타는 게 아니라 소리도 창도 해야 되고
1: 네, 춤도 춰야 되고
0: 춤도 춰야 되고
1: 음악도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0: 다 그걸 다 공부하셔야 되는구나.
1: 네, 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을 타려면 3인 6각의 음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고 길이 어떤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할지를 모르지만 그런 거 습득하고 또 재담도 재담을 어떻게 꾸리는지 예.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큰 선생님들을 통해서
0: 명창들한테
1: 네 이야기를 꾸리게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줄타기 공연이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늘 축제 현장에서 가변하잖아요. 근데 줄타기 같은 경우에는 2인극으로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짜임새 속에 이야기 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런 겁니다. 인사동에 공연을 갔다. 그럼 실제로 그 탑골공원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저는 지금도 축제 현장 가면 일찍 가서 시장부터 쭉 둘러보는 스타일인데 공연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 끌어
0: 관객층을 분석하는 거죠.
1: 그렇죠. 예, 예, 예. 탑골공원 예를 들면 실제 경험담인데 제가 5천 원 가지고 저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는
0: 네,
1: 거죠.
0: 네.
1: 국밥도 한 그릇 먹어보고 실제 거기 예전 방식으로 예전에는 실제 뭐 이발도 해보고
0: 그렇죠.
1: 예전 방식대로 그 다음에 입가심으로 100원짜리 커피도 하나 자판기도 먹어보고 그렇게 다 했는데 돈이 600원인가 남더라고요.
0: 예.
1: 네네.
0: 예.
1: 그러면 그 추억을 가지고 실제 공연에 이야기를 하면서
0: 그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1: 네 풀어주면서 예. 아, 저 어르신들이 예. 저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공간이나
0: 그렇죠.
1: 이런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덕담도 해드리고 그러는
0: 네.
1: 거죠.
0: 네.
1: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하고
0: 그렇죠.
1: 또 자연 현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0: 네.
1: 재담으로 이제 승격시키는 거니까
0: 그런
1: 게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줄타기를 잊게끔 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바로 그게 이제 관객과의 조응성.
1: 맞습니다.
0: 그런
1: 예,
0: 거고
1: 예, 예.
0: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내용도 좀 바꿔가면서.
1: 네, 바꿔야죠.
0: 그렇게 되는 거군요.
1: 예전 방식대로 앵무새처럼 매일 그대로 하면 너무 지리하잖아요.
0: 네. 아무튼 그럼 명창한테 이렇게 창까지 배우시고 창과 뭐 대담 이런 게 들어가는 대목들
1: 네.
0: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한 대목 좀 들려주시겠어요?
1: 그럴까요?
0: 예, 예, 예.
1: 자, 산천경지가 이렇게 좋을 때 새가 한 마리 날아드는데 어떻게 날아드는 거니 꼭 이렇게 날아들던 것이었다.
0: 예?
1: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삼국옥씨 무인처 줄림비조의 물새들 농촌 안에 배짝을 지어 쌍내 날아든다. 춤잘 추는 학두름이 멀쩡한 앵무새 공기 좋다 공기 뚜루루 쑥댕이 쑥국 기러기 길로 가가가 감실 날아든다.
0: 얼쑤.
1: 자 이만큼만 하고 또 줄을 한번 타보는데 정이 어렵던 것이었다.
0: 네,
1: 이렇게
0: 네.
1: 하면서 또 이제 기회 동작을 나가고 아, 이렇게 또 전개도 합니다.
0: 아주 즐거운 버전이네요.
1: 네,
0: 굉장히. 슬픈 버전도 있습니까?
1: 아, 슬플 버전은, 약간 저 대상성이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 90대 어르신들이
0: 예, 예.
1: 많이 계신 것도 있잖아요. 공연을 하다 보면.
0: 예.
1: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현대사를 다 겪으신 분들이니까 보릿고개부터 해서 눈물샘을 좀 자극해 줍니다. 저를 소환해서. 아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럽디다. 줄 잘 타면은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내가 곧 9살에 줄에 올라가지고 50년을 줄을 타봤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맨날 엉덩이나 터져 쌓고. 그러면 이제, 무턱언네, 줄, 광대는 무토건네 어떤 사람

0: 아이고, 그래도 줄타면서 딱 하나 좋은 게 있긴 있는데,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올려다본다는 거. 이렇게 또 반전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1: 예, 아유, 진짜 명창의 목소리가 그냥 나오네요. 줄타기 현장에서 공연할 때 제일 무서운 건 바람입니까?
0: 줄강대 입장에서 보면 바람이 제일 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찰나의 순간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1: 그렇죠.
0: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바람의 세기를 줄 설치할 때잘 읽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1: 그럼 바람의 정도에 따라 이 줄의 높낮이나 뭐 이런 팽팽함 정도가 달라져요?
0: 달라집니다.
1: 그래요?
0: 보통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공연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럼 높이를 조금 낮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복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위험은 늘 담보하긴 하는데, 그런 그 담보 속에서도 이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바람의 세기가 제일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근데 감각적으로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1: 그렇겠죠. 그렇겠죠.
0: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럼 이거
1: 네.
0: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면 순간순간 차고 나가는
1: 네.
0: 거죠. 네.
1: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연도 엄청나게 다니셨잖아요.
0: 해외 공연 참 많이 했습니다.
1: 그죠.
0: 2년 전에는 뭐 밴쿠버 공연 갔다 왔고요. 3년 전에는 토론토 한국 페스티벌 영사관 초청으로 다녀왔고, 그랬는데 3년 전에 이제 토론토 공연 말씀드리면 대략 그 야외 극장이 한 2,000석 정도
1: 네.
0: 되는데 현지인들이 한70% 정도, 네,
1: 70%나.
0: 그리고 30%는 동포분들 여기
1: 교민분들.
0: 참여를
1: 그
0: 해주셨는데.
1: 서양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요.
0: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해외
1: 하하.
0: 공연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제 공연 문화, 관객 문화에 너무 익숙한 게 많아서
1: 예.
0: 공연자 입장에서 반응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공연하기는 굉장히 좀
1: 하하.
0: 수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1: 예.
0: 몸으로, 몸짓 언어로 이래 무엇을 전개되는지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1: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게 막그 하나의 기회 동작 했을 때, 와! 소리 지르고 이런 게더 즉각즉각 와요?
0: 네, 바로바로
1: 오.
0: 오고, 몸짓언으로 하고, 뭐, 판토마임처럼 이렇게 해도,
1: 예.
0: 저줄 타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다
1: 그렇죠.
0: 느끼니까, 그런
1: 알겠습니다.
0: 부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1: 해외 공연 가실 때는 그 말뚝하고 줄하고 다 갖고 가셔야 되는 거죠?
0: 네.
1: 그죠?
0: 다 가져가고, 그 지지대 역할하는 이 나무만
1: 네.
0: 현지에서 조달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줄타기 공연을 하면서 제일 보람된다. 그런 건 뭘까요?
0: 보람되는 거는, 뭐, 대략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줄타는 자신이 나의 작은 이 재주로
1: 네.
0: 많은 분들께, 잠시나마 웃음을 줄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제일 좋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오래전에, 10여 년 된것 같은데, 춘천의 그 도깨비 난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1: 예.
0: 줄타기가 이제 밤 12시에 오프닝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줄 위에서는 조명이 이렇게 하니까 관객이 그 넓은 잔디 광작에 관객이 얼마인지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죠. 이것만 보고 하면, 네,
1: 깜깜하니까.
0: 깜깜하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대략 그 박수를 들어보면 아마 관객이 한 3, 4만 명 왔던 것 같아요.
1: 우와.
0: 이 잔디 광작이 어마어마하니까 양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공연들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20분이었는데 오프닝 공연이었고 하다 보니까 공연이 거의 한 50분을 갔어요.
1: 하하하.
0: 네. 그거는 저 스스로 이제 신바람도 났고,
1: 네.
0: 또 관객의 호응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런 공연들은 굉장히 좀 인상이 많이
1: 그렇죠.
0: 남습니다. 인상이
1: 그렇죠.
0: 남고, 너무너무 내가 인상이 남아서 그게
1: 예.
0: 바로 생방송으로 나갔거든요.
1: 예.
0: 테이블 또 구해서. 지금도 가끔 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런 현감들은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1: 네.
0: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0: 그런 게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1: 1991년에는 줄타기 보존회를 직접 만드셔서,
0: 네.
1: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후학들을 아까 전수받는 사람이 한 10몇 명?
0: 12명? 네,
1: 12명?
0: 예.
1: 딱 12명밖에 없어요.
0: 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정예부대 12명. 예, 한 16명 되는데, 초급반까지 하면, 4명은 일단 저기 하고, 12명은 저 세트로, 전수는 계속 가는
1: 그
0: 거니까.
1: 지금 줄타기 연희를 직접 하시면서 후학을 가르치는 분이 우리 명인 한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도 또 계십니까?
0: 아, 남자당 쪽에서도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 쪽은 이제 제가 수장하면서 이제 교사 역할까지 다 하는 거죠.
1: 그 12명 그 실력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0: 12명, 지금 전체 따지면 줄타기 이수자가 3명, 그 다음에 전수 장학생이 3명, 전수 교육자가 6명인데, 이수자 기준하면 굉장히 잘합니다. 전수자도 잘하고.
1: 이수자 다음이 명인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 중에 명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수자 다음에 이제 전승 교육사,
1: 전승 교육사.
0: 예, 전승 교육사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능 보유자가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수자 수준은 뭐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습득을 잘해도 경험치가 없으면 의미가
1: 그렇죠.
0: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한켠한켠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거니까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그 조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공연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물론이죠.
0: 둘째는 이 종목은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그렇죠.
0: 그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건 사실은 한국의 줄타기가 유네스코 등재됐기 때문에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이제 줄타기는 등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크긴 큰데, 어찌됐든 전승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긴
1: 맞아요.
0: 합니다. 네.
1: 지금 그 배우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0: 지금 제일 큰 이수자가 30살이고요. 네. 현재 대학원생인데. 그리고 제일 밑에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1: 초등학교 3학년 10살.
0: 10살.
1: 그 꼬마는 왜 이걸 배우고 있대요?
0: 과천 아이들이 거의 다 자발적 참여인데, 과천에서 우리가 정기 공연이나 여러 이제 공연들을 하니까,
1: 경기도 과천 말이죠?
0: 네.
1: 거기는 그, 저, 우리 명희님의 스승님의 이름을 딴 길까지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이제 산소가 과천에 있고, 그 올라가는 길이 대략 한 500m 되는데요. 그 길이 이제 김영철 길. 아마 인명으로는 지정 당시에는 처음이었는데 지금은
1: 그런
0: 모르겠습니다.
1: 것 같네요.
0: 인명을 사용한 도로명은 우리 선생님 김영철 길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1: 그분
0: 싶습니다.
1: 묘소가 거기에 있어서 인연이 이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지금 이 후학들 그저 가르치시는 장소도 과천이
0: 과천에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네.
1: 줄타기 공연을 우리 TV 시청자분들이 좀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무슨 팁을 하나 주신다면.
0: 줄판이 이제 어쨌든 연행 공간이 허공의 외줄이잖아요. 외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냥 편하게 이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 줄광대를 너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1: 그렇겠죠.
0: 예. 그게 첫 번째고.
1: 줄판에 앉아서 위로 이렇게
0: 그렇죠. 이렇게
1: 보라.
0: 올려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줄광대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1: 스토리.
0: 예, 스토리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그 감정선을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아마 줄판을 이해하는데 제일 큰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 기교 동작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0: 예.
1: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 봐라.
0: 예. 기예 동작은 이제 여러 연행서의 한 부분인 거고, 그
1: 알겠어요.
0: 이야기를 따라가 주면 아마 감동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우리 명인께 나에게 있어 줄타기란 한마디로 말씀하신다.
0: 지금 살아온 만큼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히 뭐이 나이에 인생을 논하긴 뭐하고, 살아온 만큼의 하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1: 인생 전체가 사실 줄 위에
0: 네.
1: 계신 거죠.
0: 거의 뭐 50년은 이제 줄 위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50년이 어쨌든 시간에 김대균의 평평한 어쨌든 생활상이 줄 위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1: 사실 또 모든 인간이 줄타기 하며 살지 않습니까?

0: 제가 아까 저렇게 선택하다 균형 잡으면 사는 거 아닌가요?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년 줄 타면서 딱 하나 학습했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뭐 줄을 탄다는 게 무엇일까 질문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난해한데 그래도 허공에 그 외줄이 위해서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자신을 그 줄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줄을 통해서 제가 큰 나는 얻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줄 위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떨어지겠죠.
1: 네, 한방 맞습니다.
0: 앞으로 계획은?
1: 앞으로 계획은 지금 12명의
0: 네,
1: 전승자들이 우리
0: 제자들.
1: 예, 줄타기 보면 과천에서 열심히 지금 전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각기 다른 줄을 타줬으면 좋겠고 아직 이제 줄타기 보존회가 전수관이나 상설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루 빨리 준비가 되면 그 위에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다양성 있게
0: 네,
1: 우리 전승자들이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0: 알겠습니다.
1: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줄타기를 좀잘 보존하시고 널리 전파하는
1: 네.
0: 그 역할을 하셔야죠.
1: 예, 맞습니다.
0: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뭐 결국 줄 위에 균형 잡듯이 여러분도 인생 균형 잡아가며 살고 계신데 이 명인의 말씀 겸손해라 이 말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박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예,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0: 그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 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나 전설과 역사 그리고 이야기를 담은 유명한 나무들이 꼭 있죠. 이런 나무 이야기를 벌써 27년째 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책도 여러 권 내셨고요. 매주 나무 편지도 띄우신답니다. 나무를 소개하면서 그 지역과 사람 이야기까지 담고 계신 나무 인문학자 고규홍 씨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방금 제가 나무 인문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1: 네네.
0: 나무 인문학이라는 분과 학문이 있습니까?
1: 아, 저도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예, 저도 굉장히 이렇게 나무 인문학자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굉장히 황송하고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0: 예.
1: 저는 이렇게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는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나무를 보러 가는 걸 좋아하고 가서 그 나무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적고 네, 이런 걸 쭉 하니까 제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뭐라고 할까 이러다가 이게 나무와 인문학을 연결시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나무 인문학이라는 그죠? 말을 하면서
0: 예.
1: 나무 인문학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0: 전국 어느 대학에도 나무 인문학과는 없습니다.
1: 예, 없습니다. 예.
0: 지금 책을 몇 권 내셨죠? 아, 나무 관련된 것만?
1: 좀 부끄럽습니다만 좀 많이 냈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6월 중에 새로 새 책이 이제 나올 텐데요. 예, 그게 36권째 우와, 됩니다.
0: 전부 나무 이야기로?
1: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매주 나무 편지를 띄우신다는데 그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1: 네, 그게 제가 이 나무를 찾아다니기 전에 신문사에 기자 생활을 좀 했거든요. 예, 그때는 제가 글을 쓰면 누구라도 다 봐줄 사람이 있었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글을 써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였어요.
0: 예. 예.
1: 근데 그때가 마침 이제 인터넷이 이제 붐이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아,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독자들하고 관계를 맺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나무편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글을 써서
0: 예.
1: 처음 시작은 제 친구들에게 이제 띄운 게 시작이었어요.
0: 이메일로.
1: 그렇죠. 이메일로.
0: 이메일 주소 아는 친구들한테.
1: 네네네. 그렇게 띄우다가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다가
0: 예.
1: 지금은 뭐 인원이 그 받아보시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0: 몇 명이나 됩니까?
1: 만 명이 좀 넘는 정도인데요. 예,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띄우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0: 예. 예.
1: 지금 한 1,300통 정도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띄워 보냈습니다.
0: 그 형식은 나무 한 그루를 딱 소개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1: 그 형식도 제 마음대로.
0: 마음대로.
1: 그죠? 예. 예를 들면 이제 봄에는 이제 꽃들이 한꺼번에 막 피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면 이거를 한 그루씩만 표현하다 보면
0: 네네.
1: 며칠 지나면 또 지나잖아요. 다 이렇게 소개를 못하게 될까봐
0: 예.
1: 그럴 때는 막 마음이 급해서 여러 그루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요.
0: 알겠습니다. 예. 분량도 형식도 자유자재다.
1: 예, 그렇습니다.
0: 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이메일을 매주 받아보면 답장도 많이 오겠어요?
1: 네. 그 아주 짧게 답장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하다 보면 제가 아주 감동적인 그런 답장을 받는 적도
0: 어떤
1: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 어떤 제가 그 이메일 주소만 알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0: 예, 예.
1: 대충 제가 짐작하기에 중년의 남자분이셨던 걸로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저한테 답장을 보내셨는데 굉장히 좀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예.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분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0: 아이고, 아이고.
1: 예.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을 그 병원에 계시느라고.
0: 간병을 했는데.
1: 예, 간병을 하시느라고 나무 편지를 매주 보다가 그걸 못 봤대요.
0: 네,
1: 예.
0: 네.
1: 뭐 집에 와서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딱 보니까 나무 편지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0: 그랬겠죠.
1: 예. 그 쌓여 있는 거를 하나하나 보는 동안 그 몇 달 동안 간병하면서 가졌던 그 피로 이런 게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0: 아.
1: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0: 예.
1: 아,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답장들이 한 분이라도 있는 걸
0: 네.
1: 생각하면 안 보낼 수가 없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기자 생활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1: 아니, 별로 오래 안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0: 그래도 꽤 하셨는데
1: 네. 네.
0: 기자를 왜 그만두셨습니까?
1: 기자 생활을 그만둘 때에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예, 제가 기자 생활 그만둘 때가 이제 그 문화부였는데요. 문화부에서 이른바 이제 수석 기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차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0: 승진하는 거죠?
1: 네. 근데 차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현장에 가지 않고
0: 데스킹하죠.
1: 데스킹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돌아다니고 이렇게 현장 가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0: 예.
1: 해서 제가 기자 생활하던 초기서부터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랑은 했어요. 예, 나는 데스크 보기 직전까지만 한다. 기자 생활한다 그랬는데 그 시기가 다가온 즈음이었고요. 그래서 무작정 사표를 내고.
0: 그래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만두고 이제 뭘 하겠다 뭐 이런.
1: 없었어요.
0: 아무것도 없었어요?
1: 아, 단지 이제 그런 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글쓰기. 뭐 그렇죠. 잘하지는 못하지만 예, 예. 글쓰기니까 글을 써서 한번 먹고 살아보자라는.
0: 작가가 돼보자?
1: 네.
0: 그 소설가?
1: 소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사실 그 즈음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소설을 써서 이제 신춘문예 네. 계속 응모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제가 99년에 이제 사표를 냈는데 그해 신춘문예에 본심에 세 편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채택이 됐어요.
0: 그렇지만 당선은 안 되고.
1: 당선은 안 되고요. 아,
0: 그래도 아무튼 본심까지 가는 거 보니 좀 해도 되겠다. 네,
1: 그래서 자신감이 막 생긴 거죠. 예.
0: 그러면 나무를 언제 만나게 된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서 이제 글쓰기를 하는데 사실 소설만으로 그 가족을 부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이 글쓰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두어 달 어디 가서 좀 파묻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집사람이랑 상의하던 끝에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0: 데. 아, 유명하죠.
1: 네, 거기를 가게 됐어요.
0: 예.
1: 네, 그때가 1999년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아주 좀 특별한 일인데 겨울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하얀 꽃이 이만한 꽃이 목련이었는데요.
0: 목련이 겨울에 벌써 폈어요?
1: 그 목련 종류 중에 겨울에 피는 종류가 있었어요.
0: 그래요?
1: 네, 지금도 펴요. 네.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아, 이 꽃이 핀 게 참 뭔가 사연이 있었겠다. 네, 네. 그러면 그 사연을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0: 아.
1: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원래 어려서부터 그럼 나무를 좋아하긴 하셨어요?
1: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0: 그것도 아니고?
1: 네, 그것도 아니고 저도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쭉 자랐거든요.
0: 예, 예. 그러니까
1: 전형적인 산업도시에서 어떤 도시화된 곳에서 살던 그런 경험이어서 제가 어떤 나무에 대한 감수성 같은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 그 천리포 수목원에서 예, 그렇게 갑자기 천둥처럼
0: 나무가 왔다
1: 나무가 왔습니다.
0: 그래서 그 겨울에 피는 목련 이야기를 글로 쓰셨어요.
1: 네 썼죠.
0: 어디 발표를 하셨어요?
1: 아니 그때 이제 나무 편지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0: 그때 시작된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꾸준히 계속 쓰게 된 거군요.
1: 그렇죠. 예.
0: 지인 친구들부터 시작했지만
1: 네.
0: 이제 내가 매주 이걸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니까
1: 네.
0: 그때부터 시작됐고
1: 네.
0: 그 일정 정도 분량이 되니까 책을 묶어 내셨을
1: 네,
0: 거고
1: 네, 네.
0: 뭐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뭐 천리포 수목원 나무 얘기만 이제 계속 주구장창 쓸 수가 없으니까
1: 네, 네.
0: 이제 전국에 나무를 찾아서 다니신다고
1: 다녔죠.
0: 예. 우선 뭐 40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를 찾아다니신다고요?
1: 네.
0: 그 이유는 뭡니까?
1: 그래 꼭 400년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제가 거기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오래된 나무를 네, 찾는데요. 네. 저는 식물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식물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제가 40살까지는 다른 일 하다가 이제 나무에 대한 글을 쓰려면 다른 식물학자들만큼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무라는 생명체는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글 속에 가끔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무 그러면 그냥 식물학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 나무를 심었고 또 그 뭐 몇백 년 동안 어떤 뜻으로 이 나무를 지켜왔는지 주변에서 같이 살아온 사람들의 사람살이가
0: 예.
1: 굉장히 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그렇죠.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러니까 식물학이 아닌 인문학이죠.
1: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살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으려면 자연스럽게
0: 역사가 오래돼야죠.
1: 오래된 나무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살이 이야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오래된 나무를 찾아다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한 400년 정도 된 나무들이 집중적으로 고시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400년, 500년 된 나무가 많을까?
0: 그때가 언제죠, 그러니까?
1: 그게 이제 조선시대죠.
0: 물론.
1: 근데 조선시대 이때 어떤 농업 공동체에서 하나의 어떤 부족사회, 이제 이 마을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던 시기였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듯해요.
0: 그래요. 예.
1: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면 사람들이 나무를 이제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 수호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마을 어귀에다 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예, 예.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 잡신이 이 나무에 걸려서 못 들어오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좋은 기운은 나무가 다 지켜주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 마을마다 다 이 입구에 어귀에 큰 나무들을 심은 게 4,500년 전쯤이
0: 마을 공동체 형성과 그 시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1: 그렇죠.
0: 그런 거군요. 네.
1: 그래서 400년쯤 된 나무들이 네.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0: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나무는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리고 몇 년 된 겁니까?
1: 네, 그것도 참 애매한데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나무의 나이로 치면은 꽤 오래된 게 많이 있는데 이거 그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고요. 네,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증한 가장 오래된 나무는 강원도 정선에 두이봉이라는 그런 그 꽤 큰 산이 있어요. 예, 그 1500m 정도 되는 큰 산인데요. 두이봉 그 거의 정상 가까이에 가다 보면 주목이라는 나무 있잖아요.
0: 예, 예.
1: 주목 세 그루가 이렇게 딱 그 정상 부분에 비탈진 부분에 세 그루가 이어서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을 해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이거를 그 아주 정밀 측정을 했더니
0: 예, 예.
1: 1400년 우와. 정도 됐어요.
0: 네.
1: 이게 가장 오래된 나무로 이제 과학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 속에는 뭐 2000년 된 것도 있고요. 1500년 정도 된 나무들도 여러
0: 그러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측정은
1: 안 된 거죠.
0: 2000년, 1500년은
1: 아닌 거죠.
0: 그죠?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선 두이봉 주목 이게 예.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예. 그건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데요. 여기에 그 브리슬콘 소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0: 소나무인데?
1: 예. 그건 미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랑 좀 다른 소나무인데요. 이게,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는데 이 나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높이는 한 10m 정도 되는 그 작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아주 그 건조하고 나무들이 살기에는 척박한 토양에 이제 자라는데 이 나무가 나이테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나이테가 4,800개까지 있어요.
0: 예. 와.
1: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저 그 BBC에서 한번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방영하는 걸 한번 봤는데 거기 데이비드 애튼버러라는 선생님이 이제 나레이션을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살았을 때에는 이 나무는 벌써 2000년을 훨씬 남았다.
0: 그렇지.
1: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 진행하시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하고요. 예, 그게 별명도 있어요. 별명이 무드셀라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무드셀라가 구약성서에서 999살까지 살았던 장수의 와. 상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은 다 이 크리스찬 문화가 아주 익숙하니까
0: 예, 예. 예,
1: 구약성서에 장수한 인물의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나무가 가장 오래된 나무예요.
0: 4,800년.
1: 네.
0: 지구상에 나무가 등장한 건 몇 억 년 전입니까?
1: 4억 년 전에 나무가 처음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때 이제 은행나무 종류와 소철 종류 그다음에 고대 침엽수 종류들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와서 시작을 하고요.
0: 은행나무, 소철나무 지금도 있잖아요.
1: 지금도 있죠. 예. 근데 그게 가장 오래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이제 이게 나무가 처음 나타난 건 4억 년 전인데
0: 예.
1: 그로부터 한 2억 5천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억 4천만 년 전에 처음으로 꽃 피는 식물이 나타납니다.
0: 그 전엔 꽃이 안 폈어요?
1: 꽃이 없었죠. 그러니까 소나무나 이런 것들에 피는 거는 사실은 꽃이 아니고
0: 그렇죠.
1: 그냥 생식기관으로
0: 그렇죠.
1: 봐야 되고요. 그때 1억 4천만 년 전에 처음으로 꽃 핀 게 지금 우리들이 지난 봄에 우리가 즐겼던 목년입니다. 그때 피어난
0: 겁니다. 그것도 1억 4천만 년.
1: 네.
0: 네. 하긴 은행나무는 꽃이 없네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네.

0: 뭐 세계적인 건 그렇고
1: 네.
0: 우리나라 나무로 돌아와서
1: 네.
0: 우리나라 나무 중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나무도 있다고요?
1: 아, 네, 있습니다.
0: 뭐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까?
1: 예, 이게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라고 여기 사진이 요 나무가 그 나무인데요.
0: 은행나무.
1: 네, 이건 제가 그 풍참 단풍이 예쁘게 들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 나무는 원래 지금 저 자리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라요. 예, 지금 저 위치보다 15m 아래쪽에 있었던 나무예요. 근데 이게
0: 가만 15m 밑에 있던 게 솟아올랐어요?
1: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복잡한데요. 예,
0: 예.
1: 거기 이제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안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동 여기 낙동강 상류에 이제 임하댐이라는 댐을
0: 있죠.
1: 건설하면서 예, 댐 건설 초기에 1987년 일이거든요.
0: 어허.
1: 예, 그때 이제 댐을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수몰지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여기 마을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갔어요. 예.
0: 이 나무도 물에 잠길 뻔했거든요.
1: 잠길 뻔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 나무를 좀 살려달라라고 이제 막 사정사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당시 이 공사를 담당한 데가 한국수자원공사였는데
0: 예.
1: 수자원공사 사장이셨던 분도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살리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으로 하기로 이제 청원을 해서
0: 예.
1: 결국 국가 예산으로 이걸 살리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0: 어떻게 살렸습니까?
1: 예. 그래갖고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가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저게 높이가 31m나 되고 줄기둘레가 14m나 되는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옮겨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수몰되지 않을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수직으로.
0: 15m 산을 만들자.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0: 아,
1: 15m짜리 인공 산을 만들고 그
0: 예.
1: 산 위로 이거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0: 이야,
1: 예. 이 공사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이걸
0: 어렵겠죠.
1: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조금 들어올리고 밑에 채우고 조금 들어올리고 채우고 이 방식을 4년에 걸쳐서 작업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1900 87년에 이제 이 상황이 시작이 돼서 9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4년 동안 이 작업을 해서
0: 와.
1: 공사에 든그 금액이 그 당시 돈으로 2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예.
0: 대단하네요.
1: 그리고 이게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게
0: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사례는
1: 없어요.
0: 없죠.
1: 네, 제가 뭐전 세계 나무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0: 예.
1: 그 뉴스에 나온 거나 자료를 찾아보건대 이렇게 똑바로 수직으로 들어올린 이런 이렇게 큰 나무를 수직으로 들어올린 사례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식했다고 얘기 안 하고요. 위로 들어올렸다 그래서 상식 얘기합니다. 밑상자 써서.
0: 아무튼 없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1: 네.
0: 뭐 이게 다 본인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죠?
1: 네네네.
0: 뭐 이왕
1: 그렇습니다.
0: 소개하는 김에 요 나무는 이게 봄철이네요.
1: 네.
0: 어떤
1: 저거
0: 나무입니까?
1: 벚나무인데요. 예, 저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벚나무 종류 중에 올벚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올벚나무나 뭐 구별 잘안 됩니다. 그냥 벚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벚나무예요.
0: 어디 있어요?
1: 구례
0: 화엄사?
1: 화엄사인데요.
0: 몇년된 겁니까?
1: 이게 350년 정도 되는데요.
0: 오.
1: 예. 그러니까 이 벚나무처럼 이렇게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꽃들은
0: 일찍 죽잖아요.
1: 네, 수명이 좀 짧은 편이에요. 예. 근데 350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고요. 저것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는 그냥 오래된 나무라 예쁘다 그러면 끝인데 저기에 이제 들어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 화엄사라는 절이 그 호국불교라고 옛날 얘기하잖아요. 승병들 일으키고 이런 절인데 이제 나라에서 이제 무기를 좀 대비해야 되겠다,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활의 재료로 좋은 벚나무를 전국에 많이 심어라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명령을 시행하는 거에 앞장섰던 게이 화엄사 스님들이었던 거예요.
0: 하하.
1: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남아있는 거여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의 역사랑 함께한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화엄사는 또 유명한 게그 홍매잖아요.
1: 아,
0: 천년기념물도 있는. 그죠?
1: 네.
0: 그건 이 나무 밑에 있습니까?
1: 아니요, 요거는 이제 이게 화엄사에 가셔도 저 나무를 못 보시기가 쉬운 게 화엄사 일주문 들어가기 전에 그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거든요. 아. 예, 그 암자 뒷산에 있어서 하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를 찾아가시고 이미 벚꽃은 지금 다 진 네, 상황이지만 예, 예. 내년에라도 다시 가시게 된다라면 저 벚나무를 찾으시려면 한번 물어보고 찾아가시는 그렇군요. 게 좋습니다.
0: 예. 아, 화엄사 이 대웅전 입구 한 그쪽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1: 네, 네.
0: 알겠습니다. 네. 그 옆에 사진 이거는 뭡니까?
1: 아, 저거는 물풀의 나무인데요. 예, 물풀의 나무 중에 화성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물풀의 나무인데요. 이 물풀의 나무가 사실은 이게 쓰임새가 좋아서 저게 이제 목재로서 단단하면서도 질기답니다.
0: 예,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옛날 농기구를 만들고 하는 데에는 이 물풀의 나무를 많이 썼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크면 다
0: 베어버리고.
1: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런 것처럼 이 쓸만한 나무는 다 베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래된 나무는 이 물풀의 나무 중에서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근데 요거는 저하고 개인적인 좀 저한테 얽힌 개인적인 사연이 좀 있는데요.
0: 뭡니까?
1: 이 나무가 있기 전까지는 저 파주에 있는 150년 된 물풀의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이제 인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작아 보여서 제가 이제 찾아다니다가 일정한 우연과 제 나름대로 이제 돌아다니던 이 경력 이런 게 겹치면서 저거를 우연히 찾았어요.
0: 예, 예. 예.
1: 찾아서 보니까 이거는 국가가 인증한 150년 된 물풀의 나무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이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 게 당시는 이제 문화재청이었죠. 예, 문화재청에다가 제가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내서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0: 측정을 해보니까 몇 년입니까?
1: 350년 정도 이야.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완료된 그런 나무입니다.
0: 기존에 그 제일 오래된 건 150년짜리였는데
1: 네.
0: 350년이면 그거보다 두 배도 더 되는데.
1: 두 배도 더 돼요.
0: 그리고 이제 은행나무는 아까 소개하셨고
1: 예.
0: 저건 이제 겨울이에요.
1: 네.
0: 무슨 나무입니까?
1: 요거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토종나무인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 아시죠?
0: 예, 예. 예. 제주도에 많이 있잖아요.
1: 네, 이거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거의 해발 1400m 위쪽 지역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정상 가까이, 백록당 네.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날이에요. 그런데 입산 금지됐다가 입산 금지가 풀린 첫날이어서 굉장히 풍광은 좋았는데 이날 저랑 이제 그 제 주변에서 같이 이제 등산하신 다른 분들은
0: 예.
1: 풍광이 너무 좋다고 막 뭐 환호성을 올리고 막 그러셨는데 가면서 보니까 이 구상나무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정말 구상나무가 너무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이것도 이제 나무 편지에 갔다 와서 이제 쓰기를
0: 왜 죽었어요? 무슨 병이 돌았어요?
1: 이 구상나무는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 기후 변화라든가 이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고산지대에 사는 나무들의 경우에 모든 생물이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너무 날이 따뜻해져서 살기 어렵다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점점
0: 네, 네.
1: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무들도 이제 자기 씨앗이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떨어진 것들은 죽고 위에 있는 것들이 살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건데. 여기가 거의 정상이니까
0: 더 올라갈 데가 없죠.
1: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토종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관계자들이 지금 열심히 그 네. 보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나무가 또 있습니까? 구상나무 말고.
1: 많죠. 예. 지난 봄에 많이들

0: 뉴스로도 지난 봄엔 참 유난히 많이 나왔는데요. 미선나무라고 혹시
1: 네,
0: 아세요?
1: 네.
0: 예, 이게 하얀 개나리라고도 부르는 그런 나무인데 꽃이 개나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좀 작지만 생김새는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흰색이에요.
1: 어.
0: 그래서 이걸 하얀 개나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자라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저 충청북도 괴산 지역에 요 보전 구역이 아주 그것도 조그매요. 조그만 보전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만 있는 그런 나무도 있고요.
1: 네.
0: 뭐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뭐 찾아보자면 꽤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뭡니까?
0: 다 좋아해서 어떤 게 좋아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이제 제가 대답용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나무가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봤던 나무 중에 감나무를 전 참 좋아합니다.
1: 좀 의외인데요.
0: 네. 감나무라는 게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감나무는 집집마다 다 심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존재감을 잘 못 느껴요. 근데 감나무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게 언제냐면 나머지 집들은 다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가 뭐 병이 들었거나 뭐 바람에 넘어갔거나 해서 우리 집에 없으면 아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뒤늦은 존재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뒤늦은 존재감이 평소에는 이렇게 나대지 않고 조용조용히 살면서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닮고 싶어하는.
1: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항상 1등이 소나무더라고요.
0: 네, 네.
1: 그죠?
0: 네, 항상 그렇습니다.
1: 그 소나무가 늘 푸른 어떤 그런 기상 이런 것 때문이고 또 사실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워낙 많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0: 네, 뭐 애국가에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저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략 절반 가까이가
1: 소나무죠.
0: 이제 소나무를 이제 1등으로 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1등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정도가 뭐냐면요, 2등, 3등은 예를 들면 1등으로 소나무를 꼽은 사람들이 거의 이게 50% 정도 된다. 그러면 2등, 3등은 10% 미만이거든요.
1: 그러니까 딱 거기서 거기다.
0: 예, 네, 2등, 3등은 비교가 안 돼요.
1: 압도적인 1등이 소나무.
0: 압도적입니다. 예.
1: 소나무 중에 좀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싶은 소나무가 있나요?
0: 뭐 소나무 이게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그 산불 참사를 겪었잖아요.
1: 예.
0: 근데 산불 참사를 겪으면서 다들 그 이 소나무 때문에 산불이 더 많이 확산됐다 그랬고 이 소나무를 거의 애물단지처럼 여기게 된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소나무는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산불 참사 때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쓰기를 뭐라 그랬냐면 소나무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는 거는 과학적 사실이다. 그런데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를 더 잘 지켜야 할 것은 이거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쓰면서 소개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1: 예.
0: 강화도에 가다 보면 초지진이라고
1: 있죠.
0: 있죠. 예, 그 초지진에 보면 초지진 앞에 소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두 그루가 가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그 포탄 자국이 있어요.
1: 하하.
0: 이 포탄 자국이 뭐냐면 강화도 운용호 사건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일본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무작정 포탄을 쏟아댈 때 이 저 초지진 그 돈대 안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 병사들은 소나무에 숨어서 그 이제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37명인가가 우리 병사가 죽어요. 예. 그때 이 소나무도 무차별 폭격을 받긴 받았지만
1: 그래도 살아남았네요.
0: 예. 두 그루가 너무 멋지게 살아남았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소나무를 가만히 바라보고 포탄 자국을 바라본다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그렇죠. 살펴보는 거잖아요.
1: 네. 예.
0: 그러니까는 소나무는 어쨌든 지켜야 된다.
1: 알겠습니다.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압도적 1위가 소나무인데
0: 네.
1: 제일 쓸모가 많은 나무는 또 참나무죠.
0: 네. 그 이름부터가 참나무잖아요.
1: 진짜 나무.
0: 네, 진짜 나무라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 참나무가 어떤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기보다는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쓸모가 많다라는 식으로 다 배언해서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0: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작 중에 제일 좋은 장작이 참나무 장작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배언해서 숯을 만드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참나무 종류 중에

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몇 그루 있긴 있어요. 갈참나무나 굴참나무가 몇 그루가 있긴 있는데, 그 실제로 우리가 얼만큼 참나무가 가까이 살았는가를 생각하면 그리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해 전서부터 참나무 종류를 좀 나름대로 좀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오래된 참나무 종류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거 이제 찾아다녔는데, 그런 와중에 경상북도 영양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인데, 거기 송아리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 안에서 그 졸참나무라는 참나무 종류 중에, 참나무는 크게 여섯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종류인 졸참나무 중에 정말,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오래된 그 졸참나무 한 그루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앞에 요 물풀의 나무 말씀드린 것처럼.
1: 천연기념물.
0: 네.
1: 그건 몇년 됐어요?
0: 이거는 한 300년 정도로 보는데요. 예, 300년 정도만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졸참나무 종류 중에서는 아주 거대한 나무를 볼
1: 예,
0: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1: 그렇죠.
0: 네.
1: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나 전설과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0: 네.
1: 있는 나무들이 꼭 있다, 이런 얘기를
0: 네. 네.
1: 했잖아요. 진짜 그런 거 너무 많죠?
0: 네, 새고 샜죠.
1: 그 중에 뭐 한두 가지만 들려주시면. 정말 우리 그 민족의 어떤 애환이 담겨 있는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자란 나무.
0: 네, 그런 게 제가 한 번은 어떤 역사를 전공하시는 어떤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나무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 그 젊은 역사학자인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얘기는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건데 그 얘기가 딱 겹쳐 들어가니까 우리 역사가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를테면 봄에 5월 초부터 막 피어나는 꽃 중에 요즘 아주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팝나무라는 나무 있잖아요.
1: 하얗죠?
0: 네. 근데 그 이팝나무 중에 이제 저쪽 그 남쪽 지금은 그 여러 그루 중에 아주 좋은 나무들 몇 그루가 죽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 여덟 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있는 자리를 마을 분들은 아기살이라고 불러요.
1: 아기살?
0: 아기살이. 그래서 사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지방 말인데 이 사리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이 나무가 있는 자리가 무덤이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자리가 아기들 공동 무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보릿고개 많았잖아요. 예. 근데 보릿고개를 겪을 때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게 전먹이 아기들이었다는 거죠. 엄마, 어른들이야 뭐 흙파먹고도 살았다고 하는데, 아기들은
1: 저지 안
0: 젖이 안
1: 나오니까.
0: 나오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였죠. 그래서 죽으면 이 죽은 어린 아기를 이제 그 아기살이 거기에다 이제 무덤에다 묻으면서 그 아기의 아버지가 그 이팝나무를 아기 무덤 앞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왜 이팝나무냐? 그게 뭐냐면, 아비는 이제 소원을 빌었던 거죠. 소원이라보다 기도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살아서 먹지 못한 쌀밥, 예, 죽어서,
1: 많이 먹어라.
0: 예,
1: 아이고.
0: 눈으로라도 이 이팝나무에 맺히는 쌀밥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심었다는 거거든요.
1: 절절하네요.
0: 예.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역사학자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게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역사책에 잘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겹쳐져야 된다,
1: 그러네요,
0: 이런
1: 그러네요.
0: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1: 네. 쓰신 책 가운데
0: 네.
1: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혜지 씨와 함께 나무를 구경하러 다닌
0: 네.
1: 그 이야기를 묶어서 책을 쓰신 게
0: 네.
1: 있어요.
0: 네, 있습니다. 예.
1: 그런 발상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0: 네. 이건 이제 제가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책에 그런 식으로 썼어요.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제 책에 뭐라고 썼냐면, 정말 다섯 가지 감각일까? 저는 아니라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저 아주 건방진 얘기인데요. 하나의 감각과 그 감각에 복종하는 네 개의 감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의 감각을 저는 시각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적으로 거의 많은 거, 거의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고 시각적으로 이제 다 결정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나무도 그렇더라고요. 예.
1: 그렇죠.
0: 나무도, 저는 이제 나무를 이제 자주 찾아가서 자주 보고 하는데, 내가 본게 거의 전부.

0: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다 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나무에는 향기도 있고 혹은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소리도 있고.
1: 안 들리지만 있죠.
0: 아, 그거 이렇게 귀 대고 들으면 들을 수도 있어요,
1: 오,
0: 선생님.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청진기 가지고 가서 피아노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각도 있어야 하고 후각도 있어야 되고
1: 촉감도 있고.
0: 만져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뭐 잎이 쓴맛이 난다 그러면 한번
1: 맛보기도 하죠.
0: 미각도 봐야 되고 그래야 하나의 대상을 알수 있는 건데 눈으로 본거몇 번만으로 혹은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몇 장만으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기획을 했던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을 가지지 않은 분이라면 시각이 아닌 다른 걸로 나무를 감각하겠구나.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제 선천적 시각장애인 분을 찾았는데
1: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서.
0: 흔쾌히.
1: 그래,
0: 예.
1: 뭘 배우셨습니까?
0: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탁 보고선 아, 본거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 그게 이제 시각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만져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오랫동안 느끼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제가 사례를 들자면 한이 없는데요. 예.
1: 그렇겠네요.
0: 1년 걸렸거든요. 딱 1년, 제가 처음부터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1년 360날을 나랑 나무를 보러 다니겠냐.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예. 철 따라 이렇게 해서 가겠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도 좋은 기회겠다.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저 사람이 시각이 없는데 저렇게 후각을 동원하고, 저렇게 청각을 동원하고 한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게 이제 우리 EBS에 다큐멘터리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그때 촬영이 다 됐었어요. 그때 그 촬영의 맨 마지막에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나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예.
1: 나무를 온몸으로 느끼는 법,
0: 그렇죠.
1: 이런 거네요.
0: 예, 그거였습니다. 예.
1: 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무를 제대로 관찰하는 법좀 코치해 주신다면.
0: 아이 뭐 저도 뭐 아직 잘 관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래 보는 거밖에
1: 오래 봐라.
0: 예, 오래 보고 자세히 꼼꼼히 바라보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1: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0: 네.
1: 좀 높은 데서도 보고 이렇게 그죠?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흔히 하는 말이 나무들이 표정이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바라볼 때또 해를 등지고 바라볼 때하고 해를 마주 보면서
1: 맞아요,
0: 바라볼
1: 맞아요.
0: 때하고 나무의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이게 작은 나무에서는 잘안 느껴지는데 오래되고 큰 나무들은
1: 오래
0: 정말
1: 봐라.
0: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다르고 하니까 오래 자세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1: 나무를 가지고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1: 주로 강연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0: 오늘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강연을 할 때에는 이런 나무들을 좀 집중적으로, 예, 오늘은 이렇게 큰 사진만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면 저 권나무만 하더라도 나무 꽃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나무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어떻게 저 나무를 보존해야 될지 이런 대책들을 함께 찾아보는 식으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1: 그리고 이제 나무를 보러 가시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0: 아, 그럼요.
1: 그죠?
0: 그게 기본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게 제가 또 책에 그런 식으로 쓴 적이 있어요. 나무를 보러 갔지만 내가 나무보다 더 많이 만난 건 사람이었다.
1: 그렇겠죠.
0: 예. 네. 사람을 많이 그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려면 나무가 해주진 않거든요.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 중에 또 인상에 남는 분들 뭐 부지기 있을 거 아닙니까?
0: 많습니다.
1: 그죠.
0: 예. 제가 순천에 입함나무를 보러 한번 갔을 때인데, 예, 그 입함나무가 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보러 갔을 때. 그랬더니 그 마을 사시는 나이 많으신 그 농부이신데요. 이 농부께서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저 실망하고 있냐 그랬고 꽃이 다 떨어졌지 않냐 그랬더니 아 그런 그저 서울서 왔는데 그랬다 그러니까는 아 그거 아쉽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에다 찢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 이듬해부터 그 나무에 꽃필 때에 대한
1: 전화
0: 전화
1: 주시죠.
0: 그분이 너무 고맙고 그게 사람과 사람이 혹은 사람과 나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렇죠. 가장 고마운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제 책에 썼습니다.
1: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표현까지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진짜 우리는 나무한테 별로 해주는 거 없는데
0: 네.
1: 나무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죠.
0: 그러게요.
1: 그렇죠.
0: 네. 네. 정말 뭐 정말 아낌없이
1: 그러니까요. 예,
0: 몸뚱이까지 다 내주는 참, 게 나무인 것 같습니다.
1: 우리 고규홍 씨의 인생에서 나무란 뭡니까?
0: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천둥처럼 저한테 나무가 다가왔든 어쨌든 지금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뭐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계속 나무랑 같이 살 것 예. 같으니까 결국은 나무는 제 삶이 아닐까.
1: 삶 전체다.
0: 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겁니까?
0: 특별한 계획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 따라 나무 보러 다니고.
1: 아유, 얼마나 부러워요.
0: 네. 보고 온 거 글로 쓰고 나무 편지 전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1: 사람들한테 이야기 전해주고.
0: 네네.
1: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뭐 살짝 바깥 아니면 창문 쪽으로 눈만 돌리시면 나무가 보일 겁니다. 그 나무 한 번쯤 더 천천히 쳐다보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 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0: 내 손으로 지켜내 지금 수당 산 장을 감고 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상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낙동강이 거친 물살을 접고 큰 물을 품었습니다.
1: 도저히 우리 집인데.
2: 그때가 그립네.
3: 그립지.
2: 그죠.
0: 거대한 물그릇 아래에는 사라진 삶의 기억이 가득하죠.
1: 제일 뭐 그리운 거는 뭐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물 건너가면 땅콩밭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그 뭐 서리도 하고.
4: 낙동강 구비구비.
3: 오, 잘하네.
0: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리운 추억들.
3: 감회가 새롭네, 저.
0: 그래도 힘내서 살 수 있었던 건 정 붙이고 산 제2의 고향 덕분이죠. 1976년 낙동강에 최초로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34개 마을 2만여 명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예안면 서부리 사람들은 척박한 산비탈로 올라가 새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과 그리움을 예술적 에너지로 녹여내는 읽기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죠. 차마 고향을 멀리 떠날 수 없어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터를 잡은 강석수 어르신. 숨을 전부터 지금까지 마을의 유일한 이발사로 50년째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답니다.
3: 이 기계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양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0: 예. 이게 막 머리를 막 짓듣고 그때는 뭐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1: 농토가 부족해 고향 사람들이 하나둘씩 외지로 떠났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강 할아버지.
2: 형님 머리 깎으러 왔어요.
1: 여전히 이웃들에게는 최고의 가위손이랍니다.
3: 옛날부터 아마 30년 전부터 해서 깎았어요.
4: 아, 그래요? 오래되셨네.
3: 30년 단골.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알았어. 아예.
0: 이게 이발 소가 유일하게 그 온해, 녹전, 와룡, 이 도산 중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뿐이에요.
1: 한때는 네 개 면의 남자들이 다 이 집 손님이었다죠. 장날이면 사방에서 몰려든 남자들로 이발관 문턱이 달았답니다. 직원을 4명이나 두었는데도 온종일 밥도 제때 못 먹고 머리를 깎았더랬죠.
3: 아이고,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10년 젊어졌는 것 같아.
4: 아, 10년 젊어진 것 같아요?
3: 야, 야. 아, 형님도. 야, 야, 야, 야, 야.
5: 보세요, 똥똥해지네.
3: 아이고, 어때요? 양갈 길에서.
5: 농사는 뭐 잘 됐네?
3: 야, 잘 됐지.
5: 됐다, 형님. 이건 내 먹는다, 복합이니라고.
4: 친구분이세요?
3: 친구래요. 뭐, 불안 친구는 아니어도. 뭐, 한 30년 친구. 그렇지, 30년 지기지. 원래 20밀이고. 여기는 이제 타지 이제 외지에서 이제 들어온 친구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된.
0: 그래. 더운데 왜 지냈어?
4: 잘 지냈습니다.
3: 어, 해비죠. 야, 와서. 이제 앉았어. 이제 앉았어.
0: 이 친구, 네. 저 친구는 우리 중마고우야.
4: 아, 최씨서.
0: 예, 우리 스몰 데이젠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활이 빨갈 때부터 같이 커와서 이주해서 또 여기 같이 살고.
1: 지금은 이발관보다 이웃들의 사랑방으로 문턱이 닳습니다.
3: 야, 형 처음부터 잘생겼다.
0: 이제 제가 결혼식 할 때는 그때는 12월 27일 날이었는데 76년도.
1: 마을이 수몰된 뒤 맞은 첫 겨울이었죠.
0: 가장 추운 날씨였어요. 새벽 5시에 이제 시가 나가지고 그때 이 친구가 그때 워낙 날씨가 추워가지고 혼수신발 쥐고 나가지고 1분도 못 버티고 혼수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왔어요 방으로.
3: 암제기가 버티질 못하길래 단돈 1,000원도 못 받는 거지. 발이 시렵고 추워갖고. 근데 결혼식을 왜 새벽에 왜 해요?
5: 옛날에 시를 안 지키면 못 산다 그랬잖아.
4: 나는 시식을
5: 시를 지켜야
4: 공식을 했어.
5: 행복하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0: 하늘에 별이 빠져가서 끝내 결혼식에 했다니까.
1: 동고동락한 친구들이 있어 낯선 터전에 정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고향은 멀지 않습니다. 다리가 지나가는 물 아래가 바로 다 함께 살던 옛 마을 자리라죠.
3: 저 집 우리 집인데. 아, 이거 옛날에 처음.
6: 이 생각나나?
3: 옛날 나요. 저 집에.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3: 아이고.
1: 아직도 고향의 풍광과 추억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답니다.
3: 형님 집은 어디 지금?
6: 옛날에 그 파주소.
3: 파주소.
6: 야. 하고 농협 지사 있을 때, 안동 지사 있을 때 그 사이
4: 파주소도
6: 있었지. 그리고 의료원 병원도 있었고.
4: 엄청 큰 마을이었네.
6: 에.
0: 중학교,
6: 위치 잡기는 힘드는데.
0: 극장. 다 있었어요.
1: 수몰 전 서부리는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행정과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풍요로웠답니다. 그런데 1976년 낙동강 하류의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영남 지역의 공업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모든 터전이 물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3: 제일 뭐 그리운 거는 뭐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물 건너가면 땅콩밭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그 뭐 서리도 하고 참 그 재미가 아직까지 안 잊어버려.
0: 네, 마을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은 즉 낙동강으로 네? 다 나와.
3: 다 여름 되면
0: 수영하러, 네. 목욕하러.
3: 그렇지 여름 되면.
4: 피서지가 뭐 따로
0: 없어요. 그렇죠.
3: 빨래도 뭐 하고.
1: 기억이 선명할수록 더욱 애달픈 고향.
6: 이리 와봐. 이게 나무 이게 지금까지

0: 있었으면은.
1: 그렇지.
0: 엄청난
1: 우리 세월 오래된 나무인데.
0: 요게 그 당시에 요게 한 200년 됐으니까.
2: 물에 잠긴 예안 국민학교는 1908년에 문을 연 안동 최초의 근대식 학교. 책가방을 메고 수십 리를 걸어오거나 나룻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 등교하는 학생 수가 무려 1,000명이 넘었다네요.
0: 그때 풍금.
3: 솔솔랄라 솔솔미.
1: 옛날 선풍금.
4: 18 클래스에 전체 한 대뿐이래가지고 수업 끝나면 이 풍금을 가지러 가야 돼.
3: 낙동강 구비구비.
1: 오, 잘하네.
3: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콩나물대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2: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어르신들.
1: 감회가 새롭네, 이제.
4: 수업 시작 때는 땡땡땡 3매. 마칠 때는 땡땡땡땡 3매.
0: 수업 시작은 수업 마칠 때는 땡땡땡.
2: 살다 보니 안동호는 기억의 무덤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주는 거울이 됐죠. 한때 의제 나갔다 제2의 고향이 그리워 돌아온 권호성 이장님.
5: 이제 또 새로 기동한 분이 계시가 거둘 거는 있나 싶어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가는 중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작가님. 손님은 잘 가십니까? 손님 잘 가세요?
7: 더운데 왜 먹죠 뭐.
2: 새로운 이주민은 미술 작가로 낡은 집을 리모델링 중이랍니다.
5: 제가 왕위에는 톱 좀 썰었는데.
7: 아, 요 정도, 요 정도.
5: 아, 요 정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7: 입질이 가능하신데.
2: 제2의 네. 고향을 가져본 터라 이주민에게 더욱 따뜻한 이장님.
7: 오, 정말 잘하시는데요.
5: 그럼요, 왕위는 뭐 이건 뭐 참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7: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5: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7: 갤러리.
5: 갤러리요?
7: 네네. 갤러리 증축하고 여기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그 물안개가 쫙 뛰는데 어떤 유럽에 간 여행 간 기분. 그래서 제가 일단 시도를 입성을 해본 거예요.
2: 댐 건설 이후 수십 년 동안 서부리는 사람들이 떠나는 마을이었습니다. 새로 입주한 예술가가 수몰의 기억을 영감 삼아 마을에 어떤 활력을 가져다 줄지 벌써 기대가 크답니다. 댐이 강을 막아도 새로운 물이 계속 물길을 밀어내듯 옛기 마을 역시 이주민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죠. 옛기 마을로 귀촌해온 이미옥 씨 부부.
8: 여보. 응. 야, 나무 그렇게 뜯어도 아직도 나무 이렇게 있는 거 봐봐. 대단하다, 진짜. 이 자연의 힘이.
2: 산이 감추어둔 보물 찾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9: 너무 이쁘다. 응. 탐스럽고. 당신이 뜯어라.
2: 소풍 같은 산나물 채취.
10: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8: 방풍나물이요. 베면 벨수록 새순이 나와. 데쳐서 초장으로 찍어 먹기도 하고 부친 게 제일 맛있어요. 부친 게 가지고 비빔밥에도 들어가고.
2: 여름 풀은 억세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독성도 강하다죠.
8: 되게 부드럽다, 그죠?
2: 하지만 오히려 사람에게 약이 되는 여름 나물도 많답니다.
10: 어떤 나물이에요?
8: 왕고들빼기라고 하기도 하고 수혜초라 하기도 하고 토끼풀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연하고 독성도 없고 지금 나오는 건데 풀을 이겨내고 나기 때문에 또 뜨거운 태양을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생으로 먹는 거야. 쌉싸해요. 맛있지?
9: 맛있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건강엔 좋은 것 같아.
2: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뿜어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쓴맛 그리고 해독 성분이 잎사귀에 가득하다죠.

0: 산산동물 봐라. 전부 연하다, 그지? 여기 가시가 있어도 맛있는 나물이야.
1: 그럼 대추만 다 없어지니까. 응.
0: 우리는 그냥 잡초밥상. 잡초밥상.
2: 자연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루하루. 그럴수록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생각난답니다.
0: 일단 그죠?
1: 바람 시원하고
0: 맛있다.
1: 바구니는 가득 찼고 옥수수는 맛있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0: 지금 귀촌에 가지고 지금 9년 정도 이렇게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 나이 되면 다 고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우리 또 떠나가신 분들 아버님 몸을 생각나기도 하고.
2: 수몰민의 후손은 아니지만 9년 동안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어느새 진짜 옛기마을 주민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산을 내려오자마자 서둘러 나물을 손질하는 부부. 나물은 신선할 때 빨리 손질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3: 뜯는 건 나물을 또 뜯는 건 재밌는데 나머지 뒤처리하는 게. 나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0: 맛이 다 다르니까 요거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 나물의 특성에 맞게끔 요리하는 거죠.
2: 좋은 음식은 문 닫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소박한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면 정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다는 부부.
0: 이 더위에도 이렇게 자연이 준 선물이 많아가지고 좀 나누러 가야.
4: 안녕하세요.
5: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2: 이 발과는 이 부부에게도 즐겨 찾는 사랑방이 됐답니다.
0: 산에 가서 나무를 뜯었어요.
6: 아주 사랑합니다.
0: 근데 이 나무이 너무 이렇게 이 귀한 나무라서 좀 나눠드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6: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자, 이 방송 이거 부친 게 오늘 진짜 맛있어요. 데쳐가지고 초장처럼 드셔도 돼요. 사장님이자.
5: 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6: 자. 근데 우리 마을 고맙습니다.
7: 귀촌하셨잖아요. 근데도 네. 이게 원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시네요.
5: 잘 네, 잘 어울려요.
6: 그래서 네. 내가 그 들어한테 사랑합니다 가잖아.
7: 그래서
6: 그걸 뭐 모르는 거 참.
0: 천도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속백이.
6: 이거 내가 먹겠습니다. 속을 먹어야 이게.
2: 고향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정이 통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7: 아, 옥수수 맛있어.
1: 맛있어요, 맛있어. 옥수수.
0: 실제로 이게 제 정착할 때 이발소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뭘 모르니까 급하면 전화해가지고 뭐 불 안 껐어요. 뭐 좀 봐주세요. 옆에 어르신도 다 우리 전부 다 이 고마운 우리 한 동네 이웃 행복합니다.
2: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며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옛기 마을. 안동호의 시린 사연까지 싣고 낙동강은 다시 흘러갑니다.
8: 빨리 움직여. 이래 가지고 작업 못 해.
9: 또 복숭아로 또 새로운 음식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10: 맛있어요? 고마워요. 맛이 좋으니.
11: 항상 아름다워.

정말 이곳에 오니까 또 다른 행성처럼 느껴져요. 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0: 현실과 비현실, 경계를 알 수 없는 빅데디 모래 언덕에 오릅니다.
1: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바람이 지금 반대로 불고 있어서 조금씩 자꾸 뒤로 밀립니다.
0: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신비로운 데드블레이와 메마른 사막에서 만난 힘바부죠.
1: 무힘바!
2: 이 와리로 무힘바!
0: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아프리카로 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한 후 다시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프로 날아갑니다.

0: 아프리카의 신비로운 매력을 품은 나라 나미비아.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지만 생명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엄청 넓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나미부 사막. 그곳에 닿고자 모래바람을 뚫고 오르는 여행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바다와 사막이 맞닿은 신비로운 땅은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나미부 사막으로의 첫 여정지 빈투우크입니다. 아프리칸 수어로 바람을 의미하는 빈투와 모퉁이라는 후크의 바람의 땅이란 뜻이죠. 대도시 간의 이동은 대중교통이 연결되어 있지만 소도시로 갈 경우에는 연결편이 어려워서 여행자들은 보통 렌트카를 타고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해요. 저도 나미비아를 구석구석 누비기 위해 차량을 빌리러 왔는데요. 열심히 차량을 닦고 있는 직원분이 보입니다.
1: 이게 이제 저희가 타고 다닐 차인데 출발하기 전에 제가 깨끗이 닦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
2: give me some tips.
0: 차량 외에 안전한 여행을 위해 현지 운전 기사님을 요청드렸는데요.
3: My name is Mr. Lee.
4: My name is John.
3: John,
4: yes.
1: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 도로도 많고 yeah. 지도에도 표시가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운전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 기사를 모시고 같이 나미비아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You can do it.
4: Thank you.
0: 혹시 모르니 저도 운전자 등록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5: Yes. This will be yours, so you can sign mine as well.
0: 서류 작성이 끝나면 이렇게 차량 설명을 해주는데요.
3: If you have space for this, this is the battery for the fridge.
4: Okay, for the this is fridge.
0: 캠핑이 가능한 차량으로 빌렸더니 장비가 한가득입니다.
3: So the accommodation, the apartment is open.
4: Wow,
3: it's very easy.
4: It goes here, and then up here.
3: Okay.
0: 차량용 텐트 내부가 궁금한데요.
4: 와,
1: 와, 진짜 안에 공간이 진짜 넓어요.
0: 이제 사막으로 가기 위한 채비가 끝났으니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야 합니다. 빈투우크에서 나미부 사막의 관문 세스리엠으로 갈 예정인데요. 약 304km, 황무지 같은 사막을 약 4시간 이상 달려야 닿는 곳입니다.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우연히 물을 찾아 떠도는 듯한 기린을 만났습니다.
1: 이야, 지금 도로 한가운데 저희를 막아서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못 가고 뒤에서 거리를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생각지도 못한 기린의 등장. 이런 게 아프리카 여행의 묘미겠죠?
3: 와. Real Africa.
6: Welcome to Africa.
3: Bye.
0: 사막으로 가는 여정에선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프리카 풍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솔리테어 휴게소입니다.
1: 이 마을이 예전에는 우체국과 주유소만 있는 정말 황량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나미부 사막을 오가는 요충지에 있어서 활발한 쉼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더욱 유명해진 건 바로 제일 유명한 애플파이가 있다고 합니다.
0: 이곳은 모래바람 휘날리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막을

0: 달리는 여행자들에겐 천국 같은 휴게소입니다.
1: 와, 두께가 진짜 한 5cm?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께가. 와, one is cream, one is no cream.
2: 오케이, alright.
0: 32년 전 솔리테어를 찾은 배고픈 여행자를 위해 구워졌다는 애플파이. 이후에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하루 200kg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애플파이를 만들고 있답니다.
1: 와, 진짜 애플이 그냥 그대로 묻어있네요. 와.
0: 사과가 듬뿍. 사막에선 참 귀한 맛입니다.
1: 그 애플의 식감이 너무 좋은데 이 크림이 더해지니까 풍미가 더해집니다.
2: 알지?
1: 나미비아 사람이 사랑한 애플파이입니다. 사과의 향이 진짜 진하게 느껴져요.
0: 나미비아 운전사 존도 엄지척. 정말 꿀맛입니다. 솔리테어에는 명물이 또 있습니다.
3: 이곳에 사람들이 주유를 하러도 많이 오는데요. 한국 사람에게 특히 이 주유소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간판 때문입니다. 남미분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한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참 뿌듯합니다. 저도 에너지를 충전했으니 이번엔 차 차례입니다.
4: 코카콜라.
5: 토토 코카콜라. This not diesel is Coca-Cola.
1: Our car is will be break down.
5: Yeah.
1: So it's free of charge for South Korea.
0: Full of charge. 그 폭이 80에서 140km에 달하는데요. 사막의 면적이 한반도의 1.4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나미부 사막의 관문, 세스리엠으로 가는 도중 그곳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 세스리엠 협곡에 먼저 닿았습니다.
6: 이야... 와, 진짜 깊다.
0: 협곡의 깊이만도 최대 30m.
3: 이 세스리엠이라는 이름은 아프리칸어로 세스는 육, 그리고 리엠은 가죽끈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6개의 가죽끈을 이용해서 이 깊이를 가늠했다고 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끈으로 물을 길렀다고 합니다.
0: 협곡의 길이는 약 1km. 나미비아 중부에 있는 차우차부강이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낸 자연협곡입니다. 협곡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6: 야, 진짜 높다. 와. 아. 와우. It's huge.
1: Wow, it's amazing from this side. Are you traveling in Namibia?
7: This is the first time.
1: First time?
7: Yeah. Honeymoon.
1: Honeymoon! Oh. Congratulations!
8: Thank you.
1: So when you see like this beautiful canyon, how do you feel?
7: No breath. No.
1: No breath.
7: Fantastic.
1: Fantastic, yeah?
2: 네, 네.
0: 숨 막힐 듯한 풍경 속에서 신혼여행 사진을 남깁니다.
1: Okay, one, two, three. Yes.
8: Thank you.
1: Oh, honeymoon picture. How do you decide?
7: Hey, fantastic. Yeah. Guarda che bella.
1: Grazie,
7: Thank
1: grazie.
7: You. Hi.
0: 세스리엠 협곡은 건기에는 태양을 피하는 그늘 쉼터로, 우기에는 강물이 흐르면서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1: 여기에 보시면 물이 흘렀던 자국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물의 자국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데요. 이 길의 끝에는 메말라에 있는 데드블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0: 세스리엠 협곡을 따라 이어

0: 진 붉은 모래 언덕, 소스 블레이의 빅데디와 초현실적으로 갈라진 땅바닥 위에 검게 말라 죽은 나무의 무덤 데드 블레이. 그곳으로 갑니다. 붉은 모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나미부 사막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 8천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 남부 서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나미부 사막. 먼저 이곳의 랜드마크인 소스스블레이 지역의 빅데디 모래 언덕으로 가보는데요.
1: 지금 빅데디로 향하는 길인데요. 오늘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와, 앞모습이 또 신기한 풍경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또 빅데디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네요.
2: 저를
3: Save me! Save my life! 와, 범핑로드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야. 존, you made it!
2: 대박. 와,
3: 우리 존이 진짜 힘든 길을 뚫고 왔습니다. 오.
0: 드디어 나미부 사막 남부에 있는 가장 높다는 모래 언덕, 빅데디에 도착을 했습니다.

0: 이젠 두 다리로 모래바람을 뚫고 모래 언덕에 올라야 합니다.
1: 지금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이 바람은 대서양에서부터 불어오는데 이곳의 많은 사고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대서양의 거친 바람 때문에 매년 조금씩 이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이브 사막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고들입니다.
0: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시간이 흐르는 대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모래 언덕. 이런 비현실적인 풍경은 마치 한 편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드는 곳입니다.

0: 모래사막이 유난히 더 붉은 건 바로 철성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바닷바람과 공기의 모래 속 철이 산화하면서 붉게 변한 것이죠.
1: 와,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바람이 지금 반대로 불고 있어서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 자꾸 뒤로 밀립니다. 와, 모래가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와.
0: 매서운 모래바람은 인간의 발길이 쉬이 허락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1: 하우즈 빅데디! Is it good?
2: Yes.
3: All right. I think the tip would be not to take today the shortest way up. Try to go level because if you go the steep part, you're gonna kill yourself.
1: Okay. Well, good enjoy. Luck. Thank you very much.
3: Ciao. Bye bye.
1: 야, 진짜 높다. 와.
0: 그럼에도 인간은 오르고 또 오르길 갈망합니다. 제가 한 발을 옮기면 모래바람은 저를 두 발 밀어냅니다. 되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상황.

0: 대자연이 꼭꼭 숨겨둔 비경에 닿기까지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1: 와, 모래가 눈을 못 뜨게 합니다, 진짜로. 와, 바람이 진짜 거세요, 진짜.
2: 아, 수고하다. 아, 좀만 더 힘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가시죠.

0: 모래바람과 신랑 일을 한 지도 벌써 한 시간째. 이제 자신과의 싸움만 남았습니다. 고지는 눈앞인데 푹푹 빠지는 발과 입으로 들어오는 모래, 시야를 막는 바람까지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기분. 그럼에도 힘들게 사막을 오르는 여행자의 마음, 사막의 마력입니다.
1: 와, 진짜 거센 모래 바람과 이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을 뚫고 빅데디에 올라왔습니다. 와,
0: 바로 이 풍경 때문입니다. 붉은 모래 언덕들 사이에 숨겨진 죽은 나무들의 안식처 데드블레이입니다.

0: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풍경.
1: 제 생각에 이 남미부 사막은 정말 신비한 마술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0: 마술사가 요술지팡이로 붉은 사막 한가운데 호수를 만들고 그곳에 모칼라 나무를 심는 상상을 해봅니다.
2: 저는 이제 빅댄디에서 데드블레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0: 올라오는 건 한 세월, 내려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언제 힘들게 올라왔냐는 듯 신나게 모래 언덕을 내려가 봅니다. 빅데디 모래 언덕에서 내려다봤던 데드블레이입니다.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 푸른 하늘과 맞닿은 듯한 새하얀 소금평원,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것만 같은데요.
3: 차우차부강의 범나무로 만들어진 이 데드블레이는 과거 900년 전에 이 나무들이 다 살아있었는데요. 대서양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사고가 생기면서 수로가 막히자 이곳에 이대로 건조한 채로 남아있어서 썩지 않고 이 화석처럼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수십 그루의 나무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와.
0: 죽음을 뜻하는 데드와 습지를 의미하는 블레이가 만나 죽은 습지라 불리는 데드블레이. 이곳에서 반가운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4: 아,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계세요?
5: 캐나다 캘거리.
4: 캘거리 쪽에서 지금 계시는구나. 아, 캘거리 좋죠.
5: They have a TV program and they want to interview us.
4: 야, 야, 이 머나먼 땅에서 또 한국분을 만났네.
1: 자,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예.
4: 이렇게 헐.
1: 좋아.
0: 나미부 사막으로 커플 여행이라니 참 낭만적입니다.
1: 원, 투, 쓰리. 엄마, 원, 투, 쓰리.
5: 감사합니다.
4: 어떻게 또 이 모나무 나미비아까지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5: 아, 지금 허니문 왔거든요, 저희야. 독일. 결혼해가지고.
6: 죄송합니다.
4: 죄송합니다. 네.
6: 한국말 못해요.
4: 괜찮아요. 이렇게 어떠세요? 여기 와보니까 두 분이서만 계셨는데
5: 지금 너무 좋다고요.
4: 아, 너무 좋다고.
5: The best place in you've been entire life, right? You said
6: one of the
0: yeah. 신혼여행으로 이곳을 오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오늘은 세스디엠에 있는 캠핑지에서 야영할 생각입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캠핑이라 말만 들어도 설레지 않나요?
1: So you can push from the back side slowly up.
2: One more. Push. One, two, three. Okay.
0: 설렘도 잠시, 현실은 냉정합니다. 해가 지면 금방 추워지니 빠르게 잘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어, 잘 맞아.
4: 와우. How is it?
5: It's cool, man.
4: It's good.
5: It's nice.
4: Wow. I can see the sun down from this side.
5: The weather is so nice.
0: 사막을 달구던 뜨거운 태양이 모습을 감추면 냉기 어린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에 굽는 고기죠.
4: 아, 삼겹살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먹기도 전에 향기에 취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을 남이부 사막에서 굽고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4: 이 보시죠. 야, 고기가 진짜 너무 잘 익었습니다. 야, John, this is your meat.
6: Okay.
4: Try.
6: You can cook, man.
4: Is it good?
6: Delicious, man.
4: This is Korean style.
6: My goodness.
4: Wow. Wonderful. 이 한 입을 먹으니까 오늘 하루를 다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0: 구운 삼겹살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상추에 쌈을 싸 먹으면 두 배로 맛있죠.
4: Let's cheers. All right.
0: 고단했던 여정의 묵은 피로가 삼겹살 한 입에 사르르 풀리는 것 같은 밤입니다.

0: 새벽 5시, 해도 뜨지 않은 시각 세스리엠 게이트 앞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1: 일출을 보러 가기 위한 줄입니다. 여기 안쪽 게이트가 일출 시간에 맞춰서 열어주기 때문에 먼저 줄을 서야 먼저 도착해서 가장 빨리 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부지런히 서둘렀어요.
0: 절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이트 오픈 시간. 게이트가 열리면 약 1시간 거리를 달려 일출 명소인 듄 45로 빠르게 가야 합니다.
1: 이제 듄 45에 방금 도착을 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이 대지에 듄 45에 올라오려고 합니다.
0: 듄 45 모래 언덕은 세스리엠에서 약 45km 떨어진 거리에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높이 약 170m로 30분만 오르면 되는데요.
2: Get there, go.
0: 촬영팀을 보고는 먼저 올라가라며 길을 비켜주는 여행자들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일출 시각에 맞춰 모래 언덕 정상에 도착합니다.
1: 지금 170m 높이의 듄 45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딱 정상에 다다르자 해가 저랑 딱 눈높이에서 멋지게 떠오르고 있어요.
0: 붉은 사막 너머로 점점 여명이 밝아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모래 빛깔도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새벽 잠에서 깨어나 어둠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0: Give me your mobile. I will take a picture of you guys all together.
1: Thank you.
0: Free of charge, don't worry. Wow. Looks great.
2: On est sur les dunes de Namibie. Yeah.
3: 영상은 서비스입니다.
0: How do you feel when you see the like beautiful dune 45?
1: Paradise.
0: It's like a paradise.
1: Unbelievable.
0: Unbelievable freedom.
1: Yes, it's wonderful.
3: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남이부 사막.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닿길 갈망합니다. 저는 이제 세스리엠을 떠나 나미비아 북서쪽 앙골라 국경 인근에 있는 오푸어 마을로 갑니다. 제가 오푸어로 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힘바 부족은 온몸에 붉은 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용맹한 부족이고요. 헤레로 부족은 과거 독일 식민 시절에 저항하다 8만 5천 명의 인구 중 80%가 살해당할 정도로 아픈 역사가 있는 부족인데요. 그 아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족 마을을 찾아 오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오포어 마을은 공항이 있을 정도로 번화한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여행자로 가득했던 남이부 사막과 달리 이곳은 원주민들로 거리가 북적입니다.
0: Wow, you buy a lot of things. What did you buy?
4: 오, 빵을 만들 수 있는 wheat flour, 밀가루네요. 밀가루랑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산 것 같습니다. So are you going back to home now? Huh? You have a nice car.
5: Yes. When 걸어가 맞아 맞아 맨 뒤에 거리에.
4: Now, let's go. Let's go.
3: 이미 만차인 트럭에 저도 살짝 몸을 얹어 봅니다.
0: Now we are family.
5: Yes.
0: You have a son, one big son.
5: Yes.
3: 독특한 의상이 특징인 헤레로족과 기념사진을 남겨봅니다.
0: Yes. Beautiful.
3: 붉은 부족이라 불리는 힌바족도 보입니다.
6: Hello.
7: Hello.
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7: 1, 2, 3.
0: 안녕하세요.
3: 힌바족은 특이한 머리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0: Your hair is very beautiful.
3: 와, 진흙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와. 아, 오케이. 이게 붉은색 빛을 띠는데요. 오커라는 돌이 있습니다. 그 오커라는 돌이 철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갈게 되면 붉은색 이런 선크림 효과가 나는 이런 붉은빛 아름다운 빛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7: 옛날 빛이 흥기라나 이놈? 미홍기라고 짜비 외구루 오자모 와우페 힘무소고다로 이때는
3: 아이가 한 명이면 세로 한 줄 장식, 두 명이면 이렇게 세로로 두 줄 표식을 한다네요.
0: Very stylish.
3: 태초의 원시적인 모습을 간직하며 문명과 동떨어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힌바 부족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힌바족을 만나기 위해 힌바족 가이드와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8: We will come there and we hire Himba peasant, a guide.
0: Is it necessary to hire the guide?
8: Yes, necessary.
0: Okay.
8: Because they know the area, they know everything, and they have more knowledge about their culture.
6: Hello! How are you?
9: No.
0: Musaso.
9: Himba boy.
0: Himba boy. Himba young man.
9: Yes.
3: 인적 드문 오지에 있다 보니 길 사정이 좋지 못한데요.

0: 그리고 여기 현지 친구가 얘기하기로 이런 비포장도를 달리는 것을 아프리칸 마사지라고 부른대요. We are enjoying African massage.
1: No pain.
0: No pain.
1: This is a good African massage. Yeah.
2: 아프리칸 마사지를 받으며 가던 중 소떼를 만났습니다. 소떼를 몰고 가는 남성들도 흰바족이랍니다. 짐이라고 온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3: 옷이랑 물이랑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챙긴 것 같아요.
0: When I walk to this road, you can find the water.
2: 메마른 사막에서 흰바족의 소중한 재산인 소들을 키우려면 건기에는 물을 찾아 걷고 또 걷는 게 숙명이랍니다. 그들의 삶이 더 궁금해집니다.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 사막에 꼭꼭 숨어 지내는 흰바족 마을에 도착합니다.
0: Is this the Himba house?
1: Yeah, these are all Himba huts. 아... Himba house.
2: 힌바족은 원래 헤레로족 후손입니다. 19세기 말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식민지 정복 과정에서 떨어져 나와 지금의 힌바족이 됐죠.
4: 고로고로! 예!
2: 낯선 이방인인 제게 서슴없이 안겨오는 꼬마 아이.
0: 와, 저의 첫 힌바 친구입니다.
4: 모로모로! 안녕!
2: 아이와 함께 마을 구경에 나섭니다.
0: 이 맛.
2: 반유목민인 힌바족은 이렇게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는데요. 힌바족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3: 제가 힌바 부족의 멤버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돌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2: 힌바족은 오클의 돌가루와 유지방 등을 섞어 오트지제라는 혼합물을 만듭니다. 혹독한 사막 기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오트지제를 온몸에 바른다죠.
5: 무힌바 와리오 무힌바
3: 무힌바
5: 이 와리로 무힌바 인게
3: 인게 My name is 인게
5: 인게
3: 인제
5: 이야
3: 인제 제가 인제 저는 인제가 되었습니다.
5: 이야
3: 인제
5: 인제 인제
2: 힌바족은 13세가 되면 그들의 언어를 더 잘 말하기 위해 아랫니를 뽑기도 한다네요.
3: 아랫니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가 단단해졌을 때 아랫니를 뽑아서 나는 힌바 부족이다 라고 알린다고 하네요.
0: 어찌하죠?
2: 힌바족 남성들은 가축을 돌보기 위해 유목 생활을 하는 동안 여성들은 어린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3: 이제 환영의 세레모니를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2: 먼 이국 땅에서 날아온 저를 위해 열정적인 전통춤으로 환영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저도 함께 동참해봅니다.

0: 아이를 들고 재우고 한답니다. 문명사회에서 다 만들어진 것을 그냥 돈 주고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 오면 정말 있는 재료를 구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연의 힘은 참 위대합니다. 이 척박한 사막에서도 인간과 동물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죠. 염소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마을 소년도 물을 떠서 돌아옵니다.
1: How are you? Fine. Where have you been?
2: What? Good.
3: Water point.
2: Seven.
4: Oh, four, ten, nine.
2: How old are you?
4: 13.
0: 13? 아, 13살. 대단해.
5: 13살. 저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만 했던 것 같은데 힘바족 아이들은 유목을 떠난 아버지의 목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염소는 척박한 사막을 살아감에 있어 힘바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양식이자 귀한 재산입니다. 힘바족 마을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염소들은 내일 또 물과 먹이를 찾아 떠나기 위해 이른 잠에 빠져듭니다. 염소들이 잠들고 나면 힘바족의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1: Are you ready?
6: 인게!
1: 인게!
5: 옥수수 가루로 만든 전통 음식 와. 우갈리. 브라곰.
0: 지금 다 만들고 드디어 음식을 퍼주고 네. 계십니다. 네.
5: 아프리카 전역에서 널리 먹는 주식으로 나미비아에서는 팝이라 부릅니다. 와.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음식이라니 맛이 궁금한데요.
0: 옥수수로 만든 동아프리카에서 먹던 우갈리랑 똑같은 맛인데요. 여기에 콘과 함께 고기도 들어있어요.
7: 아니 뭐 말해 오고 하고 이제 정말 좋아하는 게
0: 뜨거.
8: 이거 뜨거요.
0: 어 뜨거워.
5: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겠죠?
0: How is it?
5: 아이들에겐 손님이 온 날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칫날이랍니다. 우리네 명절이 그렇듯이요.
0: 아, 옷 입었네. 추워서.
8: Next time menu.
0: 오늘 정말 같이 춤춰주시고 저희에게 밥도 제공해 주셔서 정말 오늘 뜻깊은 하루였어요.
7: 엉간단지, 엉간단지, 네네네네지. 이야, 남만아지미자. 어는 배고 둘리앙기란 배 굴둘리앙기란 나와. 아빠만 해도 그것도 기대룬.
8: Please, next time when you come.
5: 나미비아 사막 힘바족 마을에서의 하룻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 원초의 감성을 건드리는 형언하기 힘든 밤입니다. 20도던 낮 기온이 밤새 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에 얼었던 몸을 녹이는 힘바족들입니다.
1: 예! 예! Good morning. You sleep, huh? You cold? Oh.
5: 제가 한국에서 챙겨온 핫팩을 건넸는데요. 따뜻한 핫팩이 신기한 모양입니다. 한편에선 아침 단장이 한창인데요. 알고 보니 물을 뜨러 가야 한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0: 거리만 해도 30분이 넘는 거리를 이렇게 하루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통 하나에 물을 채워오는 게 이들의 유일한 물이라고 해요. 가자, 가자.
9: 가자, 가자.
0: 물 뜨러 가자.
9: 물 뜨러 가자.
5: 예전엔 맨발로 물을 뜨러 온종일 걸어가야 했답니다. 30분 거리는 이들에게 산책 수준이라는데요.
1: 멀어 멀어. 멀어 멀어.
5: 정부에서 지어준 우물 덕분에 물긴

0: 있는 게 많이 편해졌다는 힘바죠.
1: 풀 탱크.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2: 이렇게.
1: 먼저 이렇게 천을 두르고.
0: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 야, 무거워. 와, 진짜 무겁다. 중심을 못 잡고 자꾸 좌우로 흔들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웃고 있어요, 사람들이.
0: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흰바족 여인들이 물통을 머리에 이고 저는 작은 물통 두 개를 들고 가기로 합니다.
3: On the head, not holding.
1: 이제 너 yeah, 이제 너
2: yeah, yeah, yeah, yeah, yeah.
1: 이제
2: 못 알아 우리 부하.
0: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자연에 적응하고 삶의 순응에서 살다 보니 사라지더랍니다.
1: 마 못하. 예. 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0: 어무 흔해서 귀함을 잊고 살았던 저 반성합니다.
1: 그랜마더, thank you for today, yesterday, okay? 이제 is your son now. What is this?
2: Oh,
3: that's a girl.
1: The girl from the Himba. Thank you very much. Okay, bye. 비행기 타고 슈! 와서! 다음에도 올게!
0: 이틀 동안 힌바족과 함께 지내며 정이 듬뿍 들고 말았습니다.
1: 지금 입술이 다 부러뜨고 세수도 못하고 이렇게 막 묻고 씻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추억이 남아있어서 지금 현재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0: 비현실적인 나미부 사막과 붉은 흰바족이 사는 나미비아.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4: 어떤 진짜 천재 조각가가 와도 이렇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네요. 와.
1: 나미비아 사구 중에 가장 높다는 듄 세븐 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전학자 서울대학교 종호중문학과 김어래 교수입니다. 손자병법 불패의 미래학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서는요, 성공 확률 높이기에서 실패 확률 줄이기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지 않기라는 이 모토에 걸맞은 원문을 손자병법에서 갖고 와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원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문은요, 모공편이라는 데서 제가 취해왔는데요. 지피지기자는 백전불태로다. 이게 원문입니다. 그 내용은 저들을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는 무조건적인 승리보다는 위태롭지 않음을 도모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은 꼭 승리했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전쟁에서 승리해도 위태로워질 수 있고요, 전쟁에서 졌어도 위태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 확률 줄이기라고 해서 능동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냐? 결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 확률 줄이기 위한 이 활동도요, 굉장한 능동성과 적극성과 도전 정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 확률 높이기만큼이나 실패 확률 줄이기도 적극적인 삶의 자세이다, 능동적인 삶의 정신이다, 도전적인 삶의 지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같이 살펴본 원문에 보면 백전불태라는 표현이 있었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겨도 어찌됐든 국가는 위태롭지 말아야 되는 거고, 설사 지더라도 혹은 비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위태롭지 않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유인 겁니다. 이는요, 승리하더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유의 단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개인 차원에 적용을 하면요, 성공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더라도 개인의 삶은 위태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하고 좌절 모드로 급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에이, 뭐 내가 그렇지 뭐또 이번에 실패했네. 어? 뭐 이런 식으로 자학 모드로까지도 심지어는 전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공 or nothing입니다. 성공이 아니면 다 의미 없다라는 식의 관념이고, 이런 것들이 강박이 되면은 참으로 내가 다음 기회에 더 잘할 수 있는, 앞으로 나한테 더 다가오고 펼쳐질 수 있는 기회마저도 스스로 훼손시키는, 회멸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성공 신화는요, 최선의 신화라는 것과 우리 사회에서는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박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함을 모두 실패로 간주합니다. 자, 논리 한번 따져볼까요? 성공하지 못하면 다 실패인가요? 실패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성공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예,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nothing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 자체로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지상주의라든지 최선 지상주의 같은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탈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음이 성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거나 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역사를 보면요, 삶의 대부분을요, 실패하지 않음으로 채우는 것도 위대한 삶의 한 양태였습니다.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을 위치에 서고 적의 실패를 놓치지 않는다. 형편에서 따온 구절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적의 실패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회에는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량 있는 사람들, 나보다 역량 좋고 센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 결코 타인의 실패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자신에게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불패의 미래, 빚기 아닙니까? 불패의 미래화가 아닙니까? 실패하지 않는 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를 빚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자병법에서 한세 가지 정도를 추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이로움의 실현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유비무환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 항상 이로움의 실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손자병법은 전체가 한 6,400여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짧은 편폭의 텍스트라고 할수 있는데, 그 6,400여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손자병법에서 이로움 관련된 이로울 리자가요, 도학 60여 차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향에서 나온 그러한 요구였던 거고, 아군도 온전한 상태에서 승리하는 것, 가능하다면 적군조차도 온전한 상태로 승리하는 것, 이게 전승이었죠. 이런 전승도 이로움을 추구한다라는 지향에서 나온 요구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손자는 이로움 추구를 늘 최종적인 목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데서 알수 있듯이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실패하지 않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손자의 제안은 결국 뭐냐면 승리 대 패배라는 이 구도에서 사유를 진척시키지 말고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라는 이 구도에서 사유를 진척시키자.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전쟁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전반을 의로운가 의롭지 아니한가라는 구도로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전환시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손자는 이러한 얘기를 구변편에서 합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적과 아군의 이로운 조건과 불리한 면을 아울러 생각한다. 유리한 상황에서도 불리할 때를 대비함으로 후환이 없고 불리할 때도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 이를 활용하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나의 유리함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돌발 변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걸로 인해서 유리함이 순식간에 불리함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상황도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삼인 행하면 필요 아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배우면 내가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은 셈이 되고 또 세 사람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 사람이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나의 반면 교사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것을 나를 강화하는 계기로서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과 통하는 것이 이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전환시키고 유리함 속에서 언제라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는 이러한 자세이고 정신이고 태도인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컨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손자는 얘기를 합니다. 구변편이라는 곳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용병의 법은 적군이 오지 않는다고 믿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적군을 대비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며 적군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당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군대를 만드는 게 강군을 만드는 백전불태를 이룰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그러한 첩경이다라고 손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뭐냐면 적군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요 부분입니다. 적군이 공격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적군은 언제라도 그들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공격해 올 것이고 또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보다는 또 그러한 문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곤란에 처하는, 곤경에 처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그러한 상황은 늘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내 삶의 기본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문제적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대비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선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공하지 않고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도 그 방향으로 미래를 빚어가도 정말 불패의 미래를 빚어낼 수 있는 것인가? 손자병법을 읽으면요. 읽다 보면요. 이러한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 성공하지 않아도 불태를 구현할 수만 있다면 위태롭지 않음을 구현할 수만 있다라면 그러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구나.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갖고 온다라면 성공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실패하지 않아도 이롭거든요. 최소한 이것은 다음에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권을 선취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실패할 조건에 대해서 밝기 때문이다. 바로 이두 가지 근거로 인해서 성공하지 않아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주도권의 선취와 장악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손자병법의 요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군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적의 사자의 말은 겸손하지만 방비가 늘어나는 것은 진격하고자 하기 때문이요. 적의 사자의 말이 거세고 군대가 진격해올 듯이 함은 후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적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을 아주 겸손하게 하는데 실제 적군의 상황을 보니까 방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 적군이 조만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의 반증이라는 겁니다. 또 적군이 사자를 보내서 말을 하는데 당장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적군이 후퇴하고자 하는 속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32가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냐? 그렇게 적정을 잘 읽어야만, 그래야만 뭐를 할수 있냐? 주도권을 선취하고 장악해 갈수 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설사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허실편이라는 곳에서 잘 싸우는 자는 적을 끌고 다니지, 내가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은 어디까지나 아군이 주도를 한다라는 거죠. 상황에 내가 오히려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더 이롭다라고 판단이 돼서 실패하지 않는 방향을 내가 선택을 한 결과가 실패하지 않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아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실패한 조건에 내가 박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지형편에서는 6가지의 재앙, 이라고 해서 육재라고 해가지고 군대 중에서는 도주하는 군대도 있고 그다음에 해이해진 군대도 있고 함정에 빠지는 군대도 있고 그다음에 무너진 군대도 있고 붕괴된 군대도 있다는 거죠. 또 혼란한 군대도 있고 패배할 군대도 있다. 이거는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장수가 잘못해서 이런 식의 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요. 예를 들어서 6가지 재앙에 빠지게 되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읽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나는 실패할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아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산과 바다가 어울려 물결치는 거제의 비경. 그 매력에 푹 빠지는 건 순간입니다.
1: 두 달 전에 살러 왔어.
2: 진짜요?
1: 네.
3: 멋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너무 근접거리에.
0: 멋도 맛도 다 잡았다. 요즘 사람 발길이 이어지는 그곳. 작은 섬 이수도엔 뜨끈한 고향 인심이 넘칩니다.
4: 여기 오면 네. 삼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네. 그리고 저녁 네. 그다음 아침까지 이렇게.
2: 식사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미리 칭하고 도달하실 것입니다.
5: 배가 싱싱해가지고 바다로 가는 맛이다.
7: 매번 와서 봐도 매번 그 풍경은 다르잖아요.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푸짐한 인심 가득한 섬 이수도로 떠나보실까요?

0: 거제가 섬이라고 해서 볼거리가 바다만 있을걸 생각하면 섭섭하다카네요. 그 맛 제대로 다 느끼려면 일단 올라가야 합니다.
1: 움직이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2: 김치.
3: 야, 외도 보인다, 외도, 외도.
2: 위에 올라갔을 때 경치가 너무 궁금해요. 이 산 넘어서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3: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2: 일단 좀 탁 트인 풍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 이쪽으로 올라가, 대사에 가면 항상
0: 케이블카 타고 1.5km 남짓 달려 오른 곳. 노자산 정상 전망대에 오르니 와.

0: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초여름 실록의 푸른 비경에 눈이 시원하고 한려 해상 국립공원에 수묵화처럼 떠있는 작은 섬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전망도 오면 기분 좋죠. 예.
2: 기분 좋아요?
1: 예, 가슴이 뻥 뚫리죠. 예.
2: 가슴이? 오. 그럼 오늘 이제 가슴이 뻥 뚫리신 거예요?
1: 좀 덜 뚫렸어요.
2: 왜요?
1: 찾기를 닫아가지고 이제 여러 세 개 뚫려갔네요. 예.
2: 아 그래요?
1: 예.
0: 그렇죠. 이런 풍경을 보면 시원하다 하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죠. 아름다운 비경에 홀딱 반한 사람 어디 한둘일까요? 아예 인생 교회까지 바꿨을 정도라고요?
3: 예전에 10년 전에 오고 지금 두 번째 온 건데 너무 좋아요. 네, 이게 환경도 깨끗하고 오늘 조금 흐려서 머리까지 성은 안 보이지만 경치 지금 굉장히 감명받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살러 왔어요.
2: 아, 진짜요?
3: 네. 오늘... 그래서 여기서 2년은 살러 여기 거제 살기 오셔서 네. 저희가 또 따라온 거예요.
4: 놀러.
3: 아~ 놀러. 예. 네.
4: 그냥 놀러 왔다 좋아서.
2: 예. 네. 좋아서.
4: 살러 왔어요, 2년 동안.
2: 아, 그래요? 네. 언제부터 살신 거예요?
4: 저희 이제 두 달 반 됐어요. 3월에 왔어요.
2: 어떤 매력에 빠지셨을까요?
4: 멋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너무 근접거리에 어촌 마을도 있고.
0: 높은 데서 바라보는 풍경이 더 다채로운 이유. 거제엔 부석섬이 66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거제는 제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그만큼 유명 관광지도 많다죠. 그 중에서도 제일 뜨는 관광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 다녀온 사람들 평도 오, 꽤 좋은데요. 거길 가기 위해선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 한답니다. 아이고 다들 그냥 소문들 듣고 오셨나봬요. 항구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그냥 가득이네. 다들 유명한 거기 가려고 오신 거 맞죠? 자, 어떤 곳인지 궁금하니 일단 우리도 같이 가보자고요. 여기서부터 배로 5분 남짓이면 도착한답니다.
2: 햄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아, 이수도요. 저기 펜션.
2: 아, 이수도?
5: 네.
2: 여기는 뭐가 유명해요?
5: 1박 30?
2: 네? 1박 30?
5: 아, 펜션에서 네. 편하게 먹고 하룻밤 자면서 새끼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2: 아,
5: 그래서 가족도 다 같이 모여서 편하게 좀 있다가 나오려고요.
0: 하룻밤 묵으면 세 끼를 다 해결해 준다는 곳. 바로 저기 보이는 작은 섬이 오늘의 목적지 이수도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 학이 나는 듯한 모습이라 해서 새 섬 혹은 학섬이라 불렸다는 이수도요. 요즘은 항상 손님들로 그냥 들썩들썩 한다는데요. 주말이면 평균적으로 1,000명 넘는 관광객이 이수도를 찾는답니다.
6: 여기 가면 앞에 그 정자 있거든요.
7: 네.
6: 정자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7: 네.
6: 그 길로 위로만 올라가죠.
0: 섬 안에는 길이 좁아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곳이 많은데요. 아이고, 갓난 아기 꺼져 함께 오셨네.
2: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8: 저희가 저희 어머님하고
2: 네.
8: 예, 어른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는데
2: 네.
8: 편하고 힐링하기 좋다 해서.
9: 오늘 날씨도 좋고 좋을 것 같네요.
0: 푹 쉬기 좋다. 소문이 자자한터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2: 어르신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10: 아, 울산에서 왔습니다.

0: 뉴스 안에서. 네. 어떻게 해서 거제로?
1: 아, 거제도 옛날에 저희가 제가 한번 왔다 갔거든요. 친구들하고. 네. 갔다 왔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0: 어떤 점이 제일 좋으시던가요?
1: 여기는요, 섬이라서 이 둘레길 같이 한 바퀴 돌기도 너무 적당한 코스고. 그러니까 하루 세끼 밥을 주잖아요.
0: 네.
1: 밥 한 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회가 많이 나오니까. 네. 술안주도 좋고, 밥 한 잔도 좋고, 매운탕도 좋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여기 참 깨끗하고 공기 좋더라고. 여름에도 돌기가 딱 좋고.
2: 안 돼?
3: 식사하세요.
4: 도착하자마자 해야 할 일. 이 수도에선 무조건 잘 먹는 게 첫 번째겠죠? 아호호호. 점심 상차림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섬마을 식탁인 만큼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5: 오늘은 방언이었고요. 저희가 직접 잡은 방언.
6: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예쁜데 얼굴 찍어주세요. 손 찍지 말고.
7: 다 편집 다 되니까.
6: 많이 드세요. 맛있다.
4: 이럴 땐 체면이고 뭐고 마 허리 띠 딱. 그러고 덤비는 사람이 최고인 게라.
6: 맛이 죽여집니다. 나 맛있어요.
0: 맛있어요?
8: 음식은 내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해주는 걸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남이 해주는 거
0: 해주니까.
9: 그걸 진정한 느낌이 있어.
0: 어떤 관계세요?
9: 자매.
8: 내가 큰 언니.
0: 네.
8: 둘째.
0: 네.
8: 셋째, 넷째.
0: 아, 어떻게 해서 자매들끼리만 오셨어요?
8: 자주 와요. 자주 다녀요.
0: 어디에서 오셨는데요?
8: 대구서요.
0: 대구에서.
8: 공기도 좋고, 뭐, 앞에 바다도 보이고, 음식도 잘 나오고.
4: 좋은 사람들과 풍성하게 즐기는 한상. 이수도 전체 65가구 중 민박업을 하는 곳은 25곳이라고 합니다. 그중 1박 3식을 즐길 수 있는 민박집은 16곳이랍니다. 6년 전부터 이 섬에서 민박집을 운영한 이경자 씨와 딸 김선윤 씨. 사실 이분들이 1박 3식 원조랍니다.
8: 수도에 민박을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이세요.
10: 누가요?
8: 저희 엄마가요.
10: 아, 진짜요?
8: 제가 원조입니다. 사람들이 밥 잡술 때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사람들이 밥 잡술 때 없고 하면 내가 그냥 모시고 우주 와서 밥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4: 이수도가 고향인 남편과 결혼한 후 이곳에 정착했던 이경자 씨. 혼자 작게 시작했던 민박집에 손님이 많아지며 도와주러 왔던 딸이 이젠 어엿한 사장님이 되셨다네요.
10: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따님한테 물려주게 됐어요?
8: 뭐 힘이 없으니까 뭐.
11: 처음에는 욕도 많이 듣답니다. 엄마가 다 할 줄 알고 저는 모른다고.
8: 네. 일은 잘하는데 자꾸 뺑소니 있어서. 주말에만 하고는 그냥
11: 부산으로 도망을 많이 갔답니다. 초창기에나.
10: 아, 하기 싫어서?
8: 어쨌든 야마 나갔다 하면 손님이 있어. 그래서 쇠가 빠지면 혼자 해, 그런 게 있어.
11: 그때는 이제 부산에 친구들도 많고.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술 친구도 없고. 맨날 이모들하고 할매들하고 술 먹어야 되니까. 나이트클럽도 한 번씩 가야 되고, 그죠?
4: 푸짐한 밥 말고, 대체 이 수도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지금부터 그 매력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한 바다는 스노클링 포인트라죠. 거기에 한 바퀴 빙 돌아도 2시간이면 충분한 걷기 좋은 산책로도 있고요.

0: 숲길 따라 바다 경치까지 감상하며 걷다 보면 자연스레 차곡차곡 쌓이는 추억은 이수도가 주는 선물이죠.
1: 네 번 와서 봐도 네 번 그 풍경은 다르잖아요.
2: 날씨에 그러니까, 따라서 바다가 예,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1: 좋은데 오늘 또 멀리 친구 와갖고
2: 네, 이수도 안 왔으니까
1: 예, 이수도를 꼭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이수도 오니까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이수도가 가진 또 하나의 이름은 이물도. 물이 넘쳐날 만큼 풍부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만큼 섬 생태가 좋고 풍광도 빼어납니다. 역시 포인트도 많지요.
3: 풍경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해산물도 많이 잡았어요.
4: 거기 좀 있으면은 낚시도 하러 갈 거예요.
5: 오, 어떤 거 잡고 싶어 가가지고?
3: 가가지고
4: 물고기야.
6: 물고기 이제 할아버지 잡고 같이 갈게요.
5: 참치.
4: 오빠 참치가 어떻게 잡혀?
5: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3: 맛있는 거 네.
0: 뱃속 든든하고 마음 즐거우니 3km 정도 되는 섬 둘레길 따라 걷는 시간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컷 즐기다가 저녁 시간 맞춰 가면 또 얼마나 맛있는 밥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손님들이 망중한을 즐기는 사이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제철 먹거리로 저녁 밥상을 준비하는 민박집 사장님. 오늘 저녁거리는 뭡니까? 바다 내 매력적인 멍게. 이렇게 그날그날 들어오는 수산물로 밥상을 채운답니다.
9: 회정식이거든요.
10: 회정식?
9: 네. 해산물 여러 가지 몇 가지 나오고요.
10: 네.
9: 그다음에 이제 탕도 나오고.
0: 멍게 손질의 한창인 주인공은 이수도 이장님 댁 안주인. 지난 2017년 1박 3식을 시작했는데요. 손님 사로잡는 사장님만의 비결은 바로 요 싱싱한 해산물들.
9: 이제 그때 우리가 새로운 거 잡았을 때만
10: 네.
9: 추가되기도 하고 조금 색다른 게 나오기도 하고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뭐 대구탕을 준다든지
10: 네.
9: 봄에 꽃게를 잡았을 때나
10: 네.
9: 꽃게를 써서 낸다든지
11: 제철 위주로 많이 하네요.
9: 네네. 오돌이 잡았을 때는 또 오돌이도 한 점씩 드시게 하고.
0: 신선함이 생명인 만큼 신속 정확하게 손질을 마친 각종 해산물들. 아, 벌써 그냥 오늘 밥상이 기대가 되는군요. 정희 씨 손끝에서 마무리된 점.
12: 수고하셨어요. 물을 잡았네.
0: 정희 씨가 운영하는 민박집은 규모가 제법 큰 곳이라서인지 주방이 그냥 참모들로 북적북적하네요.
12: 수고하십니다.
0: 사실 이분들이 다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13: 여기서 일하신 분들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4: 세자매예요.
13: 세자매?
14: 네.
13: 어떻게요?
14: 새내미, 저는 네. 둘째.
13: 네.
14: 막내.
13: 아, 그렇게 세자매 분이
14: 하고 있고, 저는 사촌 언니.
13: 아. 큰 언니가 어느 분이에요?
14: 저기 있네요.
0: 주방을 총괄하는 건 큰 언니의 목. 일단 오늘의 메인 요리인 싱싱한 횟감들부터 두툼하게 썰어 준비합니다. 이수도 1박

0: 삼식 중 하이라이트인 저녁 밥상은 거의 모든 민박집에서 회가 포함된 해산물 정식으로 차린다는데요. 세 자매가 분업도 착착착, 서열도 하는 일도 확실하네요.
1: 큰언니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네. 음식해서 먹이는 걸 좋아해요.
2: 네.
1: 그리고 둘째 언니는 또 이제 배가 있고 네. 형부가 있으니까
2: 네.
1: 저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셋이 그냥 우리 뭐 한번 해보자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2: 아.
3: 여기 소스 좀 드세요. 황어 소스요.
0: 이제 저녁 손님이 들이닥치기 직전 맛깔나게 준비한 반찬으로 한상 가득 차려냅니다. 와, 오늘은 통발로 잡은 싱싱한 낙지도 서비스로 낼 참이라네요. 화룡 점정, 참기름 샤워까지. 하하, 고거 참. 맛깔나고 제대로 된 것 같네. 캬하하하. 드디어 상에 오르는 푸짐한 모듬 회.
3: 예. 밀치하고 강화하고 도다리 짚으십니다.
0: 뭐를 먹을지 또 만난 집은 어딘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수도에 오면 그저 다 내려놓고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4: 배가 싱싱해가지고 바다로 가는 맛이다. 상큼하고 상큼하고 싱싱하고 싱싱하고.
5: 일단은 초보 사람이죠. 농사고 뭐 펜션에 가면은 뭐 그거 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딱 차리던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좋아.
6: 아 그래요? 네. 맛은?
5: 맛도 최고예요. 맛도 신선하고 참 좋아요. 예예. 네, 네. 우리 맛이 맞아.
0: 예전엔 낚시 손님들만 간간히 들르던 작은 섬. 1박 3식을 시작한 후 이젠 가족 단위 손님들이 주요 고객인데요. 꼬마 식객 취향까지 딱 저격한 모양이네요.
7: 바다인데 해도 이렇게 하니까.
6: 해는 맛이 어때요?
7: 맛있어요. 이거 잘 먹는데 이거 산낙지 잘 못 먹는데 꼬리 막 들어붙는 거예요. 혹시 창가에 붙으면 어떨까 고민되면서 막 속에
6: 소주로 넘겼어 바로?
7: 넘겼어 가라 그렇게 기절 다 시켜다 넘겼어.
0: 또 한 끼 거하게 즐기고 이 섬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저 잘 쉬고 보는 것이죠.
8: 유치오! 유치오!
0: 오래된 친구끼리 좋은 곳에 오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3: 배우 다음은 이거 뭐 있나?
8: 뭐다?
9: 헐헤헤헤헤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
2: 친목 도모에 우선 좋고 우리가 또 함께 또 한 마음으로 일치할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가족에 대한 그 의식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마주 보면 마누라고 옆에 앉으면 옆에 내고
10: 아 그래요?
2: 어,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야
10: 그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사모님이세요?
2: 아 여 우리 아. 마주 보고 있다가 여 너무 잘해가지고 네. 다 놀고
11: 졸업했어
12: 벌써 20년째 모이는 거예요
10: 아, 20년째요? 이야. 오.
11: 개.
12: 개. 네.
0: 푸짐한 인심에 뱃속 가득 채우고 즐거운 시간으로 마음도 꽉 채운 행복했던 하루가 저무는 시간. 즐거운 순간은 왜 더 짧게만 느껴지는지.

0: 작은 섬 이수도에서 만난 참 좋은 시간.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추억입니다.
1: 거제 쪽에는 이렇게 쭉 떨어져서 거제 끝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산도 좋은 산이 많고
2: 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 거제만한 데는 잘 없을 것 같아.
2: 바다의 뷰가 아름다우고
3: 남해가 좋고 어디가 좋고 해도 난 거제가 참 좋더라고요.

0: 넉넉한 인심에 입도 마음도 즐거운 그야말로 꽉 찬 하루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곳. 작은 섬 이수도엔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1: 오늘 꽃들 기분이 좋은가 본데 살랑살랑 웃고 있네. 그제의 정취가 너무 좋아서 돌아오길 너무 잘했다.
2: 나무로 만든 겁니다, 좀. 여기서 표전을 잡아가지고, 이게 제 이고향이 되어버립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그럼 가위 바위 보.
1: 우와, 내미가 술래. 빨리 숨자.
2: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2: 가위, 가위, 보.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3: 모두 숨었으면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아침이야. 아?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태풍이 불던 밤에 진동쌤 밖에 바람이 쌩쌩 너무 불어요.
6: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풍이 오려나 봐.
5: 어? 태풍이요? 방금 뭔가 슝 하고 지나갔어요.
6: 아니야, 댕구야.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야.
5: 아,
6: 에이쿠, 자,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5: 아유, 정말 깜짝 놀랐네.

0: 꿀돌아.
1: 어, 맞아. 생긴 꿀돌아.
0: 너무 놀랐어.
1: 맞아, 맞아.
2: 누가 이런 데서 자고 있지?
0: 몸이 큰 거 보니까 댕구 같은데?
1: 댕구 맞네. 여기 꼬리 봐.
0: 그러네.
3: 아휴, 아니 댕구 얘는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
1: 댕구야, 일어나. 유치원 가자.
0: 댕구야. 일어나.
4: 저렇게 안 뾰족해.
5: 얘들아.
4: 여기가 뭐야? 저기 뭐가 있어.
1: 댕구야.
6: 안녕.
7: 너는 누구니?
6: 나 강태풍 4살.
7: 4살? 4살이면 아직 애기네. 근데 엄청 크다.
6: 배고프당.
7: 응?
6: 맛있다.
0: 쟤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
3: 애기 강아지가 무슨 손톱이 저렇게 길고 뾰족해?
0: 그리고 이빨도 너무 크고 뾰족해.
1: 맞아. 그리고 몸에서 좀 이상한 냄새나.

0: 아이고, 정말 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정말, 아,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 자, 여기 물 마셔.
1: 고마워, 형아.
0: 지금 나한테 형아라고 한 거야?
1: 응, 형아. 형아.
2: 자, 얘들아, 이제 책 읽을 시간이야.
3: 어머, 넌 누구니?
0: 띵동생, 이 친구는 바로 강태풍이에요. 태풍아, 얼른 우리 띵동생한테 인사해야지.
1: 안녕하세요.
2: 어허.
1: 강태풍, 4살이에요.
2: 4살, 어머나, 이름이 강태풍이구나.
3: 아니, 그런데 여긴 어떻게 왔어?
1: 네, 주인님이랑 같이 놀러 나왔는데 갑자기 주인님이 없어졌어요.
3: 아우, 저런.
4: 저거 봐, 울음소리도 이상해.
5: 응, 그러게. 댕구는 저렇게 안 우는데.
2: 자자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책 읽을까?
0: 네. 태풍아, 너도 같이 듣자.
2: 그래, 그래. 빨간 모자는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랑은 좀 달라 보였어요.
5: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크고 뾰족해요?
6: 네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그러지.
5: 손은 또 왜 이렇게 커요?
6: 널 잘 안아주려고 그렇단다.
5: 입은 왜 이렇게 커요?
6: 그건 널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3: 아니, 얘들아, 갑자기 왜 그래?
1: 띵동쌤, 혹시 태풍이가
5: 늑대가 아닐까요? 네, 뾰족한 귀, 큰 입.
1: 보기만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5: 늑대.
0: 얘가 늑대라고? 아니야, 태풍이는 그냥 애기 강아지야.
1: 맞아, 맞아. 난 그냥 강아지야. 야, 저렇게 큰 강아지가 어딨어?
5: 그래, 아무리 봐도 수상해.
0: 태풍아, 울지 마, 또. 아유, 태풍아, 괜찮아, 괜찮아. 형아가 있잖아. 아우!
7: 제가 돼야? 그, 마을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5: 네, 쟤, 진짜 이상해요.
8: 진짜 크긴 크네.
7: 그렇다니까요. 늑대가 틀림없어요.
5: 책에서 보니까 늑대가 빨간 모자를 잡아먹었대요.
3: 얘들아, 엄마한테 와.

0: 대구야, 너도 조심해.
1: 그래, 늑대는 정말 위험해.
2: 참, 태풍이는 그냥 애기 강아지라고요. 왜 아무도 안 믿어주세요?
0: 아, 무슨 강아지가 저렇게 커?
3: 늑대가 틀림없다니까.
4: 댕구랑은 완전 달라.
0: 절대 같이 살 수 없어.
3: 맞아.
2: 답답해. 댕구도 애기 강아지였을 땐 태풍이랑 똑같았다고요.
5: 설마. 참 귀엽지도 않은 게 몸집만 커가지고 밥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귀찮게.
2: 갑자기 몸이 커져서 이젠 안 귀엽다 그러고 고기 반찬만 좋아하고 혼자서는 씻지도 못하고 발톱도 못 깎고 무서우면 막 시끄럽게 울고 길거리를 떠돌아다녀서 몸에서 냄새도 나고. 저도 어릴 땐 꼭 태풍이 같았는데 딩동쌤이랑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1: 그치만 댕구 너는 착한 강아지고 강태풍 걔는 나쁜 늑대잖아.
6: 그래 맞아. 늑대를 어떻게 믿어?
3: 맞아.
2: 정말 태풍이는 늑대가 아니라 그냥 애기 강아지라고. 왜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
3: 늑대인데.
0: 참. 비 온다.
2: 정말 다들 왜 저래? 그나저나 태풍이는 어디로 간 거야? 태풍아! 태풍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나저나 태풍이 찾으려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네. 태풍인 아직 애긴데 내가 형아니까 형아인 내가 동생을 지켜줘야 하는데 아우 진짜.
7: 아우
2: 무슨 소리지?
7: 아오!
2: 아니, 이 소리는 태풍이가 우는 소리 같은데?
7: 아오!
2: 태풍아!
1: 댕구 형아!
2: 태풍아! 근데 태풍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7: 아, 형아 냄새! 냄새가 났어!
2: 뭐? 냄새만 맡고 여기까지 왔다고?
7: 너 냄새 잘 맡지? 우리 주인님도 맨날 칭찬했어.
2: 우와, 강태풍. 너 정말 개꾸르구나?
7: 개꾸영아.
2: 아참, 근데 사실 나 길을 잃어버렸어. 마을로 어떻게 돌아갔지?
7: 냄새! 사람들 냄새가 나! 형아, 나만 따라와! 이쪽!
2: 태풍아, 천천히!
7: 빨리 와!
2: 태풍이 너!

0: 허허, 그래서 강아지가 없어졌다고요?
1: 네, 이름이 김댕구예요.
0: 네.
2: 저 딩동 쌤, 혹시 태풍이가 댕구를 잡아먹었으면 어떡하죠?
1: 뭐?
2: 역시 늑대는 위험해.
1: 아우,
2: 우리 댕. 얘가 어떻게?
3: 어, 태풍이 얘가 아주 개코야. 냄새로 날 찾아냈대.
4: 냄새로?
0: 우와, 너 아주 멋진 강아지구나. 이 정도면 아주 멋진 경찰견이 될 수 있겠는걸?
2: 경찰관 아저씨, 얜 강아지가 아니고
0: 오? 늑대?
2: 네!
0: 아니야! 얘는 허스키라는 강아지야.
2: 아, 강아지?
5: 허스키?
2: 허스키? 허스키? 이름이 웃겨.
1: 그래. 허스키. 그 썰매 끄는 강아지. 맞죠?
0: 허스키는 원래 아주 추운 나라에서 사는데 그래서 썰매도 잘 끌고 냄새도 잘 맡아서 눈 속에서 길 잃은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죠. 알고 보면 아주 멋진 강아지예요.
3: 맞아. 나도 찾아줬잖아.
1: 맞아.
5: 난 그냥 형아 냄새가 나서.
1: 태풍아, 우리 댕구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2: 태풍아, 고마워.
5: 태풍아,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2: 우린 네가 늑대인 줄 알고.
6: 알고 보니까 태풍이야말로 진짜 멋진 강아지였어.
1: 그래.
2: 맞아.
5: 댕구영아.
7: 댕구영아, 안녕? 난 멋진 경찰견이 되었어. 형아가 칭찬해준 개코로 길도 찾아주고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주고 있어.
0: 이야, 태풍이 대단한데?
7: 항상 아이고. 형아가 보고 싶어. 사랑하는 태풍이가.
3: 나도 보고 싶다.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

0: 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앞으로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체육관으로 가보자.
1: 그래,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북, 죽.
2: 다 됐다!
3: 이걸로 쳐보자.
4: 소리 좋다.
3: 나도 쳐볼게.
2: 와, 재밌다.
3: 우리가 만든 북.
2: 북. 북을 매자.
3: 그래.
4: 이렇게 북을 메고
2: 이렇게 채를 들고 북을 치면서 행진하자.
3: 좋아.
5: 바꿔라 한글.
3: 어? 이게 뭐야? 북이 죽으로 바뀌었어.
2: 북 치는 거 재미있었는데. 우리는 북이 필요해.
3: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북이 죽으로 바뀌었어.
3: 북, 북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북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8: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1: 어? 이게 뭐야?
0: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언덕에서 찾아보자. 한글은?
1: 하늘엔 없어. 땅에도 없어.
0: 천지는 한글을 어디에 숨겨둔 거지?
1: 어서 찾아야 해.
2: 흩어져서 찾아보자.
3: 짠!

0: 한글이 어디에도 없어.
1: 보이지 않아.
2: 이제 곧 아침이야.
0: 어?
2: 해가 나왔어.
1: 해 한글 북이 있어.
2: 드디어 찾았어. 내가 한글을 가져올게. 하!
3: 돌아와.
2: 하! 천지?
4: 한글 북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저 해는 이제 사라질 테니까. 으잇! 진화!
0: 해가 지고 있어.
2: 한글도 사라지고 있어.
1: 시간이 없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지다에 맞서는단 말은 뭐지?
0: 뜯어.
4: 아니, 나의 지다 공격을 뜯어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하용사, 부탁해.
0: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0: 서점 완료! 국! 훈민정음의 손으로!
1: 국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북! 북! 죽! 죽! 하하하하, 오늘 아침은 죽!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끓인 죽!

0: 국! 국! 이하하하하하. 자, 함께 북을 쳐볼까요? 이젠 할아버지 차례!
1: 히힛, 한글 북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오잉, 한글 북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북! 북! 순서대로 써볼까요?
2: 비읍이 우를 만나 부, 부가 받침 기역을 만나 북, 북.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북. 친구들 따라해봐요. 북. 끝.
1: 북에서 첫 소리 브를 즈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죽, 국.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북에서 첫 소리 브를 즈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죽, 국. 히힛.
2: 북, 죽.
0: 훈민이와 정음이가 북을 치며 놀아요.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북을 죽으로 바꿔라 한글. 북이 죽이 되었어요.
0: 천지가 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뜨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북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북이 남았어요. 훈민정음이 북을 쳐요. 훈민정음이 북을 쳐요. 훈민정음이 북을 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빵, 상. 훈민아, 정우마, 빵 먹어라.
4: 네!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야, 빵.
6: 쫄깃쫄깃한 빵, 고소한 빵, 맛있는 빵. 먹자.
7: 바꿔라 한글.
5: 빵이 상으로 바뀌었어. 빵 먹고 싶은데.
8: 우리는 빵이 필요해.
5: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응.
9: 한글 용사 아이야.
10: 어? 이?
11: 야.
10: 훈민정음 안녕?
12: 안녕.
1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빵이 상으로 바뀌었어. 빵, 빵이 필요해.
1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0: 빵을 찾으러 떠나자.
1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9: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저건 사다리 차잖아. 어? 한글 빵이야.
1: 수사 한.
0: 천지 한글 빵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줄 순 없어. 사다리 차가 한글을 옮길 것이다. 훗! 올리다! 어? 한글이 높이 올라가? 훗!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샷!
2: 천재의 공격에 아이용사가 당했어. 우리도 어서 한글로 맞서야 해.
3: 올리다에 맞서는 한말은 뭐지?
0: 내리다. 아니, 나의 올리다 공격을 내리다로 막아내다니. 헛! 두고 보자.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한글 빵이 파괴됐어.
0: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0: 빵.
1: 저장 완료. 빵.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빵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앉아서 먹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빵, 빵. 상, 상, 상. 여기에 할아버지가 좋아.

0: 많은 빵이 들어있어요. 뭘까? 식빵. 오! 호빵! 또 무슨 빵이 들어있을까? 오호호호! 팥빵! 혼민아! 정음아! 빵 먹자!
1: 한글 빵 먹어야지. 냥! 냠냠! 슝!
0: 아하! 배불러! 오잉! 한글 빵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빵! 빵!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비읍이 아를 만나 빠. 빠가 받침 이응을 만나 빵. 빵.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빵! 친구들, 따라해봐요. 빵! 끝!
1: 빵에서 첫 소리 뿔을 쓰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상, 강.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빵에서 첫 소리 뿔을 쓰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상, 강. 히힛.
0: 빵, 상. 훈민이와 정음이가 빵을 먹으려고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빵을 상으로 바꿔라, 한글! 빵이 상이 되었어요. 천지가 올리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내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빵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빵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빵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빵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빵을 먹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아니? 싫어. 고마워. 이것도 지겨워. 그럼 TV로 애니메이션 보는 건 어때?

정말 심심하다고. 어쩜 이렇게 심심할 수가 있담? 혹시 영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곰아, 영화 안 찍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대본을 써야 한다고? 그냥 찍자. 없어도 돼. 그래, 좋아. 알았어. 뭘 쓸 건데?

요즘 누가 이렇게 지루한 걸 봐. 아니, 이제 이런 영화는 보질 않는다고. 한번 써볼까? 바로 이게 진정으로 위대한 영화지.

뭐라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래, 우리에겐 뭔가 해결해야 할 사건이 필요해. 어디 한번 신나게 풀어볼까? 좋아! 뭐부터 해볼까? 자, 조수!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자, 보다시피 뭔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쨌든 모든 게 다 단서라는 걸 명심해!

대체 뭘 한 거지? 곰은 어디 있냐고! 좋아! 그럼 사실대로 털어놓을 기회를 주지!

들었지 왓슨. 하나하나 정리해보자고. 손자! 같이 좀 가야겠어.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란 말이야.

잘 봤지, 왓슨? 드디어 사건을 해결했어.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도와줄래? 자, 어서 맛있는 산딸기 좀 먹어봐. 어서 먹어보라니까. 뭐야 뭐야, 대체 아무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누군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엄마,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 야! 요놈 잡았다.

0: 술래잡기 하는 건 어때?
1: 베이비띵!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4: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3: 출발.
5: 돼버리가 도망갔다.
3: 3위 쫓아가야지.
4: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50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3: 내일 떠나자.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블루섬에서의 하루.
8: 지금 해야 한다.
7: 우리 눈꽃 열쇠만 찾아서 얼른 나오는 거야, 알았지?
9: 야, 좋아. 다들 조심해야 해.
2: 좋아, 가보자.
10: 좋아.

0: 여기도 붕어빵, 저기도 붕어빵, 붕어빵 천국입니다.
1: 정말 맛있어요.
2: 분홍 붕어빵.
3: 난 파란색, 고소하고 달콤하고.
4: 눈꽃 열쇠다.
3: 나가는 문도 바로 앞에 있고. 저 시계는 뭐지?
1: 시계가 시계지 뭐야. 배고프니까 우선 먹자.
3: 진주 마카롱도 있어.

0: 내려오고 있어.
1: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프 먹치기!
0: 저기에 눈꽃 열쇠를 넣는 건가 봐.

0: 드디어 찾았어! 빨리 나가자!
1: 여긴 어디야? 무슨 집이지?

0: 여기는 또 다른 방이야. 여기 봐, 미끄럼 달려 있어. 간다. 우와.
1: 얘들아, 전등도 끄고 냉장고 문도 닫아야지.

0: 너무 어질러 놓아서 잘 자리도 없네. 정리 좀 하고 자야겠어.
1: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0: 어? 하프?
1: 뭐 어때?
2: 졸린데 이제 자 자, 얘들아.
3: 맞아.
1: 잠깐, 이 바람, 이 날씨는
4: 캠핑의 날씨다! 나랑 캠핑할 친구!
0: 어? 블루진주 빛이 약해졌어!
3: 밤이라서 블루진주도 잠을 자나 봐.
0: 그런가? 잘 자.

아, 좋다. 맑은 공기, 하늘 가득한 별들. 좋지, 꼬물아. 이건 화풍별, 저건 꼬머리별. 저 못생긴 별은 뭉크별. 와,

0: 여기 안전한 거 아니었어?
1: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저기 눈꽃나무가.
2: 빨리 섬을 빠져나가자. 괴물들이 더 많아졌어.
0: 어떻게 하지?
2: 에라 모르겠다. 합과 간다. 합부 뿌리치기. 가자. 윙크 멍청치기.
0: 그래, 마법을 써야겠어. 제발 괴물들을 멈출 수 있는 마법이 나와야 해.
1: 응, 그래 맞아. 마법 젤리. 아,
0: 코가.
1: 하프가.
0: 하프 미안.
1: 뭉크, 빨리.
0: 뭉크, 뭉크, 뭉크, 뭉크.
1: 와, 잘했어, 몽크.
0: 내가 좀 잘하지.

0: 어?
1: 그래.
0: 어, 안녕, 민트. 뭐야? 괴물 천지잖아.

0: 잘 가고 있는 것 같네.
1: 바다 색이 변했어. 아직 마법이 안 풀렸네.
0: 이제 아침이니 곧 풀릴 거야.

야, 이제 괴물은 지긋지긋해. 이제 못 쫓아오겠지.

0: 얘들아, 잘 돌아오고 있니?
1: 와, 랄라님이다!
2: 랄라님, 우리가 블루 진주를 찾았어요. 지금 눈꽃섬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0: 블루 진주를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너흰 모두 아무 일 없는 거지?
3: 네, 랄라님, 우리는 괜찮아요.
4: 야큐! 아, 전 추워요.
0: 무슨 일이니, 하프?
3: 마법 젤리 때문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5: 랄라님, 그런데 블루 진주가 좀 이상해요.
0: 블루 진주가?
5: 블루 진주가 빛나

0: 않아요.
1: 처음부터 빛이 없었니?
2: 아니요. 처음엔 밝고 신비한 빛을 냈는데 점점 빛을 잃어갔어요.
1: 어? 그럴 리가? 블루진주는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어.
3: 그 강한 힘이 약해졌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1: 바다가 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4: 블루섬의 바다도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전부 변해버렸어요.
5: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눈꽃하우스에 있을 때 빛이 점차 사라졌어요.
1: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2: 그냥 별일 없었어요.
6: 맞아요.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잤어요.
5: 아, 맞다. 그런데 막 전등도 다 켜놓고 냉장고 문도 닫지도 않고 그랬잖아.
4: 난 아니거든. 난 밖에서 캠핑했거든. 난 냉장고 건들지도 않았다고.
6: 네가 불 켜놓는 거 봤는데.
5: 그래.
3: 얘들아! 분명 블루진주의 푸른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5: 랄라님, 무슨 일이에요?
3: 전설에 따르면 블루진주를 찾는 과정 속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했어.
4: 비밀의 열쇠요?
6: 어떻게 된 일이지?
2: 랄라님! 랄라님! 랄라님!
3: 얘들아, 조심히 오렴. 나중에 얘기하자.
5: 네? 랄라님, 무슨 일이 있어?
3: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아. 혹시 다른 친구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줘.
7: 랄라님, 저도 도울게요. 같이 가요.
2: 저도요.
3: 고마워, 폴라. 나나는 여기서 다른 친구들을 기다려줄래? 자, 공격!
8: 뭐야? 여기 어디야?
5: 토드! 어? 이쪽으로 빨리!
9: 어떻게 된 거지?

0: 무슨 일이지? 랄라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1: 쓰레기 괴물들이 왔을지도 몰라.
2: 쭈쭈바가. 쭈쭈바 먹고 싶다.
0: 하프, 이 상황에 쭈쭈바 먹고 싶은 생각이 나니?
1: 하프, 네가 버린 저런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더러워지는 거야.
2: 내가 안 버렸거든.
1: 나 저번에도 네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는데.
2: 호프, 너도 저번에 꽃에 물 준다고 물 틀어놓고 안 잠근 거 봤거든. 물 펑펑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0: 참나, 너희들 또 싸우니?
3: 생각해보면 눈꽃하우스에서 쓰레기도 버리고 물도 막 쓰고 우리 모두 그랬어.
2: 그래 그래 맞아. 뭉크도 윙크도 호프도 다 그랬으면서 나만 뭐라 그래.
0: 또 쟤네야?
3: 앞이 안 보여. 일단 물 위로 올라가자.

0: 골프, 너의 꼬리 돌려치기를 보여줘야겠다.
1: 싫은데?
0: 뭐?
2: 아, 됐어. 내가 갈게, 올려줘.
1: 그래, 그래.
2: 하프, 아까는 미안해. 우리 모두 그랬던 건데.
3: 나 혼자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그랬으면서 저 쓰레기 괴물들 치우는 것도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 왜 나만 해야 하냐고.
0: 맞아. 미로동굴에 있던 그 문구, 모든 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2: 우리의 문제?
3: 어? 저거 봐! 블루진주의 빛이 돌아왔어!
2: 와.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너 돌아왔구나.
2: 미로 동굴에 있던 문자, 그게 비밀의 열쇠인 거야.
0: 진짜?
3: 그니까 그 열쇠가 어디 있는데? 어디에 꽂아? 언제 꽂았어?
4: 불러 진저 내가 그라

0: 랄라님 위험해요. 랄라님.
1: 얘들아, 얘들아.
2: 랄라님.
0: 랄라님, 어떻게 된 거예요?
1: 얘들아, 눈구섬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통신이 어려울 것 같아.
3: 네? 무슨 일이에요?
1: 블루진주와 너희가 꼭 필요해. 얼른 서둘러줘.

0: 라미라미.
1: 랄라님, 랄라님, 얼른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이대로라면 하프와 친구들이 돌아올 곳이. 얼른 가세요.
0: 어, 몰라, 몰라, 안 돼, 위험해.
2: 어서 서두르세요.
0: 안돼, 몰라. 꼭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3: 은꽃섬 내꺼, 크라. 블루진주 내꺼, 크라.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는 딸기 농가.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함께해.
5: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3: 당신
6: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카페 가족.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못...

0: 들으세요?
1: EBS IN 호키제?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